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들 우리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리보시환우는 우리 중의학이 의학적 도리에 근거해서 많은 약재가 들어갔고 또 우리 약이 많이 들어갔대서 또 진귀한 약이 많이 들어갔대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약이 처방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리보신환우는 군천좌실이란 이런 조제 원칙이 있습니다. 중이 이런 처방내는 데서의 여기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약이고 역사적으로 전롱 황제가 쓰던 약이면서 검증이 됐습니다. 이 약은 확실히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병 저병 생기기 쉬울 때 쓸 수 있는 약으로 검증이 됐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일들은 방법, 일을 해결하는 데서 방법과 처리 방면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어떤 수단을 선택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실타래를 봅시다. 옛날에는 우리 뜨개질이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보면은 실이라며 감싸고 보면은 실이 막 움켜져서 아예 풀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그 첫 끝을 찾아내서 실을 살랑살랑 매듭이 맺힌 거 풀면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타래가 엉켰을 때 그렇대서 그거 가시로 뚝뚝뚝 다 잘라놓으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실타래를 풀듯이 우리 병을 치료하는데도 다 방법이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뇌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잠자고 있는 뇌세포를 깨우고 뇌세포가 건강해지자면 콩팥이 좋아야 됩니다. 부순하지 않고는 콩팥이 기능을 처세우지 않고는 뇌세포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 외에 콩팥이 좋아지자면 비장이 좋아져야 됩니다. 비장이 좋아져야만이 콩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콩팥이 나쁘다 할 때 오래 두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먼저 나빠지는 장기가 심장입니다. 심장. 신선부조라는 게 오죠. 이래서 많은 질병 치료에서는 그 치료 방법, 순서, 원칙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런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처방이가 근리보신환우입니다. 약 처방이 조합도 잘 됐고 방법도 좋습니다. 이래서 우리 근리보신환우를 쓰면서 첫째 우리 그 잠자고 있는 뇌세포를 활성시키는데 그 방법이가 어떤 방법을 선택했는가 이게 중요하죠. 저희들 근리보신환 보면은 한 한계를

0: 조정식 쓰고 보면은 대부분 상당한 효과를 봅니다. 딸 이 뇌조직에서 뭐 치매가 걸리고 건만증이 걸리고 기억력 상실증이 걸리고 기억력이 이전보다 못하다 이것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콩팥, 간, 비장, 심장 이게 다 좋아지는 약이다 이 말씀입니다.
1: 예.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 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2: 네. 저도 이제 내경상 울쩌라 혈압도 엄청 안 되고 뒷골이 뻣뻣하면 다소 어질쩍이 납니다. 예.
0: 네.
2: 네. 그리고 가슴도 구두두라매 머리에서 소리 안 돼 귀에 소리나도 내 소리에 위위 소리 나지. 그래 내 대단한 관리 듣고 주로 건의버시 안 먹고 있는데 예, 조금 어지럽지 나고 가슴 뜨는 증상이 조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럴 겁니다.
2: 예, 그리고 나는 예, 전일전에 밤초반에 다이어트 번 화장실을 타겠는데, 아, 화면 한번 본 게 영 조금씩 나가다니까, 예. 초반에 작다니까 자주 보기. 예, 이하고 후부터 예, 소변량이 많아지면 소변 차수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0: 맞습니다. 소변 차수 줄어들고, 밤 소변이 적어지고, 예? 소변 봐도 시원하고, 허리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이게 다 고가병인데, 고파지 나쁜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상들이 확실하게 개선됩니다.
2: 예, 그러니까, 예, 잠 자면 아침이면 머리 말아가지고, 예, 특히 나는 이 약이 효과가 좋으니까, 이 약 좀 계속 먹자고, 예, 오늘 다 잡아서 하겠습니다, 또.
0: 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예, 예.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이요?
1: 네.
0: 예.
2: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뭐니뭐니 해도 부선을 꼭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늙어가면서 다 선시가 옵니다. 콩팥이 허하고 이 허한 증상을 오래 두면서 신염이요, 간염이요, 심장병이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에, 우리 오장육부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3: 아, 우리 언니 지금 노신산에 걸려서 이 건의해보신 한을 지금 쓰고 있는데 우리 언니 정황은 이게 중피솜 세개 걸렸습니다. 내 출혈이 왔댔습니다. 그래서 네. 병원에서 치료하고 나왔는데 그냥 밥을 자꾸 흘리고 그 다음에 물어본 말을 또 물어보고 이 발음이 솜에 말은 하는데 솜에 다른 사람이 알아듣기 힘들게 한다. 네. 그리고 이 다리도 좀 졸고에 화장실을 재고 다니고 이런 동화입니다. 그래서 이 건의보신 하나 썼는데 아 우선은 예, 이 골이 항상 어지름증이 나던 게 이게 많이 좋아지고 예, 그 다음에 네. 밥을 흘리던 게 어우 신기합니다. 우선은 네. 그거 예, 약간씩 그렇지 아 자꾸 그거 형편없이 흘리던 게 많이 나서졌습니다.
0: 그게 밥을 씹을 때 입을 다무는 게 이게 다 우리 머리 중추신경에서 지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추신경이 머리에 있는데 뇌세포가 다 이 언어 중추신경이라든가 밥을 씹는 주저지신경이라든가 이게 다 신경이 말라붙고 뇌세포가 손상 왔단 말입니다. 그런 게 이 약 쓰면은 중풍 후유증 환자들 좀 이전보다 빨리 효과 봅니다.
3: 빨리 효과 봅니다. 근데 식사할 때 내가 가만히 볼까 입을 이렇게 크게 벌리지 못하더라 말입니다.
0: 벌리지 못하고 꽁꽁 다물지 못하고 숨이
3: 예, 옳습니다. 그랬대다. 난 별났을 때다. 그랬는데 예, 이거 잡수고 그 다음에 소변이 그리 잤던 게 그것도 좋아지고 예, 내기 나서 예, 화장실에 막 그거 재고 개 댕겼는데 예, 아 우선은 후들후들 떨면서 예, 걔도 감다. 아, 이게 정말 신기합니다. 어느 네. 병원에 가야 중요하고 쓰기노다. 이게 얼마나 왔습니다.
0: 이 약은 우리나라 역사적인 약이고 황제가 쓰던 약인데 이게 다 지금 세월에 와서 로백성이 쓸 수 있게끔 되지 이전 같으라 뭐 구경도 못하죠. 이 약은 검증된 약입니다. 오랫동안.
3: 예, 그래서 이거 선택했는데 속과 정말 다른 약을 쓰기만 많이 그랬어요. 우리 언니 우선 이걸로 죽었다 했는데 그래서는 이 약 먹으면 좀 더 오래 살 수 있겠다 해서 용서한다.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효과 좋을 때 오늘이 더 배달 받자고 전화한 겁니다.
0: 네. 우리 활동대로 달라 하십시오. 전화하십시오.
3: 예, 예, 예, 예, 예. 그러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0: 치료 잘 하십시오.
3: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이런 콩팥이나 비장이나 심장에 좋은 약이기 때문에 우리 건예보신환을 오래 쓰게 되면은 상당히 이 방면에서 효과 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콩팥. 콩팥 하면은 우리 오장은 오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콩팥이 좋은가 나쁜가 우리 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장수하는 로인들을 텔레비를 통해서거나 혹은 자기 주위에서 장수하는 로인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지금은 100세 시대돼갖고 진짜 90세 이상 되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한번 귀를 살펴보십시오. 귀가 엄청 큽니다. 특히 귓방울이 쭉 쳐져 내려오죠. 예? 그런데 우리가 나이 들면서 우리 몸에서 모든 오관이든 오장이든 다 작아지고 심지어 키도 줄어듭니다.
1: 네.
0: 눈도 그 크던 눈도 줄어들고.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예.
4: 예, 저도 이 지금 이 잠이 잘 오지 않고 그리고 좀 머리가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면서 말했던 것도 어떤 때는 그렇게 생각이 나면 한참 말하다가 생각나 아무새 말하나
0: 예.
4: 신체가 자꾸 못해지니까 정말 이 건재 보시완 위해서 이거 쓰는 이 이야기가 정말 이야기가 정말 묘한 이야기
0: 묘합니다. 이 약은 이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내염의 1771년도에 건종 황제가 썼던 약인데 예. 무슨 이게 몇백년인가 몇백년을 내려오면서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신다. 그만큼 효과 있다고 말하죠.
4: 이 약은 좋겠나 계속 있으면 내려왔는데 이 약이 특별히 속도가 저 뭔가에 빨리 맞아 그런지 빨리 났다만
0: 네.
4: 그러면 쓰면 하나하나에 이게 그 잠도 다 오고 심해 증상에 이런 기능이 없는 다 그런 게 이렇게 하는데 이게 되게 내가 좋다만 쓰면 그리고
0: 네.
4: 항상 심장도 그냥 불안하면서 인정을 못하고
0: 그것도 싹 없어집니다.
4: 예, 이러면서 어쨌든 이 약이 여러 가지가 좋아진다만 이제 쓰면 안
0: 돼요. 항상 심장 불안하고 누구 이제 쫓긴 것 같고 네. 가슴이 퉁탁퉁탁 뛰고
4: 네.
0: 이런 거 아무리 심장이 없어도 소용없습니다. 이 약 쓰게 되면은 신경이 안정되면서 이 산인이라든가 산조인이라든가 원지라든가 룡골이라든가 이런 약이 다 들어간 약이 없습니다. 예. 이 약 네. 쓰게 되면 네. 그거는 싹 사라집니다.
4: 나는 그래 앞에서 말씀 다 했지만 나는 오래 스스로 몸에게 하나하나 이게 벌써
0: 알겠지만 몸이 좋아지죠.
4: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뒤에 놓치면 약 활동 때마다 자꾸 싸서 예. 저장한다면
0: 예.
4: 예. 이런 선생님 약이 이렇게 하시네. 감사하다고 떠올려.
0: 예. 치료 잘 하십시오.
4: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오장과 오관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관은 거칠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오장이 어떻게 나빠지는지 눈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오관은 보면 알깁니다. 특히 우리 간안 통로란 게 있지 않습니까? 눈하고 간이 연계되어 있으면서 눈이 깔깔하고 눈에 피지고 백내장이 쉽게 생기고 이게 다 이 사람이 간에 독소가 많이 쌓였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지금 100세 시대에 들어서면서 한 90세 이상으로 장수하는 늙은들이 보십시오. 귀가 엄청 큽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모든 장기, 오관, 오장육부 다 이게 줄어듭니다. 늙어가면서. 그런데 유일하게 귀만은 커진답니다.
1: 네.
0: 장수하는 분들이 귀가 커지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콩팥이 좋단 말입니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5: 네. 우리 어머니가 이 치매 와서 원래 치매 병원에가 검사하니까 치매 시초라대다. 근데 이 건의 보시하는 지금 한 20일 썼는데 효과 나는 게 확실히 알린다.
0: 알린다.
5: 얼빠나던 게 좀 정신하고 그 바깥으로 자꾸 나가던 게 어서 술 나갑니다. 그 얼마나 좋습니까?
0: 그러고 맥도 나고 예. 맥이 나는 약입니다. 맥이 나면 또 그런 게 또 다 따라서 없어집니다.
5: 그런데 이런 약이 어디 있습니까? 약을 얼마나 많이
0: 썼습니다.
5: 그런데 여기서 많이 애썼는데 효과가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 네. 선생님 내 한 가지 자문하시면 이 간에 선생님의 물질이 있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수술을 하라 한답니다. 저 병원에서.
0: 수술 소리 나오는 정도면 조금 크다는 거 말하는데 그게 커서 터질 정도로 좀 심하다 혹은 다른 그 세포를 압박할 수 있다 이러면 방법 없이 수술하지만 조금 보수적인 치료 그러나 수술해도 또 생깁니다. 예? 이런 그 물혹 혹은 쇄관료 이런 거는 간에는 혈관이 뭐 실타래처럼 덩어리니까 또 딴 것이 생기죠. 예? 그래서 수술하든 아야든 먼저 이 약을 꼭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그마한 거는 다 흡수되고 없습니다. 이 약 쓰면은. 예?
5: 아 그렇습니까? 그럼 뭐 드시겠습니다.
0: 먼저 보수치료를 하십시오.
5: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거꾸로 말하면 콩팥이 좋아지면 귀가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커진단 말입니다. 이래서 우리 장수 노인들 보면은 귀가 엄청 큽니다. 이거는 뭐 거짓말 할 수도 없죠. 여러분들 테레비 보거나 무슨 우리 다른 주위의 실제적인 인물들이 장수하는 노인분들 봐보십시오. 다 귀가 커지죠. 예? 우리 몸에서 다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우리 콩팥이 좋아지면은 귀가 좋아지고 술 들리는 사람들 이 약 쓰게 되면 귀에서 소리 난다. 가는 기가 먹어서 나는 텔레비도 높이 놔야 된다. 말도 잘 듣기지 않는다. 이러던 분들 귀가 좋아지는 걸 먼저 느낍니다. 우리 그러니까 그 소리를 잘 듣게 되죠. 때문에 우리 이 건네보신안을 쓰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효과를 잘 보는데 수소 먼저 어제는 늙어서 귀도 간다 이러던 분들 우리 그 이 소리를 좀 민감하게 잘 들을 수 있습니다.
1: 네, 담번 댕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6: 분리 보시 안 쓰고 있습니다. 아니, 네. 이약 쓰기 전에 어떻게 혈액 그냥 도달이 안 되는 것 같고 나빴다 하네, 고생이. 머리 아프지, 어지럼증이 나지, 벌써 머리에서 자꾸 소리 나지, 그러고 기억력도 없어갖고, 니네 뭐이나 잊어먹었어. 그리고 세계도 들고 나야 알지 몰랐습니다, 니네. 바깥에 지나가면 역시 집자도 지나가는데 감도 본다, 아이들. 그리고 이 잠도 잘 자야지. 이런 증상들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약은 이거 조금 많이 써봤는데, 안 붙었네, 그렇게 하는 게 써보다 쓰기가 썼는데, 그래서 뭔지 혈압도 점점 잘 됩니다, 이겁니다, 이거.
0: 네.
6: 그리고 막, 기억력도 조금 나아지는 게 알리고, 그리고, 잠이 잠 못하던 잠도 잠이다, 지금.
0: 네, 그럴 그래, 겁니다.
6: 예. 예. 그리고 예, 니네 아빠가 밥도 잘 못 먹던데, 계속 약 쓴다, 점점 소화되는 게 알려가지고.
1: 네.
6: 잘 먹습니다.
1: 네. 그래요. 시간이 다 됐어요. 내일 다시 문의해 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 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졸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싱그러운 바람 따라 펼쳐지는 그림 같은 내 고향의 여름 풍경을 노래한 가요 내 고향의 여름 향기를 준비했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냥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안호찬입니다. 연변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변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첫 곡은 사랑이 머문 자리입니다. 사랑이 지나간 그 자리에 어떤 추억이 남아있을까요? 여성 고청으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인생의 참된 시작은 바로 지금이라고 말해주는 노래. 최관석 작사, 최학산 작곡의 인생을 빨간 정열로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하기보다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용기를 전하는 따뜻한 곡입니다. 한초로 조미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뒤메 작사 김봉호 작곡의 새로운 연기는 변화하는 연기를 새롭게 표현하는 희망과 정취를 담아냈습니다. 이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구린 사람의 흔적처럼 바람에 실려는 하나의 향기. 김인덕 작사 윤근담 작곡의 그대의 향기입니다. 잊지 못할 인연을 섬세하게 그려낸 노래, 리지나 가수의 노래로 함께 들어보시죠.

달빛 아래 펼쳐진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은 가요입니다. 최관석 작사, 최동료 작곡의 달빛 연정은 고요한 밤 달빛에 젖어드는 사랑의 전경을 담았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다면 작사 류현근 작곡의 고향이 있는 티나무는 정겨운 고향의 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이 곡을 들으며 잠시나마 고향이 다른 것 어떨까요? 최양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철, 저작의 방금이었습니다.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 일기.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습방은 오장육부 당경법칙에 의해 처음으로 처방에서 양혈 연근 효소를 추출해내 손상된 신경을 전면적으로 복원하고 혈맥, 건락, 신경을 통하게 합니다. 풍사

일을 두려워하고 협심증, 부정맥, 온몸이 경직되고 마비되는 증상, 습사로 인한 관절이 붓고 아픈 증상, 머리 어지럼증, 소변 혼탁, 습진, 피부 가려움, 치질, 졸음, 통풍에 뛰어난 효과를 봅니다. 또 열사로 인한 류머티즘 관절염, 계통성 홍반낭창, 변비, 입안이 마르고 혀가 건조한 등 질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판매 지점은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국약 봉습방이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한 개 세트로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한 세트라 한달 때는 약과글로 두 곽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곽이가 약 처방이 완전히 틀립니다. 예, 그래서 하나는 전문 깊은 곳에 풍한 습. 깊은 곳이라는 건 우리 골수 안에까지 들어간다 그 뜻입니다. 예, 그런 풍한 습기를 몽땅 몰아내고 경락을 쭉 열어주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고대로부터 유명한 双우仙灵方 하게 되면 모르는 게 없습니다. 예, 거기에서 기초상에서 우리 현대 추출 기술을 이용해서 유효 성분을 몽땅 추출해서 나온 게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전문 골수를 보충해주고 피를 보충해주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이 처방에는 뭐 풍한습을 없앤다는 처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갈라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시치료법을 통해서, 순시치료법이란 건 오장육부가 공장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황제력 내경에서 당령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즈우류주. 그러나 간이가 어느 시간에 제일 활발하게 공작하고, 그 다음에 심장은 어느 시간에, 곰팥은 어느 시간에, 이게 다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그 수여되는 약 처방이 들어가다 나가나 효과를 잘 볼 수 있죠. 그래서 약을 낭비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또 다른 한 방면에는 갈라놓으로서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이 대부분 로인분들은 골수가 점점 모자라져서 점점 퇴화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골다공증이 심하다 그 뜻입니다. 나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우리 썩빼기 나무 됐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정황하에서 골수를 대량적으로 보충해줘야 됩니다. 이럴 때면 우리 골수 보충해준 약을 가량에 잡술 수 있습니다. 원래 한 번에 한 봉지씩 아침, 점심, 저녁 잡수던 거 두 봉지, 세 봉지 이렇게 잡수하기 이렇습니다. 그러게 되면 골수가 빨리 보충되는 거죠. 그런데 중점은 어디다 둬야 되는가? 골수를 보충하되 보충되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깊은 곳의 풍한 습을 없애줘서 경락을 잘 통하게끔 만들어줘야 되죠. 이래야 효과 빨리 볼 수 있고, 거기다 우리 지금 열심히 침을 놔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대 침구려법, 제가 자꾸 말합니다. 이 침구를 통해서 우리가 병을 정확하게 진단해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침구라는 건 뭐 딱 병을 치료한다 그런 공능밖에 없는 게 아닙니다. 침구를 통해서 이 병이가 끝에 있는가, 중간에 있는가, 깊은 곳에 있는가, 즉 다시 말해서 피부 겉에 있는가, 개체면 근육조직 끝까지 들어갔는가, 개체면 혈맥 끝자락으로 들어갔는가, 개체면 골수까지 들어갔는가, 이것을 우리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0: 진맥도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침구가 더 이렇게 그 직접적이죠. 침으로 쭉 들어가면서 감각을 찾기 때문에 예, 그러면 기본상 다 알립니다. 그래서 병 진단이 정확하다는 건 무슨 뜻인가? 우리 지금 제한테 와 치료한 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그래서 뭐 요추간판 탈출을 하게 되면 몽땅 한 가지 유형으로 치료한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데 가서 치료를 받은 게. 그래서 제한테 오게 되면 이 요추간판 탈출 이것만 해도 예, 우리 모두 중에선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 경락에 따라서 우리 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신다리 바깥쪽으로 이렇게 절여나거나 시려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듀얼로 방광진 방광경락이 쭉 통하지 않아서 좌골신경통이 생겨서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를로 특히 우리 각디름에 있는 그 주위에 둘레로 이렇게 막 사가반하고 예, 시련하고 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있고 이 몽땅 그 진단이 틀립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그 침구려법도 그렇게 해소해야 되지 그래서 대구 뭐 좌골신경통 침구려법 한 가지면 다 치료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한테와 진단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뭐인가 진단이 틀리게 되면 약 처방이 틀리는 겁니다. 약 처방이 틀리게 되면 병을 치료하기는 커녕 오히려 병기가 점점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른 데 가서 지금 치료를 받고서리 원래 걸어댕기는데 지금은 막 그 밀차에 앉아댕기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 벌벌 계속 위생실을 댕기거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이 그 다음에 또 재풍이 오는 사람들 또 이런 무릎 관절을 치료한다는 게 원래는 제대로 걸어댕기는데 조금 무릎이 아팠는데 지금은 완전히 지팽이 짚고 댕길 정도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진단이 너무 중요하다 그 뜻입니다. 지금 우리 우대 활동은 6세트에 직접 6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12세트 가다 날까나 약과학으로 따지게 되면 24과학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두 8달치 량입니다. 예, 이만해도 괜찮습니다. 예, 여기에 참가하는 분들도 좋습니다. 그래서 9세트부터는 우리 또 11세트를 더 드리고 그 다음에 12세트부터는 18세트를 더 드리는 동시에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예, 우리 데서는 환자분들을 항상 제 집 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 거동이 불편할까봐 차를 다 모셔다 드립니다. 지문 앞에서 차를 타면 되고 그 다음 운데 와서 지문 다 맞고 안전하게 서리 집까지 다 배송해 드립니다. 이랬거나 집에 자식들도 영 안심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지금 이 자문 전화에 자문하시고 2880018번 전화해서 예약하고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 또 혈배강 심리첩 5곽 5달치를 드립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2: 예, 풍습방 약을 쓰는 환자입니다.
0: 네, 예.
2: 혈배방과 같이 씁니다. 세 가지를 그 약을 다 쓰고 있습니다.
0: 건신과 예. 예, 같이 쓰죠. 예.
2: 예, 예. 이 세 가지를 쓰기 전에는 풍습관절도 심하고, 허리다리 너무 아프고, 무겁고 해서 바로 걸지 못했습니다.
0: 네.
2: 성기를 오르내리기 영 힘들어서 앉아있다가는 몇 번씩 쉬었다가고 기어 올라오고 했습니다.
0: 네.
2: 예, 그러던 게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친구를 했는데 아픈 곳을 딱딱 짚어 가면서 좀 친구를 했는데 신나 사줬습니다.
0: 네.
2: 예, 친구하고 약을 같이 결합해서 쓰니까
0: 네.
2: 완전히 좋았었습니다.
0: 그렇죠.
2: 그리고 약 쓰기 전에는 위아이 좋아서 소화 안 되면서 속이 더 무룩하던 것도 지금 소화도 더 잘 되고 골관절이 났으니까 몸이 정신이 나고 맥이 나고 몸의 병이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0: 네.
2: 아예 아프니까 나.
0: 네.
2: 약이 효과 좋아서 이번 우대 약을 열과로 배달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0: 지금 9세트 활동에 11세트를 더 드릴까나 예, 이번에 네. 활동 참가하세요. 그래서 2880018번 전화 칠 때 어떤 때는 이 전화가 셜링투이 돼가지고 잘 통하지 않았어요. 앞에다 네. 그 취허 0433 이거 가하세요. 그러게 되면 예, 무조건 통합니다. 예.
2: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0: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0: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2: 예, 말씀 주세요. 예,
1: 저는 부스밤 쓰는 환자입니다.
2: 네.
1: 한 6달간 썼는데,
2: 네.
1: 그거 쓰기 전에는 관절마다 다 붓기고 다 변형되었습니다.
2: 네.
1: 예, 팔다리는 항상 나먹이 와가지고 경상뜨거를 주물러야 했고요.
2: 네.
1: 견점이 심해서 팔을 들기 바빠가지고 옷을 입을 때도 엄청 힘들었습니다.
2: 네.
1: 예, 전신에는 개미끼 생기는 것 같고 뒷단정은 쪼여들면서
2: 네.
1: 함을 끼얹는 것 같고
2: 어...
1: 예, 가슴은 꽉 막히는 것 같고요.
2: 네.
1: 예, 막 두근거리고 입이 쓰고 예, 마르고 변비가 심했습니다.
2: 네.
1: 예, 그래서 별난약을 다 써봤고 예, 병원도 많이 다녀봐도 예, 크게 효과를 못 봤습니다.
2: 네.
1: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방송 듣고서 풍습방을 치료하는데 뭐 돌이 있는가 해서 풍습방하고 혈배강을 사서 같이 먹어봤는데
2: 네.
1: 그 후부터 엄청 효과 좋은 걸 느꼈습니다.
2: 아, 예.
1: 네. 그래서 나는 예, 우대 활동에 참가해가지고 경제적으로 6달째 먹고 있는데
2: 네.
1: 지금은 관절이 붓긴 것도 다 내리고
2: 네.
1: 마목은 언제간지 없어지고 예, 변비도 해결되었습니다.
2: 네.
1: 예, 그리고 견점은 예, 풍습방 쓰면서 선생님 침을 맞은 게 다음날부터 발을 들 수 있게 됩니다.
2: 네.
1: 예. 그래, 지금은 예, 뒷단정에 참을 끼얹는 같은 느낌도 사라지고, 가슴도 편안해지면서, 심율도 이제는 68자씩 찝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소화가 안 돼서 그렇게 고생했던 입병도 예, 많이 나서서 밥을 잘 먹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2: 네.
1: 예, 거기다, 눈도 밝아져가지고 이전보다 훨씬 잘 보입니다.
2: 네.
1: 그래 지금은 예, 정말 살 것 같아서 풍습방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네.
1: 그리고 이번에 나도 우대 활동에 참가해가지고 풍습방을 좀 더 사려고 그럽니다.
2: 네. 이번에 12세트 줬습니다. 18세트를 네. 더 드리고
1: 네. 네.
2: 오늘이 결정해서 사는 분들 또 혈배강의 심리첩 전문 우리 중풍 반신불수람 치료한 이런 심리첩 이것도 드립니다. 예.
1: 예. 예. 감사합니다.
2: 예. 예. 건강하세요.
0: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전에 풍습방을 쓰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강의 듣고서리 이거 선택했는데 이전에 여러 가지 병 치료해도 아이들 병이
2: 네.
3: 지금 이거 먹으면서부터 예, 지금 훨씬 낫습니다.
2: 네.
3: 건조 먹을 수도 있고 일어설 수도 있고 언제는 걸기도 합니다.
2: 네.
3: 예, 그리고 예, 아이 그러니까 맥이 나니까 또 머리도 그렇게 아프던 게 지금 그것도 낫습니다. 그런 항상 저기 뭐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2: 네.
3: 어디 다닐 수도 없었댔는데 지금 능히 걸어 다닐 수도 있습니다.
2: 네.
3: 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풍습방을 쓰면서 능히 어디 다닐 수도 있으니까
2: 네.
3: 생각보다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걸을 수 있으니까 예.
2: 네.
3: 능히 또 맥이 난단 말입니다.
2: 그렇죠. 예.
3: 예. 제 맥이 나서, 또, 맥이 나니까 밥을 먹을 생각이 나서 밥도 잘 먹지.
2: 네.
3: 나중에는 점점 많습니다.
2: 네.
3: 예. 그래, 그리고 항상 위가 쓰려서 그랬는데, 지금 그 증상이 다 없어져서, 예.
2: 네.
3: 밥도 막 잘 먹습니다.
2: 예. 네.
3: 그리고, 눈도 또, 그래서 많이 잘 보입니다.
2: 네.
3: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을 보면 이 풍습방이 내기는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2: 네.
3: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약을 먹지 말고 이 약만 먹어도 기근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될 수 있습니다. 예.
3: 예. 그러니까 더 주문해서 예.
2: 네.
3: 더 많이 먹겠습니다.
2: 네, 이번에 활도에서 올 때 참가하세요. 예? 288-0018번 전화 치시.
3: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2: 네,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2: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구구토 화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예 구구토 화이스 하게 되면 뭐 죽지 않은 암이라고 말하는데 기실에는 정확한 진단이 없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구구토라는 거는 우리 인체 내에서 전체 몸무게를 떠미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구구토 화이스 걸리게 되면 이 행동이 영 불편하고 엄중한 사람들은 대소변도 받아내리고 위생실 출입도 할 수 없죠. 이 엄청 위험한 겁니다.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2: 네, 말씀 주세요.
4: 예, 저는 붕수빵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2: 예.
4: 예, 어선호 한 반년 먹었습니다.
2: 네.
4: 그런 결과 지금 이전에는 새우 아팠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걸지도 못하고, 예, 저기 몸이 냉하고,
2: 네.
4: 손발이 차고, 예, 위도 차고, 예, 그랬는데 지금 붕수빵 반년은 먹고 나니까 예, 지금 모든 면에서 나사졌습니다.
2: 네.
4: 예, 손발도 좀 따뜻해 나고 예, 위도 따뜻해 나고 예, 저기 뭐니까 이 이야기가 어쨌든 다른 약보다 냉한 수분 모래 나는 약이 들어가서 그러는지
2: 네.
4: 좀 다릅니다.
2: 예.
4: 예, 예. 어쨌든 이 붕수빵은 두 가지 조합으로 되는데
2: 예.
4: 예, 보통 이렇게 골수를 보충하는 거는 보통 있지만 이 냉기를 몰아나는 약은 흔히 없습니다. 내 보건대는.
2: 네.
4: 그래서 저기 이 약을 먹으면서 여러 면에서 좋아지고
2: 네.
4: 예, 앞으로도 이 약을 계속 먹겠습니다.
2: 좋죠. 예.
4: 예, 예.
2: 그래서 288-0018번 전화 치세요. 예.
4: 예. 수고하십시오. 예.
2: 네.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2: 전화 칠 때 앞에다 취호를 붙이면 좋습니다. 0433에 그다음 288-0018 이래 치면 무조건 걸립니다. 어떤 때는 신호가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그것부터 화이스 하게 되면 예, 중의각도에서는 모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치지血瘀, 치지 기가 막혔다. 그 다음 쉐위 어혈이 생겼다. 이런 게죠. 이런 증상들은 보통 创伤, 그러니까 내가 외상을 입었거나 이럴 때 뭐 자사고 났거나 이래가지고 구토 갑자기 최시신 화이스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화이스가 온다. 그래서 관관절 갑자기 막 동통을 느끼고 또 이런 바늘을 찍어놓는 것처럼 아파나고 관절을 이렇게 굽혔다 폈다 하는 게 영 불편하고 예, 혀를 내밀게 되면 혀가 막 거뭇다 하게 되면 좀 이렇게 어혈이 생긴 이런 혀 그러니까 어디에 뚝 맞히면 포르게 되는 것처럼 혀가 막 포르다 이 뜻이죠. 예? 그래서 이런 현상들에게 방면에는 예, 우리 일단 치질 쉐위신이기 때문에 기가 막힌 걸 열어주고 잘 통하게 하고 어혈이 생긴 거 풀어주고 이런 작업으로 해줘야 되죠. 거기에 관한 약재는 우리 이 깊은 곳에 풍한습을 없애는 처방이 双乌仙灵方이 들어있는 처방 이 루샹 그 다음에 또 威灵仙하고 지렁이 들어갔습니다. 지렁이 본 신우는 좀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이런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땅에서 지렁이는 자꾸 이 땅을 뚫고 들어가는 이런 특성이 이걸 통해서 모든 약재를 깊은 곳으로 이끌어 들어가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좀 우리 어떻게 놓고 말하면 여인즈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우토는 모든 골관절 질병에 무조건 우토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토는 따르어여랍니다. 되게 열이 센 이런 약입니다. 덮여주는 약이죠. 제가 자꾸 그런 데를 들지 않습니까? 농촌 집에 이 집을 장기적으로 비

0: 얻었습니다. 그러다가 불세로 가게 되면 그 안에 한기 습기 꽉 들어찼습니다. 이럴 때 우리 통풍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뭐 해줘야 되는가? 부스깨다 불을 떼줘야 되죠. 이 불을 떼는 자괴가 우토입니다. 그러면 우리 깊은 곳의 풍한습, 기실은 골수 안에 거지 풍한습겠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토가 들어가서 거기를 열어줘야 되죠. 그럼 우리 인체 내 부스깨 그 작용, 그러니까 부스깨 그 김에는 어느 못인가? 명문혈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명문혈. 그러니까 동맥에 있습니다. 두마에 척추 그짝에 있다고 뜻입니다. 요추 두 번째 마디 밑에 명문혈이 있습니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0: 예.
2: 안녕하십니까?
0: 네, 예, 말씀 주세요.
2: 바쁘겠습니다.
0: 아, 예.
2: 내 말할 거는 내가 효과를 너무 많이 봐서.
0: 아.
2: 다리 중에 아프던 게 많이 났지.
0: 예.
2: 소리 듣는 것도 지금 많이 났습니다.
0: 예.
2: 네. 이 손도 그렇게 아프더만은 아주.
0: 우선 막 손을 구부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머님 뒤풍수 관절이 얼마나 심합니까? 예.
2: 예. 언제가 다 심장도, 뒷장도 그냥 아프던 게 여지가 많이 났습니다.
0: 아, 예.
2: 예. 그러니까 난 그저
0: 요래
2: 뺏기
0: 먹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은 그 지팽이 씹던 것들은 아이 씹고 댕기고 대단히 좋아졌죠. 예, 침구 결합했거나. 예, 예. 어머님은 제가 다 압니다. 그 화룡의 농촌 그 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편해가지고 이미 아들 집에 연기를 아들 집에 와 있으면서 제한테 지금 치료를 받고 있죠. 예, 예. 많이 좋아졌죠. 예. 예. 네. 건강하세요. 예.
2: 건강, 저기, 열심히 친구를 해준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예, 예, 예.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그래서 우리 이런 그 류풍습 관절 이런 환자분들도 우토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우토가 들어가서 그 관절에 낀 이런 풍한습 이런 것들을 빨리 몰아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토 들어갈 때 꼭 명문혈을 넣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명문혈 거기에다 불을 달아줘야 되죠. 부스깨작용이다 그 뜻입니다. 그냥 불을 달아줘서 안을 뜨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한기 몽땅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 하에서 골수를 보충해준 약이 대량적으로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되면 이 효과 어느 면에서 온가? 완전히 이 류풍습 관절이 다 삐뚤었습니다. 그리고 관절이 꾸꾸대가져가지고 이 구부릴 수가 없습니다. 변형됐죠. 이것이가 치료를 잘하게 되면 우리 그 침구려법 결합하면에 그것이 몽땅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토화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치주쉐위싱 이런 방면에 이런 약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단실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실 단이란 건 가래죠. 가래 진득진득한 가래. 그다음에 습 예, 이것이가 한 대 몰캐가지고서리 이런 구토 자기 문제 생기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에 장기적으로 격소를 썼댔거나, 그 다음에 또 이런 술을 세게 많이 했거나, 그 다음에 구어시 페이간이라는 겁니다. 페이간이라는 건 기름진 음식, 뭐 이런 거에 특히 저녁 식사를 대량적으로 하거나, 막 밤에 막 1차, 2차, 3차 막 댕기면서 술을 많이 거나, 예, 이런 데서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가 관관절 거기에 또 끼게 되면 막 통통 느끼지 않으면 개체 막 무거워하고 관절이 막 붓기고 그 다음에 굽혔다 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근육 조직이가 막 마모기 온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칭리시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습하고 열 이런 것들을 몽땅 청결해 내가고 그 다음에 호쉐 화유 이런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황발이라는 약재가 전문 가래를 제거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황친이라는 약재하고 쯔즈라는 약재 두 가지 결합하게 되면 전문 거기 및 습기를 없애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리뇨 작용을 통해서 소변을 나가죠. 예, 이런 작용 통해서 거기 그 구구토에 낀 단실 이것을 없애면 거기 및 경락이 잘 열깁니다. 이런 정황에서 또 뭐에 들어가야 되는가? 골수를 보충해준 약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이 골수 보충해준 약은 고대로부터 유명하니, 야오쥐 断续膏라는 겁니다. 이거는 옛날에 어느 비석에 이렇게 그 약 처방이 쓰여져 있는 거 거기에다가서 환자들이 쓰고 나니까 효과 잘 봤습니다. 특히 이런 골다공증 쨍하면 조금만 넘어지게 되면 뼈가 자꾸 분질러지거나 이 격소를 쓴 분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런 풍비주사를 맞본 이 풍비주사 본신이가 그 안에 격소하고 진통제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연수한 프로카인, 카인 이거는 그 진통제고 마취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큰 수술할 때 마취를 해놓게 되면 사람 쿨쿨 잡니다. 배를 뚝 떼게도 모릅니다. 예, 이 내상 몽땅 드러내도 모릅니다. 이거는 마취제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장디숭 들어갑니다. 숭제가 들어간 건 몽땅 격소입니다. 이 두 가지 약을 주사기에다 이어서 거기 관절에다 쌓였습니다. 그러게 되면 예, 격소는 무슨 작용하는가 꼭 기억하세요. 격소라는 거는 우리 몸속에 뼈속에 저장해둬 놓았던 골수를 내분비 기통을 자극해서 활달하게 공정하게 만들어서 예, 그 김에 골수를 몽땅 꺼내서 혈액순환 쑥 들여보냅니다. 그러면 그 당시는 별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골수는 우리 점차적으로 늙어 죽을 때까지 조금씩 써야 되는 게지 한세 건에 다 쓰게 되면 골수가 다 없어져서 골다공증이 온다. 즉 다시 말해서 썩백이 나무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가 우리 치료 방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격소를 자꾸 쓰게 되면 마지막에 그것도 무조건 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간신 부조식 간이란 거는 힘줄을 관할해주고 신이란 건 골수를 관할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관관절 거기에 자꾸 아파나거나 관절이 구구대나거나 그 다음에 또 짜증이 나고 몸속에 진액이 빠지게 되면 사람 자연적으로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나면 신경질이 많아지고 잠 못 잡니다. 이빨이 말라들고 그 다음에 또 자꾸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얼굴이 막 벌거벌게 나고 초홍이란 거는 뜸뜸 가다가 파도치는 것처럼 불쇠로 콱 벌게 났다. 이런 증상 말합니다. 그리고 소리 귀에서 소리 나거나 귀가 잘 들리지 않거나 예, 어지럼증이 나거나 손발바닥에 열이 세게 나거나 이런 현상 밤에 땀을 세게 흘리거나 예, 이런 방면에 우리 숙지, 구수부, 여전자, 인양호, 그 다음에 꼬지, 지휘통, 우슬, 지우록성룡 이 여러가지 약자는 몽땅 간하고 곰팥의 경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0433-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렇게 소모가 결혼한 지는 어느덧 2년 반이 지나고 춘향은 임신한 지 4개월이 넘어섰다. 당시 소모는 너무 급하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불안정했고 결혼 잔치에 친구나 동료를 한 명도 초대하지 않았다. 소모의 어머니는 그 점이 마음에 걸려 항상 한 차례 잔치를 더 벌여 아쉬움을 메우고 싶어 했다. 이번에 소모는 미리 시계 공장의 번선생, 격투기 선생님, 김매, 건국, 서룡흥 등을 초대하고 이웃집에서 탁자를 빌려 점심을 대접했다. 김매는 아기용 니트와 탐보를 선물로 가져오고 건국 형제도 선물을 내놓았다. 권 선생이 선물은 조금 특별했는데 주황 상점에서 바퀴 4개를 사고 공장에서 각종 재료를 가져왔는데 놀랍게도 10분 만에 이 재료로 유모차 하나를 완성해 모두를 크게 기뻐했다. 춘향은 자리에 앉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모의 어머니는 요리를 하고 소모가 보조를 하며 김매도 옆에서 도움을 주었다. 모두 자리에 앉았을 때 소모의 어머니는 먼저 번 선생에게 황주 한 잔을 정성껏 드리며 번 선생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결혼을 이룰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두 사람이 술을 마시고 나니 옆에 있던 격투기 선생님은 조금 어색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당시 소모가 망설이고 있을 때 자신과 김매가 반나주로 설득하여 마침내 결혼에 동의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김매는 자신이 정말 많이 설득했으며 이 좋은 결혼은 정말로 얻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때 춘향이 일어나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잔을 돌려가며 정성껏 술을 따랐다. 나중에 술을 점점 많이 마시다 보니 본 선생과 격투기 선생님은 마치 절친한 형제처럼 가까워졌다. 각자 소모와 춘향에게 집안을 꾸리고 가정을 일으키는 도리를 자상하게 이야기해주며 따뜻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이야기는 만찬이 마무리되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다. 자리에 함께했던 건국이 모두에게 뜻밖의 소식을 전했다. 강서성에 이미 사회운영공장이 새롭게 생겨났으며 상해에 있는 오랜 경력의 노동자들을 초청하여 일을 돕게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사회운영기업은 흔히 사단운영기업이라고도 불리며 우리의 인민공장 시스템에서 자연스럽게 발전해온 산물이다. 1958년 공장 산업화 운동을 계기로 농업 협력화와 집단화 과정 속에서 농촌인민공장과 생산대대 생산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집단 소유 제도의 기업 형태를 의미한다. 이후 1984년 중앙에서 공식적인 문건을 내리면서 사단 운영 기업이라는 이름을 향촌 기업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건국이 전해준 소식의 핵심은 이러했다. 강서성에 새로 생긴 사회운영 공장에서 상해의 노련한 노동자들을 초빙하고 있으며 단 이틀 동안 일을 하면 외부 수입으로 무려 40원을 벌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기준으로 40원은 보통 노동자의 반달 월급에 맞먹는 큰 금액이었다. 그래서 이 소식은 상해의 공장 노동자들 사이에서 정말 큰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되었다.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놀라움과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만찬이 완전히 끝나고 모든 손님을 돌려보낸 소모는 어머니를 도와 설거지와 뒷정리를 모두 마쳤다. 소모의 어머니는 급한 일이 생겨 자리를 떠났고 시간은 벌써 오후 4시가 넘었다. 방 안에는 소모만 홀로 남겨진 채 조용함이 감돌았다. 그 사이 춘향은 안방에서 편히 쉬다가 깨어

일어났는데 주변은 이미 깊은 밤의 어둠으로 뒤덮여 있었다. 춘향이 일어나 서모를 불렀지만 서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춘향이 전등 스위치를 켜자 서모는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앉아 춘향만 바라보고 있었다. 춘향은 걱정되는 마음으로 서모에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모는 여전히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춘향이 다시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이냐고 물었을 때 서모는 기분은 괜찮으며 술을 조금 마셔서 그냥 조용히 있고 싶다고 짧게 대답했다. 춘향은 서모가 예전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추측하며 아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서모는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부드럽게 거절했다. 춘향은 오늘 만찬 자리에는 서모의 선생님과 형제들만 초대되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춘향은 계속해서 서모의 진정으로 마음이 맞는 친구들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했다고 말했다. 서모는 친구들이 모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초대하지 못했다고 둘러댔다. 춘향은 남자에게는 꼭 자신만의 좋은 친구가 있어야 한다며 함께 초대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아쉬워했다. 서모는 그 이상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서모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은 바로 5개월 후에 가장 비극적인 순간에 춘향이 이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는 사실이다. 그때 춘향은 임신 말기에 접어들었지만 태아의 위치가 계속 정상적으로 잡히지 않았고 갑자기 심한 대출혈이 발생하면서 긴급하게 병원으로 실려갔다. 의료진은 산문이 열리지 않아 급히 수술을 준비했지만 이미 시간이 너무 늦었다. 의사들은 엄마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 아기를 구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엄마와 아이 모두를 구할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 춘향은 약해진 목소리로 서모에게 절대 울지 말라고 위로했다. 자신은 좋은 곳으로 갈 것이니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서모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춘향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서모가 너무 외로울 것이라고 걱정하면서 서모에게도 꼭 자기만의 좋은 친구들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춘향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서모에게 약속을 했다.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좋은 친구들, 오랜 시간 함께한 옛 친구들을 절대 잊지 말라고 부탁했다. 서모는 너무나 큰 슬픔에 겨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고 결국 슬픔으로 기절할 것처럼 힘을 잃었다. 그는 두 손으로 춘향의 손을 꽉 붙잡고 눈물이 한 방울 한 방울 손등에 떨어지는 차가운 느낌을 온몸으로 느꼈다. 서모는 눈앞에서 춘향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언제나 활기차고 밝았던 춘향이 마침내 하얀 종이처럼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을 보며 서모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이어서 도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자. 도도에게는 소금이라는 특별하고 소중한 인연이 있었다. 도도는 해가 지는 저녁이나 늦은 밤 시간이 날 때마다 반드시 소금을 만나러 갔다. 마음속에 언제나 소금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바쁜 일상을 보내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은 언제나 소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심지어 친구들과 외식 모임에 갔을 때도 6시나 7시가 되면 핑계를 만들어 급히 자리를 떠나 택시를 타고 곧바로 소금이 있는 연경로로 향했다. 문을 열면 소금이 달려와 꼭 안아주는 따뜻한 만남이 도도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알고 지내던 오랜 형제의 생일 파티가 열렸다. 도도는 술을 세 잔 정도 마신 뒤 병원에 수액을 맞아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급히 파티 자리를 빠져나왔다. 복도를 걷던 중 도도는 우연히 한 여성과 마주쳤다. 그 여성은 체크무늬 정장에 큰 웨이브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었고 살짝 취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도도가 잠시 쳐다보는 순간 그 여성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북방 사투리로 도도에게 아직 자신을 기억하냐고 물었다. 도도는 깜짝 놀라 자세히 살펴보았고 그제야 상대가 바로 반정이란 것을 알아차렸다. 도도는 어색하지만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다. 반정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술에 취한 기색이 역력했다. 도도는 여전히 반정에게서 예전과 똑같은 익숙한 향기를 느꼈다. 반정은 자신은 잘 지내고 있다면서 도도는 요즘 무엇을 하며 지내고 있냐고 물었다. 도도는 그냥 평범하게 일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도도는 시계를 보며 급한 일이 생겼으니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연락하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떠나려 했다. 도도가 뒤를 돌아가자 반정은 뒤에서 팔을 구르며 도도의 이름을 불렀다.

레스토랑 앞에 마침 빈 택시가 도착했다. 도도는 문을 열고 기사에게 연경로로 가달라고 말한 뒤 문을 세게 닫고 눈을 꽉 감았다. 택시가 약 10분 정도 달렸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도도가 전화를 받자마자 반정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반정은 자신이 사람을 잡아먹냐고 화를 내며 도도가 너무 무리하게 굴었다고 소리쳤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3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싱그러운 바람 따라 펼쳐지는 그림 같은 내 고향의 여름 풍경을 노래한 가요 내 고향의 여름 향기를 준비했습니다.

0: 구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준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 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아낌없는 지지와 신뢰에 보답하고자 존에 각 현시 회원분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대상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0: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바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근래 우리 주 각지 교육 부문에서는 두 가지 부담 경감 정책 내포에 초점을 맞춰 일련의 다채로운 조제 활동을 알신들여 전개해 두 가지 부담 경감 정책이 전주 초년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에 조력하도록 함으로써 변강 초년 아동 전면 발전의 아름다운 화폭을 펼쳤습니다.
1: 6.1 국제아동절을 맞아 우리 조 각지에서는 조제가 선명하고 형식이 다양한 일련의 경축활동을 펼쳐 아이들이 즐겁게 명절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0: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심양 문화관광추천 소개팀이 연길에 도착해 조제 추천 교류 활동을 펼쳤습니다. 우리 조에서는 심양 추천 소개팀을 열정적으로 맞이해 연변과 심양 두 지역의 문화관광 소통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중공중앙판공청, 국문판공청에서 인수에 발부한 의무교육단계 학생들의 숙제 부담과 교회 양성 부담을 진일보 경감할 때 관한 의견 문건 정신을 깊이 관철 실시하고 학교 운영 행위를 규범화하고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잘

0: 일련의 다채로운 주제 활동을 알심드려 전개해 두 가지 부담 경감 정책이 전주 소년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에 조력하도록 함으로써 변강 소년 아동 전면 발전에 아름다운 화폭을 펼쳤습니다. 5월 29일 오후 운동장에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연결시 신흥소학교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운동회는 전통적인 달리기 종목 외에도 장애물 달리기, 공 들고 이어 달리기, 풍선 터뜨리기 등 재미있는 종목도 마련됐습니다. 출발 신호와 호각 소리가 울릴 때마다 어린 선수들은 쏜살같이 달려나갔고 운동장 곳곳에서는 응원 소리와 환호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운동회는 건강 우선의 교육 이념을 관철해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운동에 대한 흥미를 키워주며 자기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경쟁의식과 단합정신을 고취했습니다. 연결시 신흥소학교 학생 류경련입니다. 운동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끈기와 단합정신도 배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운동해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다음 도전에 맞서겠습니다. 연결시 신흥소학교 학생 박문빈입니다. 즐거운 운동회가 마무리됐습니다. 경기장에서 모두 열심히 달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운동으로 몸도 건강해지고 노력과 단합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이번 교정운동회는 두 가지 부담 경감 정책 전면 실시의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아이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운동회에 집중하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진정한 즐거움과 성장에 시선을 돌려 교정활력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학부모 김영희입니다. 두 가지 부담 경감 정책 시행 후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많이 펼쳐 아이들의 체험 활동이 매우 풍부해졌고 방과 후 생활도 알찹니다. 오늘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활기차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쁩니다. 두 가지 부담 경감 정책이 전면 시행된 후 우리 주에서는 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임무를 견지하면서 학습 부담 경감, 교육 질 향상, 효율 제고를 핵심 목표로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잘 운영해 소년 아동들이 덕지 재미로가 전면 발전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부담 경감 정책을 더 잘 실시하기 위해 안도현에서는 매주 수요일을 서면 숙제 없는 날로 지정하고 중소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간접적인 학습 부담 증가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상황에 맞는 특색 실천 활동 목록을 마련해 학생들이 자연을 체험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취미를 기르도록 인도해 자기 주도적인 시간 속에서 체력을 기르고 품성을 함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도현 동풍학교 교원 리선녀입니다. 일선 교원으로서 서면 숙제 없는 날의 핵심은 수업의 질과 효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 높은 수업과 연습, 수업 시간 복습을 통해 고효율 수업을 만들어 학생들의 방과 후 학습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안도현 동풍학교 부교장 리현자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교수 관리와 숙제 관리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숙제 없는 날의 활동 내용을 풍부하게 하면서 학교와 가정이 함께 육성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을 짜고 취미를 기르며 실천 능력을 높여 덕지 재미로가 전면 발전하도록 주동해 숙제 없는 날이 진정으로 학생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시에서도 두 가지 부담 경... 화룡시 광명수학교 교도초주임 우단입니다. 현재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줄고 종합적인 능력은 향상됐으며 덕지 재미로 융합이 안정적으로 추진돼 학부모들의 고민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과 후 봉사 모식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내용을 풍부히 하며 교육질을 높여 우수한 인재 육성 진지를 만들겠습니다. 교정 곳곳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자질 교육 수업도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주 각 중소학교와 유치원에서는 자체 운영 특색을 살려 숙제 개혁과 수업 질 향상을 심화하고 고효율 수업을 내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학생들이 서면 숙제 없는 날에 자연을 체험하고 사회 실천에 참여하며 생활 기능을 익히도록 인도해 아이들이 과중한 학업 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소년 아동들이 밝은 모습으로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1: 6.1 국제 아동절을 맞아 우리 주 각지에서는 주제가 선명하고 형식이 다양한 일련의 경축 활동을 펼쳐 아이들이 즐겁게 명절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1일 주 세일대 관심사업위원회, 주 교육국, 주 적십자회의소는 함께 동심의 따뜻한 정을 즐거운 6.1절 농촌 학생 주제 여름철 야

0: 대형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조 각지에서 온 근 50명의 농촌 소년 아동들이 연길 공룡왕국에 모여 취미성 견학을 몰입식으로 체험하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명절을 보냈습니다. 공룡왕국에서는 다채로운 개원쇼, 인형 순회 공연, 어리광대 소통이 륜번으로 펼쳐져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연변조 청소년 사회실천 견학기지 현판 수여식을 동시에 거행해 전조 청소년 교회 교양 실천 플랫폼을 1층 완선하고 교회 학습 경로를 넓혔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또 활동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1인당 500원의 학습 보조금을 발급해 공익의 용량으로 농촌 학생들의 성장길에 힘을 실어주고 그들이 용감하게 청춘의 꿈을 쫓도록 조력했습니다. 도나시 한장향 홍군수학교 학생 사용가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많은 해양생물을 알게 됐는데 교과서에 있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회전목마도 타고 돌고래 공연도 봤는데 무척 즐거웠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6.1 아동절을 즐겁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연길시 조양천진 광화수학교 학생 리하린입니다. 우리는 공룡왕국에 와서 많은 종목들을 체험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은 시간기계입니다. 시간기계를 통해 저는 공룡이 어떻게 멸종됐는지 알 수 있었고 공룡의 세계도 깊이 체험했습니다. 오늘 아주 즐겁게 놀았습니다. 연변박물관에서는 전통문화 보급교양을 둘러싸고 칠색동심 즐거운 6.1 계열주제 사회교양 활동을 내놓고 문물자원, 무형문화재와 동심체험을 결합시켜 소년아동 전속 문화 제2수업을 내왔습니다.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손수 실천하는 과정에서 여러 민족 융합의 역사문화 매력을 깨달았습니다. 활동 당일 연변박물관에서는 또 방문한 어린이들을 위해 풍선, 문화창의 엽서 등 명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연길시 북단수학교 학생 주재균입니다. 박물관에서 저는 연변의 특색문화와 풍속을 요해하게 됐습니다. 이번 6.1절을 아주 즐겁게 보냈습니다. 연변 박물관 해설은 김홍염입니다. 연변 박물관은 연변의 문화지표로서 시종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팔찌를 만들고 칠선을 가지고 노는 과정에서 직접 무형문화재를 체험하고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려 했습니다. 동시에 모든 학부모들에게 박물관이 아이들 성장의 제2수업이라는 리념을 전달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무료 개방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가장 진정성 있는 명절 선물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소년 아동의 성장을 관심하기 위해 연길시 건공가도 장림 사회구역에서는 연변 성화 애심 협회와 손잡고 6.1절 특별 애심 위문 활동을 펼쳤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관할 구역의 곤란 아동 가정을 방문해 아이들과 친절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들의 심신 건강 상태, 일상 학습 정황 및 실제 생활의 요구사항을 세밀하게 파악해 방조 부축 수요와 정밀하게 연결시켰습니다. 연변 성화 애심협회 회장 왕계성입니다. 연변 성화 애심협회에서는 현금과 위문품을 가지고 곤란 가정과 아이들을 위문했습니다. 아이들이 6.1절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면서 앞으로 씩씩하게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연변 안위상회,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교통문해방송, 연길시 공상업연합회에서는 손잡고 연길시 북산가도에서 6.1 아동관심 공익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에서는 아이들과 그 보호자들을 조직해 동화 그림책, 과학 보급책, 명인 전기 등 량질의 서적을 함께 읽음으로써 독서로 동심을 자양하고 소년 아동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성장하도록 조력했습니다.
1: 6월 1일 우리조는 중앙제2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23진 군중신소신고사건 도합 9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4건, 편지 5건입니다. 그중 훈춘시 2건, 도문시 1건, 도나시 2건, 화룡시 1건, 왕청현 1건, 중점사건 1건, 안도현 2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9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3건으로 33.3%

0: 66.7%, 생태 관련 사건이 6건으로 66.7%를 차지합니다.
1: 정휘 태양광 충전 설비, 태양광 발전소 부대 설비 및 지능 계량기 제조 대상과 국한 녹색 지능 장비 산업화 기지 대상이 일전 길림 안도경제개발구에서 정식 착공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각종 기계들이 굴착 운반 작업을 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대상은 부지 정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정휘 태양광 충전 설비, 태양광 발전소 부대 설비 및 지능 계량기 제조 대상은 계획 총 투자가 5천만 원으로 연간 충전 설비 및 태양광 시스템 지능 부대 장비, 지능 계량기를 3만 개씩 생산할 수 있으며 연간 생산액은 5천만 원, 세수는 300만 원 실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상이 가동되면 안도현의 지역 신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종합에너지 봉사 공급을 풍부하게 할 전망입니다. 국한 녹색 지능장비 산업화 기지 대상은 주로 지능화 생활 오수 정화 시스템 및 정수 설비를 생산합니다. 계획 투자는 5,500만 원이며 가동 후 연간 지능화 생활 오수 정화 설비 100세트를 생산해 연간 생산액 7천만 원, 세수 500만 원을 실현할 전망입니다. 이 대상은 안도현이 물처리 장비 제조 분야의 배치를 강화하고 환경보호, 건강, 산업사슬에 깊이 융합하며 산업 직접 효과를 발휘해 상하단 기업이 단지에 입주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재인식 발전 구도를 형성하도록 추동하게 됩니다. 이제 안도경제개발구에서는 기업 봉사 전담반을 통해 입주 기업들의 각종 서류와 허가 신청을 지원하고 각 감독관리 부문의 현장 지도를 조율해 신규 대상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가동 및 계획 생산 목표에 도달하도록 보장해 단지 내 기업 고품질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고 기회를 선점하도록 도울 방침입니다.
0: 동북축구연맹 전 제2라운드 심양 대표팀과 연변 대표팀 경기에 앞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심양 문화관광추천 소개팀이 연길에 도착해 이틀간의 주제 추천 교류 활동을 펼쳤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경기를 유대로 문화를 다리로 삼아 심양 추천 소개팀을 열정적으로 맞이해 연변과 심양 두 지역의 문화관광 소통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심양시 당위 선전부에서 주최하고 심양시 문화관광 및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주관한 동북축구연맹전 심양문화관광 선전 보급활동이 5월 30일 저녁 연변대학 문어구에서 펼쳐졌습니다. 현장에서 우리주에서는 특색문예 공연을 선보였고 연변 진달래 보배와 심양시 동북축구연맹전 꼬마 기자들이 선물을 교환하며 연변의 청춘활력과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활동에서 심양문화관광추천소개팀은 당지의 뛰어난 문화관광 자원과 경기관람 문화관광 혜택 정책을 소개하고 관광지 입장권, 항공권, 미식 등을 포함한 선물 구레미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연변 주민과 관광객들과 소통 유예를 하고 다양한 종목을 공연하며 선물을 증정하고 심양의 유명 문화관광 상품을 선보이면서 연변 주민들이 심양에가 경기를 보고 관광을 하도록 초청했습니다. 연변 진달래 보배 차혜란입니다. 오늘 심양에서 온 꼬마 벗들과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매우 기쁩니다. 연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을 응원합니다. 심양시 문화관광추천소개관 번봉입니다. 상대팀 도시이자 형제 도시에 미리 와서 여러분들의 수요와 심양에서 어떻게 협조할 수 있을지 그리고 문예공연 개막식에서 두 도시를 어떻게 더 빛나게 할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은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라 우리의 더 많은 문화관광 교류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심양문화관광추천소개팀은 5월 31일 중국 조선족 민속원을 방문해 가무공연, 도시추천소개, 선물 증정, 소통 등 추천 활동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번 활동은 동북축구연맹전 경기를 출발점으로 두 지역의 문화관광 교류와 소통 활동을 심화함으로써 두 지역의 고객 상호 추천과 자원 공유를 촉진하고 동북 지역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융합 발전을 추동했습니다. 려닝 강휘 국제여행사 총경리 류효춘입니다. 이번에 심양 문화관광 초청 소개팀과 함께 연기를 방문해 동북축구연맹전 활동 초청 소개를 하게 됐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연변축구 팬들이 심양을 찾아 동북축구연맹전 경기를

0: 관람하길 바랍니다. 6월 13일 동북축구연맹전 제2라운드 연변대표팀 대 심영대표팀 경기의 열기가 계속 상승함에 따라 두 지역은 문화관광 초청 소개를 계기로 관광경제와 체육사업의 협력 발전을 적극 촉진하고 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5월 29일 노래와 함께하는 연길여행 2026년 전국대학생 가수대회 대학 순회공연이 청도대학에서 전국대학 순회공연 마지막 행사를 가졌습니다. 활동은 청춘음악을 매개로 문화관광 추천 소개를 핵심으로 생동감 넘치는 청춘 모습과 연길의 특색 있는 정취로 교동반도 대학생들에게 연길에서 보내는 진심어린 초청을 전하며 전국대학 순회공연 결렬 활동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1: 두 농업 농촌국에서는 5월 28일 길림성 2026년 밀강하 수생 생물자원 증식 방류 활동을 펼치고 려너 치어 30만 마리를 길림 훈춘 밀강하에 방류했습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에서는 루게로 려너 476만 마리, 대황어 3815만 마리를 방류해 류역 어업 지속 가능 발전과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토대를 탄탄히 다졌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룡, 박홍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5: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4: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5: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6: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기물로 종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로관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로건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소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약가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 박사, 세신이로, 눈뺑치료 약품 명사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우대 활동은 특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 세 가지 제품 모두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천이 박사는 한 가게 498원인데요. 15가게 15각 첫째 100% 물어 주게 됐죠. 두 번째 현금권 1,500원을 총값에서 빼줍니다. 세 번째 우대활동은 레이저 치료이기 손목시계 이것도 한 건을 물어 드리게 되어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는 귀입니다. 그리고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698원인데 35일간 봉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가게 1,500원 현금권의 레이저 치료이기 눈병치료 약품은 한 가게 598원인데요. 30일 봉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5가게 1,500원 현금권 그리고 레이저 치료이기 이렇게 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 우대활동을 여러분들이 건강장수의 비결은 바로 이번 우대활동을 충분하게 향수만 하신

0: 하며 적은 돈으로서 큰 효과를 누리는 좋은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널리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우수한 제품이 우리 손에까지 다가서게 돼 있어 우리가 건강 장수의 비결은 바로 이런 제품에서 찾는 것 아니겠는가. 뭐 때문에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바로 중국 가학원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국제 뭐 심장과 뇌혈관 그 대회에서도 이 제품에 우뚝 설 수 있는 73세의 뭐 뇌혈관 모병으로 인해서 쓰러진 지 중풍 후유증으로 10년이 된 누에 앉은 이런 신경외과 박사를 일군 제품이 바로 천이박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여 가지 질병의 원인을 근원에서 찾아서 해결해 주는데 그 가운데 제일 전형적이라면 천이박사 씨의 MP를 하게 되었는데요. 인체의 40여 가지 질병 가운데서 해결하기 어려운 이런 질병들을 찾아서 아주 확실하게 좋은 치료가를 거두는 이런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류가 젊음으로 가는 청춘미마의 발견이다. 8, 90세가 3, 40대 젊은이 이런 그 심장과 젊은이의 모든 세포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청춘미마 우리 미래 들어갈 집 문에 들어갈 때에다 미마를 딱 누르게 되면 문을 벌컥 열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노년에 들어서서 안타깝다는 게 노화 과정에서 노화와 더불어 병을 부르는 게 무서운데 청춘미마의 발견이고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장숙에 속한다. 헤이커지 산물이라 한다. 이 뭘 말하게 됐는가 하면 현대 과학기술의 수평을 초과하는 신비로운 기술 상품에 속한다. 이런 장숙에 속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천이박사의 제품 자체는 논행계에 들어서서 여러 가지 무서운 질병을 이미 뭐 내 몸에 침투돼서 힘들다거나 혹은 무서운 질병이 들까봐 걱정하는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천이박사를 선택해보는 게 아주 필요한 선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천인박사 약 얻은 애 한 반년 썼습니다.
0: 네. 하하, 그래요?
2: 예, 야, 이 약이요 쓴다면 지금 여러 면에 많이 도와줬습니다. 특히 해마다에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안 나고 머리가 휘하고 어지럽고 예. 그래도 이제 그리고 누나 피가 탁 앉았다 일어나면 볼이 빙빙 돌면 이래도 증세가 완전 이렇습니다. 이거 쓴다면 지금.
0: 예.
2: 예, 그리고 모가의 목이라는 게 자꾸만 어떻게 돼서 예, 모가의 목난지 나면 모가의 자꾸만 모가의 아프고 이러던 증서도 지금 이렇고 예. 그리고 또 특유의 내내 심장을 해서 예, 조그마한 움직임은 숨이 져서 꼼짝 못하고 나가서 예, 활동도 크게 못하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0: 아, 심장과 뇌혈관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말해주는 겁니다.
2: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예, 나가서 뭐 어느 한 반시간 한 시간씩 걸어다니고 이렇게 나가 운동 좀 하고 이래도 예, 숨 참고 모르고 이렇습니다.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예, 많이 어떤 데는 절연할 때도 있고 손끝이 특히 손끝이에 발끝이에 쪽쪽 바늘을 치는 것처럼 이런 감각이 있고 이랬었습니다. 옛날에. 그러던 게 이런 증서도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0: 그게 순환 장애로 인해 생기는 신경말초염입니다. 바늘을 찔러버린 것 같다는 건 신경말초염증입니다. 예.
2: 예. 야 이거 쓴 다음에 예, 뭐, 이 한 가지야 가지고 여러 면에 고루골 다 도와집니다, 이 약.
0: 그렇죠. 예. 특수한 제품입니다.
2: 특수한 제품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내 이 약 써보고서도 다른 약은 아예 먹고 내 이 약은 그냥 무슨 신뢰사입니다. 그래서 내 요번에 예, 오늘 15가지 또 배달 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하시오. 예, 이번에 우대할 때 특수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천이박사 15가게 1,500원 빼주고 레이저 치료이기 줍니다.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3: 예, 저도 천이박사 먹는 환자입니다.
0: 예.
3: 저 1년 넘어 먹었습니다.
0: 예, 그래요. 예. 예.
3: 이거 먹기 전에는 제 이게 혈압 조절이 영 아이랬단 말입니다. 혈압이 계속 이렇게 높았다 나갔다 하니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그래서 이 심장이고 이 심장 심율이 대단히 야다, 야다습니다.
0: 예.

0: 예.
1: 그래서 50, 그래서 그 음반을로 됐다 말이죠.
0: 어,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건데, 예, 예, 60 벗어져야 됩니다.
1: 예, 자꾸 맥이 없고, 예, 그래서 쩍 하면 들어눕기 쉽고, 예, 그래서, 예, 젊었을 때부터 그랬다 말입니다. 이 심률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예. 뭐, 예, 뭐, 점점 조사도 맞아보고, 뭐, 별거 다 해봐도 그게 아이들때라 자꾸 맥이 없어서, 이렇게 진행하면, 예, 쟤 죽었어, 숨이 붙었어, 숨이 없어, 이래고 우제 쓰고 장난거리 다 했겠습니다.
0: 그래요? 예.
1: 뭐, 심률이 예. 이게 뛰는 게 아얄돼가지고.
0: 심장이 펌프 역할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니까, 펌프질해야 이 높은 머리에 제일 발끝에 낮은 데까지 갖다 돌아설 수 있고,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건데, 펌프가 제구실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1: 예, 그래서 여기 맥이 없어, 쩍 하면 자꾸 맥이 없어, 예, 누구 있기도 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0: 예.
1: 예, 그리고 또 다른 사람보다 내 특히 신경이 영이 예민해가지고 스트레스 잘 받는다 말입니다.
0: 아, 예. 예. 그것도 예, 심장과 예, 관련이 있습니다.
1: 예, 예. 어지간한 사람들과 이렇게 이래 대화도 하기 싫어하고 예, 좀 무슨 어떻게 말해도 자꾸 이렇게 심장 팍팍 찔러놓는 것 같은데 예, 막 심장 아프고 이런 막 후두후두거리고 막 이랬다 말입니다. 그러면 잠도 잘 못 자고 예, 잘 때면 자꾸 식은 땀도 흘리고 가슴이 더부룩하니 이렇게 예, 밥도 잘 못 먹고 밥도 맛이 없었습니다. 얼마 못 먹었습니다. 밥도. 그러면 잠 못 자고 밥은 못 먹고 하니까 근이 팍팍 돌아댔는데 예.
0: 너네 근이 졸라붙으면 빨리 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대로 드실 수 있는 이런 공능이 제대로 회복되자면 심장 공능이 좋아야 됩니다.
1: 그래서 예, 근이 팍팍 떨던 게 예, 이 천이 박사 먹고 예, 잠도 잘 자고 밥도 맛있고 밥이 진짜 어찌 맛있는지 지금 맛이 없는 게 없습니다.
0: 아, 그러면
1: 예,
0: 됩니다.
1: 그러니까 예, 진짜 밥이 영 맛있습니다. 그리고 잠도 잘 자지 하니까 예, 심혈이도 지금 많이 올라가 높아지고 예, 혈압조절도 잘 되지. 이 한 가지 약으로 예, 여러 가지 영 좋아졌다 지금.
0: 그렇죠. 예예. 예.
1: 개방송 들어보니까 예, 진짜 이게 두건데 이번에 비는 활동이 최고로 좋은 것 같습니다.
0: 어, 특수한 우대 활동입니다. 이번에 예, 다른 때 진행되지 예. 않았던 우대 활동입니다. 예,
1: 예. 예, 특수하게 줬을 때도
0: 예.
1: 예, 약이 좀 있긴 있지만은 계속 먹으려고 이 특수하게 활동이 좋을 때 좀 더 배달받다고 예. 그래 전화했습니다.
0: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1: 예, 5017766.
0: 예.
1: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0: 건강 장수하세요.
2: 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천이박사를 쓰는 환자입니다. 예. 저는 천이박사를 오랫동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흐릿하면 동맥경화가 심해서 예, 머리가 흐릿하면 맑은 날씨 보지만 항상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혈압조절이 받아야 되고 예, 그리고 그런 저 언니 심 그런 당나이 나빠 그런지 입에 영 쓰고 꾸이 소화가 바라야 돼. 밤잠 자지 못했습니다.
0: 예.
3: 그러던 차에 이 천이 박사를 로벨사 두 번 받아 그런지 어째 그런지 효과 빠르게다 며칠 안 먹고 효과 빠르지 하나하나 사실되지 혈압도 거리 잘 되고 그런 어림지나던 게 그게 맑아지고 예. 입이 시급된 게 그것도 어쩌면 정상으로 돌아오고 소화가 잘 되니까 밤잠 잘 되니까 몸이 무겁던 게 가까워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예 최신 1호까지 소비 지내야 다다서 최신으로 한 대 같이 쓰니까 예 효과도 또 빠릅니다.
0: 그렇죠. 두 가지 제품 예. 함께만 쓰게 되면 어지간한 질병은 무섭지 않을 정도입니다. 예.
3: 내가 그 탁 버리고서 계속 누워있던 게 그래도 이 두 가지 써놓거나 효과도 바르고 소변도 아 그저 마이바 두 번 보고 예, 한 번씩 계속 봤습니다. 그거 얼마 좋습니까? 이래 저 활동이 좋을 때 이런 활동이가 또 도무지 않까?
0: 그렇죠.
3: 솔직히 이 두 가지 배달 받아서 예, 좀 쓰려고 그랬네.
0: 그렇게 하셔. 이번 이 제품 자체는 특수한 우대 활동이자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여러분들이 복용하심에 있어서 일체 반신반의하는 그런 건 있을 수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네, 감사합니다. 네,
0: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전과 제왕단 전륙완으로 되었습니다.

0: 있습니다. 전로관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로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골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1: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시게 되면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세포 내에서 모든 기능을 정상으로서 되돌려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특수한 제품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세포 대사가 문란해오고 새로운 세포 생성과 낡은 세포의 탈락이 이게 반비례 형태를 이루게 돼 생성되는 것은 적고 탈락되는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깜빡거리고 혈관은 굳어지고 혈액량은 줄어들게 되어 있고 순환장애를 얻게 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잠자기 그로 인해가 잠자기 힘들어지고 혈압이 높아지게 되어 있고 기억이 잘 되지 않고 소화가 잘 되지 않고 호흡계통의 문제가 있어 쩍하면 기침을 짓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병하게 되어 있는데요. 천희 박사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홀시할 수 없는 한 개 사실이라며 양천공 22년 6월에 미국 워싱턴에서 39개 세계 심장 뇌혈관 학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시작에 말씀드렸지만 또 이 학회에서는 많은 연구 논문들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많은 약이 여기 나갑니다. 이래서 이 대회에서 인정을 받는 약이라 하게 되면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효과성이 좋은 이런 제품으로 인정받는 것만은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양천공 22년이라면 지금 26년이니까 4년 전입니다. 이랬는데 이 학회에는 많은 연구학자들이 거기에서 부동한 측면에서의 건강장수의 이런 비결에 대해서 많이 내놓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중코연에서 갖고 간 천희 박사 씨의 MP라는 이 상품이 딱 대해서 논문으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시작에 말씀드렸지만 해도 73세 신경외과 미국 박사가 10년 동안 누에 앉아서 꼼짝 못하던 게 이 사람을 읽을 수 있는 100만 달러를 걸고 이 사람을 읽을 수 있는 제품이 나서라 이렇게 했습니다. 장래가 조용했는데 한 제품이 나섰는데 바로 천희 박사 CMP가 나섰습니다. 이래서 이 사람과 1대1로 딱 붙여서 이 사람을 읽었는데 완전히 이 제품으로 인해 갖고 이 제품은 그분을 손가락에 원래는 움직이지 못하던 걸 손가락을 파들파들 움직이게 하고 그런 다음에 다리에 그분의 감각을 벌거지가 후에 나선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벌거지가 이 말도 원래 못했으니까 벌거지가 그 달인들로 해서 개 올라오는 감각이 원래는 달의 감각이 없었는데 이런 감각까지 해보겠다 하게 되는 이런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제가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누구나 중풍 후유증 환자에게만 이게 유리하고 그 기타 분들한테는 유리하지 않은가 그 말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한 분도 일거세울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다. 그리고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세포 내에서 모든 신경 전도를 그거 조절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 현대과학에 있어서는 지금 그 중코웬의 이런 그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큰 그 이름을 저 생명과학이 최신 돌파성 최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돌파성 제품이고 청춘미마의 발견이고 장숙에 속한다 이럴 때는 거기에는 많은 깊은 학문과 깊은 치료 효과와 확실한 그 여러 환자들을 젊은

0: 몸으로 이끄는 데는 건강으로 이끄는 데는 장수로 이끄는 데는 그만한 일리가 통하게 되었다. 황차 이 제품 자체는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네, 네 저희 오빠가 천이 박사를 동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0: 예.
2: 네, 어제 이래는가 중풍이 왔단 말입니다.
0: 예.
2: 네, 그래서 천이 박사를 동영한 뒤 이 맹감 이 자꾸 이불로 춤이 막 깨질 나오고 그렇더라 말입니다.
0: 예.
2: 그리고 얘 자꾸만 이렇게 밤에 명맥이 없어 자꾸 이 골이 아프단다 말입니다.
0: 예.
2: 그리고 그 심장도 아예 좋단 말입니다.
0: 예.
2: 예, 그래 자꾸 떨기고 예 이런데 이 천이 박사를 쓴다면 이 이걸로 춤이 나오는 게 이롭다 말입니다.
0: 예예. 예,
2: 춤은 막 이렇게
0: 바로 그렇습니다.
2: 예. 예. 그 다음에 머리 아프다던 게 이롭고 예, 머리 아예 아프가 잠 잘 잔다 말입니다.
0: 예.
2: 예, 우선 한 반년 썼습니다 우리 아빠.
0: 예.
2: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심장에도 막 두들두들리고 아프고 그랬다던 게 막 심장 막 두드립니다. 그래 예. 이렇다 많이 그게 좋아지고 있다 말입니다.
0: 바로 그렇습니다. 예.
2: 예. 예. 그래서 이 천이 박사가 확실히 선생님 말한 게 이제 확실히 방송 들으려 했지만 이게
0: 아주 어려운 분을 읽으시는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2: 예. 예. 예. 그러니까 얼마 줬습니까? 이
0: 국제대에서 이 제품이 인정된 받는 이런 제품입니다. 예.
2: 네. 그래서 이 천이 박사의 확실히 이 정말 대단히 좋다는 거 말하면서 우리 아빠도 이번에 이 활동에 또 참가해서 더 사겠답니다.
0: 그렇게 하셔.
2: 예.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활동이 좋은데 많이 이거 사겠답니다.
0: 그렇게 하셔. 예. 하라 하셔. 이 예. 제품 자체는 너무 뭐 반신반의할 필요가 없이 확실히 국제대회에서 인정하는 이런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좋은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예.
2: 네. 그리고 맹서관 농약은 제가 쓰는데 확실히 이 맹서관 농약은 이 맹감 눈이 벌겋고에 막 붓기고 이게 대단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0: 예.
2: 예.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맹서관 농약을 더 배달 받겠습니다.
0: 눈병 치료에서는 맹서방 예. 확실히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예.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좋은 제품입니다. 예. 중약으로 해결해야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하지 임시 약간 겉으로부터 이런 치료는 그때는 좋은 가치와 얼마 지나가지 않으면 또 다시 범하게 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게 되었는데 아무튼 이 맹서방을 복용하게 되면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망증, 심황막, 색소변성, 중안마병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눈에 나타난 눈이 가렵거나 벌겋게 되게 되어 있거나 눈물이 나거나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개선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2: 네, 좋은 약을 소개해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두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지금 천이 박사 쓰고 있습니다.
0: 예.
3: 한 2-3년 전에 이 저기 노신사에 왔다 갔으리 어제 그 부인주의가 이제가에 자꾸 혈압이 높아지면서리 머리도 아프고 어지럼증도 하고 예. 어떤 때는 이 얼굴이 시물시물시물거리기도 하고 예. 어떤 때는 또 이 가끔가다에 가슴이 떡 서놓은 것처럼 예. 용 심률이 없어지고 이래면 용 고사했습니다. 그래 이 천이 박사 지금 쓰는데 용 좋습니다. 지금 예. 얼굴이 부들거리던 것도 이렇고 심률이 이전 정살로 예. 그냥 날마다 재보면 정살이 되고
0: 예.
3: 혈압도 잘 이용 잘 된다.
0: 큰 문제점들이 해결받게 돼
3: 예. 있습니다. 그리고 예. 어지럼증 아이 하고 예.
0: 예.
3: 우선 그 레이저 삼목시계를 타서 그런도 어쨌든지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쓰니까 나 저녁에 또 잠 어떻게 잘 자는도
0: 그럼요 예,
3: 예 소변 사서 많던 것도 소변 다 해놓으면 그냥 깊은 잠 푹 자고 깨나면 아침엔 정신이 난다
0: 그렇죠
3: 나이 삼목시계도 예, 이 어딜 댕기나 예, 혈압도 알아볼 수 있지 혈탄도 알아볼 수 있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선생님 우리 활동이 좋을지 이 약 좋은 약을 놓치지 말고 또 배달받아 그냥 오래 좀 쓰자고 그린다.
0: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우리 활동이 특수하니까 며칠 남지 않았다니까 501-7766에 전화 나으세요.
3: 예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늘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예, 저희 남편분이 지금 천이 박사를 잡수고 있는데 심장도 안 좋고 또 내긴 해외에 다발성내긴 해외였으니까 계속 정신심이 하고 예, 귀에도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거 잡수고 있는데 예, 심장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고라니 계속 소리 나고 귀에 소리 나던 것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나도 예, 그러니까 간도 좀 안 좋고 콩밭이 안 좋고 해놓을까 요 그래서 뭐니까 소변도 계량이 적고 자꾸 다소노고 이래가지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내 세심이로 좋다는데 도움은 이 두 가지를 이번에 다 활동이 됩니까?
2: 그렇죠. 세신이로 하고 천이 박사 이 두 가지를 결합하게 되면 활동 이번에 특수 활동이 진행되니까 이것만 잘 견제해서 보게하시면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고 노년의 청춘을 회복하는 데 기회입니다. 이 두 가지 제법 함께 쓰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쓰는가 하면 천이 박사는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쓰세요. 따뜻한 네. 물에 풀어서 훌 마시면 됩니다. 그 세신이로는 네. 그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드시는 천이 박사 드신 다음에 한 30분 후에 다시 드셔도 되고 식후에 드셔도 됩니다. 이래서 천이 박사하고 세신이로가 너무 배합이 잘 맞는 좋은 제품입니다. 이 두 가지 제품으로 네. 건강을 찾습니다.
1: 그럼 우리 부부가 같이 쓰길래 배달 받겠습니다.
2: 그렇게 하세요.
1: 전화번호는
0: 무엇입니까? 네, 501-7766번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1: 우리의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0: 우리의 문화를 전승합니다.
1: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0: 안녕하십니까. 민간이야기 프로 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오늘은 535회입니다. 연변 민간문예가협회 민간이야기위원회 박영률 주임께서 오늘도 나오셨는데요.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1: 네, 오늘은 낙화벼랑, 조롱박, 선녀꽃 등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낙화벼랑 이야기입니다. 압록강 중류에서 얼마쯤 내려가면 기묘하게 하늘을 떠인 아름다운 산이 하나 안겨옵니다. 호르른 다박소리 제 나름대로 우둥지를 베고 서있는 그 속에는 들쑥날쑥하게 솟아나는 바위 똘 그 가운데서 신비로운 감을 안겨주는 벼랑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바위를 낙화바위라고 부른답니다. 옛날 이 근방이 궁핍한 고려는 세력이 동화출만에 튼튼하고 돈 많은 사또가 부임되어 왔습니다. 매일 거기에다가 술을 마시며 화로운 나날을 보내는 사또는 심심하면 가마를 타고 동네로 돌아다니며 눈에 들어서 욕심나는 것이면 뺏어내면서 부찬 사람들을 못살게 부렸습니다. 하여 사람들은 몇 번이나 사또를 관청에다 고소했지만 관청에서는 밤마다 신간 사또의 죄를 단속할 때는 그거를 변명해 나서곤 하였습니다. 흥, 가난뱅이 놈들이 내 덕에 편안히 보내면서도 고사질을, 웬 고사질인가, 응? 사또는 그야말로 안원구인 격으로 그들음을 표현했습니다.
0: 네, 새로 부임되어 온 사또가 민심을 소란하게 하는군요.
1: 네, 그런데 어느 날 사또는 한 농부가 농사를 짓는 밭머리를 지나다가 바라보니 웬 처녀가 부모님과 함께 밭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예뻐 보였습니다. 여봐라, 가마를 잠깐 세우고 저 농부의 내를 여기로 불러라. 그 말에 예 이렇게 대답하고는 하인은 농군한테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우리 대감님께서 임산의 내를 보자고 부르니 저 가마 곁으로 오라고 하인이 말이었습니다. 우리네

0: 농구들은 대학이 사돈과 아무런 인연도 없사운데요. 농구는 못 가겠다는 도리지를 하였습니다. 대감님은 다름 아니라 고리에서는 심한 사또이시니 좋게 말할 때 고분고분 시킨 대로 해라. 하에는 얼러매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에 유순한 농구 내이지라 뒤가 근심되어 사또 옆에 다가갔습니다. 저 처녀가 대기 딸임인가? 심한 사또가 물었습니다. 네, 소연이 딸 옥녀라고 부르지요. 그러자 그럼 이 어르신님께서 좋은 밭을 줄 테니 이 어르신님께서 보내어 시중을 들게 하면 어떤가? 사또는 능청스럽게 말하였습니다. 안 되는 일이옵니다. 저는 뒷집 청도리와 진짜 혼삼을 떼놓았기에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도 마시고 농부가 도리무리질을 했습니다. 뭐 청도리한테 허를 했다고 그래 좋은 밭도 싫은가? 옆에선 하인이 통방울 눈을 대굴 그랬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옥녀는 청돌이 색스가 지니 무엇을 주더라도 부모로서는 절대 그런 대답을 못하겠다. 농부는 아예 밀먹아 버렸습니다.
1: 네, 네, 청돌이의 손녀를 사또가 눈독을 들이고 있군요.
0: 예, 이때 옆에서 하인이 임자네들은 알고나 있는가? 이 12, 3천급을 치고 우리네 사또 대감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느니 대감님이 첩으로 들어가면 매일 새 옷을 입고 놀면서 맛있는 음식을 배를 두드리며 먹고 사는 호파는지 그래 대감님이 첩으로 되기 싫다니? 응? 하고 주인한테 잘 보이라 울렁거렸습니다. 절대로 대감이 욕을 못 들어주겠나이다. 그러자 좋다 어디 두고 보자 농부한테 코를 떼고 난 사또는 사행교에 아주 총망이 골로 돌아갔습니다. 농부의 내에는 옆 사람들한테서 사또에 대한 풍문을 못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근 마을이 딸을 가진 집들에서는 사또가 찾아와 딸을 데려가겠다고 애를 보일까봐 모두 기승을 피하듯이 딸을 비신시키곤 하였습니다. 사또는 여지껏 처참 여럿을 받아들였지만 웬일인지 하나도 제명에 죽지 못하고 일찍 죽어갔습니다. 그러니 악기 같은 사또한테 누구도 딸 자식을 주려는 엄두를 못 내는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또 눈에 농부딸이 들었으니 하루가 멀다하게 찾아와 성화를 불릴 것이라는 생각을 비춰본 농군의 내연은 그만 앞이 캄캄하였습니다.
1: 네, 어떤 방법을 대서라도 사또를 막아야겠죠?
0: 예, 그래서 온 저 장범을 세우며 농군의 내연은 상론한 끝에 뒷집에 사는 청돌을 데려왔습니다. 농군의 밭에서 있었던 일이 사초지정을 청돌한테 이야기해 주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악기 같은 사또놈이 매일 들이 닥치게 하는지 우리들 생각에는 임자가 옥녀와 함께 일찌감치 타양으로 피하게라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또의 손아귀에서 꼭 벗어나야 하네. 그 말에 네 그럼 인차길을 떠나겠습니다. 사정을 알고는 청돌은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개나리 보침을 가진 청돌이와 그 처녀가 집을 떠나가지 얼마 안 되어 사또가 사행교 앉아 농군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왜서 이 집엔 옥녀가 보이질 않는가? 그래 처녀를 어디에다 감췄지? 위험을 띈 사또의 물음이었습니다. 어르신님 걔가 제 혼자 어디로 가는지 우리 부모들은 모르지요. 농부 아내가 대답을 했습니다. 무엇이 제 자식이 어디로 간 것도 모르다니 그게 어디 될 말인가? 안돼 당장 딸을 데려와야 해. 사또가 호령을 했습니다. 우리 대감님은 여지껏 곁에 내달은 없어서 대기 따님을 데려가면 크게 잔치를 베풀어 첩이 아닌 정신으로 맞게 하는데 웬 호박이 넝쿨처로 굴러주는 줄도 모르다니. 대감님께서 성을 내기 전에 빨리 딸을 데려와야 해. 사또집 하인이 소리를 쳤습니다. 사또 어르신님, 옥녀는 혼사를 정한 정임자와 함께 부모 모르게 도망친 것 같습니다. 그 말이 과연 고약한 놈들이로구나. 그래 오늘 딸을 내놓을 예산인가 아니면 없을 예산인가? 하인놈은 쉿볼을 들어내놓고 울렁거렸습니다. 글쎄 애들이 몰래 피해 간지라 소식조차 모르는 소인들이 어떻게 사람을 내놓는단 말인가요? 농부는 끝까지 버티었습니다.
1: 네 사또가 네. 어떻게 할까요?
0: 네 허탕을 친 사또는 낯이 거무락 포르락 하면서 하인한테 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이놈을 끌고 갈지어다. 하인들은 농구를 밧줄로 묶으려 하는 뒤에 농구의 아내가 막아 나섰습니다. 제 얘기를 이놈한테 뒷말을 남겨라. 신관 사또의 령이 떨어지자 몇몇 하인들은 몰려들어서 농구의 아내한테 매를 들이댔는데 발길로 마구 차고 잡고 하니 얼마 안 되어 농부의 아내는 피모자였습니다.

0: 늦은 채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보라, 여보 마누라, 제발 정신 차려. 농부는 밧줄이 꽁꽁 묶여 끌려가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아이고, 장천동 무심하지. 글쎄, 제가 낳은 딸도 마음대로 시집을 보내지 못했다 하니 이게 무슨 놈의 세상이람. 불쌍한 농부의 처지를 본 동네 방네에서는 살판치는 저 사또놈이 언제까지 새돌을 부리려는지 하느님도 무정하네. 원, 저 사또놈이 뒤질 날이 있으려만. 저마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욕설을 퍼붓습니다. 옥녀를 소나기에 끝내 넣지 못한 사또는 바울에게 묶여 끌려가는 농부한테 분풀이를 들이댔습니다. 사또는 하인을 시켜서 농부를 기둥에다 달아매어 놓은 뒤 죽도록 두드리게 하였습니다. 농부가 너무도 매를 맞아 반죽감이 되자 하인들은 그를 옥에다 또 가두어 두었습니다.
1: 네, 사또가 농부를 옥에 가두었군요.
0: 예, 이때 그 부모님의 불길한 소식을 접한 옥녀와 청돌은 몰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듣던 소식처럼 어머니는 사또한테 매를 너무도 좀 맞아 병석에 들어놓은 이웃들이 시중을 받고 있었습니다. 옥녀와 청돌이가 돌아온 것을 본 옥녀의 어머니는 옥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아 했습니다. 야, 우리의 명은 의하여 이다지도 야박하나 생사를 모르는 너희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옥에서 구하겠느냐. 그 말에 어머니, 아우독한 사토놈을 요정낼 때가 꼭 올 거야요. 옥녀도 눈물을 흘리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근데 옥녀야, 그놈들이 내가 집에 돌아온 줄 알면 하인을 보내 겨우코 너를 붙잡자고 할 테니 어서 피하거라. 그래야 이 애미는 시름을 놓겠다. 어머니가 권고했습니다. 어머니, 이로써요. 제가 대낮에는 숨어 있으면 되지요. 어머니 병이 다 나을 때까지 돌봐줄래요. 대낮에 몸을 숨긴 옥녀는 남몰래 어머니의 병시중을 들었습니다.
1: 네, 사또 때문에 옥녀가 어머니의 병시중도 마음 놓고 못하네요.
0: 예, 그러던 어느 날 어디에서 냄새를 맡았는지 사또가 보낸 몇몇 하인놈들이 불시에 옥녀의 집에 뛰어들었습니다. 옥녀는 몸을 피할 사이 없이 그놈들한테 그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옥녀야, 우리네 사또 어르신께서 너를 무척 그리워하신다. 오늘은 우리를 따라 어르신님 댁으로 가야 한다. 하인놈들은 이렇게 짓거리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곳에는 절대 못 가겠어요. 옥녀는 하인놈들과 맞섰습니다. 제발 우리 애를 데려가지 마세요. 옥녀의 어머니가 통사정을 했습니다. 이때 소문을 듣고 청돌도 달려왔습니다. 어르신님들, 제발 옥녀를 데려가지 마세요. 청돌이가 빌었습니다. 안 돼. 이번까지 빈손으로 돌아가면 우리 머리가 무사치 못해. 자, 어서 떠나자고. 두목이 이렇게 호령을 했습니다. 청돌이가 빌고 빌었지만 헛짓이었습니다. 그리고 맞서자고 해도 청돌이 혼자서는 여러 놈들을 당해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청돌이는 꽁꽁 묶인 채 된 매만 맞았습니다. 옥녀는 억지로 끌려 사또 소나기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1: 네, 옥녀가 끝내 사또한테 잡혀갔군요.
0: 네, 캄캄한 방에 갇힌 옥녀는 음식을 전폐하고 울기만 하였습니다. 따라서 옥녀는 밥 나르는 어머만한테서 아버지가 사또놈한테 매를 너무 맞아 그끝내 세상을 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땅을 치며 통곡하고 난 옥녀는 이 원수를 꼭 갚아야 한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옥녀, 이제부터 복한 기분이 되겠는데 그만 울면 안 돼? 내일 나이 생일날인데 온천 놀이터에서 잔치를 벌리니 연지곤지 곱게 바르거라. 신관사또가 옥녀에게 말했습니다. 온천 놀이터는 산수 경치가 한결 아름다웠습니다. 동북쪽으로 깎아지른 듯 벼랑을 끼고 우둠지를 펴고 선 다박솔 나무에 백학의 쌍을 지어 날아야고 벼랑 아래 울창한 수림 속에는 온갖 고운 사세가 깃들어서 우짓고 푸르른 압록강이 뒤로 보이는 데 그야말로

0: 이튿날 노리터에는 사또의 생일잔치를 축하하려 모여온 사람들이 그 붐비었습니다. 치마저고리를 곱게 입고 연지곤지까지 바른 옹녀는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이양 예뻐서 사람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느덧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좌석마다 모두 조응이 도도해졌습니다. 누구보다 사또는 마음이 매우 흡족해놨습니다. 연 며칠 동안 울면서 음식을 전폐하던 옥내가 인제 마음이 돌아져 의포단장 곱게 하고 옆에 앉아 술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또가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좌석에 앉은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하늘이 어른한테 이렇게 예쁜 색채를 보내줬다니까 사또는 술자석에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또 어르신은 과연 색시복이 그래 거참 부러운데 자 사또 그 생일을 축하하여 한 잔 비우지요. 사또 어른이 장수를 위해 한 잔 비우지요. 여기저기에서 쳐주는 바람에 사또는 권하는 소리를 쭉쭉 들이켜다 보니 그만 고수망태가 되어 그릇마저 비칠거렸습니다.
1: 네, 옥녀에게 기회가 차려진 거죠.
0: 예, 바로 이때라고 생각한 옥녀는 신관 사또의 기회에 대하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어르신님, 여기서 술만 마시지 말고 저기 곱게 핀 꽃구경이나 하시지요. 옥녀는 수선을 떠는 척 했습니다. 꽃구경을 하자고 그럼 좋아. 사또가 옥녀의 손을 쥐고 꽃구경하러 벼랑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때라고 생각한 옥녀는 사또의 등을 움켜쥐고 벼랑 쪽으로 힘껏 밀었습니다. 으악! 술에 취한 사또는 꼼짝 못하고 벼랑 위에 떨어져 가루가 되었습니다. 전연을 잡아라. 전연이 사또를 벼랑에 떨고 있다. 빨리 전연을 달아 못나게 붙잡아라. 사또의 하인놈들이 소리치면서 옥녀를 붙잡고 달려왔습니다. 벼랑을 여도로 한참 달아나던 옥녀는 살펴봐도 더는 몸을 피할 수가 없는지라 치마를 거꾸로 쓰고는 어머니 이 딸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나이다. 이 딸은 아버지를 따라가옵니다. 라고 외치고는 벼랑에다 몸을 던졌습니다. 이듬해 봄 옥녀가 뛰어내린 벼랑가에는 붉은 꽃이 피어났다고 합니다. 거대 사람들은 옥녀의 절개를 찬양하면서 옥녀가 뛰어내린 벼랑을 락화 벼랑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0: 다음 이야기 들려주시죠.
1: 네, 이번에는 조랑박 선녀꽃 이야기입니다. 압록강 종래에 아이 서순 청성맹이 하나 있습니다. 따스한 계절마다 이 명기석을 따라 소복히 피어나 어여쁜 꽃을 볼 수 있습니다. 따스한 봄날이 아름다운 경치를 한결 돋구어주는 사랑스러운 꽃은 이 고당 사람들은 조랑박 선녀꽃이라고 합니다. 옛날 저 압록강을 마자수라고 부를 때 이 근방에는 늘 아주 센 바람이 불어치니 땅도 그 메마르다가 못해 쩍쩍 갈라터졌고 나무와 풀마저 말라버렸습니다. 산도서 말라서 느럭바위는 알쏭달쏭 허를 벗고 있었습니다. 산천 초목이 몽땅 메말라더니 떼를 지어 욱실거리던 산 짐승들도 온데간데 없어졌고 날 짐승도 먹이를 찾아서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나무 껍질이나 풀뿌리로 겨우 그날을 연명해 가던 마을 사람들마저 매일 죽어나갔습니다. 이 집에서 끼니를 굶을 때면 저 집에서 통곡 소리가 났고 또 저 집에서 죽음이 나가는 형편이었습니다.
0: 네, 재해가 아주 심하군요.
1: 예, 이때 청석이라고 부르는 젊은이가 찾아와서 마을의 어려운 광경을 보고 마을의 좌상로인한테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만 구할 수가 있었는지 저한테 알려줄 수가 없겠습니까? 그 말에 좌상로인이 글쎄 스님한테서 듣자니 저 앞 강물 속에 아주 무서운 괴물이 나타나서 조화를 부리며 재난을 준다니 라고 하는 말에 로이님 그래 그 괴물을 죽일 수가 없나일까 하고 청석이가 물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물어보았지 그 스님이 알려주기를 장백산에 찾아가면 도술이 아주 높은 신선이 있다는 것이어서 그 신선한테서 이 상황을 나눠서 알려주라고 하였네. 그 말에 로이님 제가 신선을 찾아 장백산에 가겠으니 갈 길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아니 자네가 신선을 찾아가겠다고 로이는 두 눈이 희둥그레서 청석이를 찬찬히 쳐다보았습니다. 이렇게 앉아있어도 굶어 죽는 판디에 차라리 신선을 찾아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청석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좋네. 장백산에 가려면 저 앞강물 그슬로 가면 되는데 대낮에는 걷지 말고 꼭 밤에만 걸어가도록 하겠나. 왜냐하면 낮에 길을 걸으면 저 괴물 자녀를 보고 가만두지 않을 것이에. 로이님 모든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당장 길을 떠나겠습니다. 청석이는 강물을 거슬러 장백산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대낮이면 잠을 자고 밤길에 무서운 짐승이 나타나도 물러서지 않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아랑곳 타지 않고 부지런히 걸어서 끝끝내 장백산에 도착하였습니다.
0: 네, 장백산에 도착했으니 이젠 그 신선을 찾아야겠죠.
1: 네, 하나 청석이는 도술 높은 신선이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망망한 소림 속에서 이리저리 신선을 찾아 헤매던 중 지친 몸을 이끌고 물 마시러 샘터로 찾아가니 그곳에서 인기척 소리가 나기에 누구냐 살펴보니 백발이 성성한 늙은 노파가 넓은 바위돌 위에 앉아서 두 눈을 감은 채 중얼중얼 무엇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청석이는 몸을 휘청거리며 샘가에 가 들어 누웠습니다. 노파는 인천 눈을 뜨고 청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는 어찌하여 이런 심산 속으로 찾아왔는가? 늙은 로파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청석이라 부릅니다. 묻기는 황송하지만 할머니는 누구신가요? 청석이가 물었습니다. 나 말인가? 나는 이 산 속에 사는 신선일세. 더 묻지 않아도 젊은이는 인적 없는 심산 속에서 마구 헤매면서 다니는 걸 보니 필견 무슨 도움을 받자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할머님, 제가 할머니를 찾아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 중이옵니다. 석 달 열흘 쉰 곳 끝에 끝내 여기서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을 마친 청석이는 신선 할머니 앞에 넓적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젊은이 이러지 말고 샘물이나 마신 뒤 사인이나 천천히 터놓게나. 샘물을 몇 모금 마시고 난 청석이는 온몸이 힘이 솟구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0: 네, 청석이가 끝내 신선을 만났군요.
1: 예, 청석이는 압록강물에 없었던 괴물이 나타나 사람들한테 재난을 마구 들쑤고 있는 상황을 나눠치 신선 할머니한테 터놓았습니다. 연후에 신선 할머니께서 그 괴물을 잡아달라고 부탁을 또 올렸습니다. 그 괴물은 다름 아닌 대가리가 셋이 달린 수백 년 묵은 늙은 구렁이신데 첫 대가리로는 불을 내뿜고 두 번째 대가리로는 물을 내뿜고 세 번째 대가리로는 바람을 내뿜는 간악한 놈일세 없애줄 놈이야. 신선 할머니는 분개해 말했습니다. 신선 할머니, 그런 대가리가 세신 구령이 놈을 잡수하면 여가만 재간 있으면 안 되겠는데요. 응, 그렇게 바쁜 것이 없지. 그 놈은 맨 처음 금강산에 나타나 마구 불을 내뿜으며 재난을 둘썩이 내가 하인을 보내어 불을 뿜는 대가리를 쏙뚝 잘라버렸니. 그러다 그놈을 금강산을 떠나 이 장백산에 나타나 매일 비를 뿜었을 뿐더러 사악한 바람까지 일으키려군. 하여서 내가 또 두 번째 대가리를 쏙 베어버렸지. 그놈은 세 번째 대가리만 가지고 어느 개천에 가 숨었는지. 근데 그놈이 또 마자수의 몸을 숨기고 세상에 재난을 들수다니. 젊은이한테서 잘 알았네. 동네 사람들을 구하자는 젊은이 그 마음 고맙네. 신선 할머니는 청석이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신선 할머니가 작별한 청석이는 기꺼운 심정으로 기로에 올랐습니다.
0: 네, 청석이가 괴물을 잡는 방법을 알고 집으로 돌아왔군요.
1: 네, 그는 이 기쁜 소식을 한시 바삐 마을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밤에만 걸으라던 로은이 부탁을 까맣게 잊고 대낮에도 마자수를 따라 내려왔습니다. 어디에서 제 발로 찾아든 반찬이냐? 갑자기 마자수에서 구렁이가 불쑥 솟아오르더니 청석이를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한편 청석이가 돌아오려는 마을 뒷산 령마리는 두 선녀가 찾아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들은 조랑박 선녀라고 불렀는데 키 큰 선녀는 녹색 선녀이고 키 작은 처녀는 황색 선녀였는데 이 고장이 오자마자 녹색 선녀는 땅을 파고 나무를 심었고 황색 선녀는 그 뒤를 따라다니며 나무에 물을 주었습니다. 또 조롱박 선녀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매일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산가들의 나무를 심고 불씨를 뿌렸으며 또한 조롱박 꽃도 심었습니다. 이들 두 조롱박 선녀의 일손실은 여가만 잽싸지 않아 그 전에 벌거숭이었던 산과 들판은 차츰 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산 짐승들도 무리를 지어 찾아들었고 날아가던 새들도 되돌아와서 우짖었습니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도 생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까 아름답고 담찬 두 선녀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두 선녀가 하는 일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여 두 선녀와 함께 나무도 심고 밭도 갈아 곡식을 심어 고향을 갖고 갔습니다.
0: 네, 두 조롱박 선녀가 부지런했군요. 네,
1: 그러던 어느 날 마을 밖에는 말을 타고 칼을 찬 몇몇 사나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이 근방에서 돈을 빼앗고 네다를 희롱하며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는 악독하기로 소문난 도적 무리였습니다. 가난한 놈들아, 듣자니 세상 아름다운 선녀가 내려왔다는데 오늘 이 어르신님이 그 선녀를 데려가려고 왔다. 두 선녀는 어디에 있느냐? 감추리고 알려주지 않는다는 절대 사정을 두지 않는다. 도적 두목은 이렇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속으로 두 선녀가 빨리 몸을 피하기를 바랄 뿐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놈들아, 어째서 한 놈도 말을 없는 거냐? 빨리 두 선녀를 데려다 바쳐라. 털부승이 두목은 칼을 뽑아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선녀인지 천녀인지 우리는 보지 못했니? 혹시 임자는 잘못 듣지 않았나? 누군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옳지, 보지 못했니?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 보지 못했다고? 그래, 이 어르신님이 송충인 줄 아느냐? 응, 그럼 좋다. 저 몇몇 늙은이와 아이들을 끌어내다 목을 채라. 그래야 그 선녀를 내놓을 것이다. 털구승이 두목놈이 령을 내리자 몇몇 도둑놈들이 할머니 한 분을 끌어냈습니다. 늙은 노친, 그래 두 선녀를 어디다 감췄는가? 목이 날아나기 전에 빨리 알려달라. 말 듣지 않으면 죽여버릴 테다. 응? 도둑놈은 으르렁했습니다. 도둑놈들아, 똑똑히 봐라. 우리가 여기에 있다. 그래, 네 놈들은 우리를 어쩔 테냐? 사람들 속에서 두 선녀가 아무런 무서운 표정도 없이 도둑놈들 앞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0: 네, 두 선녀가 용감하게 나섰군요.
1: 네, 도둑 무리들은 그만 넋을 잃고 갑자기 나타난 그 두 선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형제들, 빨리 저 선녀를 붙잡아 마르다 세려라. 털보숭이 두목이 흐뭇해서 소리쳤습니다. 몇몇 도둑놈들이 두 선녀를 붙잡으려 하자 녹색 선녀는 오른손 바닥을 펴서 도둑놈들을 향해 빛을 내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녹색 선녀의 손바닥에선 녹색 빛이 그 여러 줄기 나오더니 도둑놈들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아이고 내 죽는다. 도둑무리는 벼락 맞고 모두 황천객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둑무리 시체를 강물에 쳐놓고 고기밥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겁나 마시고 마음 놓고 농사도 짓고 고기잡이도 하십시오. 우리네가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녹색 선녀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태평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어느 날 마자수 쪽에서 예전처럼 사악한 바람이 세차게 불어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개천에 숨었던 구랭이 놈이 부린 그 좋아했습니다. 이놈아 끝내 나타났구나. 오늘은 저놈이 마지막 대가리를 떼버리자. 우선 내가 앞에서 구랭이 놈과 맞붙어 싸우겠으니 네가 뒤에서 준비했다가 손을 쓰라. 녹색 선녀가 황색 선녀를 보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죠. 황색 선녀는 멀리 끄덕였습니다. 손에 검을 든 녹색 선녀가 바라보니 구랭이 놈은 물 위에 불쑥 솟아 올라와 마구 바람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고약한 구랭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바람을 일구며 너덜거리는 거냐? 녹색 선녀가 호령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굴려온 계집년이야? 버릇없이 이 어르신 앞에서 오뇨올 서리질 하지 말고 저리 비켜라. 그렇지 않다면 한 입에 삼킨다. 구랭이는 재단에 우슬렁댔습니다. 이 못댕이 구랭이 놈아, 그래 금강산과 장백산에서 두 대가리를 띄운 일을 벌써 있었느냐? 오늘 네 놈한테 묵혔다. 청석이란 젊은이를 네가 먹어치웠지. 녹색 조롱박 선녀는 푸른 검을 휘두르며 구렁이한테로 덮쳐들었습니다. 응? 이 어르신님이 먹어치웠다. 그래 네가 청석이 곳을 갑작했다고 어디 덤벼봐라. 녹색 조롱박 선녀와 구렁이 그 신이 어느새 싸움에 맞붙었습니다.
0: 네, 과연 승부가 어떻게 될까요?
1: 네, 마을 사람들 하늘에 절을 하면서 빌었습니다. 하느님 맙시사, 조롱박 선녀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백성들의 부디 비나이다. 조롱박 선녀와 구령이 신이 싸움으로 인하여 온 하늘에 묵장 구름이 몰려와 해를 가리고 버렸습니다. 조롱박, 녹색 조롱박 선녀가 날개에 검으로 구렁이 신이 그 대가리를 띄워버리는 순간 구렁이 신이 이쪽 저쪽으로 번져놓으며 검을 피하는 바람에 싸움은 끈차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밤낮 사흘 동안 싸움이 계속되었는데 갑자기 구렁이 놈아 이 칼을 받아라 하고 황색 조롱박 선녀가 소리를 쳤습니다. 녹색 조롱박 선녀도 황색 조롱박 선녀도 구렁이 신에게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밤낮 사흘 동안 쉬지 않고 싸우고 싸다 보니 이미 맥이 지난 구렁이 신은 기회를 타서 도망치려 구석을 살폈지만 황색 조롱박 선녀가 도망칠 길을 막아 나서는 바람에 이 구석 저 구석 피하기만 했습니다. 형세가 대단히 불리함을 느낀 구렁이 신은 끝내 빈 구석을 찾아 도망치려 했지만 몸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청석이 원수를 갚노라 말을 마친 조롱박 선녀는 검을 들어 구렁이 신이 모아질 썩 비었습니다. 구렁이 신이 대가리는 멀리 뿌려갔고 몸뚱아리는 비꼬여 마자수에 떨어졌습니다.
0: 네,

0: 도조롱박 선녀가 끝내 구랭이를 잡았군요.
1: 예, 원래 도조롱박 선녀는 장백산 그 산신이 구랭이 신을 죽이라고 보낸 선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랭이 신놈을 죽여버린 것은 청석이란 젊은이가 우리 스님한테 소식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청석이는 저 세상에 갔지만 그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롱박 선녀가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도와 온갖 나쁜 짓만 하는 도적물을 죽이고 가막한 구랭이 신놈까지 베어버리고 난 두 조롱박 선녀는 매일 이 고장 산에다 나무도 심고 조롱박 꽃도 심어놓고는 어디론가 날아갔습니다. 그 뒤 마을 사람들은 마을 뒷산을 청석령이라고 부르고 조롱박 선녀가 심은 꽃을 조롱박 선녀 꽃이라고 불렀습니다.

0: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535회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장약 신비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합니다.
0: 네, 오버이절하고 단오명절을 맞이하면서 장약심리방 새로운 우리 활동 진행합니다. 예. 장약심리방 한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예,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그 아홉곽을 사시는 분들도 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예. 아홉곽을 사시는 분들 석달 드시고 10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아홉곽 사면 100일 드실 수 있죠. 예. 예, 원래 아홉곽 사자면은 양 1970원인데 이번에 2470원이 드리기 때문에 5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어버이절하고 단오명절을 맞이하는 이 우리 활동 기간에만 현금 또 200원을 더 빼드립니다. 예. 이 공장이 우리 활동인데 그러니까 아홉곽을 2270원에 살 수 있죠. 예. 그리고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려고 생방송에 참가해가지고 문의하시고 산다 할 때는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그 골관절 부위에 붙이면 좋은 그 백초금골첩이 있습니다. 예. 이걸 3곽 더 증송해드립니다.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드시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19곽 사자면 원래 5,610원입니다. 예. 그런데 4,000원에 드리기 때문에 1,610원에 달하는 현금을 절약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어버이절하고 단오명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활동 기간에만 현금 300원을 더 빼드립니다. 예. 예, 그러니까 17곽을 원래 4,000원에 드렸는데 지금 3,700원에 살 수 있죠. 예. 그리고 17곽을 사시는 이 우리 활동에 참가해서 참가하려고 생방송에 참가해 문의하시고 산다 할 때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아픈 골관절 부위에 붙이면 좋은 백초금 골첩 8곽을 더 증송해드립니다. 예. 이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36곽 사자면 원래 11,880원입니다. 예. 그런데 7,128원이 드리기 때문에 4,752원이 달하는 현금을 절약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번 어버이절하고 단오명절을 맞이하는 요 우대 활동 기간에만 현금 500원을 더 빼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36곽을 사는데 그 6,628원에 살 수 있죠. 예. 36곽을 사려고 우리 활동에 참가해가지고 생방송에 문의하시고 산다 할 때는 999원에 달하는 러시아 야생 해삼이 이런 리물 세트를 더 증송해드립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에 전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외에 그 병원에 가셔가지고 직접 잘 문의하시고 사겠다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은 상강중리진찰부 2층 따팅으로 올라오셔서 동쪽으로 한 10m 직진에 가면은 왼쪽에 중리내과 3이라고 쓰여져 있는 간판이 보입니다. 예. 중리내과 3에 찾아가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수고하십니다. 예. 제가 지금 예, 심리방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예, 지금 뭐, 1년 석 달 먹었습니다. 어제 먹었는가 하면 예, 혈압이 높습니다. 고혈압 환자입니다.
0: 예.
2: 그래서 혈압이 조절이 잘해야 돼가지고, 우선 세 가지를 먹었습니다. 소약으로 된 거. 예. 예. 그래가지고 고생하다가서 내 방송 듣고 선생님 관계를 명심해 듣고 장약을 지금 심리방 먹기 시작했는데, 주약에는 혈압 때문에 먹었단 말입니다. 예.
0: 예.
2: 그래서 약달 반, 먹으니까 지금, 저기, 혈압이 상당히 지금 안정됐는데, 어떻게 또랬습니다.
0: 예.
2: 이렇게. 원래 세 가지를 먹던 거에, 날마다 먹던 거에, 예. 이틀에 한 번씩, 사흘에 한 번씩, 다시 한 번씩,
0: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렇게 줄여야 됩니다.
2: 이렇게 먹었습니다. 예. 선생님 지도를 받으며 먹었습니다.
0: 예, 그렇죠. 예.
2: 지도를 받으면서, 예. 장약만 먹습니다.
0: 예.
2: 그래서 예, 혈압약은 지금은
0: 지도를 꼭 받으면서 잡숴야 된다. 예.
2: 예, 이사 선생 지도를 받으면서 그 많이 든답니다. 예.
0: 그렇게 불시를 끊으면은 그 아주 위험합니다. 예.
2: 예.
0: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2: 그래서 예. 그리고 예, 뭔가 녹음이 있다만 다발성 뇌경색이 그래가지고 예. 연고사 했는데 해마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치료받고 나오고 이랬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0: 이렇게 자꾸 힘하고 어렵더라 나만 가만 누워서도 핑핑 돌고 예.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뒷골이 무겁고 당기고 예. 고사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예. 다리가 자꾸 발다리 더리고 예. 그 다음에 이상하게 배꼽 아래가 이렇게 차단 말입니다. 예. 우노 아. 보일이 나는데 예. 발이 특별히 시린다고 해서 발이 지내 시려서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발을 막 주물고 그래야 또 다시 잠들고 이랬는데 지금은 발다리 저런 것도 나사지고 저기 뭔가 온기 돌아가지고 다리 발이랑 그렇게 시려서 지내 그렇게 힘들게 되는 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1: 혈액이랑 보충되면서 혈액 순환이랑 잘 되면서 그런 증상이 나사질 수
0: 예,
1: 있습니다.
0: 예. 그래서 오용 힘들었는데 그게 그 남들은 그 무슨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바보기다 보면 대단히 힘없이 불편한 일이라 말입니다.
1: 원래 그런 모임다 자기 감기로 다른 사람이 연병에 비하지 않을까.
0: 예. 그리고
1: 바쁘다 말입니다. 자기는
0: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 무릎이 또 그 아파가지고 무릎이 아프고 발목이 아프고 걸음을 딱딱 맞히는 것처럼 이렇게 아파서 걸지 못했습니다. 뻥뻥 걸다가 서고 뻥뻥 걸다가 서고 충된 우리 집이 층집인데 거기를 올라가고 당기기 바빠서 한번 올라가면 내려모았습니다. 예, 경기 지금은 뭐 부서 가해지고 올라가다 내려갔다 다 이렇게 다닐 수 있어서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또 현금 감해주고 상도 얼마나 줬을까요?
1: 예, 현금은 원래 감해주는 기초상에서 딱 이번 우리 활동 기간에만은 아홉 통 사는 이런 분들이 예, 이런 분들한테가 200원 감해주고 17곽을 사는 사람한테가 그 또 300원 감해주고 36곽 사는 사람한테 또 500원은 더 감해준다. 예, 이게까나 이 차로 더 감해주는 그게 되죠. 예,
0: 이게까나 36곽 배달 받았습니다.
1: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0: 예. 예. 장기적으로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을래서. 예. 그래, 우리 친구가, 예, 그, 내 소개를 다 그 소리는, 이 심내방 먹었습니다. 심자에서 전화가지고, 예?
1: 예.
0: 이렇게, 그, 심자에 그냥 재화되는 것 같고, 아프고, 가슴이 침침하고, 예, 숨이 차고, 그 다음에, 예. 또, 떼기 질러놓는 것처럼, 예, 답답하답니다. 밤에 자다가도 숨이 맥혀서 일어나고, 이런 정도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소개를 먹었는데, 좀, 더 효과가도 좀 편안해졌다 잼까?
1: 예, 편안해질 수 있죠. 예,
0: 예 그래서 이번에 할 때 또 얼마나 줬으니까 현금 감해주고 좀 예. 그러니까 좋아서 또 오늘 배달받겠다 잼까?
1: 예, 이번에 배달받는 게 그 제일 경제적일 겁니다. 예, 돈을 많이 감해주는 이 우리 활동 이 차로 또 두 번 더 감해주잼까? 예, 그러니까 얼마나 줬습니까?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예, 2417979. 예,
1: 맞습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3: 예, 당연히 심리방 먹은 환자지.
1: 예.
3: 내가 예, 이거 먹기 전에는 심장이 너무 떨리고, 뭐 소리도 나고, 치킨 소리도 놀라고, 엄청 후두두함이 떨림에 같이 부끄러워다가 눈이 높이게 말해도 그 소리도 막 놀라고, 심장이 불안하고 이상했습니다.
1: 예, 심장이 나쁜 사람들이 원래 불안합니다, 세기.
3: 예, 불안하고, 예, 자꾸 나쁜 생각만 들어오고, 좀 생각할 수 없어서 들어오지 못합니다.
1: 네.
3: 그리고, 예, 밤에 잘 때는, 이 가슴이 답답해서 이불을 올려 못 놨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이불이, 지금 그 약 먹은 다음에, 이불을 올려놔도, 예, 아이 올려놓고도, 그래도, 대든 게 어전 올려놓고 자도 이롭습니다.
1: 예, 이불을 깨거나 그래서 덮구서를 쉬어도 이롭다 이런 말씀이죠. 예,
3: 예, 예. 예. 이불 덮구서 지금 이롭습니다.
1: 예.
3: 옛날에는 올려놓고 못 잤습니다. 가슴에다 가까이에서
1: 이불 덮자면 그게 숨이 꽉 막히는 것 같아서 그렇겠죠. 예,
3: 예, 예. 그러면서 자다가도 예. 올리심이 올라오세요. 예.
1: 예,
3: 오, 죽는 게 그렇게 죽겠을 때다. 오, 어떻게 가까운데 예, 바쁜데
1: 일어나서 앉아
3: 한참 들었다가 눕고 하루 종일 한 10번 10번씩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 몇 달 고생했습니다. 그래다 새벽 먹다가 이렇게 아이 됐다. 그래 예. 하루는 난 몰래 좀 이런 방송 광고랑 방송 듣기 좋아한다.
1: 아, 예.
3: 그래서 내 하루는 방송하는 소리 들으니까나 선생님 얘기하는 게 아, 내 등에 딱 맞고, 예, 내 병증상과 똑같게 이야기합니다.
1: 하하, 예.
3: 예, 그래서 내 그 이야기 호감이 있어가지고 주문했습니다.
1: 예.
3: 그때는 처음이 돼 몰라가지고 다섯 통 사까 셋 통 줬더만. 점이 그렇게 먹었습니다.
1: 아, 옛날에는, 예, 그, 이전에 그, 할 때기가나, 그거는, 예, 약이 영 적을 땜다, 그게.
3: 글쎄,
1: 예,
3: 그 때는 그
1: 적게 담인 게 있을 땜다.
3: 수십하시 후보약이다 하더만.
1: 아, 예, 맞습니다.
3: 그 땜다. 그거 먹고, 예, 너무 해볼만 예. 좋아서, 예, 한 2년.
1: 그게 그때는 시애틀로 나갈 땜다. 두 가지 약이 조합이래 나서. 시애틀로.
3: 예, 옳습니다. 예. 두 가지 약이 옳습니다. 예. 그때 오, 효과 좋아서 내기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 약이 좋다고 소개하고 이랬는데, 야, 내가 효과 많으니까, 예, 그 다음에 한 2년이네, 고생 다 하고 살아왔습니다.
1: 아.
3: 그러니까 작년에 또, 예, 우리 영감이 또 놓고 와서, 어렵지 나고, 다리도 발을 쓰지도 못하고, 예, 어쨌든 위하고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장도 또 검사가 명 나쁘다 한단 말입니다.
1: 하, 예.
3: 그래, 내 심장이 내 나쁠 거, 위험감도 그 약 잡으면 좋겠다 해서. 선생님도, 그래, 선생님 면박 가고 난 후에 두꺼설이 또 호감이 있어가지고 주문했습니다.
1: 예.
3: 그때는 36 각시 하면 36 각시 줄 때입니다.
1: 하, 예. 그때 그래, 또 사사사고.
3: 예, 그래, 내 위험감 예. 살고 갔다고 지소리 시선을 맺었지 1년 4개월 쉬었다.
1: 아, 예.
3: 사람 집에 있는 남자들 어서 많이 되냐
1: 그렇지요. 예.
3: 야, 그래서 그래 주문에 시키고 그래 잡사는데 그 영감은 잡을까 나도 또 별로 호감이서 똑같이 먹은데 나도 많이 효과도 더 봤지만은 우리 영감도 그거 잡수고 지금 와 정상적인 사람 제대로 됐어.
1: 중풍이 원래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3: 예,
1: 중풍 치료에 좋습니다.
3: 그 약 잡수 거에 예, 지금 활동하는 게, 뭐, 북대 강의장을, 북한 올라다니는 게, 일곱 달 때, 하루 다 쉬고 댕깁니다.
1: 아, 예, 좋은 일이죠.
3: 내 길에, 우리 영감이 그랬고, 내 새생명 차등 같으로 한 게, 어찌 정도 모르겠습니다.
1: 제 집에 그래. 아픈 사람 있으면, 정말 곁에 사람들도 힘들지 않습니까?
3: 그렇죠. 네. 그래, 우리 영감 둘이 건강하고, 예, 놀라다니는 보고, 주변 사람들도 다 그 약을 소개해달라고 그랬다.
1: 예, 그 여러 그래, 번 소개했지 않습니까?
3: 그래, 주변 사람은 한 아줌마의 저기 음력으로 11월 6일 날에 부유하는데 반신을 못 쓰고
1: 예.
3: 좀 그랬대다. 그래서 내 이야기 좋다고 선전했지.
1: 예.
3: 그러니까 그 아줌마에도 예, 그 주변에 지금 다 쓰고 있는데 효과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도 내 아침에 오전에 같이 놀았는데 아, 킹호. 여기 킹호함에 엄지손가락 내면 좋다고 해야 이러면 한쪽인데
1: 예, 원래 그 중풍이 좋지 않습니까?
3: 얼굴 색깔이 이전에는 그저 새까매서 독수 나와가지고 까마까마게 아무리 무슨 제 마스크 끼고 모자 쓰게 해도 얼굴이 무사히 집대다.
1: 아, 예.
3: 그게 이번에 저희 약 먹고 얼굴 안으로 까마귀 까맣게 싹 벗어졌어요.
1: 예, 원래 이김에 해수수 성청 막아주는 이런 그 약재의 성분이 그게 또 들어갔습니다.
3: 어쨌든 미용대는도 얼굴 한 게 바가슬이 한 게 모델랑 수나 무전이 곱게 됐습니다 그 여자.
1: 아, 이 약을 잡수고 지금 곱하셨다는 분들이 많지니까.
3: 예, 그래. 마지막에 내 또 어전이 같이 놀았는데 아니 한 이틀 아이 먹어봤답니다 어떤가 보느라. 그게 아. 다리 그 약 먹을 때는 다리 옛날 자꾸 지어 올라왔답니다 지어 올라오던 게. 그러니까 한 이틀 끊어서 아이 먹어볼까 또 지어 올라오더란다.
1: 예.
3: 그래 구이하고 똥기나 어딘가 보나 끊어본 게 한 이틀 후 그래 똥 쌌은 게 또 이롭더란다.
1: 그거 어찌 자꾸 꽂습니까? 이제 금방 시작했는데 계속 잡사야겠죠.
3: 그대로 생각해서 그래봤는데
1: 그게 그 처음에 그래서 금방 잡사서 그렇게 자꾸 끊었다 잡쌌다 이럴 필요 없습니다. 예? 같이 예. 계속 잡사야 됩니다 꾸준히. 꾸준히 한 몇 달 쌓아야 되죠.
3: 다리도 아이 쌓으랍니다.
1: 예.
3: 다리 쌓은 게 좋고 지 올라오는 것도 이렇고 예. 어제는 정상적인 사람 돼서 오늘도 파티 갔다 왔답니다.
1: 그래, 그 사람 데다가 알려주시오. 자꾸 예, 그 금방 이제 싸가지고 끊었다 또 다시 잡쌌다 끊었다 다시 잡쌌다 이러지 말고 예. 어느만한 여러 달 동안은 계속 잡쌓아줘야 됩니다. 예?
3: 예.
1: 예, 그렇게 하시라십시오.
3: 그래, 예. 예, 이 시간 현금을 거울에 준다까 한쪽도 토일라에 그려져 있고 뭐니까.
1: 맞습니다.
3: 예, 예 그래 현금을 거울에 준다까 앞날에 제 죽을 때까지 이 약을 먹겠니 내서 어쨌든 이것도 주문하겠다고 내가 아주 부탁하더라 말입니다.
1: 아, 예, 그래 뭐니 그분 보고 이번에 그 우리 할도에 현금을 감해주는데 경제를 제일 전략할 수 있는 이런 기회제입니까? 이 예. 기회에 참가하는 게 좋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3: 예, 알았습니다. 알려줄게요.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저도 지금 당장 심해가지 먹고 있습니다, 지금.
2: 예.
1: 예. 저는 이 다발성대장이 세 번 나오면서부터 예, 머리가 어지럽고, 뒷골이 아프고, 골이 무겁고, 눈도 예, 무거워서 영 뜨기 힘들었습니다.
2: 예.
1: 그런데 예, 이 약 먹으면서부터 예, 머리 맑아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야, 정신이 빠져나는 게 알긴다, 지금.
2: 바짝 나온다, 원래 또.
1: 예. 예. 그러니까 예, 아침에 예, 정신이 나니까 오늘 하루 예, 정말 기분이 영 좋게 하루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제 관절이 아파서 예 걷기도 힘들었는데 지금 예 아무리 먼 거리도 걸어도 예 관절이 아픈 줄 모릅니다 지금.
2: 예.
1: 예. 그리고 혈압이 온정되지 않아서 예 정말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이 하고 줄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줄이다가 다시 한 번 줄이고 사흘에 한 번 줄이고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서서히 이게 혈압이 감량했는데 지금 예 이 심리방 먹으면서 예 혈압도 혈압이 온정되니까 예 영도 쓴다지 혈압도는 영 잘 된다지 이 약 먹어도지
2: 잘 된다 원래
1: 예 그래 이번 또 들으라니 우리 활동 영 썼을 때다 예
2: 맞습니다 이번에 현금을 원래 감해주는 이런 기초상에서 딱요 이 어버이절을 하고 아 이게가 그 단어 명절이 같이 띄워 제크모니까 그래 나서 이 두 가지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현금을 또 더 감해준다 예. 이 차를 더 감해준다 말입니다 예. 그러는 우리 활동에 나서 이번에 이게 아주 경제적입니다
1: 예, 그래서 예, 예, 예 이런 활동에서 올 때 지금 오늘 저기 뭐임가 제리 예수가 배달받으러 하니 한나문의학과는 우리 친구가 있는데 예, 경동마의 빵칼이 뭐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다면서 예, 이런 사람 이약 먹으면 빵칼이 없어질 수 있겠는가 문의해달라 그런다.
2: 예, 이 경동맥 빵칼이라는 것은 머리에 올라가는 그 동맥을 경동맥이라고 합니다. 예, 이 머리에 올라가는 그 혈액량이 한 80% 좌우가 경동맥을 경과하게 됩니다. 예, 이 경동맥 빵화르는 예, 연세가 있다 보면은 거의 그 한 번건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예 경동맥이 그런 이 경동맥을 그 통과하는 혈액량이 많기 때문에 그 혈액 속에 잡질들이 가라앉기 쉽죠. 예, 예 이렇게 혈지가 높다면은 예, 예 혈액 속에 중성 지방이 높아가지고 빵화리라는 게 생깁니다. 예, 그러면 피가 머리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놓기 때문에 예, 녹궁수의 부수라는 게 생기면서 머리가 또 아프고 하품이 자주 나죠. 예, 이 빵화를 제거하지 않는다면은 뇌 위축이 빨리 와가지고 또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고 치매도 또 쉽게 올 수 있고 또 신경 전달이 안 되면서 예, 파킨슨 증상도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이 약에 보면은 그 이 경동맥이 제거하려면 환자분이 혈액 중에 혈질을 낮춰주면서 노폐물하고 독소가 쉽게 산생하지 않을 수 있게 이게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잉빵콸이 생겨 안 나죠. 예. 예 그리고 우리 이 그 정약심리방에 보면은 혈전을 녹여주고 어혈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약이 예,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빵콸을 녹여가지고 소분자로 만든 후 우리 간을 통해서 또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환시켜준다. 예. 그래서 호흡을 통해 체외로 배출시키고 아, 그 대소변을 통해서 또 체외로 배출시켜준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혈질을 내려주고 혈전을 녹여주고 어혈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성분들이 들어갔습니다. 예. 예, 소홍화라든가 지룡이라든가 당귀라든가 소목 우슬이 들어갔기 때문에 경동맥 빵화를 소분자로 녹여서 밖으로 내보내주는데 장약 심리방만한 이런 약이 없습니다. 예. 이 약을 쓸 것을 예, 추천드립니다. 예.
1: 그럼 예, 오늘 배달 받겠다면 그랬을 때다.
2: 예, 배달 이번에 받는 게 제일 경제적입니다.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1: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세요.
2: 건강하십시오.
0: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그,
2: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그 경동맥에 빡빡한 진단 받았으나 나는.
2: 예.
3: 내가 항상 예, 근심 속에 살다 예. 외리 선생님 강의 듣고 신대방 죽고 먹고 있는데 난 답답하다 먹고 예, 감사하네 경도만 빵팔이 없어졌습니다
2: 예.
3: 예, 이런 거요 큰 것이 들었습니다 나는
2: 예 그렇죠 예, 당연히 예, 그게 큰 것이 들을 예,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예, 심장도 아주 항상 몸 지도고 놓은 것 같고 이게 영, 몸이 무거웠는데 아, 숨이 차고 집에 들어오면 정말 산소 부족하죠. 그래서 숨을 탁 막혀서 뭔 들어놓지 않으면 오늘 영 답답하였습니다, 가슴이.

0: 그래, 이 약 먹으면부터 해. 아이, 정말, 집어들어도 숨이 확 나오고, 예. 답답한, 가슴 답답한, 이런 증상이 없어가지고, 죽고 숨이 영 확 나옵니다, 이래놓으니까.
1: 아, 그렇죠, 예.
0: 예. 그리고도 나는 이게 혈압이 높았어요. 항상 혈압약을 몇 가지 씩이래. 어제 한 12년 미터 먹었습니다, 혈압약을.
1: 예.
0: 네, 그래, 내 힘내봐. 나도, 이래, 먹은 후부터, 예, 좀, 먹으면서, 정세님 지도 받으면서, 아이, 좀, 아, 감량하는데, 매일 먹더냐, 이틀에 한 번, 예, 다섯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먹는데, 조금 힘내봐 먹은 지 난 오래입니다, 그럼.
1: 예, 오래됐죠, 예.
0: 혈압이 언젠가는 게 알깁니다, 좀, 아이.
1: 아,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게 언젠. 예.
0: 예, 그래, 혈압이 안정되니, 정말, 이 약은 장약이다 그런지, 효과 확실합니다, 내가 먹어보니까.
1: 원래 이 장약이 약효력이 강하잼까?
0: 예, 예, 그래, 이 약이 효과 좋지게 나면 이 약 그 우주를 계속 먹겠는데, 이번에 확도 좀 대단히 좋습니다. 예, 행금 감해주지.
1: 아, 행금 감해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
0: 예, 그, 이번.
2: 네.
1: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시려고 그러죠, 예?
0: 예, 예, 예.
1: 예, 이번.
0: 아까마다 또 싸놓고 합니다, 또, 예.
1: 예,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생각이 있으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장약 심리방 오랫동안 쓰고 있는데, 확실히 약은 써보면 이만큼 좋은 약도 희소한 것 같습니다.
1: 장약이 제품입니까?
3: 예, 예, 옛날부터 소장약이 좋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기회를 만나지 못해 쓰지 못했는데, 그러다 이, 저는 이, 목시산에 두 번 와서 반신질도 굽고, 그 다음에 거기 얼굴마비 누이 다 덮이고, 이, 말하자나 먹자나 이렇게 반짝이 오른짝이가 다 망화돼가지고 서로 밥에 해도 이렇게 굽고 그 다음에 어느 장에도 안, 말도 잘 안 되고 먹자 해도 뭐 삼키자면 이렇게 뿌듯하면 소리 그런 굽고 다음에 소리 밥이 줄줄 나오고 그 다음에 약이나 물 먹자고 입질 하게 되면 아래 태고 지내 떨어가지고 정말 엄청 고생했습니다.
1: 예.
3: 중풍이 와서 이렇게 뭔가 18일 주원하고 나와서도 남이 도움이 없으니 생시 출입이 불가능해졌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아. 많은 병원약도 쓰고 또 다른 의사들이 소개도 친구 친척들이 손에 소개를 들어가서 써왔지만은 많은 약도 쓰고 했는데 그래서 얼마쯤 치료되고 그 다음에 차도가 없더란 말입니다.
1: 이 중풍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까지만 치료되고 이 한참 그게 효과 안 난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이 약을 인차 바꿔야 됩니다.
3: 그래다 선생님 희망하던 나머지 선생님 강의 듣고 이게 소장약이라 하고 아, 공농조치 이 소장에 4,500m 이상의 오염이 없고 활성산소 많이 가진 약이라 하지 아예 그런 뭔가 거기 이렇게 연한금이 한 가지 달고 네 가지 들어가고 어떤 약재는 홍경천은 5,400m 이상이 그런 약재라 하니까는 그런 좋은 약재 들어가니까나 거기다 공농조치가 딱중풍을 좀 치료한다고 관산 저는 이렇게 혈압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빈혈 부족이 만성 빈혈이 만성 기혈 부족을 해가지고 이렇게 심장이고 노시산이고 이렇게 다 왔단 말인가 혈압이 60대 80이고 내가 차이 없고 해놓으니까 이 혈관이가 아무래도 다 이렇게 그런 기혈 부족으로 예살 공급이 안 되면서 이렇게 병책이 와가지고 이렇게 잘못됐단 말입니다.
1: 예.
3: 심장도 지금 이 약 쓰면서 이렇게 공동조치 딱 관성동맥 경화도 치료하고 뇌동맥 경화도 치료한다 하고 여기서 선생님 강의 들어보니까 아이 뚫어주고 용해, 녹여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한다 하지 세계상에서 제일 좋은 신경활성효소염 신경대생제요
1: 맞습니다. 예.
3: 예, 그 다음에 신경수복제요 이런 게 들어갔다니까 요런 약 쓰면 되겠다 해서 선택해 쓰기 시작에는 차츰차츰 얼굴이 뻣뻣하던 것도 약간 풀리기 시작하고 눈이 높였던 것도 다 띄우고 아예 그 다음에 지금은 걸어 다닌데도 그래서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모든 것이 정상이 돼가지고 사는 게 정말 야 약을 맨발 선택한 적에 정말 이 약이 나를 살려줬구나 하는 계속 그래서 이 약 먹으면 항상 그것도 정말 감사 선생님께도 감사드리고 이 정말 창대하게 감사드리고 싶단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예.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사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이 약 먹으면 심장이 답답해서 옛날에는 우리 아들이나 남편이나 다 그래서 이게 저는 잘못될 사람이라고 아무 때든지 심장으로 잘못돼 어쩌든 이렇게 숨이 나는 또 자다도 올리 숨이 올라와서

0: 그래서 바닥딱 가슴 칠 때도 있지만 어쨌든 내 숨 쉬는 게 이렇게 숨 믿고 누워도 안 되겠다고 확 몰아신다 이제 부모가 그랬거나 이제 사람은 완을 손에다 땀 쥐고 신다면 이래서 부모가 그랬던 게 이 약독이 지금은 가슴이 오면 편하고 이 여름이 되면 항상 두려워하고 이 약 먹으면 반복이 없고 병원 모르고 살고 그냥 머리가 맑아지고 이 기울부들이 다 해결됐다 한 가지 두 가지 다 좋아지니까 오당육부 어디나 지금이 다 도와줘가지고 지금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1: 아,
0: 그래 예. 이번에도 보면 이 5년 동안 이만 이렇게 약에서 약을 대사 더 감해주는 이런 돈을 더 감해주는 활동이 두 분 같은데 이제 공산당도 계속 이 약은 있지만 계속 또 오랫동안 이 약을 더 놓기 바빠가지고 계속 쓰려고 또 장만하려 합니다.
1: 그렇게 아니, 하십시오. 예, 241-7979번으로 예. 전화하십시오.
0: 예, 수고하세요.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1: 이 장약신비방이라 할 때 정기적으로 혈액이 한 번씩 대청소를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그렇게 같은 약이죠. 예. 우리 인체 내에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모든 기관이 다 쇠퇴해지지만 특히 혈관 노화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예. 직접 우리 눈으로 들여다보지 못할 뿐이지 사람이 외모처럼 늙어갑니다. 예. 사람과 혈관은 함께 늙습니다. 예. 사람이 수명은 혈관이 건강과 함께하죠. 예. 사람과 혈관은 동수명입니다. 예. 좋은 혈관과 깨끗한 혈액은 신체 건강이 기초입니다. 혈관계는 거미줄처럼 우리 몸에 분포되어 있는데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이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혈관은 우리 생성장 발육에 따라서 점차 길이와 굵기가 증가하고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노화의 과정으로 들었습니다. 예.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3: 복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늘에 우리 조 각지 교육 부문에서는 두 가지 부담 경감 정책 내포에 초점을 맞춰 일련의 다채로운 조제 활동을 알신들여 전개해 두 가지 부담 경감 정책이 전주 소년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에 조력하도록 함으로써 변강 소년 아동 전면 발전의 아름다운 화폭을 펼쳤습니다.
3: 6.1 국제아동절을 맞아 우리 조 각지에서는 조제가 선명하고 형식이 다양한 일련의 경축 활동을 펼쳐 아이들이 즐겁게 명절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2: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심양 문화관광 추천 소개팀이 연길에 도착해 조제 추천 교류 활동을 펼쳤습니다. 우리 조에서는 심양 추천 소개팀을 열정적으로 맞이해 연변과 심양 두 지역의 문화관광 소통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중공중앙판공청, 국문판공청에서 인수해 발부한 의무교육단계 학생들의 숙제 부담과 교외 양성 부담을 진일보 경감할 때 관한 의견 문건 정신을 깊이 관철 실시하고 학교 운영 행위를 규범화하고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잘 운영할 때 관한 성당위, 성정부의 관련 사업 요구를 엄격히 실시하고자 그늘에 우리 주 각지 교육부문에서는 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임무에 입각하고 두 가지 부담 경감 정책 내포에 초점을 맞춰 일련의 다채로운 조제 활동을 알심들여 전개해 두 가지 부담 경감 정책이 전주 소년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에 조력하도록 함으로써 변강 소년 아동 전면 발전의 아름다운 화폭을 펼쳤습니다. 5월 29일 오후 운동장에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연결시 신흥소학교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운동회는 전통적인 달리기 종목 외에도 장애물 달리기, 공 들고 이어 달리기, 풍선 터뜨리기 등 재미있는 종목도 마련됐습니다. 출발 신호와 호각 소리가 울릴 때마다 어린 선수들은 쏜살같이 달려나갔고 운동장 곳곳에서는 응원 소리와 환호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운동회는 건강 우선의 교육 이념을 관철해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운동에 대한 흥미를 키워주며 자기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경쟁의식과 단합정신을 고취했습니다. 연계시 신흥소학교 학생 류경련입니다.

0: 몸도 건강해지고 노력과 단합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이번 교정운동회는 두 가지 부담 경감 정책 전면 실시의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아이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운동회에 집중하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진정한 즐거움과 성장에 시선을 돌려 교정활력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학부모 김영희입니다. 두 가지 부담 경감 정책 시행 후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많이 펼쳐 아이들의 체험 활동이 매우 풍부해졌고 방과 후 생활도 알찹니다. 오늘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활기차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쁩니다. 두 가지 부담 경감 정책이 전면 시행된 후 우리 주에서는 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임무를 견지하면서 학습 부담 경감, 교육 질 향상, 효율 제고를 핵심 목표로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잘 운영해 소년 아동들이 덕지 체미로가 전면 발전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부담 경감 정책을 더 잘 실시하기 위해 안도현에서는 매주 수요일을 서면 숙제 없는 날로 지정하고 중소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간접적인 학습 부담 증가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상황에 맞는 특색 실천 활동 목록을 마련해 학생들이 자연을 체험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취미를 기르도록 인도해 자기 주도적인 시간 속에서 체력을 기르고 품성을 함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도현 동풍학교 교원 리선녀입니다. 일선 교원으로서 서면 숙제 없는 날의 핵심은 수업의 질과 효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 높은 수업과 연습, 수업 시간 복습을 통해 고효율 수업을 만들어 학생들의 방과 후 학습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안도현 동풍학교 부교장 리현자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교수 관리와 숙제 관리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숙제 없는 날의 활동 내용을 풍부하게 하면서 학교와 가정이 함께 육성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을 짜고 취미를 기르며 실천 능력을 높여 덕지 체미로가 전면 발전하도록 주동해 숙제 없는 날이 진정으로 학생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시에서도 두 가지 부담 경감 정책을 적극 추진해 학생들의 방과 후 시간을 전면 발전의 황금 시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화룡시 광명소학교에서는 방과 후 봉사 실효를 높이는 데 모를 받고 매주 수요일에 독서 플러스 노동 실천 활동을 열어 학생들의 독서 습관과 노동 관념을 기르고 매주 화요일 수요일마다 악기 연주, 합창, 무용, 석화, 항공 모형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학생들의 전방위적인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화룡시 광명소학교 학생 손아기입니다. 방과 후 시간에 수업에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선생님께 여쭤보며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습니다. 숙제 지도 외에도 다채로운 단체 활동이 정말 흥미로워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숙제 없는 날은 저에게 있어서 자유롭고 편안한 시간으로 됩니다. 화룡시 광명소학교 교도초주임 우단입니다. 현재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줄고 종합적인 능력은 향상됐으며 덕지 체미로 융합이 안정적으로 추진돼 학부모들의 고민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과 후 봉사 모식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내용을 풍부히 하며 교육질을 높여 우수한 인재 육성 진지를 만들겠습니다. 교정 곳곳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자질 교육 수업도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주 각 중소학교와 유치원에서는 자체 운영 특색을 살려 숙제 개혁과 수업 질 향상을 심화하고 고효율 수업을 내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학생들이 서면 숙제 없는 날에 자연을 체험하고 사회 실천에 참여하며 생활 기능을 익히도록 인도해 아이들이 과중한 학업 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소년 아동들이 밝은 모습으로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1: 6.1 국제아동절을 맞아 우리 주 각지에서는 주제가 선명하고 형식이 다양한 일련의 경축활동을 펼쳐 아이들이 즐겁게 명절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1일 주 세일대 관심사업위원회, 주 교육국, 주 적십자회의서는 함께 동심의 따뜻한 정을 즐거운 6.1절 농촌학생 주제 여름철 야영활동을 펼쳤습니다. 전주 각지에서 온 근 50명의 농촌 소년 아동들이 연길 공룡왕국에 모여 취미성 견학을 몰입식으로 체험하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명절을 보냈습니다. 공룡왕국에서는 다채로운 개원쇼, 인형 순회 공연, 어리광대 소통이 륜번으로 펼쳐져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연변조 청소년 사회실천 견학기지 현판

0: 수여식을 동시에 거행해 전조 청소년 교회 교양 실천 플랫폼을 1층 완선하고 교회 학습 경로를 넓혔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또 활동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1인당 500원의 학습 보조금을 발급해 공익의 용량으로 농촌 학생들의 성장길에 힘을 실어주고 그들이 용감하게 청춘의 꿈을 쫓도록 조력했습니다. 도나시 한장향 홍군수학교 학생 사용가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많은 해양생물을 알게 됐는데 교과서에 있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회전목마도 타고 돌고래 공연도 봤는데 무척 즐거웠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6.1 아동절을 즐겁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연길시 조양천진 광화수학교 학생 리하린입니다. 우리는 공룡왕국에 와서 많은 종목들을 체험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은 시간기계입니다. 시간기계를 통해 저는 공룡이 어떻게 멸종됐는지 알 수 있었고 공룡의 세계도 깊이 체험했습니다. 오늘 아주 즐겁게 놀았습니다. 연변박물관에서는 전통문화 보급교양을 둘러싸고 칠색동심 즐거운 6.1 계열주제 사회교양 활동을 내놓고 문물자원, 무형문화재와 동심체험을 결합시켜 소년아동 전속 문화 제2수업을 내왔습니다.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손수 실천하는 과정에서 여러 민족 융합의 역사문화 매력을 깨달았습니다. 활동 당일 연변박물관에서는 또 방문한 어린이들을 위해 풍선, 문화창이 엽서 등 명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연길시 북단수학교 학생 주재균입니다. 박물관에서 저는 연변의 특색 문화와 풍속을 유해하게 됐습니다. 이번 6.1절을 아주 즐겁게 보냈습니다. 연변 박물관 해설은 김홍염입니다. 연변 박물관은 연변의 문화 지표로서 시종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팔찌를 만들고 칠선을 가지고 노는 과정에서 직접 무형문화재를 체험하고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려 했습니다. 동시에 모든 학부모들에게 박물관이 아이들 성장의 제2수업이라는 리념을 전달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무료 개방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가장 진정성 있는 명절 선물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소년 아동의 성장을 관심하기 위해 연결시 건공가도 장림 사회구역에서는 연변 성화 애심협회와 손잡고 6.1절 특별 애심 위문 활동을 펼쳤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관할 구역의 곤란 아동 가정을 방문해 아이들과 친절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들의 심신 건강 상태, 일상 학습 정목 및 실제 생활의 요구사항을 세밀하게 파악해 방조 부축 수요와 정밀하게 연결시켰습니다. 연변 성화 애심협회 회장 왕계성입니다. 연변 성화 애심협회에서는 현금과 위문품을 가지고 곤란 가정과 아이들을 위문했습니다. 아이들이 6.1절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면서 앞으로 씩씩하게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연변 안위상회,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교통문해방송, 연결시 공상업연합회에서는 손잡고 연결시 북산가도에서 6.1 아동관심 공익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에서는 아이들과 그 보호자들을 조직해 동화 그림책, 과학 보급책, 명인 전기 등 량질의 서적을 함께 읽음으로써 독서로 동심을 자양하고 소년 아동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성장하도록 조력했습니다.
1: 6월 1일 우리소는 중앙 제2 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23진 군중 신소 신고 사건 도합 9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4건, 편지 5건입니다. 그중 훈춘시 2건, 도문시 1건, 도나시 2건, 화룡시 1건, 왕청현 1건, 중점 사건 1건, 안도현 2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9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3건으로 33.3%, 생태 관련 사건이 6건으로 66.7%를 차지합니다.
0: 정휘 태양광 충전 설비, 태양광 발전소 부대 설비 및 지능 계량기 제조 대상과 국한 녹색 지능 장비 산업화 기지 대상이 일전 길림 안도 경제개발구에서 정식 착공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각종 기계들이 굴착 운반 작업을 질서 있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대상은 부지 정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정휘 태양광 충전 설비, 태양광 발전소 부대 설비 및 지능 계량기 제조 대상은 계획 총 투자가 5천만 원으로 연간 충전 설비 및 태양광 시스템 지능 부대 장비, 지능 계량기를 3만 개씩 생산할 수 있으며 연간 생산액은 5천만 원, 세수는 300만 원 실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상이 가동되면 안도현의 지역 신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종합에너지 봉사 공급을 풍부하게 할 전망입니다. 국환 녹색지능장비 산업화 기지 대상은 주로 지능화 생활 오수 정화 시스템 및 정수 설비를 생산합니다. 계획 투자는 5,500만 원이며 가동 후 연간 지능화 생활 오수 정화 설비 100세트를 생산해 연간 생산액 7천만 원, 세수 500만 원을 실현할 전망입니다. 이 대상은 안도현이 물처리 장비 제조 분야의 배치를 강화하고 환경보호, 건강, 산업사슬에 깊이 융합하며 산업 직접 효과를 발휘해 상하단 기업이 단지에 입주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체인식 발전 구도를 형성하도록 추동하게 됩니다. 이제 안도경제개발구에서는 기업 봉사 전담반을 통해 입주 기업들의 각종 서류와 허가 신청을 지원하고 각 감독관리 부문의 현장 지도를 조율해 신규 대상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가동 및 계획 생산 목표에 도달하도록 보장해 단지 내 기업 고품질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고 기회를 선점하도록 도울 방침입니다.
1: 동북축구연맹전 제2라운드 심양대표팀과 연변대표팀 경기에 앞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심양 문화관광추천 소개팀이 연길에 도착해 이틀간의 주제 추천 교류 활동을 펼쳤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경기를 유대로 문화를 다리로 삼아 심양 추천 소개팀을 열정적으로 맞이해 연변과 심양 두 지역의 문화관광 소통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심양시 당위 선전부에서 주최하고 심양시 문화관광 및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주관한 동북축구연맹전 심양 문화관광 선전 보급 활동이 5월 30일 저녁 연변대학 문화구에서 펼쳐졌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주에서는 특색 문예 공연을 선보였고 연변 진달래 보배와 심양시 동북축구연맹전 꼬마 기자들이 선물을 교환하며 연변의 청춘 활력과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활동에서 심양 문화관광 추천 소개팀은 당지의 뛰어난 문화관광 자원과 경기 관람 문화관광 혜택 정책을 소개하고 관광지 입장권, 항공권, 미식 등을 포함한 선물 구레미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연변 주민과 관광객들과 소통 유예를 하고 다양한 종목을 공연하며 선물을 증정하고 심양의 유명 문화관광 상품을 선보이면서 연변 주민들이 심양에가 경기를 보고 관광을 하도록 초청했습니다. 연변 진달래 보배 차혜란입니다. 오늘 심양에서 온 꼬마 벗들과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매우 기쁩니다. 연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을 응원합니다. 심양시 문화관광추천소개관 번봉입니다. 상대팀 도시이자 형제 도시에 미리 와서 여러분들의 수요와 심양에서 어떻게 협조할 수 있을지 그리고 문예공연 개막식에서 두 도시를 어떻게 더 빛나게 할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은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라 우리의 더 많은 문화관광 교류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심양 문화관광 추천 소개팀은 5월 31일 중국 조선족 민속원을 방문해 가무 공연, 도시 추천 소개, 선물 증정, 소통 등 추천 활동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번 활동은 동북축구연맹전 경기를 출발점으로 두 지역의 문화관광 교류와 소통 활동을 심화함으로써 두 지역의 고객 상호 추천과 자원 공유를 촉진하고 동북 지역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융합 발전을 추동했습니다. 련영 강휘 국제여행사 총경리 류효춘입니다. 이번에 심양 문화관광 추천 소개팀과 함께 연기를 방문해 동북축구연맹전 활동 추천 소개를 하게 됐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연변 축구 팬들이 심양을 찾아 동북축구연맹전 경기를 관람하길 바랍니다. 6월 13일 동북축구연맹전 제2라운드 연변 대표팀 대 심양 대표팀 경기의 열기가 계속 상승함에 따라 두 지역은 문화관광 추천 소개를 계기로 관광 경제와 체육사업의 협력 발전을 적극 촉진하고 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5월 29일 노래와 함께하는 연길여행 2026년 전국대학생 가수대회 대학순회 공연이 청도대학에서 전국

0: 한국 대학 순회 공연 마지막 행사를 가졌습니다. 활동은 청춘 음악을 매개로 문화관광 초촌 소개를 핵심으로 생동감 넘치는 청춘 모습과 연길의 특색 있는 정취로 교동반도 대학생들에게 연길에서 보내는 진심어린 초청을 전하며 전국 대학 순회 공연 계열 활동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1: 두 농업 농촌국에서는 5월 28일 길림성 2026년 밀강하 수생생물자원 증식 방류 활동을 펼치고 려노 치오 30만 마리를 길림 훈춘 밀강하에 방류했습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에서는 루게로 려노 476만 마리, 대황어 3815만 마리를 방류해 류역 어업 지속가능 발전과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토대를 탄탄히 다졌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룡, 박홍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의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싱그러운 바람 따라 펼쳐지는 그림 같은 내 고향의 여름 풍경을 노래한 가요 내 고향의 여름 향기를 준비했습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5기 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0: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

관절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용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안호천입니다. 연변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변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첫 곡은 사랑이 머문 자리입니다. 사랑이 지나간 그 자리에 어떤 추억이 남아있을까요? 여성 고청으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인생의 참된 시작은 바로 지금이라고 말해준 노래. 최관석 작사, 최학산 작곡의 인생을 빨간 정열로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하기보다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용기를 전하는 따뜻한 곡입니다. 한초로 조미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뒤메 작사 김봉호 작곡의 새로운 연기는 변화하는 연기를 새롭게 표현하는 희망과 정취를 담아냈습니다. 이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구린 사람의 흔적처럼 바람에 실려오는 하나의 향기. 김인덕 작사, 윤근담 작곡의 그대의 향기입니다. 잊지 못할 인연을 섬세하게 그려낸 노래, 리지나 가수의 노래로 함께 들어보시죠.

달빛 아래 펼쳐지는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은 가요입니다. 최관석 작사, 최동료 작곡의 달빛 연정은 고요한 밤 달빛에 젖어드는 사랑의 전경을 담았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노을, 그 서정적인 풍경을 노래한 곡입니다. 조령남 작사, 최명철 작곡의 저녁 노을은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김주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면 작사 류현근 작곡의 고향이 있는 티나무는 정겨운 고향의 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이 곡을 들으며 잠시나마 고향이 다녀오는 것 어떨까요? 최양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멤버들과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철, 저작의 방준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3

안녕하십니까. 류 선생님과 함께하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두대 전화 이용해서 선생님께 궁금하신 점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단오 명절 특별 현금 할인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새 구학 사시면 한 구학을 드리고 현금 200원 할인해드리고요.

6곽 사시면 4곽 드리고 현금 300원 할인해 드립니다. 9곽 사시면 11곽을 드리고 500원 할인해 드리고요. 18곽 사시면 23곽을 드리면서 현금 1000원 할인해 드립니다. 매일 전화로 예약하는 선착순 10분

0: 해드립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 하초 균분 6월달 우대 활동은 예, 좀 특별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6월달에는 단오 명절이기 때문에 단오 명절 선물도 있고 또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더 드리면서 또 현금으로 할인해 드리는 예, 특별 우대 활동을 진행합니다. 예, 때문에 이번 활동을 잘 이용하신다 할 때는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많은 질병을 또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가장 핵심적인 효능이가 인체 바로 신장이 정기를 도와서 인체 기능을 강화하고 건강을 유지해서 건강 수명을 늘려주는 데 있습니다. 즉 우리 몸이 기본 상태를 조절해서 스스로 회복하고 또 질병에 대항하는 이런 능력까지 키워줍니다. 에, 때문에 장기적으로 오래 쓰시는 분들은 몸이 건강해지면서 여러 가지 질병 치료에서 효과를 아주 뚜렷하게 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폐하고 신장을 보양해서 우리 인체 근본 정기신혈을 공고하게 하고 원기를 키워줍니다. 때문에 특별히 중년 분들이 질병에서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폐하고 신장경에 직접적으로 작용해서 피로감이라든가 쉽게 지치면은 증상하고 허리하고 무릎이 쑤시면서 아프는 증상 그리고 숨이 찬 이런 증상도 개선하고 인체 활력을 향상시킵니다. 예, 때문에 많은 이런 좋은 효능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효능에 대해서 려해하고 쓰신다 할 때에는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 그 효과를 예,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예, 인체 면역 체계를 조절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회복시켜서 유지하는 이런 작용으로는 전통적으로 가장 유명한 이런 강장제에 속합니다. 그리고 호흡기 기능 개선에서는 아주 뛰어나고 만성 기침이 있거나 천식이라든가 로인성 만성 기관지염에도 아주 특별한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예, 바로 저산소 상태에 대한 이런 내성을 높여서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거운 예, 이런 증상 개선에서는 아주 뚜렷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심장하고 신장, 간 등 이런 주요한 장기를 보호하고 노화 방지하고 항산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예, 활성산소로 인한 신체 세포 손상을 줄여서 인체 전반적인 기능 저하를 늦춰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복용한다 할 때에는 중노년분들이 건강 기대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중노년분들이 건강 기대치라 할 때에는 예, 좀 이거 여기저기 아프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는 분들이 많죠. 예, 여기저기 자꾸 불편하면서 소화가 안 되는가 하면은 또 머리도 어지럽고 심장 기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이런 증상이 있다 할 때에는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예, 모든 면에서 효과를 봅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2: 저도 동충 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1: 네.
2: 충분히 와서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알아듣지 못했는데 지금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알아들 수 있습니다.
1: 네.
2: 그리고 그런 것이 반갑지 않았는데 지금 건네는 문제 없습니다.
1: 네.
2: 위아빠도 밥을 잘 먹지 못하다니 밥을 잘 먹고 있고요. 변비가 심하는데 오랜 변비 해결됐습니다.
1: 네.
2: 전미섭이 내려서 소변 자주 보던 게 지금 소변 자주 보지 않고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1: 네.
2: 그리고

0: 집어넣고 먹일 때 그게 맥이 납니다. 이거 쓰니까.
1: 네.
0: 그래서 이렇게 효과가 오니까 열라덕 각을 따라받아서 쓰라고 그랬는데.
1: 예, 지금 이 6월 달 활동에서 열라덕 각 사면은 23각을 드리면서 현금은 또 1,000원으로 빼드립니다. 예, 그리고 먼저 예약하면은 이 하야탄하고, 웅담지황 눈약, 예, 이 중에서 또 하나를 선택해서 또 가질 수 있습니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전합니까?
1: 맞습니다.
3: 선생님은 밤낮 수고를 잘한다.
1: 예, 얘기하셔. 예.
3: 예. 예, 나도 동충하처럼 먹습니다, 선생님.
1: 예.
3: 나는 예, 동충하처럼 먹어 영 좋습니다.
1: 예.
3: 몸이 예, 거뿐하고, 예. 소화 잘 되고, 이게 예, 장이 잘 옵니다.
1: 예.
3: 그 다음에 예, 혈압이 잘 조절됩니다.
1: 예.
3: 예. 그리고 선생님, 내 이 감졸이 아프던 게, 예, 감졸도 이롭졌어요, 지금까?
1: 맞습니다. 예. 예.
3: 그래, 또, 심다이라는 게 좋아져서, 충전이, 예, 우리 집에 6층이다. 이 손에는, 기뚝 하면서, 예, 예, 2층째 올라오고, 2층. 지금은 그저 제절에 단번에 그저 쑥 올라오고.
1: 예.
3: 예, 이렇게 좋아지더라. 예. 그래, 선생님, 나는, 예, 동충하토를 좀 쓴지를 하면, 내 선생님이 말하여, 배 중했습니다.
1: 예.
3: 그래, 동충하토를 이전에 먹고서는, 예, 계속 좋아져. 지금 선생님이 이젠 어떤 분과 얘기라는 게 활동도 얼마나 좋습니까?
1: 예, 활동이 좋습니다, 지금. 예. 현금을 빼드립니다.
3: 그래, 예. 그렇답니다.
1: 예. 예.
3: 그래, 나도, 예, 선생님. 계속 먹는 게 할돌 좋을 때 싸다고.
1: 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네. 이전에부터 이게 항제들 먹는 약이 되고도 정말 좋습니다.
1: 맞습니다. 예. 네. 예.
3: 계속 먹겠습니다. 계속.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4: 저도 동충하철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는 게 지금 답답하지 않고 두근거리지 않고 얼씬이 잘 올라오지 않는 게 지금 얼씬이 잘 올라옵니다.
1: 네.
4: 이게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하던 게 밥을 잘 먹고 있고 감기 자자하던 게 감기하지 않습니다.
1: 네.
4: 혈압이 높은 게 정상이 됐고 뒤에서 소리 나는 게 소리 나지 않고 또 잠을 영 오랫동안 못 잤는데 영 잠을 잘 잡니다.
1: 네.
4: 선생님 저는 몸에 병이 많으니까요. 몇년 동안 딴 곳에 약을 많이 썼지만 효과 없습니다.
1: 네.
4: 마음을 이 동충하철을 써보자고 한번 써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써봤는데 아 진짜 이렇게 효과 좋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그래. 예, 써보면 좋은 거 압니다. 예.
4: 예. 아니 써봐야 아 이게 좋은 약이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1: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 활동이가 아, 이 세곽부터 시작합니다. 아이 못 써본 분들 그냥 이 방송만 들으면 어찌까 하던 분들은 이 세곽에 한 곽을 드리면서 현금 또 양백은 또 할인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곽부터 시작해서 또 이 좀 고민하던 분들은 쓰면 좋습니다. 예.
4: 몇 년 동안 나가면서 이 효과 반응하는 거 효과 좀 아 이 그 의대할 때 채워온다. 예.
1: 네, 맞습니다. 예.
4: 나는 18강 싸서 또 어디다 보내주셨거든요.
1: 네. 18강이 좋습니다.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4: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5: 저도 동천 하철을 먹는 사람입니다. 어제 먹는 가문이 혈압도 저리 알돼가지고 저리 항상 물이 어지럽고 허리 대응하고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물이 어지러워서 이랬는데 이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먹은 게 영 효과 좋습니다. 원래 나는 노공이와 됐습니다.
1: 네.
5: 그래 나가지고 계속 그 골이 아프던 게 지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네.
5: 그리고 이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항상 두근두근하고 속이 이 침침함이 저래 이 잠도 못 자고 황당하고 이랬던 게 이 지금 많이 해결됐습니다.
1: 네.
5: 그리고 이 밤에 뭐 자지 못했습니다. 기소병과 머리에서 자꾸 너무 소리 나서 이 무슨 소리인지 어서 소리 끝이 없이 나서 잠을 자지 못했댔는데 이 약을 먹은 다음부터 이 소리 나는 게 없어졌댑니까?
1: 네.
5: 이 용 그러니까 나의 잠을 잘 자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 정신하고 이 맥이 나고 그렇습니다.
1: 네.
5: 그리고 얘 나는 또 만성위병이라 위축성 위험이까지 있어가지고 얘 밥 먹기 싫고 얘 밥 먹으면 소화해 돼가지고 얘 계속 그래서 민지

0: 그뒤도 꽝내 기는 것처럼 이래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하고 먹은 게 더가 잘 되고 미가 많이 편안해서 이요 속이 두지 삼에 아프던 게 용서했습니다. 편안합니다.
1: 예.
0: 예, 그러니까 나 밥을 잘 먹으니까 맥이나 되겠습니까?
1: 예.
0: 예, 그리고 관절이 좋아졌습니다.
1: 예.
0: 여수간반 탈출에다가 다섯 신경통까지 있어가지고 이 허리 다리가 아프고 내리줄이 부심해서 그렇게 용 힘들었습니다. 삼층도 오르내리기 힘들었는데 이하고 이거는 오래 먹었습니다. 1년가량 먹었습니다.
1: 예.
0: 그래 그러는지 관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나 지금은 단순히 올라올 수 있고 다리 내리 줄이 부침이 아프던 게 이제는 많이 나서서 걸기도 용이 편리합니다. 예, 그리고 머리가 어지러워가지고 우울증 있는 것처럼 계속 그저 쓸데없는 생각 자꾸만 하다 나니까 나 무슨 어디다 뒀다도 잊어버리고 시장에 갔다가도 이 물건을 두고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이거 먹은 다음부터는 그런 현상이 없어서 기억력이 많이 회복됐습니다.
1: 네.
0: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활동이 특별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1: 네.
0: 이래나 활동할 때마다 조금씩 싸다 나니까 경제도 크게 배를 받는 것 같지 않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번 활동에 또 참가해서 살려고 합니다.
1: 예, 이번에는 지금 현금도 할인해 드리고 또 단어 이런 선물 이 하야 단도 드리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좀 연계해서 쓰시면 좋습니다. 2830666번에 예. 연계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기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네, 전화합니까?
2: 맞습니다. 얘기하셔.
3: 네, 네. 나도 당초 하초 바라보는 것 같는데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2: 예.
3: 이거 처음에 이거 누른 다음에 마음 잘 먹지 못해서 내 키도 크게 됐는데 86근밖에 안 됩니다.
2: 예.
3: 예. 그런데 당초 하초 바라본 먹은 게 밤마셔 뜸을 잘 당기겠습니까?
2: 예.
3: 그릇도 볼까 지금 예. 99 되었습니다.
2: 네.
3: 얼마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4: 체중이 좀 저체중인 분들이 좋습니다. 이 소화 효소 분비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소화 효소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영양 성분이 있습니다. 예.
3: 맞습니다. 예. 그냥 왜 손 바르시래 가도 예. 바르시려서 이 여름에도 그저 계열 양말 신고 그냥 이래도 예. 아이 놓고 이래 됐습니다.
2: 예.
3: 그런데 손발에 좀 서야 좀만 덮어주겠습니다. 그냥 이 얇은 양말 신으면 탄탄에 막 벗어놓고 야 내가 정말 별난 약입니다. 이 약이 정말 예,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정말 사간다던 약이 특별합니다. 이 약이 정말 예. 내가 이걸 내 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간거 약이고 뭐 이거

0: 그런데 효과 못 봤는데 이번에 이걸 정말 효과 봤습니다.
1: 네.
0: 그래요. 예. 밤 자지 못해가지고 예. 좀 차잠 자지 못해가지고 이랬는데 그래 저기요 잠약 먹고야 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 그저 정말 자자고 흘두고 그저 생각 없이 잠이 흘두고 어찌 자는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아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1: 네.
0: 그 다리 아파가지고 이렇게 걷기도 영 힘들었는데 지금 옛날 이제도 동네들 그 저녁에 그렇게 제가 일어나고 제가 앉고 이러는가 그렇습니다.
1: 네. 야, 몸이 가벼워지죠.
0: 예. 네. 네. 그래고 아침에 일어나면 예, 정신난단 말입니다.
1: 네.
0: 너무 낮에 그 정신하면 눈이 환해지면 저절로 이 머리 이렇게 헷갈아진 것 같단 말입니다.
1: 네.
0: 그냥 눈도 좀 더 잘 들은 것 같고.
1: 네.
0: 하여튼 이야기 특이한 이야기입니다. 내게 이야기야. 이번 내 정말 이거 청탁 정말 잘했다. 먹어본 사람은 이제 아직 들어본 모른단 말입니다.
1: 네.
0: 나는 내가 먹어볼까 얘 정말 이야기 좋다는 거 알았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또 돈도 빼주고 이런 활동하지 않을까.
1: 예.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아홉 각수 하겠습니다.
1: 예.
0: 그래, 선생님, 내 한 가지 문의합시다.
1: 얘기하셔.
0: 예. 60대는 사람이 갱년기를 가지고 일본의 약도 먹고 한국 갱년기 약도 먹고 중국 것도 먹고 광고 약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째 효과 없고 물어보면 된다게 먹었는데 아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 자꾸 이렇게 학군 하면 밤에도 그러면 자지 못한답니다.
1: 예.
0: 이 약은 걔 다른 약에 말은 해서 말 아이 듣던 약이 이 약 먹으면 말 듣는다.
1: 예.
0: 어떻습니까? 이 약 먹으면
1: 예, 좋습니다. 예, 이 갱년기부터 좋습니다. 이 갱년기라 할 때는 예, 우리 호르몬 변화하고 예, 신경문란이 겹친다. 그러면서 병이 잘 치료 안 되는데
0: 예.
1: 이 우리 이 발효동충하초균분은 호르몬 변화도 개선시키고 신경문란도 개선시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0: 약 많이 먹었는데 이렇습니까? 될까?
1: 그래서 이 세 통 싸는 거 먼저 싸서 써보셔. 이? 세 통에 한 과거 드리고 양백은 또 할인해 드리죠. 이? 예, 그래 써보고 그 다음에 아, 확실히 효과 좋구나 하면 그 다음에는 또 이 열아득각이 23각 하는 것도 참가하면 됩니다.
0: 그러니까 세각 싸 먹어보면 알겠지.
1: 예, 예, 알깁니다. 예.
0: 예. 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네.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예 저도 동충하초 발기문 환자입니다.
1: 예.
3: 저는 어제는 이거 먹은 지 1년 반 넘습니다. 저는 2년 거의 됐는데.
1: 예.
3: 이거 먹고 지금 나는 만면에서 정말 몸이 좋아졌습니다. 반날 거서 약 먹고 병원 댕기고 이랬는데, 이거, 이 동충하초라는 거에 정에 접수하기 좀 힘들었습니다.
1: 네.
3: 그러다가 그게 이거 정말 접수를 해서 먹어보니까 완전히 정말 이 옛날에 무슨 신선불로처라는 말이 맞습니다.
1: 네.
3: 옛날에 뭐라고 이거 정말 귀한 약이라고 우리 백성들은 그 따라지도 않았잖아요.
1: 네.
3: 이랬는데 지금 이게 우리도 무슨 이거 접수를 해 먹을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그렇습니까?
1: 네.
3: 그래서 지금 이게 정말 겨울에는 벌레되고 여름에는 하초되고 그렇게 정말 몇천 미터 높은 지대에서도 이게 생겨난다는 건 정말 이게 신기한 그게 국민과
1: 네.
3: 이거 접수를 해서 먹기 시작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난 여러 가지 아픈 데 많았는데 이게 사슴사슴 다 소실되더란 말입니다.
1: 네.
3: 이 혈 문제는 날씨만 차지 못하면 이 혈압이 수축, 저기 혈관에서 죽는지 어쩐지 이 여름에는 괜찮은데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조금 너무 발작하면 막 돌아가면 어지러워서 토하고
1: 혈관 탄성이 떨어진 거 말아.
3: 예. 그러던 게 그중 살지고 없어서 한 번도 아이 발작했어요.
1: 예.
3: 먹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사람들에게 보험 주는 정말 신기한 동충하차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1: 예.
3: 이번 활동에서 좀 참가해서 계속 우선은 런인이 와서 무슨 이것저것 여러 가지 좋다는 거 다 먹어봤다 짜고도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이 동충하초로 접수를 먹기 시작해서 이렇게 몸이 좋아지고 모든 게 다 소실되고 하니까 한 가지 한 가지 지금 좋아진단 말입니다. 이번 활동에 참가해서 먹어보겠다 생각하고 지금 그랬습니다.
1: 활동이 지금 용 좋습니다. 예, 현금도 할인해드리고 단오 명절도 선물도 있고.

0: 거예. 그래서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1: 수고하십시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감사합니다.
2: 네.
0: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이 발효동충 하초 균분을 보면은, 예, 이 고혈압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예, 지금은 고혈압 때문에, 예, 조절이 안 돼서 매일 혈압탄에 재이면서 지금 좀 불안하게 사는 분들이 많죠.
2: 네.
0: 예, 이럴 때에는 발효동충 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예, 혈압을 또 안정시켜줍니다. 그 주요한 원리를 보면은 신장하고 심장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혈압을 정상화시키면서 고혈압 치료에서 주요한 이런 작용을 합니다.
2: 네.
0: 그리고 발효동충 하초의 핵심적인 가치는 신장을 보호하는 이런 작용이 아주 명확하고 좀 독특합니다. 예, 우리 신장이라 할 때는 인체의 기본, 바로 기초로 보면 됩니다. 예, 우리 신장에서 우리 인체의 근본인 전기신혈을 주관합니다. 예, 때문에 지금 발효동충하초균분은 신장을 보양하는 이런 효과가 아주 명확하고 동충하초는 또 신장의 염증 인자도 억제해서 단백뇨도 줄여주고 신장 기능을 개선하면서 장기간 고혈압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신장 손상을 예방하는 데서도 주요한 이런 역할을 합니다.
2: 네.
0: 예, 그리고 우리 지금 로넨이 이르면은 여성분들은 만성 방광염 때문에 고통받고 남성 분들은
2: 전립선이죠.
0: 예, 그래서 예, 총적으로는 우리 비뇨기 계통이라 합니다. 이 비뇨기 계통 치료에서 이 발효동충하초 균분은 전통적으로도 지금 효과가 아주 뚜렷할 뿐만 아니라 이 현대과학으로도 인정을 받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2: 네.
0: 예, 그리고 심장의 에너지 대사를 개선시켜서 고혈압하고 당뇨병, 고혈질로 인한 심장 손상을 완화시킵니다. 예, 바로 우리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혈진 없거나 우리 삼고증이라 하죠. 이 삼고증이 있으면은 가장 먼저 손상받는 이 부위가 심장하고 뇌입니다. 예, 때문에 이 심장하고 심혈관 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 뇌신경 질환, 이런 질환들을 완화시키고 예방하는 데서도 효과를 아주 뚜렷하게 봅니다. 그리고 발효동충하초균분의 유효 성분인 이 코르디세피는 항염 작용하고 항산화 작용이 있으면서 또 혈관의 수축을 유발하는 전환효소의 활성을 억제시켜서 항고혈압 작용을 합니다.
2: 네.
0: 예, 그리고 발효동충하초균분이 가장 큰 장점은 심장하고 신장, 폐 기능을 보호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발효동충하초균분은 아주 특수한 이런 제조 과정을 거쳐서 바로 현대적인 생물공학 발효 기술을 발휘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인체의 이런 소화계통을 통해서 발효시킨 이런 약품이기 때문에 바로 대분자로 소분자 물질로 전환시켜서 제조했기 때문에 지금 흡수도 또 잘 됩니다.
2: 네.
0: 흡수도 잘 되고 그 유효 성분이 활성도가 높아서 지금 그 효과가 전통 약제에 비하면은 지금 30배가 더 높다 합니다.
2: 네.
0: 예,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발효동충하초균분을 쓰시고 아주 뚜렷한 이런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발효동충하초균분은 치료 효과가 빠르고 또 치료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중노년 분들이 많은 질병을 치료하면서 또 관심도 받고 환영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발효 정제하고 조절 통제, 조정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중균 공생 기술 적용을 이용했고 이 제조 과정은 다른 제조 이런 제약 공정과는 전혀 다릅니다.
2: 네.
0: 예, 그리고 전통 약제하고 비교할 때에는 발효동충하초균분에는 유익균이 변화를 통해서 소분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체 흡수률이 아주 높고 또 여러 단계 발효 과정을 거쳐서 치료 효과가

0: 효과는 증진되고 약효는 배가 되면서 유독 물질은 분해하고 제거하면서 독성하고 부작용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구복하면서 또 몸을 건강 관리해서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대 활동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문의생활방송입니다. FM 102.3MHz 중국 연변라디오 조선호 문의생활방송은 연변지역사회와 동포사회의 지기로 열린 방송시대의 창출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문의생활방송은 방송언론의 뉴대 역할과 여론감독의 재기능을 수행하면서 민족의 발전과 나라의 본영 부강을 위한 비전 있는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본 채널은 오후 1시 35분부터 점검을 거친 후 오후 3시 55분에 다시 여러분의 곁을 찾아가게 됩니다. 지속적인 애청을 기대합니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타이 사지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무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70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 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R가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 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우대 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 활동의 특점은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우대 활동은 며칠 남지 않았다고 이제 공장 측에서 통지가 왔거든요. 여러분들 기회를 잘 이용하시되 이번에 우대 활동의 특점 자체는 사지 원액은 아주 큰 우대 활동을 진행하는데 한 각에 124원으로서 60각을 싸면 70각 첫째, 그러니까 퍼센트를 130% 무료로 주게 되었죠. 두 번째는 1,500 현금권을 또 총 액도에서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대 활동은 레이저 치료이기 손목시계, 이걸 또 한 건을 드리게 되는데 이 레이저 치료이기

0: 한번 이렇게 한 30분 좌우씩 끼고 있는다며 혈액이 한 대 엉켜 다니면서 뇌 혈전을 형성하거나 신경 형성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걸 막아주는 데는 아주 좋은 제품이면서 황차 사지원에게다 이것까지 끼고 있게 되면 저렴한 가격으로서 우수한 효과를 보는 데는 평소에 몇십 배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눈병 치료약품은 한 가게 598원이라 하지만 해도 지금 15가게 15각 첫째, 두 번째는 1,500원 현금금 빼주고 세 번째는 레이저 치료액이 들게 되었는데요. 우리 활동이 며칠 남지 않았다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눈병 치료약품 명서방은 한각은 한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데 한각의 평균 가격이 240원 좌우 그리고 싸지원액은 한각의 가격이 40원 좌우밖에 되지 않으니까 개를 잘 파가시되 이번 그 개는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501-7766번에 전화하기 바랍니다.
1: 네, 문의사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지금 싸지원액을 쓰고 있는데 야 정말 내 잘 선택했다 생각한다.
0: 아, 싸지원액에 대해서는 이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모두 감동을 받을 정도로 좋은 효과를 보시게 되었을 겁니다. 예.
2: 예, 나는 심장이 만날 후두도 해서 누기게 떨기운 같았습니다. 그래서 또 병원에 약도 먹고 이랬는데 이 싸지원액 쓴 다음에 거저에 Q10을 먹고 거저 단순펠만 먹으면 아무 일도 없고 얘 용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약으로 이거 저거 섞어 먹던 게 그거 심장이 편안하고 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혈압조절이 연관된다.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아예 났는데 이게 정신하고 내 병원에 가 검사할까 얘 혈지고 뭐 이거 다 동사에 대해서.
0: 아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반년 1년 견제하시고 가서 혈액검사를 받아보시라. 모든 화살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기본 다 없어질 거라고. 예.
2: 예, 그리고 또 예, 나는 생각 바뀐다. 어째 이게 밥이 이리 맛있습니까?
0: 소화가 잘 된다. 모두 그렇게
2: 예,
0: 말씀합니다.
2: 소화 영 진해 예. 먹어서 예, 살이 다 쑥이 나올랐습니다.
0: 아, 잘했습니다.
2: 언제 해야 되지? 알겠습니다.
0: 예.
2: 밥이 맛있으니까 예, 감기 누이 감기 한다. 뭐 감기 걸렸는데 감기도 아예 걸리고 예.
0: 면역력이 예, 올라가는
2: 예,
0: 거죠.
2: 예. 예. 야, 우리 다리 맥이 나서 얘 침대를 거서 쳐서 올리들이 내려갈 때나 올라올 때 이렇게 돼. 야, 이야기 영도 쓴다. 그래 나서 얘네 우리 언니를 지금 소개한다. 우리 언니도 얘 맥이 없고 밥이 맛이 없고 심사이랑 나쁘답니다. 그래 내 아예 암약도 쓰지 말라고 내 이거 먹어본 게 지내서 있거나 언니 이거 잡수면 밥도 맛있고 심장도 정사이 된다면서리. 그러니까 이 오늘 이 우대 활동이 얼마 좋습니까?
0: 그렇죠.
2: 한 통에 40억이 간다. 이 우대
0: 예,
2: 활동.
0: 그렇죠.
2: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을 때 우리 언니가 둘이 다 이거에 같이 대달받자고 전화한
0: 게. 아, 그렇게 언니가 두 분이 함께 사는 게 그게 아주 예. 귀합니다. 잘 이용하세요.
2: 당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0: 그렇죠.
2: 좋습니다.
0: 예, 예. 네. 501-7766번에 전화하세요. 어?
2: 예,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0: 아, 늘 건강하세요.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감사합니다.
3: 예, 저 그 명서방은 약수는 한답니다.
0: 예.
3: 예, 저 한 이거 일 한 반년 조금 더 되겠었습니다.
0: 예.
3: 예. 이제 이거 쓰기 전에 내 눈이 계속 깔깔하고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보이고 이 바람 맞으면 자꾸 눈물이 나고 이 진짜 이게 어떤 때는 여기 눈이 좀 이렇게 좀 이래 온도가 높으면 막 눈이 좀 따갑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눈이 영 힘들었습니다.
0: 예.
3: 약을 이 병원도 시병원이고 저 연배병원 위에 앵커에도 가끔 사고
0: 예.
3: 예, 안 하고는 아직은 진액 크게 높은 쪽은 아닌데 이렇게 염증이 심하다며 그러더라면
0: 답변했더니
3: 예. 예, 그러면서 약을 많이 썼습니다.
0: 예.
3: 예, 약을 쓰다가, 쓸 때는 얘 한 두 달 괜찮은 것 같아도 또 그렇고, 그렇고 해가지고, 예. 야, 진짜 영, 이게 눈이 막 아플 때는 완전 힘듭니다.
0: 그렇죠.
3: 하루에 그래도 한 것은 너도 번씩 서너 가지를 여야 되지. 뭐, 진짜 힘들더라 말입니다. 그러다가 내 방송 통해가지고, 이 명서방은 약을 썼는데, 이것은 이 진짜 이 한 것도 한 석 달을 쓰니까 여기 눈이 조금 깔깔한 게 좀

0: 찍히나 사진 갔습니다.
1: 그렇죠.
0: 이, 이게 점점 나사지지. 이 바람 불어도 눈물이 적게 나지. 이 앞에 보이는 것도 좀 많이 났지.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이, 이거 계속 쓰려고 하면 점점 지금 더 좋아진단 말입니다.
1: 예.
0: 예, 이거 계속 쓰려고서 지금 이게 좀 더 배달해 봤으시오.
1: 아, 눈병치료 약품에서는 명사바입니다. 이게 소염 효과. 여기 포함된 성분들이 특수한 성분으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잔투이라든지, 찔레라든지, 이런 성분들은 상처열하고 간단섬유를 쳐주면서 눈을 치료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다른 기관에 영향 주지 않으면서 눈은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하는 이 제품 자체는 확실하게 우수한 제품이니까, 신심 있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하니까 지금까지 눈병 치료에서는 명사방을 인정을 받는 우수한 치료 OTC 공약에 속합니다. 예, 잘 사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0: 활동 열매 좋습니다.
1: 활동이 특수합니다. 며칠 이제
0: 이야기 좀 있긴 예. 있지만 그래서 좀 더 배달받다고 그래서 나
1: 그렇죠. 눈병 치료에서는 명사방이다 인정해도 됩니다. 예.
0: 예.
1: 아, 건강 기원합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동수생이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제가 45년하고 이번 1년 넘어 먹었는데 예, 많은 면에서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이 약 먹기 전에는 예, 혈압이 바둥이 심하고 심장이 항상 놀라고 뛰고 답답하고 예, 결국 소변이 잦아서 밤 자지 못해 아침에 일어난 정신이 난단 말입니다.
1: 콤파치 해야지니까 그런 거죠. 예, 예.
3: 예, 그리고 소화도 안 되니까 예, 밥 잘 먹지 못하니 맥이 없고 허리도 아프고 예, 우리 아빠 걷지 못하니까 말입니다.
1: 예.
3: 결국 기관지염으로 예, 기침가래가 심해서 고생 많이 했는데 이 사지원약을 저는 1년 넘어 먹으니까 예, 여기서 말한 증상이 지금 많이 나아졌고
1: 예.
3: 그리고 면역력이 많이 올라가건지 저기 간기름이냐 아냐고 예, 잠을 잘 잔다.
1: 예.
3: 잠을 잘 자니까 정말 안개로 만들기 다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예예.
3: 예. 예,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여러 면에서 이렇게 효과 좋아서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3: 약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하고 예, 명사방 정도 하면 합시다.
1: 말씀하세요.
3: 우리 생우이가 예, 당뇨병 합병증이 들어와가지고 저기 저기 멍, 저 눈이 자꾸 이렇게 가렵고 예, 저기 눈이 부여면서 잘 보이지 않는답니다.
1: 아, 당뇨병으로서 눈에 영향이 미친다면 눈병 치료를 병진하지 않으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 5~6배 빠른 속도로 여러 가지 안과 질병 때문에 실명으로 그 당뇨병 환자가 당망증이라고 했습니다. 실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태에서 뭐 금방 실명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지 않는다면 꼭 당뇨 치료와 병진해야 될 게 눈병 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에 비해서 눈병 치료를 더 많은 정력을 기울여야 예, 눈을 구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지금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명사방 이 제품 자체를 쓰시고 눈이 많이 밝아 보얗게 보이거나 염증이 쉽게 생기거나 눈이 가렵거나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는 이런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지 않은 분들이 거의 접근에 없습니다. 이 제품 빨리 시작하는 게 길입니다.
3: 예, 저 바람 왔던 눈물도 나고 예, 그리고 저 눈물치가 자꾸 깊게 보인답니다.
1: 비뚤게 보인다니까?
3: 저 물체가 자꾸 이렇게 쌈겨 불러 보인다.
1: 아, 겹혀 배운다. 예, 예, 예. 그것도 노인성, 그, 난시라는 겁니다. 쌍광이라는 겁니다. 그거 예.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예, 게, 예, 위험합니다.
3: 이제 여러 가지가 붙이면서 그래서 문의하십니다.
1: 예, 이 제품 빨리 시작을 하세요. 요즘 우대할 때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고 공장 측에서 오늘 아침에 통지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빨리 이번에 우대할 때 특수하지 않습니까? 마이 퍼센트로 주고 1,500원을 빼주고 레이저 치료이기 눈병 치료에서 이 레이저 치료이기가 너무 좋은 치료이기입니다. 함께 이번에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할때 솔직히 좀 약을 배달받겠습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이 사지원에 반년 넘었었습니다.
1: 예.
4: 예, 쓰고 지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특히 옛날에 이게 머리가 자꾸 뭐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자꾸 뭐 어지럽고 그리고 얘 어떻게 돼서 자꾸만 얘 이렇게 낮에는 잠을 자꾸만 오는 것처럼 쨈때
1: 예.
4: 라고 하면 눈 뜨기 싫고 쨈때
1: 머리에 산소 부족과 더불어 순환 장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신이 나지 않으니까

0: 예, 그러니까 가만 누워서 갖고 이렇게 신고 그래서.
1: 그게 신통합니다. 예.
0: 예, 지금은 많이 도와줬습니다. 이거 쓴다면은 머리가도 정신이 거뿐하고 뭐 어지러워서 완전 없어지고 예. 지금 뭐 저기 뭐 진짜 낮에는 그래서 잘 때 넣어봐야겠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활동 나가 한 반시간씩 합니다. 지금 운동도
1: 다. 예.
0: 예, 그래 오늘 일해서 이 주성 미용에서도 많이 고생했습니다. 약도 많이 썼습니다.
1: 예.
0: 그래, 지금, 이거 사주고 내가 먹부터는 위가 참 좋아졌습니다. 지금, 오마나 약을 지금 많이 먹습니다, 네.
1: 그렇죠. 여기에 포함된 우수 성분들이 충분하게 위 동력을 유지해서는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선택이 너무 우수합니다.
0: 예, 그러니까 나 위에 대한 약을 다른 거 안 먹고 이거 먹어도 지금 소화도 잘 되고, 위가 뭐, 아픈 데서 옛날에 위가 두근두근 아프고 자꾸만 식구물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증세도 완전 없어졌습니다.
1: 예.
0: 예. 그리고 한 가지 이제 특히 이게 지금 도와준 건 이제 전력선 비대면서 밤에 소변이 7번, 6번씩 봤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마구미 한 잠도 못 자고 예.
1: 그러면 잠잘 수 있을 리가 없죠. 5~6번 일어난다는 게, 예, 한 시간에 한 번씩, 예.
0: 그런 게 지금 이거 먹은 데부터 어서네, 근본 그래도 한 번, 많으면 2번입니다, 지금.
1: 이게 로경이 5배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로경이 콤파츠를 관리합니다. 이 콤파츠를 관리하는 데서는 로경처럼 빠른 게 없는데 이게 로경이 5배 효과니까 콤파츠 좋아지는 겁니다.
0: 예.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약 쓰고 옛날에 이게 노경이나 이상이 있으면 혹시나 들어가면
1: 혈압이 생기지. 혈압 높지 않으면 특히 다 부작용이 무섭지.
0: 이거는 아무 작용도 없게 이렇게 좋아지지 않게.
1: 그렇죠. 부작용이 일절 없으면서 우수한 작용만 우리에게 주는 거죠.
0: 예. 선생님께 오늘 저녁 활동도 지금 60각전에 배달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이번에 60각 싸면 70각에 1,500원 빼주고 레이저 치료액이 무료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3: 구글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네, 저는 사지 원액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1: 예.
3: 어째서 이거 복용하는 감에 주의하게 그런 저는 이 봄 가슬에 감기세에 걸립니다.
1: 예.
3: 예, 그리고 이 소화해 되고 맹감에 또 밤에 잠이 잘 안 온다 말입니다.
1: 예.
3: 예, 그래서 이 맹감은 사지원액을 복용했는데 이전에 세게 하염병원에 좀 주사도 많이 맞았습니다.
1: 예.
3: 저는 그런데 이거 복용한 다음에 확실히 사지원액은 확실히 맹감은 감기 걸리지 않고 몇 년 내고 최고한데 해달 좋습니다.
1: 그렇죠. 이게 예, 인삼이 6배 효과니까 면역력이 예, 올라가죠.
3: 예, 그래서 나는 이 사지원액을 나도 먹고 우리 언니도 잡습니다.
1: 그렇죠. 예, 좋죠. 이런 게 잘 이용하세요.
3: 예, 그런 다음에 이 소화 잘 돼 밤 잘 잡니다.
1: 그렇죠. 예. 소화가 되지 않으면 잠자기 힘들어집니다. 못 잡니다. 예.
3: 그 다음에 위 아프던 것도 위 아프지 않아. 밥 잘 먹고, 예.
1: 예.
3: 영 좋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 이 우대 활동 쏠 때 나도 싸고 언니도 사겠답니다.
1: 그래 하세요. 이번에 활동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3: 감사합니다.
1: 예.
3: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왜 그런 사람들 있죠? 착하면 괜히 더 손해만 본다 하고요. 네, 잘해주면 쉽게 볼까봐 일부러 더 뾰족하게 구는 사람들이요. 물론 그 사람들 말처럼 호의로 다가갔다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정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닐까요? 다정은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해서도 쉬 생각해서도 안 되는 내게도 남에게도 이러면은 영원히 잃는 그런 것 말입니다. 어쩌면 다정이라는 건 타고나는 게 아니고 다치고 또 아파도 그럴수록 더 꼭 껴안아야만이 가질 수가 있는 특별한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정을 함께 연습하는 마음.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시간입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는 아이, 부부 등 가족 성원 사이 서로의 속마음을 알아보면서 밝고 씩씩한 아이, 다자한 부

0: 사람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유익한 시간입니다. 네, 이 코너는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사회를 밝게 비추는 푸르미 가정교육관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요 푸르미 가정교육관 남계화 강사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푸르미 대방송 남계화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주실 겁니까?
1: 네, 오늘은 아이와 한 걸음 다가가는 공감대화 실천에 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네 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의 요구와 주장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두 번째, 진심을 담아서 아이의 마음을 공감을 해줘야 한다. 세 번째는 부모의 감정을 표현을 해도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숙한 대화로 서로의 욕구를 충족해줘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좀 보호해주고 올바르게 이끌어줘야 한다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모든 걸 다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게 됩니다.
0: 그래요. 그래서 뭐 쉽게 급한 마음과 미래도 걱정과 불안이 앞서가지고 자칫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소홀하기가 십상이기도 하고,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지 않아요? 예?
1: 쉽지 않죠. 진정한 공감대화가 되려면은 아이가 그 부모의 기준에 벗어나는 일을 했더라도 우리가 묵묵히 이해를 해주고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도 노력해서 이해를 해주려고 해야 됩니다. 부모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억지로 끼워 넣는다면 부모와 똑같은 삶을 살라고 정말 억지로 거기에다가 끼워 넣는 거는 다름이 없죠. 그렇다고 해서 아이 요구라면 또 무조건 다 들어줘야 한다는 건 또 절대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부모에게 거부당해 오면서 채우지 못한 그 의견 욕구를 채우는 그런 보상과 이런 치유 과정이 필요하지요.
0: 네.
1: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애기를 그 예를 들어 본다면은 우리가 애기가 아이가 컵 물컵이 있는 거기로 걸어가면은 우리는 바로 야 물이 쏟아지 조심해라 아니면 물이 쏟아진다 안돼 뭐 이런 말 그리고 애가 뭐 애기가 장난감을 아무거나 탁 쥐고 빨면은 아이고 더러워서 안 돼. 세균이 많아. 그리고 또 뭐 애가 뭔가를 막 뿌리면 뿌리면은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큰일 난다. 이런 건 다 금지하는 이런 부정의 경험을 아이가 하는 거죠.
0: 영문도 모르는 제 아이는 부정을 당하니까 이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느낌이 마음속에 배게 되죠. 조그만 아이 때도 그렇고.
1: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상 그 아이를 걱정해서 말하고 또 우리가 통제도 조금 했지만은 이거는 슬슬 아이의 그 호기심을 또 잠재우고 우리가 지금 항상 얘기하는 주도성, 자발성 이 부분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저하시키게 됩니다.
0: 장난이 꽤 심한데 그걸 어떻게 좀 더 봐야 할지. 그러면은 이 아이한테는 어떤 사랑이 필요할까요? 그러면은
1: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야 하는데 우리는 그 전에 먼저 부모가 아이의 연령 단계별의 아이들의 발달 특징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나면은 좀 대처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일단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하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 그 욕구를 우리가 충분히 만족시켜주는 이런 정말 무한적으로 반복해서 아이가 그 욕구 만족을 하도록 해주는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환경상 우리가 욕구를 충족해주지 못할 때는 원인을 꼭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애가 말을 아야 뭐 알아들어 이래서 뭐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꼭

0: 기라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읽다가 남기면은 이제는 걷고 뭐 좀 맞게 알아들을 때니까 설명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법자 기기에는 그 극단적인 감정, 말, 행동 이거는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아 우리 부모들의 기준을 훨씬 넘어서 막 이렇게 듣기도 거북하고 다주기가 힘든 몇 때 우리는 좀 이렇게 참기 어렵습니다. 근데 요 때 아이들의 특징이 이렇구나 하고 부모가 알면은 알고 나면은 그래 이때는 원래 이렇구나 하면서 좀 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미운 7살 뭐 요즘에는 미운 5살 몇 때는 정말 이 아이들이 이렇게 뭐 부모의 기준을 넘는 이런 말과 행동을 하면서 나는 부모랑 다른 나는 이제는 독립적인 존재인 나도 내 한 사람이야 하는 그거를 인지하려고 강력한 반항과 고집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때 아이들이 발달 단계 특징이 이렇구나 하고 부모가 미래를 만약에 하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일방적으로 막 훈육을 하게 되면은 아이도 잘한 일에 영향을 받고 부모 또한 화도 나고 좀 이렇게 육아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면서 서로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보면은도 우리가 모두 골머리를 하는 사춘기 특징을 잘 알고 정말로 참고 또 참아야 아이를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러면서 육아부터 시작해서 쭉 옵니다만 아이는 어렸을 때 고민 고통도 있고 그리고 커서도 좀 더 이런저런 기움이 26살 30살이 돼도 계속 있죠. 예,
0: 이런 예 맞습니다. 이 반항기 사춘기가 우리가 제일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요즘 아이들은 그 PC방에 가는 아이들도 있고 또 안 가는 아이들도 있는데 PC방에 아이가 하악해서 뭐 PC방에 가서 게임을 한다는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다음날 학교도 가야 되고 저녁밥도 집에 와서 먹어야 되는데 아이는 게임하러 갔습니다. 엄마가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말하지만 아이는 정말 밤중이 돼야 집에 들어옵니다. 이런 집에 들어온 아이를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모는 때리기도 하고 정말 욕도 하고 첫지금도 하죠. 근데 이렇게 소리치고 싸우다 보면은 부모는 또 얼마나 속상해요. 너무 속상하고 어떻게 내 이런 애를 키웠는가? 내 이거 부모 노릇을 내가 잘못하는가 하면서 점점 말하고 때리고 싸우고 나면은 부모는 항상 내가 신체가 왜 내 신체는 이래 하면서 울기도 하고 또 괜히 욕했어 애도 되게 힘들겠는데 이런 마음이 부모님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좀 후회가 되죠 부모님이. 그리고 부모는 이렇게 하고 아이는 뭐 방에 들어가거나 하고 다음날 아침에는 또 그냥 밥을 뭐 먹거나 혹은 안 먹고 가방을 메고 그냥 학교를 갑니다. 근데 부모님은 얼마나 아이랑 대화를 나누고 싶으면서 아이 마음을 좀 덜어주고 싶고 또 힘듦을 함께 하고 싶은 그 부모님도 이런 후회하는 마음도 있고 복잡한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는 문을 닫아버린 대화를 거부를 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서로가 힘든 거죠.
1: 힘들다. 대화가 잘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서로의 문제에서 보면 해결이 안 되는데 이때 부모로서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상황을 아이 눈앞에서 바라본다면 마음을 헤아려주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렇죠. 그러면 아이 입장에 서서 보면은 좀 슬쩍 눈을 좀 감아주고 네가 이렇게 해도 내 아이 저렇게 해도 어차피 내 아이예요.
1: 네.
0: 그러면서 차라리 한번 야야를 그래도 좀 믿어보자.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니? 이러면서 야 밥은 먹었니?

0: 너도 이 시간이 필요하구나, 너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구나, 이걸 인정해주면은 좀 더 좋은 쪽으로 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그러면서 부모도 성장하고, 또 이렇게 아이도 한 걸음 더, 아야, 우리 엄마는 나 때문에 좀 힘들구나, 이제 서로가 생각하는 그 시간을 이렇게 좀 가지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또 우리 부모가 진심을 담아서 아이를 공감해주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이 결과보다는 아이의 그 힘든 마음을 공감해주는 것이 되게 필요하죠. 우리가 다른 예를 들어본다면, 아이들이 요즘에 지금 6월절이 돼서 학교에서 운동회를 많이 했는데, 운동, 그, 달리기를 했는데, 아이가 등수에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애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나는 3등이라도 하고 싶은데 못했어요. 이때 아이가 막 울어요. 울면은, 부모들은, 야, 그게 뭐 대수냐? 이랬다. 다음에 해. 우리 꼭 들자. 그게 무슨 큰일이야. 그렇게 세게 우니. 다음에 잘하면 된다. 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아이는 지금 당장, 내가 지금 당장 속상해 죽겠는데, 다음 해에 뭐 들으면 된다. 이거는 미래의 일이잖아요. 이러면,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 하면서 아마 더 크게 울거나, 아니면 화를 내거나, 이런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또 그러면 부모님은 화가 조금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야, 이젠 좀 그만 울어라. 이러면서 목소리가 좀 면면도로, 나가게 되죠.
1: 억양턴도 좀 더 바뀌고 올라가죠. 화가 치미니까. 아이는 그러면은 더 속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 부모님이 알아준다거나 덜 만져주면서 등수에 들고 싶을 텐데 얼마나 속상하니, 뭐 이 정도로만 말해줘도 아이는 마음속 응어리가 바로 내려앉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모들도 있어요.
0: 가슴에서 한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이겨야 되겠다 하는 이런 주도적인 힘이 올라오게 되죠.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되겠지? 어떤 방법을 쓸까? 한 걸음 더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답니다.
1: 그렇죠. 쉽지 않았지만 고무 격려. 그렇잖아요. 잘 되도록 그렇죠. 다독여주는. 그래서 노래도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의 이유. 사랑을 많이 보내줘야 되죠. 그렇죠. 예. 네.

0: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남교와 강사님을 모시고 아이와 한 걸음 다가가는 공감 대화 실천을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강사님의 얘기를 들어보죠.
1: 네, 계속해서 세 번째 내용, 부모 감정을 표현하게 된다. 아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아이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는 보다 쉽게 문제에 대해서 인식도 할 수 있고 긍정적이고 또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스스로 찾게 됩니다.
0: 네.
1: 왜냐하면 아이가 엎드려서 책 보고 있을 때 엄마가 아이에게 엎드려서 책을 보니까 내 눈이 나빠질까봐 걱정이 된다. 이거는 부모의 그 걱정하는 그 내 마음을 온전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0: 그렇죠. 걱정하는 마음, 뭐 걱정은 뭐 애가 태어나서부터 이제 쭉 커가면서 뭐 시집 장가 가고 아이를 낳아도 또 계속 항상 걱정을 하게 되죠. 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예, 엄마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서 아이가 알게 하면은요, 아이는 행동의 선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1: 네,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게 되죠. 그러면 자세를 바꾸게 되겠죠. 그럼 또 이거 이어서 네 번째 내용을 봅시다. 성숙한 대화로 서로의 욕구를 충족하여 주는 것입니다. 부모와 아이는 부모는 부모대로 욕구가 있고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의 욕구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의 욕구만 만족되면은 이게 뭐 다른 한쪽은 불만이 생기니까 안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 부모의 생각은 무조건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하고 그러면서 또 자기 주장을 이렇게 펼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 서로의 그 대화를 통해서 서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0: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요, 자발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또 배려와 협상에 익숙한 대화법을 익혀서 대인 관계를 잘 맺어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1: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 예를 들어보면은 이 한 아이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영어 공부를 이렇게 아예 하겠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은 학교에서도 영어 배우는데 집은 사실 돌아오면은 휴식터라고 아이들은 생각하는데 또 영어 공부를 해라. 그러면은 학교에서도 힘들게 했는데 왜 또 집에 와서 해야 되니 이런 그 마음이 아이는 있습니다. 근데 엄마는

0: 또 입장이 다릅니다. 어? 그래서 엄마는 입장이 다르지만 어, 엄마는 아이 공부를 좀 잘해서 성적을 올려서 이렇게 뭐 나중에 좋은 아이한테 하여튼 유리하게끔 이래서 생각하는데 아이는 그런 마음이 아니니까 어, 엄마는 이때 아이한테 어, 학교에서 영어 공부했는데 집에 와서까지 하려니까 나 네 너무 힘들지 응? 이러면은 아이는 그래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주네 내 공감을 어? 바로 엄마한테서 공감을 이렇게 받았다는 그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공감을 받고 나서는 자기들로 결정을 하죠. 어, 보통 이럴 때는 아, 나 인터넷 이제는 안 할래. 인터넷 수업 그냥 다 관두겠어. 이러죠. 그러면은 엄마는 부모로서 아, 영어 때문에 이제 내가 나중에 살아가는 게 좀 힘들어질까 봐 걱정돼서 인터넷 수업을 신청했는데 아, 네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당분간 쉬는 거는 좀 어떨까 이런 제안을 네, 엄마도 한 걸음 뒤로 하고 그런 아이도 어, 엄마의 그 진정한 자기 자신을 엄마 자신을 사랑하는 이런 걱정된 마음을 전달 받으면서 좀 생각하다가 어, 엄마 사실 나도 성적이 떨어질까 봐 걱정인데 그럼 이번 주에만 이번 주 하루는 좀 쉴 거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1: 예. 그래요 그래요. 엄마와 아이는 모습 네. 보게 되면 서로 의견이 다르지만 스스럼 없이 또 서로 가까이서 뭐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감정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0: 네,
1: 문제
0: 그렇죠.
1: 해결 방안은 자연스럽게 아이 스스로 탐색하고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스스로 그 결정을 해야 되죠. 예.
0: 예, 스스로 결정하는 이런 주도적인 힘이 생기게 됩니다.
1: 네.
0: 어, 여기서 그 엄마는 아이의 결정을 또 지지해 주어서 아 그래 너는 아, 능력이 있는 아이다 엄마는 너를 믿는다 이런 메시지가 또 전달이 됩니다. 그럼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확실하게 가지게 되죠. 어 이런 나는 뭐나 할 수 있어 이런 힘을 가지면은 나중에도 실패와 도전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끈기로 자기가 선택한 일을 책임지고 어, 노력하고 또 이렇게 끈질김 있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기력과 지구력도 또 같이 키울 수 있죠.
1: 즉 이기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대화가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0: 예? 그렇죠. 예, 그 대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감 대화를 하다 보면은 부모가 아이에게 이끌려가는 아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지만 바꿔서 아이가 또 주도성을 갖게 된다는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일에 대한 선택과 결정의 그 기회가 많을수록 다양한 경험으로 인해서 아이는 내면의 힘이 단단하게 쌓여지는 그런 아이로 네, 자라게 됩니다. 어,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1: 네, 말씀 조곤조곤하게 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 강사님과 함께 아이와 한 걸음 다가가는 공감 대화 실천이라는 주제로 이제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어, 여기 오늘의 사연이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듣고 우리 또 강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학생 딸을 둔 엄마입니다. 며칠 전 학교 시간에 맞춰서 딸애를 데려 갔는데요. 딸애가 씩씩거리면서 학교 대문을 나서는 걸 보게 됐죠. 뭔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다니까 미술 시간에 누군가가 딸애가 짜놓은 물감을 다 쏟아버려서 하루 온종일 기분이 나빴다는 겁니다. 누가 그런 건지 알지 못하니까 따질 사람도 없어서 화만 자꾸자꾸 났다고 해요. 기어코 누구인지 알아내서 물감 값을 물어내게 하겠다면서 이를 바드득 갈았답니다. 일단 정말 짜증이 나고 화가 나겠구나 하는 그런 공감을 가지게 되네요. 그래서 그랬더니가 제 공감의 힘을 얻었는지 공감을 쏟은 이를 찾아내

0: 하면서 때려놓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에 화들짝 놀라서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못된 생각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따끔하게 혼내줬죠. 그런데 그 이후로 집으로 가는 길 내내 딸에는 저에게 눈길 한번 안 주고요. 혼자서 감정을 묵묵히 삭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아이가 누군가를 때려놓겠다는 것처럼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 그럼 못 써, 안 돼. 그렇잖아요.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따끔하게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딸의 반응을 보니까 제가 대처한 방식이 잘못된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내비치고 말들을 내뱉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말을 해주는 게 좋을지 우리 강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고 사연 적어 보내오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들으시고요.
1: 네. 이 아이는 공감을 받은 게 아니라 공감을 받으려고 어머니한테 왔다가 오히려 엄마한테 훈계를 받은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원래 이미 상처를 받았는데 또 한 번 상처를 더 받았죠.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이때 아이는 좀 마음을 문을 닫으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달래는 이런 과정을 가진다고 보면 이때 그 엄마가 그거 안 돼. 이거는 지금 나의 마음을 지금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걱정돼서 미리 이게 그러면 뭐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니 이 걱정 때문에 이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아이한테 와 내가 그 정도로 화가 났구나. 아 진짜 화나겠다. 얼마나 그렇게 이 거를 다 해놨으니까 나 물감을 다 그렇게 해놨으니까 얼마나 짜증나고 화나겠니.
0: 그렇죠.
1: 너무 속상하지. 엄마가 그래도 너무 속상하겠다. 진짜 그 애를 찾아서 따끔하게 그냥 물감 하나 딱 때려놓으면 좋겠다. 이러면은 아이는 와 그래도 내 편은 있네. 엄마는 그래도 내 화난 이 마음의 수위를 알아주네 하는.
0: 그렇죠.
1: 그런 마음으로 하면서 아이는 그래도 내 편이 있으니까 그래도 일정하게 화는 풀렸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그래 그러겠구나 이러면은 내 다음날에 봤더니 이제 누가 그러면은 뭐 카메라를 뒤진다든가 부장님을 찾아서 어떻게 한다든가 그 뒤를 아이가 더 이어서 얘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0: 그렇죠.
1: 너무 이렇게 화났구나. 얼마나 짜증나겠니.
0: 그렇죠. 그렇죠. 누구나 다 이 일을 부딪히게 되면 다 그렇죠. 화가 나고 누군지 조사해내서 뭐 때리지는 않아도 따끔하게 이야기해주고 싶어. 그걸 배상하고 그렇죠. 싶고 사과를 받고 싶고 그렇잖아. 사과는 꼭 받고 싶어요. 아니면 다음에 그렇죠.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려요. 누구한테.
1: 네. 그렇죠.
0: 참 이해가 갑니다. 애도 그렇고 우리 학부모 부모님으로서는 애가 하는 입장에 어느 정도 서서 얘기를 해주면서 그래. 근데 뭐 이제 그 주먹이냐 아니면 어떤 그 또 큰 벌이냐 뭐 이런 것보다도 애 그 마음을 상처를 다소 이제 이해해주면서 다독여주면서 또 언젠가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또 사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애도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주만한테도 얘기해서 앞으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의 마음을 좀 역성을 들어주시는 친구나 선생님이나 학부모들 그래도 정의적이 있어서
1: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부모님이 그 반주님한테 귀띔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살짝 조치를 취해주면은 그러면 아주 이게 대처 방법이 좋죠.
0: 그렇죠. 다 전화만 위안이 되죠. 이거 내가 어떻게 정성도 되는 망가뜨려놨고 버렸으니까.
1: 그렇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0: 맞아요. 그리고 시험 쑥쑥은 누군지도 모르고 나타나는 사람은 없고.
1: 만약에 이건 일상의 그런 뭐 그림이니까 괜찮지만 만약에 뭐 시험.
0: 그래요.
1: 뭐 시험을 보거나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0: 맞아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시간도 가고 있습니다만 이러저렇게 우리 아이와 한 걸음 다가가는 공감 대화라는 얘기로 이모저모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박 선생님과 함께하는 백자방 구복액과 두골대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두대의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무대활동 소개해드립니다. 노인성 질환 치료제품 백자방 구복액은 10곽 사시면 9곽 드리고 20곽 사시면 25곽을 드리고요.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골관절 질환 치료제품 두골대는 7곽 사시면 5곽을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을 드립니다. 방송에 문의하시고 주문하시는 분들께는 OEC 한 곽을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백자방 구복액과 더불어 관절 치료 제품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두골대 이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위에서 우대 활동을 설명드렸는데 백자방 구복액 한각의 가격은 390원입니다. 한각은 바로 12틀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고 이분이 우대 정책으로 나가게 돼 있으니까 뭐 10각에 9각에 그다음에 한각에 200원 좌우고 20각에 25각을 주는 우대 활동은 이전에는 20각에 20각을 주면 많이 줬는데 이번엔 5각을 더 얹어줍니다. 그러면 한각의 가격이 평균 17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골대 이 제품 자체는 한각에 490원인데요. 7각에 5각이 그다음에 한각에 280원 좌우가 되는데 이것은

20날 동안 복용할 수 있으면서 복용과 외용약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복용약 따로 외용약 따로 이렇게 값을 받게 되었지만 해도 여기에서는 복용과 그리고 그 외용약을 함께

0: 아닙니까? 그리고 15각이 20각이게 되면 15각에 15각보다 5각을 더 얹어주게 되었으니까 한 각의 가격이 2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방송일 전화 501-775번에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방액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주에서 복용하시게 되면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제품이라고 우리 노력에 설명하게 되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바로 제하소, 윈양호, 황정, 구기자, 황계, 단삼 이런 순 그 천연 중약재로서 조성된 상처, 중처, 하처를 다스려주는 이런 우수한 중약재로서 인삼로경에 반응이 있는 분들을 피해가면서 인삼로경이 그보다 또 훨씬 면역력을 높여주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대사평형을 유지해주는 상처, 중처, 하처를 다스려주는 이런 성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성 질병을 해결하는 데서는 100근을 고온에서 농축해서 한 근으로 만들어진 아주 약 힘이 세고 우리 말을 바꿔 말을 여질 따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네, 저도 이건 뇌경색 후주로 머리 어지럽고 또 혈압도 온전한데 그리고 손발이 저리고 예. 이래 고생하다가 백자방 구매하고 조금 먹고 있는데 이 먹은 후부터 혈압도 온정되고 어지끄러우니까 어지럽지 조금 많이 납니다. 그리고 예, 전립선에서 소변에 아예 보다 한참씩 기도를 해야 그렇지 예, 3번 소변 보는 게 예, 조금씩 나가지 그래 백장호 먹은 후부터 예, 내일도 한 번 소변 내기 많아지면 예, 소변 차수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0: 바로 그렇죠. 이 제품 자체의 주요한 공능 가운데서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인성 질병을 해결해 주는 것을 중점으로 놨습니다. 콩팥이 든든하고 간이 좋아지니까 상수란 문제들을 해결받는 거죠. 예.
2: 네, 그냥 소변에 현장 줄어들고 소변 보는 데 이전에 그저 보고도 자주 말하고 가면 안 돼. 지금 영 시원을 잡고 후에 영 깨끗합니다. 이러노니.
0: 그럼요. 예, 예.
2: 예. 그래, 나는 허가 좋을 때 이거, 이 양, 계속 꾸준히 먹자고 그랬는데 한 가지 뭐냐 합시다. 우리 조카 요전에 하고 들어왔는데 아이 요초관 탈출 있고 무릎 관절이 있어서 예. 야 이래서 자고 예. 영 바빠한다고 막 그저 예. 서로에 따지고 이랬습니다. 이게
0: 예.
2: 그래서 그걸 내가 이게 영 그 고가에 좋던데 이거 좀 얻어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이
0: 아, 그 조카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2: 남자입니다 예. 아. 현장이라도 왔습니다 예.
0: 예. 그러게 되면 이 두골테이 제품 자체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나이가 대략 어느 계단에 계세요?
2: 55세입니다 지금.
0: 그게 뭐 남성들이 지금 제일 그 갱년기 최고봉에 달하는 7, 8, 56 이게가 바로 갱년기 남성들이 중요한 년령 단계에 속합니다. 황차 외국 생활에 진출했고 년령 단계가 갱년기 계단에 남성 갱년기 계단에 처해 있고 이럴 때는 빠른 속도로서 골격의 노화를 맞이하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또 힘은 외국 생활에 진출해서 있는 동안에는 자연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두 가지 외국 생활하고 그리고 년령 단계라 놓고 말하게 되면 갱년기 계단에 처해 있는 이런 계단에 처해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서 이 골격병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골격이 무너지고 근육이 줄어들게 되어 있고 이러니까 이 두골테는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이 제품을 시작하게 되면 효과가 너무 빠르고 확실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빨리 시작을 하세요.
2: 예, 그럼 이거 배달밖에 안 돼. 예, 어떻게 그 배달도 가능합니까?
0: 배달이 완전히 가능합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전화 넣으세요. 예. 501-775번입니다.
2: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이 백사방 구매를 쓰고 있습니다.
0: 예.
3: 마치 나빠서 양옆구리 무지감이 아프고, 예. 이래 어떤 데는 서변에 자주 나가다 서변이 안 나갈 때만 하는데, 약 스네에 양옆구리 아프지 않고 서변용 시원하게 잘 나가고 자주 아이 봅니다.
0: 아, 그럼요.
3: 예, 저 빈가리에서 예, 땀에 나파든지 땀에 지금 정사해 되었습니다.

0: 그게 큰 해결입니다. 이 제품 자체가 간과 건파질도 하수는 되는 특수한 역할을 하는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예, 그 혈압이 높은 것도 정사되고, 예, 또 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0: 예.
1: 네, 귀도 잘 들립니다.
0: 건파질 한 게, 건파질 귀를 관리하고, 소변을 관리하고, 골격을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귀 잘 들릴 겁니다.
1: 예, 부위에 급하게 게 달라지는 감나고, 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0: 예.
1: 잠 잘 잔다.
0: 눈이 부옇게 보이는 데는 바로 눈을 밝게 해주는 구기자라는 성분이 여기 고농축에서 들어있기 때문에 눈이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수면 장애를 풀어주는 이런 종합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해를 풀어주게 되어 있으니까 수면 장애가 잘 그 해결될 수밖에 맞습니다.
1: 저는 당뇨병이로 떴습니다. 혈탈에서 정사입니다.
0: 대단하죠. 바로 모든 대사를 조절해주는 차원에서 이 제품 자체가 기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1: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효과가 20각 배달 받으면 지금 20각 쓸 것 같습니다.
0: 예. 특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1: 싸다 그런다.
0: 그렇게 하세요. 한강의 평균 170원 잡았게 되지 않습니다.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1: 예, 네,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약은 여러 가지 노인성 질병을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는 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차 전반 제조 과정이 고농축액으로 100근을 줄여서 1근으로 고농축한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여기에 그 유효기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48개월로 되어 있다는 것은 보통 구복 애길 때는 유효기가 길지 않습니다. 2년 좌우가 되거나 길어서 3년인데 이 제품 자체는 유효기가 48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으로 되어 있다는 걸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고농축하는 과정에 고온 처리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멸균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서 시름 넣고 이 제품 자체를 들 수 있는 우수한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황차 이 제품 자체는 노령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과학기술 집단에서 노령화 시대에서 노인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 가지 약을 쓰게 되면 간이 불편하고 위가 불편하고 건파지 불편하고 이럴 수밖에 없으면서 2차, 3차로서 또 새로운 병을 얻게 되는 걸 읽어 막아주는 차원에서 제조해낸 백자방 구박약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그러니까 노령화 시대의 과학기술 집단에서 딱 노인들을 맨상해서 노인들은 한 40대 중후반부터는 중노년 그 계통에 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소변이 불편하고 근육과 골격이 아파나고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잠자기 불편해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흰머리가 자주 나고 머리가 아프고 순환장애로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고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약을 써야 되겠는데 백자방 구박약을 쓰게 되면 1차적으로서 이 제품을 쭉 견제해서 보게 하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좋은 치료효과를 거두는 OTC 국약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00% 중초약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Z문자가 붙었을 때는 100% 중약으로 조성되어 있다는 걸 말합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수면장애로 인해 가지고 늘 수면제를 달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 수면제는 일단 시작하시게 되면 떼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약품에 대한 일회성이 생기고 그의 일회성이 생기는 그걸 제외하고도 주의하기에는 수면제를 오래 견제하시게 되면 노인 치매 같은 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꼭 노인 치매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절대적으로 이거 뭐 노인 치매 때문에 못 쓴다 이런 것보다도 그 비율이 안 쓰는 분들에 비해서 많이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아, 저는 허리 너무 아파서 지금 두 골짜기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3: 마음에 감고약을 써봤습니다. 뼈에 효과 없고, 뭐 붙이기도 하고 펴주다 봤는데, 이 두 골짜기 쓰는 거니까, 예. 있어서 그렇게 무릎이 아프던 게, 예. 이렇습니다.
0: 예.
3: 지팽이 집어도 다 걷지 못하는데, 지금 오면은, 지팽이 집다 들어가는 수 있습니다.
0: 예.
3: 이제는 이제 비 온다 그러면 더워요. 무릎이 아프고 예, 막 속이 나고 그러는 경우에 옛날에 흐린 날에 그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0: 아, 그럼요. 예, 예.
3: 아, 이 도저히 효과가 좋을까요? 더 싸서 쓰라고 한다.
0: 그렇게

0: 하셔. 투골대기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위에 부담이 없더라. 간과 콤팥이 부담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면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고 소변이 잘 통하고 혈압이 온정되고 소염 역할을 하는 데는 흑개미를 중심으로 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실은 놓고 쓸 수 있는 좋은 우수한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이니까 실은 놓고 쓰세요.
1: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2: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백자방 구보객 자체는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그 효과성을 긍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인정을 받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지금 황정이라 성분 자체는 백초지성이라 하는 백초 가운데서 제일 신성한 그 약재에 속한다 그 말에 속하는 거겠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는 이런 성분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상초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장, 폐경락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가 하면, 그리고 중초로 놓고 말하게 되면 건비익위 역할을 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건비익위니까 소화를 촉진시켜주고 이미 소화된 영양성분을 얼리 전달해주는 비장은 이런 그 운수 역할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의 심장의 머리에 좋은 영향을 전달해주는 상처의 역할을 상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하처에 있어서는 콤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부선이 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 전반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전반 기타 성분들 자체도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는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단삼이란 성분 자체는 오해를 풀어주고 지통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어디 떡 맞추게 되면 퍼렇게 되죠. 그거 오해를 생겼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가지고 어디 떡 막혀서 지금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걸 이런 것도 역시 오해를 생겼다 하게 돼 눈으로 보나 보지 못하나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걸 풀어주는 성분 자체가 바로 단삼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황계란 성분 자체가 여기에 들어갔는데요. 우리가 노인성 질병 가운데서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는 속도가 더디고 낡은 세포가 빠른 속도로 탈락되고 이 비례실제로 형성하게 되어 있는데 황계란 성분 자체는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고 상처를 빨리 아물고주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 부치구병해주는 그러니까 기혈을 보충해주면서 힘있게 혈액이 수통되게 하는 이런 역할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제하수화라 성분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간과 콤팥을 도와줍니다. 간은 간주 장혈로 되어 있죠. 간에서 많은 피를 저장합니다. 이 저장된 피는 간에서 직접 뭐 폐에 보내고 머리에 보내고 절대 순환 계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간의 피를 저쪽에다가 어디에다 보내는가 하면 바로 심방에 심장에서 심방과 심실로 나는데 심방은 피를 들여오는 간에 속합니다. 그런다면 심방의 피를 간에서 보냈다가 다시 심실을 통해서 머리끝부터 발끝에 전달되게 하게 되었는데요. 북한산 핵에 되어 있습니다. 제 하소.

원한 성분 자체는 감각 권파체를 도와주게 되었고, 특히 권파체는 뭐 이제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귀를 관리하고 소변을 관리하고 골격을 관리하는데, 이래서 간과 권파체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간에서 충분하게 피를 저축했다 해독해서 심장에 보내고, 권파체에서는 충분하게 이 몇 가지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성분이 제 하소에 속하는가 하며, 심지어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한 데 이야기하다면 본 제품을 드시고 나서 오히려 검은 머리가 나고 검은 수염이 나고 밑으로부터 뾰족뾰족 나오는 머리가 이 정수리 부분을 해서 검은 머리가 솟아나온다 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는가 하며,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 바로 제하소라는 성분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하소를 비롯해서 윈양호라는 성분 자체가 역시 너무 어떤 분들은 추위를 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추워서 밤에 덧벗은 신고 자거나 뭐 한여름에도 속바지를 입지 않으면 못 견디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이것도 역시 주요하게는 오해를 풀어주면서 권파체 양을 부산양했습니다. 권파체는 항상 양기가 차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권파체 양을 도와주면서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하고 한 습을 몰아내는 차원에서 노인성 질병을 해결해주는 등 큰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며, 여기에 모든 성분들 조합은 우리 종합적으로 말하게 되면 기혈을 보충해주게 되어있고 기와 혈을 보충해줍니다. 우리 노인성 질병 가운데서 저에게 조혈 공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기와 혈을 보충해주게 되어있으면서 권파체 양을 도와주고 간을 도와주면서 노인성 문제에서 신체가 허약하고 정신이 잘 나지 않고 불면증이 심각하고 건망증으로 인해서 기억이 잘 되지 않고 눈앞이 아물거리고 귀가 슬들리고 머리가 쉽게 빠지고 머리가 쉽게 휘어지고 기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간과 권파체 한 증상을 개선해 주는 데는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믿고 쓰시게 되며, 맥이 나고 잠을 잘 자고 소화가 잘 되고 그리고 혈당이 조절받고 혈압이 조절받고 종합적으로 좋은 효과를 거두는 제품이 바로 백자방 구박액에 속합니다. 그리고 두골테의 제품 자체는 여러분들이 지금 복용하시고 외용약으로 마사지해주고 바르고 마사지해주고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위에서 몇 분들이 말씀 주셨지만 해도 와 이렇게 편할 수밖에 없구나, 다리를 쓰기 편하고 무릎 쓰기가 무릎을 폈다 갈았다 하기 너무 힘들어서 어떤 분들은 안절병이라 해서 정말 기어다니다시피 무릎 폈다 갈았다 허리를 폈다 갈았다 너무 힘들어지니까 아끼는 차원에서 아프니까 아끼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러던 분들 가운데서 본 제품을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해주고 되어 있으니까 마음대로 허리를 폈다 굽혔다 목을 마음대로 돌릴 수 있고 그리고 무릎을 마음대로 폈다 갈았다 할 수 있고 발목을 어떤 때는 부둥다리처럼 이렇게 떡 버티고 있었지만 해도 지금 마음대로 폈다 갈았다 할 수 있게 회복을 가져왔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두골테의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우수한 제품에 속합니다. 지금까지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치료 제품은 이 제품이 거의 처음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이렇게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발명 특허를 받은 류 가운데서 제일 첫 줄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풍 한 습을 몰아내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한 여러 가지 관절 통통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이다. 이런 첫 줄에 이런 억구가 있게 되었는데요. 우리 보통 관절통으로 나타날 때에 되면 풍한습으로 인해서 풍한습 삼독이라 하게 되었습니다. 관절 삼독. 이걸 몰아내게 되어 있는가 하면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면 어려운 질병에 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 마디가 이렇게 부은 중간마디가 그리고 두 번째 마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부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굽히지 못합니다. 굽히자 하면 너무 통통이 심하고 무릎 관절이 아픈 분들 가운데서는 무릎이 무릎 뒤에 생겨서 무릎을 굽히지 못하고 그게 또 붙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 가운데서도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투는 투과한단 말입니다. 골은 골격이란 말이고 테는 매우 빨리 골격에

0: 가 하는 우수한 제품 자체가 바로 저희들 설명되고 있는 두골태에 속합니다. 황차. 이 제품이 약광의 큰 글씨로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개미가 중심으로 되면서 복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칭펑텅이라 하고 친주라 하고 방기라 하고 이런 몇 가지 복합 성분으로 되어 있는 전문 관절통을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 활락 캡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통통으로 전달됐다게 되면 주약이 그 경락이 잘 소통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차원에서 통통으로 전달되고 부종이 생기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이 그 흑개미를 중심으로 한 성분들 자체 가운데서 흑개미는 특수한 성분입니다. 관절통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복용해보시고 아시겠지만 해도 흑개미는 개미를 현말하고 본처 강목에서는 부르게 되어 있고 바로 개미에 포함된 단백질 성분은 42 내지 67%를 차지하면서 소고기 우유를 초과할 정도로서 우리 근육을 든든하게 해주고 특히 여기 흑개미 성분 자체는 흑개미는 우리 매개 6개 그 개미 다리는 발동기 몇백 개 몇천 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고 100근이 사람이 3,500대의 자동차를 끄는 이런 힘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흑개미 힘이라 이렇게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면 여기 흑개미가 들어갔는가 하면 이렇게 우수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흑개미가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흑개미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해독 지통의 역할을 충분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부선 종양해주고 침간 역할을 합니다. 간을 도와주고 콤파치 양을 돋아주는 차원에서 우리 그 관절통을 해결하자면 콤파츠를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콤파츠 든든해야만이 관절통을 해결할 수 있는데 황차 여기 흑개미는 콤파츠를 든든하게 하면서 콤파츠 양을 도와주면서 간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치료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간에서는 근육을 만들고 콤파츠는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특히 부종이 생기는 그 부종을 제때 쭉쭉 그 재료 배출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칭펑텅이라는 성분은 리쇼벤 해줍니다. 그리고 경락을 퉁직로 해주는 경락을 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 칭펑텅은 풍한습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 바로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황차 여기에 방귀라는 성분까지 들어가서 혈압까지 조절하고 소염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5대 활동 기회 며칠 안 남았는데요. 잘 이용하시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6월에 들어섰습니다. 세월이 료수 같다라는 말이 있죠.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이 매우 빨리 지나감을 비교 이루는 말이랍니다. 한 번 흘러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잃어버린 시간은 두 번 다시 찾을 수 없는데요.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소중히 아껴야 합니다. 친구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힘차게 달려보자요. 또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추억도 만들어가면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냅시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가꾸고 알뜰히 사용한다면 우리의 시간은 후회 없이 가장 빛나고 보람찬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상식을 배워보면서 시야를 넓혀가는 시간 가져볼까요?
1: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우리 친구들은 앵두를 즐겨 먹나요? 앵두는 붉은 빛깔과 새콤 달콤한 맛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과일이죠. 오늘에는 앵두에 들어있는 영양물질, 싱싱한 앵두를 고르는 방법, 그리고 깨끗하게 씻는 올바른 방법까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앵두는 목랑강 장미목 장미과에 속하는 식물로 주로 온대 지역에서 널리 자란답니다. 우리나라 앵두의 주요 생산지는 산동, 섬서, 하남, 감숙, 사천, 려릉 등 지역이죠. 작고 붉은 앵두에는 우리 몸을 지키는 다양한 영양물질이 가득 들어있는데요. 칼륨 하면 우리 친구들은 가장 먼저 어떤 과일을 떠올리게 되나요? 맞아요. 바로 바나나입니다. 100g의 바나나에는 약 256mg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 칼륨 보충 식품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앵두에도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100g당 약 232mg이 있는데 바나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앵두는 또 천연 멜라토닌을 함유한 소수의 과일 중 하나인데요. 멜라토닌은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물질이랍니다. 게다가 앵두에는 트리프토판이라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는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합성할 때 꼭 필요한 원료랍니다. 세로토닌은 수면과 정서를 조절하는 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인데요. 때문에 앵두를 적당히 섭취하면 수면의 질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앵두에는 또 비타민C, 식이섬유, 칼슘 등 기타 영양물질도 함유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동요 한 곡 듣고 달콤하고 싱싱한 앵두를 고르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요 어여쁘구나를 보내드립니다.

달콤하고 싱싱한 앵두를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첫째, 앵두 과피의 색깔을 잘 살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색깔이 짙은 앵두가 더 달콤한데요. 색깔이 연한 앵두는 대부분 신맛이 비교적 강하답니다. 또한 색깔이 짙은 앵두에는 안토시안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우리 몸에 유익합니다. 둘째, 과피의 윤기가 나는 앵두를 골라야 합니다. 잘 익고 싱싱한 앵두의 과피는 과일 특유의 자연스럽고 반들반들한 윤기를 띠게 되는데요. 만약 앵두 과피에 주름이 잡혀 있다면 과일이 수분을 잃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이미 변질되었거나 수분이 부족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때문에 이런 앵두를 고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동요 꿈꾸는 석류를 들어볼게요.

셋째, 앵두의 꼭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꼭지는 신선도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인데요. 앵두를 방금 땄을 때 꼭지는 초록색이죠. 그런데 저장기간이 길어지면 꼭지가 점차 검게 변하게 됩니다. 때문에 꼭지가 검은 앵두를 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앵두가 단단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앵두를 손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만약 탄력이 느껴지고 비교적 단단하다면 당도가 높고 수분 함량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물렁물렁하다면 너무 익은 것이니 이런 앵두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죠. 동요, 우리는 꽃봉오리를 듣고 앵두를 깨끗하게 씻는 방법 배워보겠습니다.

앵두를 씻을 때는 앵두 꼭지를 따지 말아야 합니다. 앵두 꼭지는 밀봉 마개의 역할을 하는데요. 꼭지를 제거하고 씻으면 더러운 물

과 세균이 꼭지가 떨어진 자리를 통해 과육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2차 오염을 일으킬 수 있죠. 때문에 우리는 앵두 꼭지가 달린 채로 씻어야 합니다. 계속해 앵두를 깨끗하게 씻는 방법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물이 앵두를 완전히 잠길 정도로 붓고 소금을 넣어 잘 저은 후 1시간 동안 담가둡니다. 소금물이 벌레알을 자극해 일부가 저절로 떨어져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앵두를 건져내야 하는데요. 더러운 물은 버리고 새로운 물을 다시 부어줍니다. 이번에는 밀가루나 전분을 적당히 넣어서 물이 뿌옇게 될 때까지 충분히 저어줍니다. 그리고는 앵두를 넣고 10분간 담가두죠. 이는 앵두에 남아있는 먼지, 벌레알 등을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해서인데요. 마지막에는 흐르는 맑은 물로 앵두의 겉면을 부드럽게 문지르면서 헹궈줘야 합니다. 친구들, 앞으로는 이 방법으로 앵두를 씻어보세요. 내 동료 사랑의 줄뛰기를 보내드립니다.

앵두를 먹을 때 꼭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앵두씨를 깨물지 않는 것인데요. 앵두씨에 들어있는 일종의 물질이 체내에서 반응을 일으켜 독성 물질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앵두씨가 매우 단단해서 일반적으로 쉽게 깨물어지지는 않죠. 만약 실수로 앵두씨를 윗속으로 한두 개 삼켰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통째로 삼킨 앵두씨는 소화되기 어려워 다음날 대변과 함께 자연스럽게 배출된답니다. 때문에 씨 속의 물질이 방출돼 위액과의 반응을 통해 독성 물질이 생성되는 일도 발생하지 않게 되죠. 그래도 어린이들은 앵두를 먹을 때 씨를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은데요. 혹은 미리 씨를 제거한 앵두를 먹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앵두의 영양물질, 선별 방법, 세척 방법, 그리고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작고 붉은 과일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지식이 숨어 있었네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맛있고 건강하게 앵두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나는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선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황성렬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6.1절 꽃명절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랑 춤춘다. 공짜라 공짝 함께 춤추자. 얼씨구 좋고 좋다. 북장구 울려라. 꽃보라 날려라. 온 세상 벗님들 다 같이 춤추자. 들판엔 훨훨 꽃나비 훨훨 내 맘도 훨훨 즐겁다 훨훨 6.1절 꽃명절 우리네 명절 화산 나비도 우리랑 춤춘다. 공짜라 공짝 함께 춤추자. 절시구 좋고 좋다 북장구 울려라 꽃보라 날려라. 온 세상 벗님들 다 같이 춤추자. 북장구 울려라 꽃보라 날려라. 온 세상 벗님들 다 같이 춤추자.

꽃구름 두둥실, 내 맘도 두둥실, 숨노래 더덩실, 6.1절 꽃명절 우리네 명절, 동동구름도

매졸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싱그러운 바람 따라 펼쳐지는 그림 같은 내 고향의 여름 풍경을 노래한 가요 내 고향의 여름 향기를 준비했습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약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이렇게 소모가 결혼한 지는 어느덧 2년 반이 지나고 춘향은 임신한 지 4개월이 넘어섰다. 당시 소모는

너무 급하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불안정했고 결혼 잔치에 친구나 동료를 한 명도 초대하지 않았다. 소모의 어머니는 그 점이 마음에 걸려 항상 한 차례 잔치를 더 보려 아쉬움을 메우고 싶어 했다. 이번에 소모는 미리 시계 공장의 번선생, 격투기 선생님, 김매, 건국, 서룡흥 등을 초대하고 이웃집에서 탁자를 빌려 점심을 대접했다. 김매는 아기용 니트옷 한 벌을 선물로 가져오고 건국 형제도 선물을 내놓았다. 본 선생의 선물은 조금 특별했는데 주황 상점에서 바퀴 4개를 사고 공장에서 각종 재료를 가져왔는데 놀랍게도 10분 만에 이 재료로 유모차 하나를 완성해 모두를 크게 기뻐했다. 춘향은 자리에 앉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모의 어머니는 요리를 하고 소모가 보조를 하며 김매도 옆에서 도움을 주었다. 모두 자리에 앉았을 때 소모의 어머니는 먼저 번 선생에게 황주 한 잔을 정성껏 드리며 번 선생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결혼을 이룰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두 사람이 술을 마시고 나니 옆에 있던 격투기 선생님은 조금 어색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당시 소모가 망설이고 있을 때 자신과 김매가 반나주로 설득하여 마침내 결혼에 동의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김매는 자신이 정말 많이 설득했으며 이 좋은 결혼은 정말로 얻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때 춘향이 일어나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잔을 돌려가며 정성껏 술을 따랐다. 나중에 술을 점점 많이 마시다 보니 본 선생과 격투기 선생님은 마치 절친한 형제처럼 가까워졌다. 각자 소모와 춘향에게 집안을 꾸리고 가정을 일으키는 도리를 자상하게 이야기해주며 따뜻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이야기는 만찬이 마무리되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다. 자리에 함께했던 건국이 모두에게 뜻밖의 소식을 전했다. 강서성에 이미 사회운영 공장이 새롭게 생겨났으며 상해에 있는 오랜 경력의 노동자들을 초청하여 일을 돕게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사회운영기업은 흔히 사단운영기업이라고도 불리며 우리의 인민공장 시스템에서 자연스럽게 발전해온 산물이다. 1958년 공장 산업화 운동을 계기로 농업 협력화와 집단화 과정 속에서 농촌인민공장과 생산대대 생산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집단 소유 제도의 기업 형태를 의미한다. 이후 1984년 중앙에서 공식적인 문건을 내리면서 사단 운영 기업이라는 이름을 향촌 기업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건국이 전해준 소식의 핵심은 이러했다. 강서성에 새로 생긴 사회운영 공장에서 상해의 노련한 노동자들을 초빙하고 있으며 단 이틀 동안 일을 하면 외부 수입으로 무려 40원을 벌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기준으로 40원은 보통 노동자의 반달 월급에 맞먹는 큰 금액이었다. 그래서 이 소식은 상해의 공장 노동자들 사이에서 정말 큰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되었다.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놀라움과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만찬이 완전히 끝나고 모든 손님을 돌려보낸 소모는 어머니를 도와 설거지와 뒷정리를 모두 마쳤다.

동안 홀로 남겨진 채 조용함이 감돌았다. 그 사이 춘향은 안방에서 편히 쉬다가 깨어났는데 주변은 이미 깊은 밤의 어둠으로 뒤덮여 있었다. 춘향이 일어나 서모를 불렀지만 서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춘향이 전등 스위치를 켜자 서모는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앉아 춘향만 바라보고 있었다. 춘향은 걱정되는 마음으로 서모에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모는 여전히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춘향이 다시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이냐고 물었을 때 서모는 기분은 괜찮으며 술을 조금 마셔서 그냥 조용히 있고 싶다고 짧게 대답했다. 춘향은 소모가 예전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추측하며 아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소모는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부드럽게 거절했다. 춘향은 오늘 만찬 자리에는 소모의 선생님과 형제들만 초대되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춘향은 계속해서 소모의 진정으로 마음이 맞는 친구들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했다고 말했다. 소모는 친구들이 모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초대하지 못했다고 둘러댔다. 춘향은 남자에게는 꼭 자신만의 좋은 친구가 있어야 한다며 함께 초대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아쉬워했다. 소모는 그 이상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소모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은 바로 5개월 후에 가장 비극적인 순간에 춘향이 이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는 사실이다. 그때 춘향은 임신 말기에 접어들었지만 태아의 위치가 계속 정상적으로 잡히지 않았고 갑자기 심한 대출혈이 발생하면서 긴급하게 병원으로 실려갔다. 의료진은 산문이 열리지 않아 급히 수술을 준비했지만 이미 시간이 너무 늦었다. 의사들은 엄마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 아기를 구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엄마와 아이 모두를 구할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 춘향은 약해진 목소리로 소모에게 절대 울지 말라고 위로했다. 자신은 좋은 곳으로 갈 것이니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소모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춘향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소모가 너무 외로울 것이라고 걱정하면서 소모에게도 꼭 자기만의 좋은 친구들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춘향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소모에게 약속을 했다.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좋은 친구들, 오랜 시간 함께한 옛 친구들을 절대 잊지 말라고 부탁했다. 소모는 너무나 큰 슬픔에 겨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고 결국 슬픔으로 기절할 것처럼 힘을 잃었다. 그는 두 손으로 춘향의 손을 꽉 붙잡고 눈물이 한 방울 한 방울 손등에 떨어지는 차가운 느낌을 온몸으로 느꼈다. 소모는 눈앞에서 춘향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언제나 활기차고 밝았던 춘향이 마침내 하얀 종이처럼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을 보며 소모는 말할 수 없는

이어서 도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자. 도도에게는 소금이라는 특별하고 소중한 인연이 있었다. 도도는 해가 지는 저녁이나 늦은 밤 시간이 날 때마다 반드시 소금을 만나러 갔다. 마음속에 언제나 소금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바쁜 일상을 보내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은 언제나 소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심지어 친구들과 외식 모임에 갔을 때도 6시나 7시가 되면 핑계를 만들어 급히 자리를 떠나 택시를 타고 곧바로 소금이 있는 연경로로 향했다. 문을 열면 소금이 달려와 꼭 안아주는 따뜻한 만남이 도도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알고 지내던 오랜 형제의 생일 파티가 열렸다. 도도는 술을 세 잔 정도 마신 뒤 병원에 수액을 맞아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급히 파티 자리를 빠져나왔다. 복도를 걷던 중 도도는 우연히 한 여성과 마주쳤다. 그 여성은 체크무늬 정장에 큰 웨이브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었고 살짝 취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도도가 잠시 쳐다보는 순간 그 여성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북방 사투리로 도도에게 아직 자신을 기억하냐고 물었다. 도도는 깜짝 놀라 자세히 살펴보았고 그제야 상대가 바로 반정이란 것을 알아차렸다. 도도는 어색하지만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다. 반정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술에 취한 기색이 역력했다. 도도는 여전히 반정에게서 예전과 똑같은 익숙한 향기를 느꼈다. 반정은 자신은 잘 지내고 있다면서 도도는 요즘 무엇을 하며 지내고 있냐고 물었다. 도도는 그냥 평범하게 일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도도는 시계를 보며 급한 일이 생겼으니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연락하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떠나려 했다. 도도가 뒤를 돌아가자 반정은 뒤에서 팔을 구르며 도도의 이름을 불렀다.

레스토랑 앞에 마침 빈 택시가 도착했다. 도도는 문을 열고 기사에게 연경로로 가달라고 말한 뒤 문을 세게 닫고 눈을 꽉 감았다. 택시가 약 10분 정도 달렸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도도가 전화를 받자마자 반정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반정은 자신이 사람을 잡아먹냐고 화를 내며 도도가 너무 무리하게 굴었다고 소리쳤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류영민이었습니다.

0: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1: 우리의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0: 우리의 문화를 전승합니다.
1: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0: 안녕하십니까. 민간이야기 프로 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오늘은 535회입니다. 연변 민간문예가협회 민간이야기위원회 박영률 조임께서 오늘도 나오셨는데요.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1: 네, 오늘은 낙화벼랑, 조롱박, 선녀꽃 등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먼저 낙화벼랑 이야기입니다. 암록강 중류에서 얼마쯤 내려가면 기묘하게 하늘에 떠있는 아름다운 산이 하나 안겨옵니다. 호르른 다박소리 제 나름대로 우둥지를 베고 서 있는 그 속에는 들쑥날쑥하게 솟아나는 바위 돌

0: 그 가운데서 신비로운 감을 안겨주는 벼락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바위를 라카바위라고 부른답니다. 옛날 이 금방이 궁핍한 돌에는 세력이 동아출만에 튼튼하고 돈 많은 사또가 부임되어 왔습니다. 매일 거기에다가 술을 마시며 화로운 나날 보내는 사또는 심심하면 가마를 타고 동네로 돌아다니며 눈에 들어서 욕심나는 것이면 뺏어내면서 부찬 사람들을 못살게 부렸습니다. 하여 사람들은 몇 번이나 사또를 관청에다 고소했지만 관청에서는 밤마다 신간 사또의 죄를 단속할 때에 그거를 변명해 나서곤 하였습니다. 흥, 가난뱅이 놈들이 내 덕에 편안히 보내면서도 고사질, 웬 고사질인가, 응? 사또는 그야말로 안원무인격으로 거드름을 피워댔습니다.
1: 네, 새로 부임되어 온 사또가 민심을 소란하게 하는군요.
0: 네, 그런데 어느 날 사또는 한 농부가 농사를 짓는 밭머리를 지나다가 바라보니 웬 처녀가 부모님과 함께 밭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예뻐 보였습니다. 여봐라, 가마를 잠깐 세우고 저 농부네 내를 여기로 불러라. 그 말에 예 이렇게 대답하고는 하인은 농군한테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우리 대감님께서 임산의 내를 보다가 부르니 저 가마 곁으로 오라고 하인이 말이었습니다. 우리네 그 농군들은 대기 사돈과 아무런 인연도 없사운데요. 농군은 못 가겠다는 도리질을 하였습니다. 대감님은 다름 아니라 고리 계시는 심한 사또이시니 좋게 말할 때 고분고분 시킨 대로 해라. 하인은 울려면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에 유순한 농군 내인지라 뒤가 근심되어 사또 옆에 다가갔습니다. 저 처녀가 대기 딸임인가? 심한 사또가 물었습니다. 네, 소연이 딸 옥녀라고 부르지요. 그러자 그럼 이 어르신님께서 좋은 밭을 줄 테니 이 어르신님께서 보내어 시중을 들게 함이 어떤가? 사또는 능청스럽게 말하였습니다. 안 되는 일이옵니다. 저는 뒷집 청도리와 진짜 혼삼을 떼놓았기에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도 마시오. 농부가 도리무리질을 했습니다. 뭐 청도리한테 허를 했다고 그래 좋은 밭도 싫은가? 옆에선 하인이 통방울 눈을 대굴 그랬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옥녀는 청돌이 색시가 지니 무엇을 주더라도 부모로서는 절대 그런 대답을 못하겠소다. 농부는 아예 밀먹아 버렸습니다.
1: 네, 청돌이의 손녀를 사또가 눈독을 들이고 있군요.
0: 예, 이때 옆에서 하인이 임자네들은 알고나 있는가? 이 열두 삼천급을 치고 우리네 사또 대감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느니 대감님이 처로 들어가면 매일 새 옷을 입고 놀면서 맛있는 음식을 배를 두드리며 먹고 사는 호판인데 그래 대감님이 처로 되기 싫다니? 응? 하고 주인한테 잘 보이라 울렁거렸습니다. 절대로 대감이 요구를 못 들어주겠나이다. 그러자 좋다 어디 두고 보자 농부한테 코를 떼고 난 사또는 사인교에 앉아 총망이 골로 돌아갔습니다. 농부의 내에는 옆 사람들한테서 사또에 대한 공을 못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근 마을이 딸을 가진 집들에서는 사또가 찾아와 딸을 데려가겠다고 애를 모일까봐 모두 기승을 피하듯이 딸을 비신시키곤 하였습니다. 사또는 여지껏 처참 여러 수를 받아들였지만 웬일인지 하나도 제명에 죽지 못하고 일찍 죽어갔습니다. 그러니 악기 같은 사또한테 누구도 딸 자식을 주려는 엄두를 못 내는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또 눈에 농부딸이 들었으니 하루가 멀다 하게 찾아와 성화를 불릴 것이라는 생각을 비춰본 농부의 내연은 그만 앞이 캄캄하였습니다.
1: 네, 어떤 방법을 대서라도 사또를 막아야겠죠?
0: 예, 그래서 온 저 장범을 세우며 농부의 내연은 상론한 끝에 뒷집에 사는 청돌을 데려왔습니다. 농부의 밭에서 있었던 일이 사초지동을 청돌한테 이야기해주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악기 같은 사또놈이 매일 들이 닥치게 하는데 우리들 생각에는 임자가 옥녀와 함께 일찌감치 타양으로 피하게라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또의 손아귀에서 꼭 벗어나야 하네. 그 말에 네 그럼 인차길을 떠나겠습니다. 사정을 알고는 청돌은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개나리 보침을 가진 청돌이와 그 처녀가 집을 떠나가지 얼마 안 되어 사또가 사인교 앉아 농군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집엔 옥녀가 보이지 않는가? 그래 처녀를 어디에다 감췄지? 위험을 띈 사또의 물음이었습니다. 어르신님, 개가 제 혼자 어디로 가는지 우리 부모들은 모르지요. 농부 아내가 대답을 했습니다. 무엇이 제 자식이 어디로 간 것도 모르다니 그게 어디 될 말인가. 안돼, 당장 딸을 데려와야 해. 사또가 호령을 했습니다. 우리 대감님은 여지껏 곁에 내 사람 없어서 대기 따님을 데려가면 크게 잔치를 베풀어 첩이 아닌 정신으로 막게 하는데 웬 호박이 넝쿨처럼 굴러주는 줄도 모르다니. 대감님께서 성을 내기 전에 빨리 딸을 데려와야 해. 사또집 하인이 소리를 쳤습니다. 사또 어르신님, 옥녀는 혼사를 정한 적임자와 함께 부모 모르게 도망친 것 같습니다. 그 말이 과연 고약한 놈들로구나. 그래, 오늘 딸을 내놓을 예산인가 아니면 없을 예산인가. 하인 놈은 쉽보를 들어내놓고 울렁거렸습니다. 글쎄, 애들이 몰래 피해 간지라 소식조차 모르는 소인들이 어떻게 사람을 내놓는단 말인가요. 농부는 끝까지 버티었습니다.
1: 네, 사또가 네. 어떻게 할까요?
0: 네, 허탕을 친 사또는 낯이 거무락 부르락 하면서 하인한테 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이놈을 끌고 갈지어다. 하인들은 농부를 밧줄로 묶으려 하는데 농부의 아내가 막아 나섰습니다. 제기랄 이놈한테 뒷말을 안겨라. 신관 사또의 령이 떨어지자 몇몇 하인들은 몰려들어서 농부의 아내한테 매를 들이댔는데 발길로 마구 차고 박고 하니 얼마 안 되어 농부의 아내는 피못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봐라, 여보, 마누라, 제발 정신 차려. 농부는 밧줄에 꽁꽁 묶여 끌려가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아이고, 장천동 무심하지. 글쎄, 제가 낳은 딸도 마음대로 시집을 보내지 못했다 하니 이게 무슨 놈의 세상이람. 불쌍한 농부의 처지를 본 동네 방네에서는 살판치는 저 사또놈이 언제까지 새돈을 부리려는지 하느님도 무정하네. 원, 저 사또놈이 뒤질 날이 있으려면. 저마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욕설을 퍼붓습니다. 옥녀를 소나기에 끝내 넣지 못한 사또는 바울에게 묶여 끌려가는 농부한테 분풀이를 들이댔습니다. 사또는 하인을 시켜서 농부를 기둥에다 달아매어 놓은 뒤 죽도록 두드리게 하였습니다. 농부가 너무도 매를 맞아 반죽음이 되자 하인들은 그를 옥에다 또 가두어 두었습니다.
1: 네, 사또가 네. 농부를 옥에 가두었군요.
0: 예, 이때 그 부모님의 불길한 소식을 접한 옥녀와 청돌은 몰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듣던 소식처럼 어머니는 사또한테 매를 너무나도 맞아 병석에 들어오는 이웃들이 시중을 받고 있었습니다. 옥녀와 청돌이가 돌아온 것을 본 옥녀의 어머니는 옥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아 했습니다. 야, 우리 네 명은 의하여 이다지도 야박하나 생사를 모르는 너의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옥에서 구하겠느냐. 그 말에 어머니, 아우독한 사토놈을 요정낼 때가 꼭 올 거예요. 옥녀도 눈물을 흘리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근데 옥녀야, 그놈들이 내가 집에 돌아온 줄 알면 하인을 보내 겨우코 너를 붙잡자고 할 테니 어서 피하거라. 그래야 이 애미는 시름을 놓겠다. 어머니가 권고했습니다. 어머니, 이로써요. 제가 대낮에는 숨어 있으면 되지요. 어머니 병이 다 나을 때까지 돌봐줄래요. 대낮에 몸을 숨긴 옥녀는 남몰래 어머니의 병시중을 들었습니다.
1: 네, 사또 때문에 옥녀가 어머니의 병시중도 마음 놓고 못하네요.
0: 예, 그러던 어느 날 어디에서 냄새를 맡았는지 사또가 보낸 몇몇 하인놈들이 불시에 옥녀의 집에 뛰어들었습니다. 옥녀는 몸을 피할 사이 없이 그놈들한테 그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옥녀야, 우리네 사또 어르신께서 너를 무척 그리워하신다. 오늘은 우리를 따라 어르신님 댁으로 가야 한다. 하인놈들은 이렇게 짓거리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곳에는 절대 못 가겠어요. 옥녀는 하인놈들과 맞섰습니다. 제발 우리 애를 데려가지 마세요. 옥녀의 어머니가 통사정을 했습니다. 이때 소문을 듣고 청돌도 달려왔습니다. 어르신님들 제발 옥녀를 데려가지 마세요. 청돌이가 빌었습니다. 안 돼. 이번까지 빈손으로 돌아가면 우리 머리가 무사치 못해. 자, 어서 떠나자고. 두목이 이렇게 호령을 했습니다. 청돌이가 빌고 빌었지만 헛짓이었습니다. 그리고 맞서자고 해도 청돌이 혼자서는 여러 놈들을 방해해 낼 수가 없었습니다. 청돌이는 꽁꽁 묶인 채 된 매만 맞았습니다. 옥녀는 억지로 끌려 사또 소나기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1: 네, 옥녀가 끝내 사또한테 잡히어 갔군요.
0: 네, 캄캄한 방에 갇힌 옥녀는 음식을 전폐하고 울기만 하였습니다. 따라서 옥녀는 밥 나르는

0: 부모한테서 아버지가 사또놈한테 매를 너무 맞아 그끝에 세상을 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땅을 치며 통곡하고 난 옥녀는 이 원수를 꼭 갚아야 한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옥녀, 이제부터 저 복한 기분이 되겠니? 그만 울면 안 돼? 내일 나이 생일날인데 온천 놀이터에서 산채를 벌리니 연지건지 곱게 바르거라. 신관 사또가 옥녀에게 말했습니다. 온천 놀이터는 산수 경치가 한결 아름다웠습니다. 동북쪽으로 깎아지른 듯 벼랑을 끼고 우둠지를 펴고 선 다박솔 나무에 백학의 쌍을 지어 날아야고 벼랑 아래 울창한 수림 속에는 온갖 고운 산세가 깃들어서 우짓고 푸르른 압록강이 뒤로 보이는데 그야말로 성경에서나 볼 수 있는 별류 천지였습니다. 또한 그 벼랑 위에는 샘물과 온수가 솟아오르니 먼 여쪽부터 돈 있고 세력 있는 그 부자들이 모여서 술상을 굉장히 벌리고 고운 계집을 옆에 끼고 장기를 부리며 놀아대는 곳이었습니다. 옥녀는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놈아, 내일 표동에 가서 보자 라고 속으로 빌렸습니다.
1: 네, 옥녀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군요.
0: 예, 이튿날 노래터에는 사또의 생일잔치를 축하하려 모여온 사람들이 그 분비였습니다. 치마 저고리를 곱게 입고 연지곤지까지 바른 옥녀는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이양 예뻐서 사람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느덧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좌석마다 모두 주웅이 도도해졌습니다. 누구보다 사또는 마음이 매우 흡족해놨습니다. 연 며칠 동안 울면서 음식을 전폐하던 옥녀가 이제 마음이 돌아져 의포단장 곱게 하고 옆에 앉아 술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또가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좌석에 앉은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하늘이 어른한테 이렇게 예쁜 색칠을 보내줬다니까 사또는 술좌석에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또 어르신은 과연 색시복이 그래 거참 부러운데 자 사또 그 생일을 축하하여 한 잔 비우지요. 사또 어른이 장수를 위해 한 잔 비우지요. 여기저기에서 쳐주는 바람에 사또는 권하는 소리를 쭉쭉 들이켜다 보니 그만 고수망태가 되어 걸음마저 비칠거렸습니다.
1: 네, 옥녀에게 기회가 차려진 거죠.
0: 예, 바로 이때라고 생각한 옥녀는 신관 사또의 기회에 대하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어르신님, 여기서 술만 마시지 말고 저기 곱게 핀 꽃구경이나 하시지요. 옥녀는 수선을 떠는 척 했습니다. 꽃구경을 하자고 그럼 좋아. 사또가 옥녀의 손을 쥐고 꽃구경하러 벼랑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때라고 생각한 옥녀는 사또의 등을 움켜쥐고 벼랑 쪽으로 힘껏 밀었습니다. 으악! 술에 취한 사또는 꼼짝 못하고 벼랑에 떨어져 가루가 되었습니다. 전연을 잡아라. 전연이 사또를 벼랑에 떨고 있다. 빨리 전연을 달아문하게 붙잡아라. 사또의 하인놈들이 소리치면서 옥녀를 붙잡자고 달려왔습니다. 벼랑을 여도로 한참 달아나던 옥녀는 살펴봐도 더는 몸을 피할 수가 없는지라 치마를 거꾸로 쓰고는 어머니 이 딸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나이다. 이 딸은 아버지를 따라가옵니다. 라고 외치고는 벼랑에다 몸을 던졌습니다. 이듬해 봄 옥녀가 뛰어내린 벼랑가에는 붉은 꽃이 피어났다고 합니다. 거대 사람들은 옥녀의 절개를 찬양하면서 옥녀가 뛰어내린 벼랑을 락화 벼랑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0: 다음 이야기 들려주시죠.
1: 네, 이번에는 조롱박 선녀꽃 이야기입니다. 압록강 종래에 아이 소순 청승령이 하나 있습니다. 따스한 계절마다 이 령기석을 따라 소복히 피어나 어여쁜 꽃을 볼 수 있습니다. 따스한 봄날이 아름다운 경치를 한결 돋구어주는 사랑스러운 꽃은 이 고당 사람들은 조롱박 선녀꽃이라고 합니다. 옛날 저 압록강을 마자수라고 부를 때 이 근방에는 늘 아주 센 바람이 불어치니 땅도 그 메마르다가 못해 쩍쩍 갈라터졌고 나무와 풀마저 말라버렸습니다. 산도 말라서의 느럭바위는 알쏭달쏭 허를 벗고 있었습니다. 산천 초목이 몽땅 메말라더니 떼를 지어 욱실거리던 산 짐승들도 온데간데 없어졌고 날 짐승도 먹이를 찾아서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나무 껍질이나 풀뿌리로 겨우 그날을 연명해 가던 마을 사람들마저 매일 죽어나갔습니다. 이 집에서 끼니를 굶을 때면서 저 집에서 통곡 소리가 났고 또 저 집에서 죽음이 나가는 형편이었습니다.
0: 네, 재해가 아주 심하군요. 네,
1: 이때 청석이라고 부르는 젊은이가 찾아와서 마을의 어려운 광경을 보고 마을의 좌상로인한테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만 구할 수가 있었는지 저한테 알려줄 수가 없겠습니까? 그 말에 좌상로인이 글쎄 스님한테서 듣자니 저 앞 강물 속에 아주 무서운 괴물이 나타나서 조화를 부리며 재난을 준다니 라고 하는 말에 로이님 그래 그 괴물을 죽일 수가 없나일까 하고 청석이가 물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물어보았지 그 스님이 알려주기를 장백산에 찾아가면 도서

0: 그래 아주 높은 신선이 있다는 것이어서 그 신선한테서 이 상황을 나눠서 알려주라고 하였네. 그 말에 로이님 제가 신선을 찾아 장백산에 가겠으니 갈 길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아니 자네가 신선을 찾아가겠다고? 로이는 두 눈이 휘둥그레서 청석이를 찬찬히 쳐다보았습니다. 이렇게 앉아있어도 굶어 죽는 판인데 차라리 신선을 찾아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청석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좋네. 장백산에 가려면 저 앞강물 거슬러 가면 되는데 대낮에는 걷지 말고 꼭 밤에만 걸어가도록 하게나. 왜냐하면 낮에 길을 걸으면 저 괴물 자녀를 보고 가만두지 않을 것이. 로이님 모든 것을 죄다 알았습니다. 제가 당장 길을 떠나겠습니다. 청석이는 강물을 거슬러 장백산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대낮이면 잠을 자고 밤길에 무서운 짐승이 나타나도 물러서지 않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아랑곳 타지 않고 부지런히 걸어서 끝끝내 장백산에 도착하였습니다.
1: 네, 장백산에 도착했으니 이젠 그 신선을 찾아야겠죠.
0: 네, 하나 청석이는 도술 높은 신선이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망망한 소림 속에서 이리저리 신선을 찾아 헤매던 중 지친 몸을 이끌고 물 마시러 샘터로 찾아가니 그곳에서 인기척 소리가 나기에 누구냐 살펴보니 백발이 성성한 늙은 노파가 넓은 바위돌 위에 앉아서 두 눈을 감은 채 중얼중얼 무엇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청석이는 몸을 휘황청거리며 샘가에 가 들어 누웠습니다. 노파는 인천 눈을 뜨고 청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는 어찌하여 이런 심산 속으로 찾아왔는가? 늙은 노파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청석이라 부릅니다. 묻기는 황송하지만 할머니는 누구신가요? 청석이가 물었습니다. 나 말인가? 나는 이 산 속에 사는 신선일세. 더 묻지 않아도 젊은이는 인적 없는 심산 속에서 마구 헤매면서 다니는 걸 보니 필연 무슨 도움을 받자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할머님, 제가 할머니를 찾아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 중이옵니다. 석 달 열흘 쉰 것 그때 끝내 여기서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을 마친 청석이는 신선 할머니 앞에 넓적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젊은이 이러지 말고 샘물이나 마신 뒤 사인이나 천천히 터놓게나. 샘물을 몇 모금 마시고 난 청석이는 온몸에 힘이 솟구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1: 네, 청석이가 끝내 신선을 만났군요.
0: 예, 청석이는 압록강물에 없었던 괴물이 나타나 사람들한테 재난을 마구 들쑤고 있는 상황을 낱낱이 신선 할머니한테 터놓았습니다. 연후에 신선 할머니께서 그 괴물을 잡아달라고 부탁을 또 올렸습니다. 그 괴물은 다름 아닌 대가리가 셋이 달린 수백 년 묵은 늙은 구렁이신데 첫 대가리로는 불을 내뿜고 두 번째 대가리로는 물을 내뿜고 세 번째 대가리로는 바람을 내뿜는 간악한 놈일세. 없애 줄 놈이야. 신선 할머니는 분개해 말했습니다. 신선 할머니, 그런 대가리가 셋인 구렁이 놈을 잡수하면 여가만 재간 있으면 안 되겠는데요. 그렇게 바쁜 것이 없지. 그 놈은 맨 처음 금강산에 나타나 마구 불을 내뿜으며 재난을 둘썩이 내가 하인을 보내어 불을 뿜는 대가리를 쓱둑 잘라버렸니. 그러다 그놈은 금강산을 떠나 이 장백산에 나타나 매일 비를 뿜었을 뿐더러 사악한 바람까지 일으키더군. 하여서 내가 또 두 번째 대가리를 쓱 베어버렸지. 그놈은 세 번째 대가리만 가지고 어느 개천에 가 숨었는지. 근데 그놈이 또 마자수의 몸을 숨기고 세상에 재난을 들수다니. 젊은이한테서 잘 알았네. 동네 사람들을 구하자는 젊은이 그 마음 고맙네. 신선 할머니는 청석이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신선 할머니가 작별한 청석이는 기꺼운 심정으로 기로에 올랐습니다.
1: 네, 청석이가 괴물을 잡는 방법을 알고 집으로 돌아왔군요.
0: 네, 그는 이 기쁜 소식을 한시 바삐 마을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밤에만 걸으라던 로은이 부탁을 까맣게 잊고 대낮에도 마다수를 따라 내려왔습니다. 어디에서 제 발로 찾아든 반찬이냐? 갑자기 마다수에서 구렁이가 불쑥 솟아오르더니 청석이를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한편 청석이가 돌아오려는 마을 뒷산 렉마리는 두 선녀가 찾아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들은 조랑박 선녀라고 불렀는데 키 큰 선녀는 녹색 선녀이고 키 작은 처녀는 황색 선녀였는데 이 고장이 오자마자 녹색 선녀는 땅을 파고 나무를 심었고 황색 선녀는 그 뒤를 따라다니며 나무에 물을 주었습니다. 또 조롱박 선녀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매일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산과들의 나무를 심고 불씨를 뿌렸으며 또한 조롱박 꽃도 심었습니다. 이를 또 조롱박 선녀의 일손씨는 여가만 잽싸지 않아 그 전에 벌거숭이었던 산과 들판은 차츰 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산 짐승들도 무리를 지어 찾아들었고 날아가던 새들도 되돌아와서 우짖었습니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도 생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까 아름답고 담찬 두 선녀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두 선녀가 하는 일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여 두 선녀와 함께 나무도 심고 밭도 가 곡식을 심어 고향을 가꾸어 갔습니다.
1: 네, 두 조롱박 선녀가 부지런했군요.
0: 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밖에는 말을 타고 칼을 찬 몇몇 사나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이 근방에서 돈을 빼앗고 느다를 희롱하며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는 악독하기로 소문난 도적 무리였습니다. 가난한 놈들아, 듣자니 세상 아름다운 선녀가 내려왔다는데 오늘 이 어르신님이 그 선녀를 데려가려고 왔다. 두 선녀는 어디에 있느냐? 감추리고 알려주지 않는 자는 절대 사정을 두지 않는다. 도적 두목은 이렇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속으로 두 선녀가 빨리 몸을 피하기를 바랄 뿐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놈들아, 어째서 한 놈도 말을 없는 거냐? 빨리 두 선녀를 데려다 바쳐라. 털부승이 두목은 칼을 뽑아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선녀인지 천녀인지 우리는 보지 못했네. 혹시 임자는 잘못 듣지 않았나? 누군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옳지, 보지 못했네.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 보지 못했다고? 그래, 이 어르신님이 송충인 줄 아느냐? 응, 그럼 좋다. 저 몇몇 늙은이와 아이들을 끌어내다 목을 채라. 그래야 그 선녀를 내놓을 것이다. 털부승이 두목놈이 령을 내리자 몇몇 도둑놈들이 할머니 한 분을 끌어냈습니다. 늙은 노친, 그래 두 선녀를 어디다 감췄는가? 목이 날아나기 전에 빨리 알려달라. 말 듣지 않으면 죽여버릴 테다. 응? 도둑놈은 으르렁했습니다. 도둑놈들아, 똑똑히 봐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래, 네 놈들은 우리를 어쩔 테냐? 사람들 속에서 두 선녀가 아무런 무서운 표정도 없이 도둑놈들 앞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1: 네, 두 선녀가 용감하게 나섰군요.
0: 네, 도둑 무리들은 그만 넋을 잃고 갑자기 나타난 그 두 선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형제들, 빨리 저 선녀를 붙잡아 마르다 세려라. 털부승이 두목이 흐뭇해서 소리쳤습니다. 몇몇 도둑놈들이 두 선녀를 붙잡으려 하자 녹색 선녀는 오른손 바닥을 펴서 도둑놈들을 향해 빛을 내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녹색 선녀의 손바닥에선 녹색 빛이 그 여러 줄기 나오더니 도둑놈들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아이고, 내 죽는다. 도둑무리는 벼락 먹고 모두 황천객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둑무리 시체를 강물에 쳐놓고 고기밥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겁나 마시고 마음 놓고 농사도 짓고 고기잡이도 하십시오. 우리네가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녹색 선녀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태평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어느 날 마자수 쪽에서 예전처럼 사악한 바람이 세차게 불어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개천에 숨었던 구랭이놈이 부린 그 좋아했습니다. 이놈아, 끝내 나타났구나. 오늘은 저놈이 마지막 대가리를 떼버리자. 우선 내가 앞에서 구랭이놈과 맞붙어 싸우겠으니 네가 뒤에서 준비했다가 손을 쓰라. 녹색 선녀가 황색 선녀를 보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죠. 황색 선녀는 멀리 끄덕였습니다. 손에 검을 든 녹색 선녀가 바라보니 구렁이 놈은 물 위에 불쑥 솟아 올라와 마구 바람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고약한 구렁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바람을 일구며 너덜거리는 거냐? 녹색 선녀가 호령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굴려온 계집년이야? 버릇없이 이 어르신님 앞에서 오뇨올 서리질 하지 말고 저리 비켜라. 그렇지 않다간 한 입에 삼킨다. 구렁이는 재단에 우쭐렁댔습니다. 이 못댕이 구렁이 놈아, 그래 금강산과 장백산에서 두 대가리를 띄운 일을 벌써 있었느냐? 오늘 네 놈한테 묵혔다. 청석이란 젊은이를 네가 먹어치웠지? 녹색 조롱박 선녀는 푸른 검을 휘두르며 구렁이한테로 덮쳐들었습니다. 응? 이 어르신님이 먹어치웠다. 그래, 네가 청석이 원수를 갑작겼다고 어디 덤벼봐라. 녹색 조롱박 선녀와 구렁이 그 신이 어느새 싸움에 맞붙었습니다.
1: 네, 과연 승부가 어떻게 될까요?
0: 네, 마을 사람도 하늘에 절을 하면서 빌었습니다. 하느님 맙소사 조롱박사.

0: 대표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백성들 부디 비나이다. 조롱박 선녀와 구령이 신이 싸움으로 인하여 온 하늘에 묵장 구름이 몰려와 해를 가리워 버렸습니다. 조롱박 녹색 조롱박 선녀가 날개에 검으로 구령이 신이 그 대가리를 띄워버리는 순간 구령이 신이 이쪽 저쪽으로 번진 몸에 검을 피하는 바람에 싸움은 끈차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밤낮 사흘 동안 싸움이 계속되었는데 갑자기 구랭이 놈아 이 칼을 받아라 하고 황색 조롱박 선녀가 소리를 쳤습니다. 녹색 조롱박 선녀도 황색 조롱박 선녀도 구랭이 한 신에게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밤낮 사흘 동안 쉬지 않고 싸우고 쓰다 보니 이미 맥이 지난 구랭이 신은 길을 타서 도망치려 구석을 살폈지만 황색 조롱박 선녀가 도망칠 길을 막아 나서는 바람에 이 구석 저 구석 피하기만 했습니다. 형세가 대단히 불리함을 느낀 구령이 씨는 끝내 빈 구석을 찾아 도망치려 했지만 몸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청석이 원수를 갚노라 말을 마친 조롱박 선녀는 검을 들어 구령이 신이 모가지를 썩 베었습니다. 구령이 신이 대가리는 멀리 뿌려 갔고 몸뚱아리만 비꼬여 마사수에 떨어졌습니다.
1: 네, 두 조롱박 선녀가 끝내 구령이를 잡았군요.
0: 예, 원래 두 조롱박 선녀는 장백산 그 산신이 구령이 신을 죽이라고 보낸 선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령이 신놈을 죽여버린 것은 청석이란 젊은이가 우리 스님한테 소식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청석이는 저 세상에 갔지만 그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롱박 선녀가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도와 온갖 나쁜 짓만 하는 도적물을 죽이고 가막한 구령이 신놈까지 베어버리고 난 두 조롱박 선녀는 매일 이 고장 산에다 나무도 심고 조롱박 꽃도 심어놓고는 어디론가 날아갔습니다. 그 뒤 마을 사람들은 마을 뒷산을 청석령이라고 부르고 조롱박 선녀가 심은 꽃을 조롱박 선녀 꽃이라고 불렀습니다.

0: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535회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수 각급 여러 부문에서는 실무적인 조치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일상에 융합되고 대중에게 혜택을 주도록 추동하고 있습니다.
3: 전주 홍수방지 가뭄대처사업 화상회의가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2: 올 시즌 중국축구 갑금리그 경기장 밖에서 연변의 맛 홈구장 특색 상품 장터가 동시에 펼쳐져 체육 플러스 상업 플러스 문화관광 심층 융합 모식으로 도시 소비 새 활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올 3월 12일 14기 전국인대 4차 회의에서 표결 채택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우리주 각급 여러 부문에서는 실무적인 조치로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일상에 융합되고 대중에게 혜택을 주도록 추동하고 있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교육계 통해 법정 직책을 명확히 하고 어떤 사람을 양성하고 어떻게 양성하며 누구를 위해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법치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우리주에서는 학교의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교육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심화하면서 교내와 교외, 온, 오프라인, 학교 교수와 사회 실천이 서로 결합된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몰입식, 체험식, 참여식 교육을 통해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이 마음속에 내면화되고 행동으로 외면화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당위 교육사업위원회 종합처처장 리국화입니다. 근일에 주교육국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학교 운영관리와 인재 양성 전 과정에 융합시키고 정신고취 인재 육성, 문화침윤, 상호 융합 체계 프로젝트를 깊이 실시했으며 대학교, 중소학교 개학첫 수업, 6가지 1년 평리 등 30여 가지 확고 수립 교육 교수 활동을 혁신적으로 전개해 어떤 사람을 양성하고 어떻게 양성하며 누구를 위해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합격된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신시대 민족사업의 근본 준칙을 제공했고 민족지역 언어문자 사업을 잘하는 데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주민족사무위원회에서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법률 중에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에 관한 요구를 우리주가 올해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동어 흥변 표준어 보급 행동에 락착시켜 언어의 상호소통으로 변강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문화침윤으로 사상 공감대를 응집하며 규범적인 응용으로 사회 발전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주민족사무위원회 민족어문사업처처장 최영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속적으로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재반 요구의 기준을 맞추고 법치 힘으로 연변 언어문자사업 고품질 발전을 수호하며 언어소통으로 마음의 소통과 운명의 연결을 진정으로 실현해 변강지역 번영 안정과 민족단결진보를 위해 튼튼한 사상 문화 토대를 다지릅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반포 실시는 신시대 민족사업 법치 건설의 중요한 리정표로서 변강 민족 지역 고품질 발전에 튼튼한 법치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변경 통상구 도시로서 훈촌시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터전 건설에 초점을 맞춰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질 제고 승격 행동과 여러 민족 왕대 교류 융합 세계 계획을 깊이 실시했으며 훈촌 특색을 지닌 다섯 갈래 민족사업 모범대를 형성해 여러 민족이 광범위하게 내왕하고 전면 교류하며 심층 융합되는 탄탄한 길을 개척했습니다. 훈촌시 민족종교사무국국장 왕년입니다. 우리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근본 준칙으로 민족단결진보 선전월 등 중요한 시간대를 충분히 이용하며 7플러스N 진입 건설 활동을 들어주고 분류 시책하고 알심드려 이래 법률 조문이 문건에서 벗어나 대중에게 다가가게 하렵니다. 학습 선전 형식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내용을 풍부히 해 신시대 민족 사업의 질과 실효를 높이렵니다. 도문시에서는 변경 통상구 특색에 입각해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강 성류홍 사업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고 기층 융합 진지를 튼튼히 구축했으며 법률 보급 선전과 융합식 교류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합을 착실히 추진해 법치 정신과 민족 단결 이념이 기층에 뿌리내리고 인심에 깊이 스며들도록 조정했습니다. 도문시 당위 통전부 부부장이고 도문시 민족 종교 사무국 국장인 성선룡입니다. 향후 우리는 엄격히 법률 요구의 기준을 맞춰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방면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들어줄 것입니다. 법률법업 선전을 심화해 법치 정신이 기층에 들어가고 대중에게 다가가도록 주동해 사상 토대를 튼튼히 다지렵니다. 시범 건설을 다잡고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구 건설에 주력해 사업의 질과 효과를 높이렵니다. 민생융합에 초점을 맞추고 융합식 사회구역 건설을 심화하며 해민실사를 잘 처리하고 법치로 변강 안정과 민족 단결을 수호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한마음으로 함께 건설하고 발전 성과를 함께 누리도록 하렵니다. 향후 전주 상하는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깊이 학습 선전 관찰하면서 사업 책임을 단단히 다지고 장기 효과 기재를 건전해하며 융합 단체를 풍부히 하고 정감적 연결과 문화적 동질감을 증진시켜 법치의 힘으로 민족 사업 고품질 발전을 수호하게 됩니다.
3: 전주 홍수방지 가뭄대처사업 화상회의가 1일에 소집됐습니다. 회의는 홍수방지 가뭄대처 중점 임무를 전면 포치해 전주가 안전하게 증수기를 넘도록 튼튼한 장벽을 구축했습니다. 부조장 두경국이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회의는 당면 홍수방지 가뭄대처 형세를 깊이 연구 판단하고

이창 씨와 부문에서 정치 위치를 확실하게 높이고 시시각각 홍수 방지 가뭄 대처 단계를 단단히 조이며 어려움을 보다 충분하게 예상하고 조치를 보다 준밀하게 준비해 만전의 방책으로 만일의 가능성이 대처해 사업 주동권을 확고히 장악해야 한다고.

0: 시종 인민대중 생명안전을 젖자리에 놓고 각 향진, 촌락, 위험구역 인원 밑수를 전면 파악하며 대피로선, 안치장소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응당 이전해야 하면 전부 이전하고 일찍 이전하고 신속히 이전해야 합니다. 주 응급관리 수리 부문에서는 사불 이직 방식으로 각 현시에가 재반 사업을 검사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홍수방지 가뭄대처사업은 인민대중 생명재산안전과 관계되고 경제사회 안정발전과 관계됩니다. 전조상안은 하나의 국면사상을 확고히 수립하고 통일지휘배치를 1층 강화하며 부문협동연동을 심화하고 당직보고제도를 엄격히 실시하며 엄하게 감독지도문책을 틀어줘야 합니다. 한편 라디오, 텔레비전, 위챗, 짧은 영상, 향촌 확성기 등 다원전파 경로에 이탁해 상시적으로 홍수방지 가뭄대처 위험대피 지식선전을 펼치고 전방위적으로 대중의 자아경계의식과 응급대피 능력을 높여 전민 홍수방지 가뭄대처에 강대한 합력을 응집해야 합니다. 회의에서 관련 부문은 전조 증수기 날씨 추세 예측 정황을 회부하고 홍수방지 재해구조, 홍수가뭄 재해방어, 지질재해 경계, 도시침수 경계 등 중점 사업을 포치했습니다. 훈촌시 도문시는 장마철 대비 관련 사업 준비 정황을 회부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화상회의 형식으로 소집되고 각 현시에 분회의장을 뒀습니다.
1: 도나시 첫 로후주거단지 승강기 추가 설치 대상이 일전 도나시 민주가도 중심 사회구역에서 착공돼 주민들이 층집을 오르내리기 어려웠던 난제가 실질적인 해결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도나시 민주가도 중심사회구역의 한 층집은 7층짜리 로후주택으로 3개 단원의 42가구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건설한 지 오래됐고 기초시설이 부족한 전형적인 로후주거단지에 속합니다. 이 건물에는 노인들이 많이 주거하고 있고 계단을 오르내리기 불편해 승강기 추가 설치는 주민들의 가장 절박한 염원이었습니다. 대중들의 요구사항에 대답하고자 도나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에서는 도시갱신과 로후주거단지 개조사업과 결부해 승강기 추가 설치 관련 정책을 적극 실시했습니다. 가도 사회구역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부문 사업열군들은 주민들을 방문해 정책보조, 비용분담, 시공절차, 후기 유지보수 등 대중이 관심하는 문제에 자세히 대답하면서 대상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도나시 첫 로후주거단지 승강기 추가 설치 대상이 순조롭게 착공되도록 보장했습니다. 도나시 민주가도 중심사회구역 주민 주룡인입니다. 집이 7층이어서 오르내리기 힘듭니다. 승강기를 추가 설치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기뻤습니다. 오래된 소망이 실현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층집을 오르내리기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 도나시 민주가도 중심사회구역 주민 로진산입니다. 이 건물에서 20여 년간 생활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지금은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듭니다. 이번에 좋은 정책이 우리들에게 많은 편리를 줘 아주 기쁩니다. 도나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에 따르면 도나시 2026년 로후주거단지 승강기 추가 설치 해민 정책이 이미 정식 실시됐는데 4층 내지 6층짜리 주택에 설치하는 승강기는 한 대당 25만 원 정책 보조를 받을 수 있고 7층짜리 이상은 한 대당 30만 원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택특별유지보수자금, 주택공적금으로 개인 분담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 창구기는 기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설치 수요가 있는 주민들은 반드시 6월 20일 전까지 전부 수속을 마쳐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이 보조금 정책을 향수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도나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로후주거단지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차례에 나누어 질서 있게 대상 건설을 추진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실속 있는 혜택을 향수하게 함으로써 민생 실사를 대중의 마음에 들게 할 방침입니다.
0: 연변 용정커시안팀은 5월 30일 홈에서 장춘아태팀과 정체로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주 상무국,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연결시 상무국, 연결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공동 구축한 연변의 맛 홈구장 특색 상품 장터가 동시에 펼쳐져 체육 플러스 상업 플러스 문화관광 심층 융합 모식으로 도시 소비 새 활력을 불러일으켜 열띤 경기 흐름을 산업발전의 증가량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번 연변맛 홈구장 특색 상품 장터 활동은 홈경기 인기자원에 이탁해

0: 생겨난 본토시장 자원을 통합했습니다. 활동에는 35개 시장 주체가 참가했는데 특색 음식, 식품 가공, 문화 창의, 완제품 기름, 자동차 판매 등 분야를 포함했습니다. 활동은 제품 전시, 소통 체험, 특색 쇼핑, 미식 맛보기를 일체화한 몰입식 소비 전경을 구축해 축구팬과 주민들에게 일괄식 다원화된 소비 체험을 가져다 주어 짙은 연변 풍정과 왕성한 도시 소비 활력을 전방위적으로 전시했습니다. 연길시 삼꽃냉면 융성점 점장 조련아입니다. 이번 연변맛 홍구장이란 좋은 플랫폼을 빌어 연길의 전통 조선족 미식을 전시하게 됐습니다. 삼꽃냉면은 연변 조선족 무형문화재 미식입니다. 경기장 격정이 냉면의 시원함과 어우러져 일지 관광객들이 연길의 정체로운 축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조선족 특색 미식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활동의 큰 주목점인 소규모 자동차 전시 활동에는 30가지 인기 차종들이 집중 전시돼 축구 팬들이 경기를 관람하고 난 뒤에 새 차를 구경하고 자동차 구매 혜택을 유예하게 했습니다. 열띤 경기 분위기, 풍부한 장터 경영 모식은 축구 팬들이 연변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융합 발전에 새 활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연변 축구팬 양극입니다. 저는 연변 현지 축구팬입니다. 연변팀 홈경기가 있을 때면 와서 응원합니다. 자동차 전시, 장터 활동이 펼쳐져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전시됐네요. 특히 이 장터에는 현지 미식과 연변 특색 제품이 많이 전시됐습니다. 위지 관광객들도 경기를 보고 나서 현지 미식을 사가길 바랍니다. 경기 중간 휴식 시간에는 연길시 문화관에서 준비한 중국 조선족 농악무 공연이 정체롭게 펼쳐져 조선족 전통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남김없이 전시하고 경기에 짙은 문화 대표를 주입해 축구팬들이 체육 경기를 관람하는 한편 현지 문화를 깊이 체험하겠습니다.
1: 저희 들어 연길시는 1년 중 가장 낭만적인 꽃 시즌에 접어들었습니다. 시내의 해당화와 귀룩나무 꽃이 만개하고 거리 곳곳이 꽃으로 가득 차 이 변경 도시에 아름다운 색채를 더했습니다. 연길 거리에서는 어디서나 해당화를 볼 수 있습니다. 분홍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꽃송이가 가지에 빽빽하게 피었는데 바람이 불어오면 꽃잎이 가볍게 춤을 추며 아름다운 경치를 이룹니다. 이와 함께 진달래 북거리 인도변에는 수십 그루 귀룩나무꽃도 만개했습니다. 하얗고 소박한 귀룩나무꽃은 연한 녹색 나뭇잎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태를 뽐냅니다. 미풍이 불면 꽃들이 흔들리고 은은한 향기가 퍼져 전체 인도를 청신하고 우아하게 장식합니다. 이 도로를 걷다 보면 마치 천연 꽃향기 터널에 들어선 듯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개화기를 맞아 연길공원에도 각종 꽃들이 햇살 아래 활짝 피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3355 꽃길을 거닐거나 멈춰서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과 꽃밭에서 뛰어놀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연길 주민 장연매입니다. 오늘 다 같이 모여서 놀러 왔는데 정말 기쁩니다. 연길 공원이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보니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그늘레 연길시에서는 도시 로코아미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현지 기후에 적합한 관상나무와 화초를 엄선해 과학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거리마다 경치가 다른 도시 생태 경관을 조성했습니다. 연길시에서는 해당화와 귀룩나무 꽃을 대규모로 재식해 도시 미관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 자연과 가까이 하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해줬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중화전국총공회는 그늘 2025년 전국총공회 종업원 책방 명단에 관한 통보를 인쇄 발표했는데 그중 연변노동자문화공 종업원 책방이 전국총공회 종업원 책방으로 됐습니다.
0: 올 5월 주적십자회, 주위생건강위원회, 주교육국에서 공동으로 펼친 연변주 교정 긴급구조 양성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된 가운데 사생도 앞 511명이 응급구조 양성에 참가해 전주 10개 대학교, 중소학교에 교정 긴급구조원을 보충했습니다.
1: 훈천시 삼국 해해리 주제상업거리 개조대상 건설이 질서있게 추진되고 있는데 6월 중순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삼국 해해리 주제상업거리 개조대상은 훈춘 해산물거리 북쪽에 위치했는데 총 투자가 8,500만 원이고 부지면적이 0.

0: 96헥타르입니다.
1: 올 3월 1일에 왕청년 장영가도에서는 로호 주거단지 주민들의 계단 오르내리기 난제를 해결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모를 받고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해민 공사를 착실히 추진했습니다. 5월 30일 장영가도 관할구역 농전주거단지 2단원의 승강기 추가 설치 공사가 정식 시작됐습니다.
0: 올들어 안도현 성문진에서는 중증 곤란 장애인 가정 자택 무장애 개조 공사를 착실히 추진해 40가구 특수 인원 가정에서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도움을 줬습니다. 이번 개조에는 출입문 교체, 벽면 개조, 온수기 설치, 무장애 변기 설치 등이 포함됐으며 태양에너지 가뭄전 등 지능 감지 카메라 등 편민 안전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정천령이었습니다.
2: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 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3: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2: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3: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2: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4: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5: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3: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3: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3: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3: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

여러분은 평소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버리나요? 아니면은 복용을 하고 계십니까? 네, 약물의 유효기간은요, 약효와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근거로서 외관만으로는요,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약물이 유통기한이 지난 후에는요, 외관이 정상이든 아니든 복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약물은 유통기한이 지나면은요, 유효성분 함량이 감소하여 기대했던 치료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생제를 유통기한이 지난 후에도 계속 사용을 하면은 병원제를 효과적으로 죽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질병의 치료를 지연시키게 되며 동시에 세균 내성을 유발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물의 화학성분도 변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은 유통기한이 지나게 되면 분해되어 살리실산, 네, 그렇죠. 살리실산을 생성할 수가 있으며 살리실산은요, 위험점막에 자극을 주어 위출혈 등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약물은요, 유통기한이 지난 후 외관이 정상으로 보이더라도 세균 번식으로 변질이 되어 안정성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안정성에서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이 지난 안약은요, 세균이 번식할 우려가 있으며 이를 사용할 경우 결막염이나 각막염 등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물은 적절하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통기한이 지난 고체 의약품의 경우 알약이나 캡슐을 꺼내어 으깬 후에 종이에 싸서 밀봉이 된 봉투에 넣고 마지막으로 이후에 쓰레기로 처리하면 됩니다. 평소 가정 상비약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미리 정리를 하고 필요한 약은 의사의 지도 아래 구매하여 사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전자제품의 사용과 학급 부담 등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현재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근시 문제가 엄중해지고 있어서 많은 우려를 자아내기도 합니다. 아동, 청소년 근시를 예방하고 통제함에 있어서 이 가정과 학교 그리고 또 전사회 공동 노력이 필요됩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관련 조사에 따르면요, 현재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총체적 근시률은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때리기 일찍 걸리는 근시는요, 아동의 생장 발육에 따라서 고도 근시로 발전하기 쉬우며 엄중할 경우에는 심막막 탈락이라든가 녹내장, 백내장 등등 시력 상실 위험도 증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학생들은 응당 눈 건강의 중요성과 근시 위해성을 인식을 하고 눈을 아끼고 보호하는 의식을 높여줘야 합니다. 건강하게 눈을 사용하는 습관을 키우고 자신의 시력에 신경을 쓰도록 부모님들이 곁에서 많이 귀띔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력에 이상 상황이 나타났을 때에는 될수록 빨리 전문가를 찾아 보임으로써 근시를 일찍 발견하고 일찍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월 6일 전국 눈 건강의 날을 계기로 오늘은요, 아동, 청소년 근시 예방 지식에 대해서 상세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근시가 초래되는 주요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아동, 청소년 근시를 예방함에 있어서 어떤 면에 주의를 돌려야 하는지 아래 연변대학 부속병원 안과 전연희 선생님을 모시고 상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이 텔레비전, 컴퓨터, 스마트폰 등과 같은 전자제품의 발전과 더불어서 우리 생활이 많이 편리해졌습니다만은 그에 따른 문제도 잇따라 생겨나고 있죠. 아동, 청소년 근시 문제가 점점 더 엄중해지고 있잖아요. 의학적으로는 근시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3: 네, 의학적으로 근시는 먼 곳의 물체가 망막 앞에 초점을 맺어 먼 거리 시력이 떨어지는 굴절 이상을 말합니다. 대개 축성 근시, 그리고 안구의 앞뒤 길이가 정상보다 길어져서 생깁니다. 평소에 많은 분들이 자주 말씀하시는 먼 곳이 잘 안 보이고 가까운 곳이 잘 보이는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굴절 검사에서 50도 이상이 근시성 굴절 이상이 있을 때 근시로 진단합니다.
2: 그래요. 근시가 초래되는 주요 원인은 주로 어디에 있나요, 이거?
3: 네, 근시가 초래되는 원인은 유전과 환경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환경 요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까운 거리에서의 눈 사용 시간이 증가되거나,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나 책, 컴퓨터 등을 오랫동안 가까이에서 보면 눈 사용이 지나쳐서 근시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야외 활동이 부족하여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줄어들면 근시 위험이 또 증가됩니다. 너무 어둡거나 눈부신 조명, 책과 눈 거리가 20cm 이하인 경우 모두 근시 위험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자세, 엎드려 책을 본다거나 턱을 괴거나 책상에 엎드리기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근시 발생과 발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유전 요소로 보면 부모 모두 근시, 특히 고도 근시일 경우 자녀 근시 위험성이 현저히 증가되면서 50% 이상이 네, 근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이 근시일 경우는 네, 위험성이 중간 정도 네, 근시 관련 유전자들이 다수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그래요. 근시가 초래되는 주요 원인이 환경 요소 그리고 또 유전 요소 자세 등등 평소의 생활 습관과도 많이 이제 관계가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시는 학생이 안압이 높은 경우도 적지 않더라고요. 안압 이 근시와 안압 혹시 뭐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까? 어때요?
3: 아, 네. 일부 연구에서는 소아 근시 눈에서 비근시 눈보다 안압이 약간 높게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2: 네네.
3: 하지만 최근 연구들을 보면 안압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근시 진행이 빠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부 고도 근시에서 안압이 높으면 안축성 성장이 느려졌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하여 둘 사이 관계는 불확실합니다. 네, 또한 근시와 녹내장 그리고 유전적 보조적 이런 공유 요인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은 있습니다. 네, 그래 정리하면 근시가 안압질환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안압이 높은 근시아이는 장기적으로 녹내장 위험 등을 염두에 두고 정기검진이 필요합니다. 네, 안압 자체가 근시를 직접 일으킨다기보다는 둘 다 여러가지 복합적 요인, 유전적, 구조적, 환경 이런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2: 그렇군요. 안압 근시 사이의 연관상 한쪽 눈의 시력은 좋은데 다른 한쪽 눈의 시력이 낮은 아이들도 간혹 있어요. 두 눈의 시력 차이가 큰 경우는 어떻게 봅니까? 이거?
3: 네, 의학적으로 한쪽 눈은 잘 보이고 다른 한쪽 눈은 잘 아예 보이는 상태를 부동시라고 합니다. 네, 그 문제는 뇌가 잘 보이는 눈만 사용하게 되어 시력이 낮은 눈은 약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약시로 발전하면 립체감이 없어집니다. 하여 학습할 때 자세가 불균형하거나 머리를 기울인다거나 한쪽 눈을 찡그린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하여 조절마비 검사 후 정확한 굴절 이상을 측정하여서 필요한 만큼 안경으로 양쪽 눈의 굴절 차이를 보정해야 됩니다. 네. 약시가 동반된 경우는 가림치료, 즉 어린 애들이 한쪽 눈을 막고 다니는 그런 치료가 가능합니다.
2: 아이들의 이 정상적인 시력 표준이 어떠한지 연령대에 따라서 조금씩 뭐 차이가 나는 거겠죠, 이거?
3: 아, 네. 연령에 따라서 정상적인 시력 기준은 다릅니다. 보통 3세 정도는 0.3 이상, 네, 4세는 0.4 이상, 네, 5세, 6세 아이는 0.5 이상, 7세면 대개 성인 수준에 가까운 0.8 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보다 시력이 떨어지면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근시거나 원시거나 란시거나 약시 아니면 다른 눈 질환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소홀하지만 이럴 때마다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군요. 오호, 이 근시도 여러 가지로 나뉜다면서요. 그 종류도 뭐 대상에 따라 이제 많이 다른가 어떻습니까?
3: 아, 네. 근시 나누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림상에서 자주 쓰는 분류는 굴절 이상의 정도에 따른 경도 근시, 즉 50도부터 300도. 그리고 중등도 근시 300도에서 600도, 고도 근시 600도 이상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병리 여부에 따라서 단순 근시, 즉 굴절 이상만 있고 망막은 병적 변화가 없는 경우, 그리고 병리적 근시, 안축장이 과도로 길어져서 망막이거나 맹락막, 시신경 등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어린애들이 자주 보는 축소

0: 성악은 시, 즉 안축성 길이가 길어진 경우 대부분 성악은 시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굴절성 근시, 특히 쥐리, 이런 각막이나 수정체의 굴절력이 과도한 경우에 생깁니다. 그리고 진성근시거나 가상근시, 우리 자주 듣는 가상근시는 조절 경련에 의한 일시적인 이런 근시 상태입니다.
1: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우리 주변에 가상근시 그리고 진성근시를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는지, 우리 적잖은 부모들이 뭐 두 가지 근시의 차이가 어디인지 알고 싶어 하죠. 어떻습니까?
0: 아, 네. 우선 구성 가상근시, 즉 모양체 경련, 우리가 자주 듣는 제조항티, 이런 과도한 조절로 인한 일시적인 근시 상태를 말합니다. 네, 안축장이 길어지거나 각막, 수성체, 구조적 골절 이상으로 생깁니다. 이런 가상근시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근거리 작업 후 먼 곳이 잘 안 보이다가도 쉬면 허전되거나 쉬어도 시력 회복이 안 되는 경우는 진성근시입니다. 네, 그래 가상근시, 진성근시를 구별하자면 꼭 병원에 와서 그런 조절마비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1: 네네. 이거는 뭐 어른들이 더 많아요, 아이들이 더 많아요? 이거?
0: 네,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1: 아이들이?
0: 네, 특히 시력 검사에서 0.8 정도 나오는 이런 아이들이 가상근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이 가상근시, 뭐 진성은 이거는 유전과도 관계는 없고 그게 어때요? 이것도 그래요?
0: 아닙니다. 이거는 그 일시적인 과도한 근거리 작용 작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근시입니다.
1: 그럼 이럴 경우에 가상근시일 경우 안경을 쓰지 말아야 합니까? 어때요?
0: 아, 네, 그렇죠. 가상근시 상태에서 안경을 맞추면 실제로 없는 근시를 교정하게 되어서 과다 교정이 됩니다.
1: 어허.
0: 네, 그러면 조절 부담이 커져서 어린애들이 피로하거나 두통, 시력 저하가 올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가상근시가 의심되면 꼭 조절마비 검사를 한 뒤 굴절 이상이 없거나 경미하면 안경이 필요 없고, 네, 눈 휴식 위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우리 부모님들이나 학교에서도 뭐 덧대고 뭐 눈이 시력이 떨어지고 안 보이면 공부에 전념하고 뭐 늘상 이런 생활 자세를 취하다 보니까 시력이 떨어져서 그렇겠지 해서 뭐 이제 근시안을 맞춘다면은 또 안 좋겠네요. 진성인가 가상인가 잘 판단을 해서 아에게 착용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몇 살부터 진성근시로 판단하여 안경 착용을 시도할 수가 있는가요? 이거?
0: 아, 네. 굴절 검사에서 근시 정도가 일정 수준 이상, 대개 한 100도 이상이고 학습이거나 생활에 영향을 준다, 이 정도이면 안경을 착용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네, 그리고 나이 자체가 기준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조절마비 검사 후 5세, 5세라도 진성근시가 확인되면 꼭 안경을 착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 네,
0: 그리고 3세 이런 어린 아이들도 약시 위험이 있거나 내 시력 발달에 지장이 있으면 조기 교정이 꼭 필요합니다. 몇 살보다는 진성근시를 확인하고 시력 발달 그리고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하여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근시일 경우에 고도 근시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죠. 시력이 어느 정도가 될 때 고도 근시를 할 수가 있나요? 이거?
0: 아, 네. 고도 근시는 600도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안경을 착용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 아닌데 고도 근시가 되면 아주 여러 가지 병리 근시로 진행될 위험성이 높아서 그래. 망막 변성이거나 망막 방리거나 네, 이런 녹내장 등 합병증 위험이 증가됩니다.
1: 그래, 나이가 어느 정도 있어서는 모르겠지만 뭐 청소년 시기에 걸린다면 아유 엄청나지. 고도 근시 길 걸기도 불편하겠네. 휘청거려서
0: 네.
1: 오지랖증이 나고. 우리 주변에는 안경을 걸지 않고 또 렌즈를 선택한 학생도 있습니다. 렌즈는 일정한 나이에 도달해야 사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거?
0: 아, 네. 법적으로 공식적인 최소 연령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그런 위생 관리 능력이 많은 영향을 줍니다. 대개 8세 이상으로부터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지만은 6세라도 관리 능력이 좋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렌즈를 선택할 시 꼭 주의해야 됩니다. 근시 진행 억제 목적의 그런 다초점 소프트 렌즈 아니면 오케이 렌즈, 네, 각막 골절 렌즈는 꼭 경험이 많은 안과 전문의와 상의해서 착용하셔야 합니다.

0: 너무 일찍이 뭐 7, 8세부터 안경 낀다든가 뭐 보기에는 뭐 괜찮아 보이고 깜찍해 보이겠지만 이 어린 나이부터 쭉 시작을 해서 뭐 근시나 뭐 다른 어떤 시력이 저하해서 불편을 가져다 준다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간혹 이런 아이들은 유치원이나 소학교에서 보잖아요. 예?
1: 네네.
0: 근시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 아이 어떤 표현에서 부모님들은 근시를 의심해 볼 수가 있는지 어때요?
1: 아, 네. 부모님들이 집에서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표현으로는 TV를 볼 때 눈을 찌푸린다거나 예, TV를 보고 자수 눈을 비빈다거나 깜빡인다거나 먼 곳을 볼 때 이마를 찡그린다거나 고개를 돌려서 보기 좋아한다거나 이러면 모두 근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책이나 스마트폰을 너무 가까이 대고 보고 먼 곳의 글씨를 잘 읽지 못하고 한쪽 눈을 감고 보려 하고 아, 자수 눈이 아프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안과 방문이 필요합니다.
0: 그렇죠. 시망막을 좁혀서 한쪽 눈을 해서 본다다가 한쪽 눈을 감고 아니면은 이마를 찌푸리고 최대한 이렇게 신경을 살려서 뭐 글자를 물체를 또 보려 한다는 그 자세가 이제 주의를 돌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 어린이 근시 진행 속도는 어떤가요? 어른들에 비해서 빠르다고 봐요. 어때요?
1: 네, 그렇습니다. 소아근시는 성인에 비해서 진행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0: 오호.
1: 특히 6살부터 10살 사이에 급격히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사춘기 근시는 매년에 50도 내지 100도씩 근시가 증가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안구 성장기이고 근거리 작업이 많으며 야외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아, 때문에 조기 발견하고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미 근시가 되었다면 석 달에 한 번씩 안축장을 측정해야 됩니다. 네, 만약에 안축장 길이가 0.2mm를 초과하면 근시 발전이 빠르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0: 앞에서도 간단히 이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 안경을 걸고 다니는 경우를 보는데 근시 교정으로 안경을 걸고 다니는 것인지 알고 싶네요. 이거.
1: 네, 유치원 아이가 안경을 끼는 경우는 근시, 원시, 란시 교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그렇죠.
1: 혹은 약시 치료, 즉 부동시를 교정하거나 가림 치료를 하는 이런 친구들이 좀 많습니다. 사시거나 조절마비 등 다른 안과 치료 목적일 수도 있지만은 단순히 안경을 건다고 해서 무조건 근시 교정만은 아닙니다. 네, 원시, 약시, 사시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0: 그렇죠. 정확한 진단. 아이들이 두루 보게 되면은 그저 치료 안경, 근시 교정 안경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도수도 꽤 높고, 거리 조절기가 따라서 뭐, 보트 뒤에 라사도 뭐 트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 착용을 해서 한동안 끼고 다니는 거 본 적도 있는데, 텔레비전을 시청을 할 때 실내에 전을 끄면은 시력이 더 나빠진다고 하던데, 뭐 좀 일리가 있는 거죠. 어때요?
1: 네, 맞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TV 보는 것은 눈에 좋지 않습니다.
0: 그래요.
1: 네, 왜냐하면 동공이 커지고 초점 심도가 줄어들고 눈이 조절이 증가되면서 폭주 부담이 커져서 눈 피로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TV 자체가 근시를 직접 일으킨다는 증거는 약한 편이고 문제는 TV를 오랫동안 가까이에서 어두운 환경에서 보는 이런 행위입니다. 네, 하여 실내는 간접 조명 정도를 켜두고 TV와의 거리는 화면 대각선 길이의 3, 4배 이상을 유지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30분 내지 40분 시청한 후 꼭 휴식 5분 내지 10분 정도 휴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0: 그래서 집안에 어두컴컴 전등 하나도 없을 때 보면 처음에는 괜찮지만 그 시력에 주는 직사면이 너무 세서 눈이 새골고 좀 아프잖아요.
1: 네.
0: 그러나 20초기 전등을 켜고 보면 좀 눈 안광이 편안한 그런 느낌을 많이 주곤 합니다. 그래 텔레비전 시청할 때 전등을 끄냐 안 끄냐 뭐 이 긴 시간을 가다 보게 되면 눈의 시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해요. 또한 이 안경을 걸었다 벗었다 하면은 뭐 시력이 더 안 좋아진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1: 네,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는 것 자체는 근시

0: 를 악화시킨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안경을 안 쓰면 흐릿한 이런 상이 막막해면 쳐 약시 위험성이 높습니다. 네, 너무 과도된 과교정이 된 안경을 쓰면 조절 부담이 커져서 피로하거나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필요한 만큼 네, 학습이나 생활에 지장 없이 교정하고 활동할 때 벗어도 괜찮습니다.
1: 그렇죠. 뭐 가볍게 뭐 저 책을 본다든 운동을 한다 괜찮네. 뭐 그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축구, 농구, 배구 뭐 이렇게 칠 때는 그것이 운동량이 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안경이 또 맞을 수도 있고 안경이 어제 벗겨 나간다거나 찔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자네들의 시력이 안 좋으면 무작정 안경부터 맞추는 부모들이 꽤 많습니다. 시력이 떨어졌는데 병원 가볼까? 아니면 주변 근처에 뭐 안경방에 들어서 이래저렇게 맞추는데 다른 원인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큰 정확한 검진이 필요하지 않을까? 꼭 검진을 하고 안경을 착용해 옳지 덧대고 착용한다면 안 좋지 않는지 어떤가요? 이건?
0: 네, 반드시 정확한 검진이 먼저입니다. 네, 근시 외에도 뭐 원시거나 란시거나 약시거나 사시 뭐 다른 안질환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소화는 조절력이 강해서 가성 근시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어린 친구들은 조절마비 검사가 필수입니다. 검진 없이 안경부터 맞추면 교정이 지나치거나 교정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약시거나 사시 이런 다른 질환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여 자녀의 시력이 안 좋다 하면 안과에서 조절마비 검사를 하고 안저검사 등 정밀한 검진을 거치고 골절 이상을 확인한 후에 교정하는 것이 정확한 순서입니다.
1: 네. 또 한 가지 주변에서 보면은 많은 돈을 들여서 자녀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이제 안경을 맞춰 주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교정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되려 시력이 내려간 정황도 간혹 나타나곤 합니다. 안경을 맞출 때 우리 부모님들 어떤 면에 주의를 돌리면 좋을까요?
0: 네, 나이가 어릴수록 조절마비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네, 과교정은 피해야 됩니다. 너무 강한 근시 교정은 눈의 조절 부담을 증가하기 때문에 눈 피로, 근시 진행 등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경을 맞춘 후 아이 활동량이 많아서 예, 금방 말씀하셨듯이 뭐 롱고를 친다거나 이러면 꼭 그 활동하는 그런 안경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렌즈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1: 네네네.
0: 네. 그리고 고받침이 높고 편안한 것 이런 것도 선택하면 좋습니다. 안경이 자꾸 미끄러지면 교정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1: 그래요.
0: 네.
1: 그렇죠. 그러니까 뜀질 운동을 많이 하는 운동이면은 그게 좀 불편해요. 떨어지잖아요.
0: 네네.
1: 뭐 높이 솟았다 착지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안경 다리를 뭐 끌어놓은 뒤에 고무줄에서 매는 그 줄 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보니까.
0: 네네. 운동 안경.
1: 네. 네네. 그렇게 돼 있네요. 운동 시에 착용하라는 그런 안경도 있네요. 근시도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텐데 시력 검사만으로도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거?
0: 네, 시력 검사만으로는 근시 진단이 부족합니다. 근시 진단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린 친구들의 시력 검사, 골절 검사, 조절마비 골절 검사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안축장 측정, 각막 공룰 검사 네. 등 여러 가지 안과 검진이 필요합니다. 단순 시력 검사 결과만으로 근시다 아니다를 단정 짓지 말고 안과에서 종합적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 종합적인 검사. 종합적인 검사는 어떤 것이 들어가는가요?
0: 안에 들 시력 검사 그리고 이안광의 그런 골절 검사, 근시인가, 란시인가, 원시인가. 네, 가성 근시일 때는 조절마비 검사도 하고 안축장 길이 그리고 각막 고를 검사, 연조, 점호 줄이 이런 여러 가지 검사. 만약에 이런 검사에서 다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시력이 낮다 이러면 꼭 ENT 检查, 안저 검사도 필요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근...

0: 거시로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제때 관리를 해서 근시가 심해지는 것을 막아줘야 하고요. 진행 속도를 당연히 늦춰줘야 합니다. 아이들의 근시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치료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1: 아, 네. 현재 임상에서 쓰고 있는 치료는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광학교정, 즉 안경을 착용하는 것입니다. 안경 착용은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콘택트 렌즈. 네, 근시 진행이 빠를 때 우리는 콘택트 렌즈, 다시 말하는 OK지용. 네, 이런 안경도 착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OK 렌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물 치료. 예, 자주 듣는 저농도 아르토핀. 이전에는 0.01%의 눈약 득점안액이지만 지금은 농도가 높은 0.02% 눈약도 있습니다. 네, 이런 저농도 아르토핀은 근시 진행을 늦추는 효과가 이미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일시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꼭 전문의 판단하에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거나 환경 개선, 즉 하루 2시간 이상 야외 활동 시간을 늘리고 근거리 작업 시간을 줄이고 30분 내지 40분 정도 눈을 사용한 후에 5분 내지 10분 정도 휴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 조명이거나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두운 조명은 피하시고 네, 정확한 자세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0: 자세 중요하죠. 네. 그것이 뭐 평생 쭉 가니까 아이 때부터 뭐 팔다리 어깨 삐뚤이고 가방을 맨다든가 뭐 너무 수고해가지고 뭐 안경 그저 착용을 해서도 그렇고 안 해서도 그렇고 머리가 책상에 닿을 정도로 너무 그렇게 자세가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보통 30cm 뭐 40cm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리고 또 뭐 시력을 뭐 보존하기 위해서 뭐 그 운동도 눈 부분 체조 예전에는 저희들이 많이 했었는데 요즘 아이들도 그냥 하고 있겠죠.
1: 네, 자주 합니다.
0: 학교에서 그렇군요. 또 한 가지 근시가 심할 경우 합병증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있어요. 어떻게 봐요?
1: 네, 고도근시에서 합병증 위험성이 증가됩니다. 네, 고도근시가 되면 망막 변성, 망막 열공 이러면 망막방리 위험성이 생깁니다. 네, 망막방리가 오면 실명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0: 예.
1: 네, 그리고 장기간 고도근시면 맹락막 신생 혈관 이라고 막막하게 출혈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작은 신생 혈관들이 또 부종이 올 수도 있습니다. 수의종. 네, 그리고 농내장이거나 우리가 자주 듣는 카이저식 신광염, 고도근시에서도 이렇게 안압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신경이 손상되는 위험도 증가됩니다. 네, 고도근시는 또 초기 백내장 발생률이 높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1: 시력 저하가 교성으로도 완전히 회복 안 되는 이런 경우는 초고도 근시, 병리 근시를 고려합니다. 네, 고도 근시 아이는 꼭 정기적으로 안적검사, 엔디 检사의 안축장 측정이 필요합니다.
0: 그럼 우리 선생님께서는 병원에 계시면서 이런저런 환자들을 많이 보실 텐데 이 고도근시 경우 합병증 나이가 제일 어려서 몇 세에서 나타나요? 또 나이가 제일 있어서는 얼마에서?
1: 막막방리 어린 친구는 11살
0: 오유
1: 또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맹락막 신생 혈관은 나이가 제일 어린 친구가 6세였습니다. 네.
0: 아유, 참 안타깝네요. 6세, 10대에서 벌써 이러면, 안 되죠. 뭐, 70, 80세도 모르겠는데. 참, 근시, 고도 근시 심할 경우 합병증, 뭐, 많이는 아니 나타납니다만, 그래도, 중시를 돌려가지고, 눈이 청금이죠. 예, 눈이 시력. 아동 청소년들이 근시를 예방함에 있어서 눈을 피로하게 굴지 않은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시를 예방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은지 좀 상세히 짚어주실까요?
1: 네, 핵심은 눈 피로를 줄이고 밝은 야외 노출을 느리기입니다.
0: 네네.
1: 네, 근거리 작업이거나 이런 스마트폰을 본다거나 책을 본다거나 30분 동안 보면 꼭 5분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0: 세상에는 먼 거리를 바라보게 뭐.
1: 네, 그렇죠, 그렇죠. 네. 20 법칙이라고. 네. 20분 동안 근거를 보면 20피트 약 5m 이상 먼 것을 20초 이상 보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자세 교정도 중요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등을 펴고 책과는 거리가 30cm 이상을 유지하고 엎드려 책 보거나 누워서 책 보는 것은 금지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차에 앉아서 네, 이래 책을 보거나 맞아요.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러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이런 것도 꼭 비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래요. 그리고, 생활에 네. 예. 말씀해 주세요.
1: 네, 그리고 조명.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둡거나 이런 조명은 피면해 주시고 LED 눈부심 적은 안경을 아니, 조명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네네.
1: 그리고 자주 말하는 하루 2시간 이상 야외 활동. 이미 많은 연구에서 2시간 이상 야외 활동이 근시 발생 위험을 줄여준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0: 예.
1: 네. 왜냐하면 햇빛이 강하지 않은 날에도 야외가 실내보다 훨씬 밝기 때문에 이런 근시 발생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0: 그래, 눈 복원 예방, 뭐 예방이 중요하죠. 이 근시, 고도 근시로 떨어져서 뭐 이러저렇게 치료하고 안경 걸고 아, 참 고통이 심하죠. 그래서 예방이 중요합니다. 아, 눈 사용 문제에 들어가서 뭐 피로가 쌓이게 되면은 모든 것이 떨어지고 저하가 오죠. 그래서 짬짬이 휴식을 취해준다든가 그리고 어린아이에서 보게 되면 연필 쥐는 자세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조명 문제 조명이 너무 세다 보게 되면 눈이 새굴고 뭐 시방막을 쪼푸리게 되고 반사가 세죠. 그리고 또 하나 엎드려서 책을 보고 엎드려서 너무 엎드려서 밥 먹는 거 이것도 그렇고 책 보는 거 책 보는 시간이 길다 보면 아, 공부로 엎드려 열심히 잘하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도 자세가 참 중요해요. 이거 엎드려서 애가 책을 본다고 해서 공부 끝까지 견제하네 쉬며 해 이래지만 애가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택을 떨구고 뭐 눈과 책상 책거리가 너무 가차워도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해주십니다. 늘 얘기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리고 또 평소에 음식 섭취에 있어서도 근시 예방이 일정한 역할을 한다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이 음식 어떤 좋은 음식이 우리 근시 예방에 도움을 주는지.
1: 아, 네. 뭐 특정 음식이 근시를 직접 예방한다는 이런 명확한 증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눈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충분히 네. 섭취하는 것은 네, 건강과 망막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자주 듣는 비타민 A 뇌는 망막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여 비타민 A가 풍부한 당근이거나 시금치, 간, 계란 노란자 예, 많이 섭취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루테인이나 지아잔틴이 많은 이런 시금치, 브로콜리, 옥수수 이런 음식은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자주 드는 오메가3 지방산 예, 자주 보는 등 푸른 생선, 호두거나 아마씨 네, 이런 음식은 안구, 건조, 망막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황산화, 비타민C, 비타민E 네, 이런 영양소는 산화 손상을 방어해줍니다. 그리고 자주 과일이거나 채소, 견과류 많이 섭취하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 하나보다는 전반적인 균형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 활동이거나 올바른 눈 사용 습관이 음식보다 훨씬 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0: 알겠습니다.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어서 또 아동 청소년들의 눈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부모님들의 역할이 가장 크거든요. 중요하고 또 안과 전문의로서 뭐 우리 부모님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1: 네. 아동 청소년들은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3세 이상부터 정기적인 안과 검진, 시력이거나 골절이거나 사시가 있는지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 검진에서 시력 저하가 지속되면 안과 방문이 필요합니다.
0: 네.
1: 그리고 야외 활동, 네, 학원, 학교 후 꼭 30분 내지 1시간이라도 야외에서 놀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책, 이런 근거리 시간은 줄여주세요. 그리고 꼭 근시가 진행이 됐다 하면 안경을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네, 진행 속도를 늦추는 전홍도 아르토피

0: 제품이거나 어케렌즈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꼭 정기적인 검진, 적어도 석 달에 한 번씩 네, 안과에 와서 그런 눈 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아동 청소년들 근시 예방을 둘러싸고 좋은 내용으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연면대학 부속병원 안과 전연희 선생님을 모시고 아동 청소년들의 근시 예방 지식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눈은 우리 몸에서 매우 소중한 장기잖아요. 네, 아이들은요 시력 보호 의식이 약한 만큼 부모님들의 관심이 매우 필요합니다. 장시간 혹은 근거리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텔레비전 등 전자막을 보는 것은요 근시를 초래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전자제품 사용 시 우리 부모님들이 곁에서 많은 주의를 주는 것이 좋고요. 네, 또 우리 부모님 자신들도 아이들 앞에서 전자제품 사용을 자제하는 등 본보기를 보여주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이미 안경을 착용한 아이들이라면 시력이 더 내려가지 않도록 학생 본인은 물론 가정과 학교, 이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3: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2: 교통 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3: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2: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3: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마음 올려는 10시의 음악. 세상에서 유일한 언어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음악. 어떤 음악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음악은 현재의 감정을 공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마음들을 서로 이어주는 소중한 고리인 음악. 오늘도 그 연결 고리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전입니다.

0: 친구이며 아름다운 언어인 노래.
1: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는 존재인 노래.
0: 우리 삶에 영원히 빛을 비춰줄 노래.
1: 이렇게 좋은 날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출발, 출발.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국가 1급 가수이신 연변 가무단 염수원 가수로부터 연변에서 창작된 민요풍의 노래들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염수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또 오늘 반주를 맡고 계시죠. 자, 그리고 또 우리 함께 하실 학생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3: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똥 물결, 사람 물결 다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함께 해도 되겠죠?
0: 네.
1: 네.
0: 네, 우리 학생분들이 너무 잘 따라서 가지고 네. 한 달에 한국 뛰는데 이번 课堂에 끄시는 네.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굉장히 빨리 배우시죠. 태옥 선생님 작사, 안홍천 선생님 작곡으로 된 노래 꽃물결 사람물결 역시 염수원 선생님의 노래로 또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자, 그럼 또 오늘 마무리하면서 한 번씩 또 표현할 수 있는 무대도 가져보면 좋겠죠.
0: 좋죠. 뭐 네. 오늘 또 학생분들 네. 인수도 좀 마땅하게 왔어요.
1: 네. 아마 안성맞춤하게.
0: 여덟 명이면 네. 한 번씩 부르면 시간이 너무 많아.
1: 그럼요.
0: 아닙니다. 예. 네. 네. 한번 선율 기억나죠? 네. 그러니까 제가 저와 함께 한번 불러봅시다. 네. 불러보는데. 첫째, 기본. 서른이 할 때 기본을 가지고 해. 글상에 너무 뒤에 이렇게 앉으면 노래가 안 돼.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네. 그래야 허리가 펴지고. 자, 가봅시다. 한번.

네, 선율 비슷하게 안돼 어디 밑에는 건물결에 묻지요. 어떤 분들 얘기를 자꾸 길게 하단단 말이에요. 어제.

있어서 항상 이런 노래 익숙된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꽃물 보세요. 꽃물결에 뭐 이게 소리를 너무 이게 몸 안에 대나 그 소리 풍도는 있지만 소리 가사를 이제 항상 내 여기서 위치 흙미달을 위치해서 가사를 여기다 놓으세요. 그러니까 꽃물결인 게 아니라 꽃물결.

양 이래야만이 호흡이 제가 제대로 호흡이 따라 가사를 이기다 놓은 날에 호흡이 굳어지는 이건 처음 어린데 가사를 항상 이만큼 네 20cm 이기다 놓으라 합니다. 이렇게

0: 라버니 눈에다 까잡아라. 어디가나 살기 좋고 사람 많은 내 고향에 바람을 경쟁산을 위로하고 주님 앞을 가로지르라. 아파 아파 아파 앞에다 그러니까 이 학생분 난 답답한 게
1: 예.
0: 노래를 좀 섭줄했으면 가사를 아직도 들다 보면 노래를 어떻게 배우는 나는 이렇게 하면 영 힘이 안 난다 말입니다. 이 가사 아직도 눈에다 이거 봐보면 내 지금 손짓하니까 허망짓한다 말입니다. 내 가사를 안 보내고 이 가사가 눈앞에 머릿속에 가사가 있어야 노래 잘 부르지. 이거 보고 어 사람 물결인지 고향산처인지 모르면 내 혼자 감탄을 했어요. 그 이렇게
1: 흐름꾼은 다 똑같잖아요.
0: 이렇게 일단 공부를 하지 맙시다. 나도 이거 나 오늘 처음 말하는데 가사로 석줄이 마음 손해야 되지. 네? 그러니까 내 보세요. 꽃물결에 가사를 보니까 내 지금 말하자. 꽃물결에 꽃물결에 입에다 꽃물결에 무지요 앞에다 가사를 이마에 아프다 나라고 합니다. 네? 얼마 다시 연출 오늘 잘하지 않게 지금 내 지금 그냥 눈을 이기다 박으니까 이건 아니라고 하는데 다시 이래서 오늘까지 보시오. 그다음 다 배운 다음 집에 가면서 했어. 자 앞부분에 그냥 앞부분에 눈을 가사 보시오 앞에다

0: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분들 목에 들어가 얼라겠나. 해가 바로 지상라고 이래야만 목 안에 들어와요. 끌어가야 한단 말인데. 얘가 바로 시 도시 앞에 얘가 바로 저 앞에 얘가 바로 시작.
1: 얘가 바로 지상라고
0: 이렇지. 얼마나까 이게 요만한 문제라도 있으면 소리가 안에 들어오면 끌어를 가다만 답이다. 어쩌면 연출로 해도 되겠어, 너 선생님?
2: 네, 될 것 같아요.
0: 한 번?
3: 앞줄, 뒷줄, 이렇게.
2: 반장부터, 반장님부터 시작해서 하시면
0: 돼요. 아, 오늘 시간이 되니까나.
2: 예. 네. 다른 때는 시간이 없잖아요.
0: 두 분하고, 그 다음 이 두 분도 같이 하고. 이렇게. 자, 제가 아이 부르겠습니다. 앞에 어떤 데 쳐줄게. 선생님 장골 또 쳐주겠습니까?
2: 예. 네.
0: 합시다. 그렇게 하면 어떠세요?
2: 자.
0: 한 번 할 수 있으면 손 드셔.
3: 같이
0: 하시죠. 같이 하시죠. 두 분이 한번 손 떠줬어요.
2: 왜요? 자신감 없으세요?
0: 자. 정신, 정서를. 가서 앞에.

0: 비교적 잘 불렀어요.
1: 잘하셨어요.
0: 비교적 잘 불렀는데, 예, 이제 그, 뭐니까, 한 마리 또 하고 지나갔어요. 예, 예. 그, 그게 이제 무슨 차이인가, 뭐, 제가 그, 원래 때 선생님, 저, 학생분들 하는 것들 하면 자꾸 습관적으로 이렇게 내렸다 보면 어떤가 하면, 제가, 건물결에 무지어, 고향 하늘, 이렇게 된다 보면. 그래서 이건 논날에는 형상서에 생겨나오는 건물결에

0: 나는 해고향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면 소리가 틀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자꾸 악보에서 떼라. 그래 마음속에 내야 된다고 합니다. 예, 후회합시다. 예. 잘하시오. 예.
1: 고맙습니다.
2: 우리 세 분.
3: 우리 둘이
0: 할까? 예, 한번 한번 딱 끼워줄게. 응. 아. 두 분 또. 어디, 두 분 하겠어요?
2: 아, 이래 둘이 하고. 드리드리.
0: 아 그렇게 하시고 우리 대장님 오늘 이제 네. 많은 기회를 드릴게요.
1: 고맙습니다.
0: 많이 웃으세요.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볼라미 이렇게 보세요.

0: 어째서
1: 잘못했습니다.
0: 자꾸 그
2: 잘못했지.
0: 어째서 어째 노래 부르는 게 이렇게 하면 이제 이미 후드를 눌렀다고 성대를 약 이게 성대 양아 약간 성대를 이렇게 약간 눌렀다고 그러니까 비허 되는 거 이래야만이 그 가락가락 소리가 나다 얘가 이러면 비어되는데 예예예예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앞부분
3: 그래서 가사를 좀 앞에다 이렇게
0: 예 그러니까 내 이제 말을 가사를 보려면 이렇게 바라보는 거 이러면 누르지 않지 무슨 말인지
3: 알아 이러면 또 화면에 얼굴이 안 보이실까 봐
0: 그래 화면에 제가 한번 떠요 두 분 마이크 멀지 않지
3: 괜찮아요 그 옆에 마이크 있어요
0: 두 분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소리를
4: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이 마이크 네. 있어
3: 예 네, 마이크 있어요 네, 앞에 놓고 마이크 있어요
0: 소리 크게 네. 하지 말고 네. 앞에는 소화 네. 자 시작

한별의 무지여.

0: 그래도 익숙한 것 하다만 네.
1: 잘하셨어요.
0: 예, 네, 박자를 명확하게 잘하셨습니다. 예, 네. 네, 잘했습니다.
1: 그럼요. 아, 독창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2: 되지.
1: 그러니까요. 다들
0: 잘하. 너무 또 재밌다더라고요.
1: 네,
3: 아, 재밌습니다.
0: 네. 재밌습니다. 네.
1: 그럼요.
0: 또 뭐 어미라 선생님 또 한국 불러야지. 그 우리 어미라 선생님 부를 때 제가 그 강약 얼마 잘 지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우리 그 부르는 그 맛을 몰라도 강약 장고 때리면 하는데 강약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 민족 장단이라는 게 있을 재편 북편 둥 왼손을 치는 게 제가 그 강이 나온다. 강약약 우리 서양 음악에서 강약약 차강약약 근데 우리 팔분 여기 뭐 탁탁탁 통할 때는 건물별에 무지 탁탁탁 그게 강이라면
2: 어려
0: 어찌해요 우리 오 선생님 오래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재편은 이게 뭔가 그냥 둥탁탁탁 건물별에 무지요
1: 맞죠. 강 예, 조선 우리 장단에도
0: 우리
1: 강약이 있잖아요. 네.
0: 오미라 선생 박수로 다 청해 듣겠습니다.
1: 네.
0: 덕상입니다. 이인창이라고.
1: 네.
0: 이쪽 그렇지.

0: 가사. 아니, 진짜 내려다 보니까 이게 막 헷갈리죠.
1: 내려다 보니까. 내려다 보면 전설이 모르게 됐나.
0: 네.
1: 그래서 그 제가 머리 들고 해가는 게 그래서 우리 나라 어디 무대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0: 맞아요.
1: 이래 뭐 이 눌러서 난 말 못하게. 좋습니다.
0: 네.
1: 아직 시간 남았죠.
0: 남았죠. 네.
1: 누기 저하고 2인창할 분. 제가 또 불러드릴게요.
0: 선생님 혼자 또 독창하셔야죠.
1: 네, 또 야채 뭐.
0: 그럼 높이 키를
1: 높여주세요.
0: 키 원초 원키를 안 되잖아요.
1: 키 높여주세요. 원래 이게
2: 아니, 나도 키했다 근데 또 키를 바꿀게.
1: 예.
0: 예.
1: 아니 이제 그
0: 염 선생님 노래로 키로 합니다.
1: 또 너무 억지지 말이다.

0: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들어보는 노래가 또 다르죠.
1: 네. 이거 원래 서서하면
0: 그렇죠.
1: 이게 좀 더 부르겠는데 이 말이라도 괜찮았어요.
2: 혹시 가수입니다. 야. 네,
0: 독창으로 불러보실 분 계시면은
1: 한번 대담하게 시간 되죠.
0: 한 번만 부를 수 있습니다.
3: 1절에 하겠죠.
1: 예. 오, 1절 할 때 그다음 후렴은 같이 불러주세요. 네. 그다음 2절을 또 신심 있는 분 어느 분?
0: 두 분만
1: 우리 저 위에 그 민요 풍의 2절 하셔요.
0: 예.
1: 자 이렇게 결정합시다. 갑시다. 에. 웃으면서 소화.
4: 물결이 모으지요.
1: 그렇지.

0: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1: 저 이제 한 분 한 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두 분을 이거 녹음해서 했으니까 해도 된다. 이 다음에 공연해도 된다.
0: 너무 잘하셨어요.
1: 예. 네. 후에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또 다 들어보고.
0: 그럼요. 오늘 유감 없이 다 부르셨죠?
1: 네. 우리 저 뭐야.
0: 괜히 독창을.
1: 활용이 활용이 학생들이 한번 기회를 줬어요.
0: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0: 그냥 시간을 드릴 때 여러분 부르셔야 되거든요. 네. 오늘따리 함수원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0: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0: 반주를 맡으신 장영근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꽃물결 사람물결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엄미란이었습니다.

2년 반이 지나고 춘향은 임신한 지 4개월이 넘어섰다. 당시 소모는 너무 급하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불안정했고 결혼 잔치에 친구나 동료를 한 명도 초대하지 않았다. 소모의 어머니는 그 점이 마음에 걸려 항상 한 차례 잔치를 더 벌여 아쉬움을 메우고 싶어 했다. 이번에 소모는 미리 시계 공장의 본선생, 격투기 선생님, 김매, 건국, 서룡흥 등을 초대하고 이웃집에서 탁자를 빌려 점심을 대접했다. 김매는 아기용 니트와 탐보를 선물로 가져오고 건국 형제도 선물을 내놓았다. 본 선생의 선물은 조금 특별했는데 주황 상점에서 바퀴 4개를 사고 공장에서 각종 재료를 가져왔는데 놀랍게도 10분 만에 이 재료로 유모차 하나를 완성해 모두를 크게 기뻐했다. 춘향은 자리에 앉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모의 어머니는 요리를 하고 소모가 보조를 하며 김매도 옆에서 도움을 주었다. 모두 자리에 앉았을 때 소모의 어머니는 먼저 번 선생에게 황주 한 잔을 정성껏 드리며 번 선생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결혼을 이룰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두 사람이 술을 마시고 나니 옆에 있던 격투기 선생님은 조금 어색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당시 소모가 망설이고 있을 때 자신과 김매가 반나주로 설득하여 마침내 결혼에 동의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김매는 자신이 정말 많이 설득했으며 이 좋은 결혼은 정말로 얻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때 춘향이 일어나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잔을 돌려가며 정성껏 술을 따랐다. 나중에 술을 점점 많이 마시다 보니 본 선생과 격투기 선생님은 마치 절친한 형제처럼 가까워졌다. 각자 소모와 춘향에게 집안을 꾸리고 가정을 일으키는 도리를 자상하게 이야기해주며 따뜻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이야기는 만찬이 마무리되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다. 자리에 함께했던 건국이 모두에게 뜻밖의 소식을 전했다. 강서성에 이미 사회운영공장이 새롭게 생겨났으며 상해에 있는 오랜 경력의 노동자들을 초청하여 일을 돕게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사회 운영 기업은 흔히 사단 운영 기업이라고도 불리며 우리의 인민공장 시스템에서 자연스럽게 발전해온 산물이다. 1958년 공장 산업화 운동을 계기로 농업 협력화와 집단화 과정 속에서 농촌인민공장과 생산대대 생산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집단 소유 제도의 기업 형태를 의미한다. 이후 1984년 중앙에서 공식적인 문건을 내리면서 사단 운영 기업이라는 이름을 향촌 기업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근국이 전해준 소식의 핵심은 이러했다. 강서성의 새로 생긴 사회운영 공장에서 상해의 노련한 노동자들을 초빙하고 있으며 단 이틀 동안 일을 하면 외부 수입으로 무려 40원을 벌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기준으로 40원은 보통 노동자의 반달 월급에 맞먹는 큰 금액이었다. 그래서 이 소식은 상해의 공장 노동자들 사이에서 정말 큰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되었다.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놀라움과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만찬이 완전히 끝나고 모든 손님을 돌려보낸 소모는 어머니를 도와 설거지와 뒷정리를 모두 마쳤다. 소모의 어머니는 급한 일이 생겨 자리를 떠났고 시간은 벌써 오후 4시가 넘었다. 방 안에는 소모만 홀로 남겨진 채 조용함이 감돌았다. 그 사이 춘향은 안방에서 편히 쉬다가 깨어났는데 주변은 이미 깊은 밤의 어둠으로 뒤덮여 있었다. 춘향이 일어나 소모를 불렀지만 소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춘향이 전등 스위치를 켜자 소모는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앉아 춘향만 바라보고 있었다. 춘향은 걱정되는 마음으로 소모에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모는 여전히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춘향이 다시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이냐고 물었을 때 소모는 기분은 괜찮으며 술을 조금 마셔서 그냥 조용히 있고 싶다고 짧게 대답했다. 춘향은 소모가 예전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추측하며 아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소모는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부드럽게 거절했다. 춘향은 오늘 만찬 자리에는 소모의 선생님과 형제들만 초대되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춘향은 계속해서 소모의 진정으로 마음이 맞는 친구들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했다고 말했다. 소모는 친구들이 모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초대하지 못했다고 둘러댔다. 춘향은 남자에게는 꼭 자신만의 좋은 친구가 있어야 한다며 함께 초대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아쉬워했다. 소모는 그 이상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소모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은 바로 5개월 후에 가장 비극적인 순간에 춘향이 이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는 사실이다. 그때 춘향은 임신 말기에 접어들었지만 태아의 위치가 계속 정상적으로 잡히지 않았고 갑자기 심한 대출혈이 발생하면서 긴급하게 병원으로 실려갔다. 의료진은 산문이 열리지 않아 급히 수술을 준비했지만 이미 시간이 너무 늦었다. 의사들은 엄마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 아기를 구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엄마와 아이 모두를 구할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 순양은 약해진 목소리로 소모에게 절대 울지 말라고 위로했다. 자신은 좋은 곳으로 갈 것이니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소모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춘향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소모가 너무 외로울 것이라고 걱정하면서 소모에게도 꼭 자기만의 좋은 친구들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춘향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소모에게 약속을 했다.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좋은 친구들, 오랜 시간 함께한 옛 친구들을 절대 잊지 말라고 부탁했다. 소모는 너무나 큰 슬픔에 겨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고 결국 슬픔으로 기절할 것처럼 힘을 잃었다. 그는 두 손으로 춘향의 손을 꽉 붙잡고 눈물이 한 방울 한 방울 손등에 떨어지는 차가운 느낌을 온몸으로 느꼈다. 소모는 눈앞에서 춘향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언제나 활기차고 밝았던 춘향이 마침내 하얀 종이처럼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을 보며 소모는

이어서 도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자. 도도에게는 소금이라는 특별하고 소중한 인연이 있었다. 도도는 해가 지는 저녁이나 늦은 밤 시간이 날 때마다 반드시 소금을 만나러 갔다. 마음속에 언제나 소금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바쁜 일상을 보내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은 언제나 소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심지어 친구들과 외식 모임에 갔을 때도 6시나 7시가 되면 핑계를 만들어 급히 자리를 떠나 택시를 타고 곧바로 소금이 있는 연경로로 향했다. 문을 열면 소금이 달려와 꼭 안아주는 따뜻한 만남이 도도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알고 지내던 오랜 형제의 생일 파티가 열렸다. 도도는 술을 세 잔 정도 마신 뒤 병원에 수액을 맞아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급히 파티 자리를 빠져나왔다. 복도를 걷던 중 도도는 우연히 한 여성과 마주쳤다. 그 여성은 체크무늬 정장에 큰 웨이브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었고 살짝 취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도도가 잠시 쳐다보는 순간 그 여성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북방 사투리로 도도에게 아직 자신을 기억하냐고 물었다. 도도는 깜짝 놀라 자세히 살펴보았고 그제야 상대가 바로 반정이란 것을 알아차렸다. 도도는 어색하지만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다. 반정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술에 취한 기색이 역력했다. 도도는 여전히 반정에게서 예전과 똑같은 익숙한 향기를 느꼈다.

반장은 자신은 잘 지내고 있다면서 도도는 요즘 무엇을 하며 지내고 있냐고 물었다. 도도는 그냥 평범하게 일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도도는 시계를 보며 급한 일이 생겼으니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연락하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떠나려 했다. 도도가 뒤를 돌아가자 반정은 뒤에서 팔을 구르며 도도의 이름을 불렀다.

레스토랑 앞에 마침 빈 택시가 도착했다. 도도는 문을 열고 기사에게 연경로로 가달라고 말한 뒤 문을 세게 닫고 눈을 꽉 감았다. 택시가 약 10분 정도 달렸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도도가 전화를 받자마자 반정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반정은 자신이 사람을 잡아먹냐고 화를 내며 도도가 너무 무리하게 굴었다고 소리쳤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3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 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심장 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5곽을 더 드립니다.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리고 코엔자임 Q15곽을 함께 드리는 동시에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예약하고 주문하시면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0 한 곽을 추가로 증정해드립니다. 네, 이번 우대 활동은 이달 말까지 진행하는데요.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대활동, 특히 특대우대활동으로서 이번 우대활동은 천원씨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활동은 오래 하지 않습니다. 며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우대활동은 잘 이용하셔서 우리 잘 치료해야 되는 많은 만성병을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만성병 중에서도 우리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예, 치매 하면은 정말

0: 치매라는 이 소리만 들어도 듣기 싫을 정도죠. 이 젊은 사람들은 괜찮지만 나이가 60대, 70대, 80대에 들어서면은 제발 치매만은 걸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누구나 노인에 들어서면은 다 바라는 바람이죠. 이 왜냐하면은 일단 치매가 걸리면 내성시야이라 말입니다. 그렇게 자식들 앞에서도 정말 옥히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저 치매만 걸리지 말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제 생각대로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치매라는 거는 발병률이 점점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금 우리 그 수명이 늘어나면서 여기에 따라서 치매 환자들도 많이 가파르게 발병률이 올라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은 이런 치매가 걸리지 않겠는가? 치매는 우리 예방이 위중이다. 예방. 일단 치매가 걸려서 심한 다음에는 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치매 초기라든가 치매 걸리기 전에 어쨌든 나이가 들면서 오는 한 개 퇴행성 질병이라 말입니다. 이 치매라는 것도 이 치매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란 건 주로 바깥으로부터 뇌 조직이 이 변두리 바깥으로부터 뇌세포가 손상하고 뇌세포가 굳어지면서 오는 치매고 그 다음에 뇌 중간에는 뇌세포부터 위축 오면서 오는 거는 주로 우리 파킨슨병으로 오는 치매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예, 저도 이건 내갱생 후부터 혈압도 온전한데고 뒷골이 풋풋함에 염증이 세게 나고 가슴이 후들후들함에 특히 많이 고생했습니다. 네. 일단 성장하는 강의를 듣고 그대로 모시고 죽고 먹고 있는데 좀 혈압도 그만큼 온전되고 어지럽지 않은 남자 죽고 예. 예. 그리고 떨림증도 저희 형보다 많이 좋아지고, 예. 그리고 나 특히 이게 전례점이 있어서 서면 보는 게 힘들고 차수도 많고, 예. 시원하지 못하고 한타치 조금 기도를 해야 조금씩 누고. 그래 놓고 허리 아프고 작동도 아프고 항상 몸이 영 피곤합니다. 이러더니.
0: 그렇지.
2: 네. 네. 그대 보시하니까 뭐 후보 때. 그래서 서변 차수가 많이 줄어들고 서변 보는 게 이전보다 조금 시원히 잘 봅니다. 지금.
0: 맞습니다. 이하고 오랫수면 오랫수록 이 서변 시원하게 나가고 여성분들 방광염, 요도염, 신염 이 병이 치료되고 남성분들 전립선 비대, 요도염, 방광염 이 방면에서 확실하게 나서진 이야기입니다.
2: 예, 그러니까 여러 차수 그리 많던 게 저니까 잠 잘 자는 사람이 맥이나 좀 들남다 죽고. 예. 그러니까 효과 이렇게 좋을 때 약도 좀 없지 또 확대 장구에 또 다다받다 됩니다.
0: 예. 천원씩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예.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1: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이?
1: 네.
2: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런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치매 가운데서 50% 이상입니다.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주로 우리 금방 한

0: 몸이 굳어지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우리 대뇌 중간에 있는 이런 그 뇌세포가 손상이 오는 겁니다. 예. 특히 우리 대뇌에는 흑질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대뇌도 손에 대뇌 무슨 손과 체 흑질 많습니다. 그 부위에 따라서 예, 부르는 것이 특히 중간에 와서 중뇌에 와서 흑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도파민이라는 거 분비합니다. 참제 호르몬이죠. 예. 이런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우리 행복지수를 높여주고 예. 행복하고 기뻐지고 그와 반면에 운동신경을 자극해서 운동세포가 이게 전달이 되면서 신경 전달이 되면서 대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돼서 일어나시오 서시오 이런 운동세포를 자극한단 말입니다. 예.
1: 네. 땀뿐 댕기랍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1: 네. 잘 안 들리는데요.
2: 안 들립니까?
1: 네.
0: 네. 그거 창문 깨러 오십시오. 네.
2: 알았습니다.
0: 네. 네.
2: 네. 환자가 지금 돌아다니는 색이 있어가지고
0: 네.
2: 어둡고 고리심하고 머리가 불만까 만족한 것 같고 기억이 있고 그래서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 그게 허도 못 봤습니다.
0: 네.
2: 그리고 또 손도 나빠가지고 계속 소리도 보고 양이 있었고 그랬는데 다시 쉽다고 하는데 심심하게 하고 그랬는데 이때는 이제 반어들 테러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좀 쉽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이 학교에서는 이런 문제가 좀 적합한 것 같습니다.
0: 네.
2: 예를 해서 좀 시야이나 하던데 조금 좀 심는 것 같고 거기는 조금 좀 쉽게 되는 것 같고 예.
0: 그러니까 이게
2: 좀 잘 사는 게 많이
0: 마사됐단
2: 말입니다.
0: 예.
2: 이 환자가
0: 적합한
2: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동안
0: 다 숨길까요? 일단 두 개 정도 먼저 쓰십시오. 그러면 알깁니다. 그 다음에 예, 증상이 예, 많이 나사지면서 장기적으로 복용한다 할 때 점점 더 잘 알게. 먼저 두 개
2: 괜찮겠습니다.
0: 예.
1: 네. 그래요.
0: 약국에 전화하십시오.
1: 네.
2: 네. 고맙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일단 이런 뭐 파킨슨병으로 오는 치매든 아니면 알츠하이머성, 노년성 치매든 여러 가지 이런 치매는 대부분 다 우리 뇌조직, 뇌신경세포가 위축이고 이런 도파민이나 멜라토닌이나 이런 분비가 다 줄어드는 겁니다. 특히 또 멜라토닌도 그렇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잠을 오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잠을. 이 멜라토닌은 또 대뇌에 있는 손과 체라는 부분에서 분비.
1: 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3: 예, 저도 지금 근뇌 보상을 쓴 지는 한 열흘이 됩니다. 제가 지금 쓴 과정을 보게 되면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흐리멍텅하던 게 이게 지금 왜 괜찮아요. 장암이가 지금 좀 이전 맞죠.
0: 장암이 오는데 많이 났을 겁니다.
3: 예, 옛날에 장암이 했는데 지금 이게 나사진이 아긴 남아 장암이.
0: 네.
3: 그 실 놓고도 장암이 길다 말입니다 또. 그리고 또 이 기억력도 지금 좋아지면 하나하나 지금 그리고 저 또 하나 특징 나는 이게 소변 자수가 좀 심한데 여기 약간 시에 지금 발견나면 근데 이거 보게 나면 이게 이 약이 이 근데 보시면 이게 새로운 약인데 이게 써보니까 확실히 예 여러 면에 상 저 자그마하시 이렇게 알겠는데 안중 약이 있으면 시간이 짧으니까 그냥 되게 내게 합당한데 나는 이게 좀 이런 활동도 좋고 이럴 때 좀 있어서 공유하자.
0: 네, 이번 우대 활동은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1,000원이나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1: 네.
3: 고맙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뇌라는 거는 우리 사령부입니다. 제일 최고 기관이란 말입니다. 령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뇌에서는 벨라벨라는 호르몬을 다 분비합니다. 특히 이 멜라토닌 같은 거는 우리 대뇌에 보면은 대뇌하고

0: 전에 중간에 송과체란 부분이 있습니다. 설처럼 그렇게 생긴 거라 해서 송과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멜라토닌을 분비합니다. 호르몬입니다. 멜라토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 멜라토닌 이런 그 퇴행수라고 말하는데 약도 실면증 있는 사람들 많이 먹어봤을 겁니다. 멜라토닌은 제3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의학적으로는 第三只 엔진이라고 말합니다. 사람 눈은 두 개 됐으니까. 근데 이 멜라토닌을 한 개의 세 번째 눈이라고 말한다. 왜 그러는가? 보면은 밤인가 낮인가 이걸 알아내는 것이 멜라토닌입니다.
1: 네, 단분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도 건네버신 하는 먹는 환자입니다. 어제 네. 먹는가 하면 혈압도 그리 안 돼가지고 머리가 휘잉하면서 고리 땡하면서 이렇습니다. 그리고 오지럼증도 나고 이래서 혈압약을 하나를 두 번씩 먹었댔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마이 운동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혈압약을 하나를 두 번씩 먹던 게 한 번씩 먹어도 괜찮겠습니까?
0: 아주 좋죠. 두 번 먹던 사람들 한 번씩 먹고 이 약을 한 1년씩 쓰고 보면 그 한 번씩 먹는 혈압약도 하루 건너 이틀 건너 이렇게 먹어도 됩니다. 혈압 전달되는 걸 잘 관찰하면서 혈압약 줄이는 약입니다. 이 약은 대뇌가 맑아지자 하면 혈액이 깨끗해야 됩니다. 이래서 혈액을 보충할 수 있는가 하면은 혈액을 정화해주고 성혈보혈하는 약입니다. 꾸준히 쓰십시오.
2: 예, 내가 그리고 이 소변이 닫아댔습니다. 하루 뚜껑에 두고서 몇 번씩 소변보다 나무에 닫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 하루 뚜껑에 두고서 한번 기근해야 두 번 보고서 사무 달잡니다. 사무 달자니까 이런 나무에 등신하고 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효과 좋습니다. 그래 우리 언니도 혈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잠이 자지 못하고 소변이 자다가도 소리 이렇게 고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 먹는 거 보고 소리 이렇게 넣어 오니까 나이 우리 언니도 이 약을 같이 싸려고 합니다 지금.
0: 네. 이번 하루에 참 좋습니다. 이번에 15각 드리니까 서른관 나가니까 충분하게 둘이 있어도 오래 쓰죠. 그리고 전원을 빼주지 않습니다.
2: 토너도 빼주지 이렇게 전화할 때 그래 싸다고 그래 그런다. 그러기 혈액이 맥힌 것 같던 게 그게 아무래 열린 것 같으려 합니다. 골이 맑아진 게 골이 맑아지고 정신합니다.
0: 네.
2: 예, 그래서 계속 쓰려고 합니다. 예,
1: 네.
2: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저희를 이 건네보신 환우는 장기적으로 쓰다 보면은 이렇게 송과체라든가 이 흑질이라든가 이런 다 대뇌에 속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 대뇌 세포가 자기 기능을 찾아가면서 멜라토닌 분비도 올라가고 세라토닌, 도파민 이런 많은 이런 호르몬 분비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잠이 안 오던 사람들 잠이 잘 오죠. 이 멜라토닌이가 바로 디센즈 엔진이란 게 그겁니다. 지금은 낮이다. 우리 움직여야 된다. 활동해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그러나 해가 떨어지고 어두워두해지면 어젠 밤이다. 자야 된 멜라토닌 분비가 증가되죠. 이렇게 잠을 자야 됩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 분비되는가? 대뇌란 말입니다. 이 대뇌 세포가 건전해야 이런 멜라토닌이든 도파민이든 분비가 잘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호르몬을 뭐 자꾸 바깥에서 먹어만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송과체라면 또 수축이 옵니다. 또 수축이 오죠. 내 분비하지 않아도 이렇게 바깥에서 자꾸 들어오는데 하니까 자기 기능을 잃어가게 됩니다. 무시개나 그렇습니다. 우리 그 내 몸에 있는 이런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더 그런 세포가 자기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 바깥에서 보충해 주다 보면은 그런 세포들은 더 위축이 온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 대뇌에 있는 많은 이런 그 대뇌 세포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자기 기능을 완성할 수 있게끔 촉진할 수 있는 이야기가 건네보신 아니

0: 입니다. 그것도 치료가 된단 말입니다. 그냥 서약처럼 임시 오늘 보충하고 오늘 보충하지 않고 오늘 먹지 않으면 내일이 또 하고 이렇게 임시구급하는 약이 아닙니다. 많은 우리 대뇌 조직을 더 건강하게 이나 공사 비율과 좋아져야 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0: 이런 약이기 때문에 우대 활동 잘 이용하십시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사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저희들 이 시간대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입간구복액은 천연 오색영지가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또 교고람이라는 약재도 들어갔습니다. 영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고람에 대해서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 교고람은 중약재 가운데서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아주 탁월한 약재가 또 교고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고람은 혈질을 낮추는 약으로서 보통 우리 그 차수처럼 날마다 붉어서 먹는 이런 약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백혈구도 올리고 그 다음에 가래도 삭히고 건비 익기 작용도 있고 침류 제도 작용이 있습니다. 해독 작용, 그 다음에 청열 작용. 그래서 이 교고람은 중약재 가운데서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되는 약이고 그 다음에 우리 화뇨나 황뇨를 항암 치료하는 분들 백혈구가 떨어져서 고생하게 되죠. 어떤 데는 백혈구가 너무 떨어져서는 화뇨나 황뇨를 중단해야 될 이런 상황에 갈 때도 있습니다. 이름은 백혈구 올리는 약을 우리 미리 먹는다 하지만 그게 잘 알게 된단 말입니다. 이럴 때에는 교고람이 들어간 약재가 아주 좋다고 추천드립니다. 교고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중의들은 이 약재에 대해서 첫째 안전성이 아주 좋습니다. 타수처럼 날마다 먹어도 되는 약이니까나 이 교고람. 그 다음에 우리 혈지 높은 사람들 혈지 높다 하면은 어디고 한두 달 약을 써서 다시는 그 혈지가 높아지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살아가면서 혈지가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피가 걸어진단 말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3: 영지입간 구보에 지금 쓴다. 야, 이거 좋습니다. 당뇨병에서의 소리 나빠져가는 소리. 이 소리니 깡치도 많이 나가지고 폼도 나가지. 영지입간 구보에 쓰고 지금 많이 떠나졌습니다.
0: 예.
3: 예, 소리 10월이 다 나가니까 예, 이 몸이라 부숴부숴하게 다.
1: 네.
3: 혈압도 더리 잘 되고. 예. 그러면 올로 좋습니다. 식사도 더 잘하고, 예. 먹이라면 막 이 말라들고 이래서 그것도 지금 말은 침다에 나고 가래도 없어지고, 좋았어.

0: 당연하던 중에는 그 배달받아서 그냥 쓰다가 그런다.
1: 예, 요즘 우대도 좋습니다. 예, 우대 활동 계속 있습니다. 배달 전화 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입니다. 예?
2: 네, 맞습니다.
0: 예,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격오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격오람에 대해서는 우리 이야기거리도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전염병이 더 많았습니다. 엄청 많아서 말 전체가 다 멸종되고 예, 이럴 때가 많았죠. 예. 옛날에는 어디 마스크도 이리 좋았습니까? 헝겊치 같은 거 이렇게 두르고 의무의꾼들이 막 치료를 하고 이 정도 됐단 말입니다. 예.
2: 네.
1: 그래서
2: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예. 예, 이 광고복의 것은 거의 1년 먹었습니다. 걔 난 먹기 전에는 좀 이렇게 해마다 봄이면 눈이 가서 어떻게 피곤한지 자꾸 눈 때리 내려오면 가서 대낮이죠. 자꾸 잡으려면 어느 것도 자도 되니. 그래, 예. 너무 피곤하다만 눈 뜨기도 그렇고 눈이 들이 자꾸 피드지니 까까라고 가서 자꾸 제 간이 문제를 합니다. 선생님 예. 말씀 들어봐도 그렇고 했네. 이거 시작 어디 읽는 습관 이거는 다 없어졌습니다. 밤낮이 있고 잠도 잘 자고 예, 깨고 또 예. 맥도 남다 이하고 먹고 피부도 좋아지고 예. 그래 나 주머니에 많이 쌌는데 우리 동생 또 이렇게 뭡니까 자꾸 눈이 피곤한다. 여자 동생인데 눈이 피곤하고 예. 자꾸 이렇게 맥이 없단다. 그래서 예. 어떻게 눈이 피곤하기 간 때문에 그렇다. 간에 대한 건 있어라 그랬거나 썼습니다. 굉장히 이제 한 20 날 먹은 내용 좋답니다. 그래.
1: 예.
3: 앞으로 계속 쓰겠다. 우리 형제 다 쓰라고 그런다, 선생님.
1: 약을 선택 잘했습니다. 계속 쓰십시오. 그럼 또 좋아진다.
3: 예. 예. 숨술 쓸어 좋아진다까? 예. 어제 먹겠죠. 예. 감사합니다.
1: 네. 잘하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렇게 전염병이 싹 도는데 그 마을에서 유독 한 사람만은 알 걸렸단 말입니다. 그 전염병이. 근데 이 사람 자체를 보면은 정신적으로 조금 정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없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습관이 무엇인가? 매일 산에 올라서, 그 산에 가서 노래를 하고, 또 그 산에서 무슨 포를 뜯어다 계속 차수를 먹는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특징이 딱 요게 한 가지 있죠. 예?
2: 네.
1: 그런데 이 사람 유독 이 전염병이 알 걸리니까 연구하게 되죠.
2: 네,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모셔?
2: 네.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4: 연주 깡구복에 좀 쓰고 있습니다.
1: 네.
4: 아니, 배에서 눈나지, 머리도 다리 아프니, 밑에 조개 가수가 달아가지고 이래서 내 좀 쓰는데, 조금 또 많이 뽑습니다, 지금.
1: 그렇죠.
4: 제가 조금만 이런 것들 많이 낳고 늘다 허리 다리 아프니 밤이 좀 다수가 다 뜨는 다수를 많이 들어들었습니다 지금.
1: 예.
4: 허리 다리 아프고 몸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예.
4: 이 약 좀 더 배달받아 오래 계속 쓰겠습니다 이거.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요즘에는 열두각 사도 열두각 드립니다. 예. 예.
4: 그렇게 하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예, 격오람이라는 약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중시를 돌렸습니다. 유독 한 사람이 아이 걸렸으니까 예, 온 마을이 다 걸렸는데 이래서 그 사람이 일상생활, 먹는 습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연구하니까 다른 특징이 없단 말입니다. 약제를 산에서 계속 뜯어다 포리죠, 기시르는. 오래 먹는데 그 약제를 그 다음에 중시를 하고 보니까 확실히 이 약제 때문이고 이 약제 덕분에 이 사람이 이병이 걸리지 않았다 면역력이 높아졌다는 걸 검증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후에 이 약제를 찾아보니까 격오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격오람이 본래 이런 효능을 갖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격오람을 쓰게 되면은 사람이 면역력이 올라가고 그 피가 맑아지고 해독작용이 있고 보통 전염병이 걸리면 열이부터 나지 않습니까? 정열 해독한다는 게 이런 작용이구나 하는 거를 더 확인하게 됐습니다.

0: 이렇게 이 약재 자체도 겨고람이란 약재, 구기자 약재, 오세 용지 다 들어갔지만 제일 중요한 중점은 어디 있는가? 아, 우리 제약 기술입니다. 제약 기술이 똑같은 약재지만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흡수율, 그다음에 부작용, 이게 관계가 큽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사한 정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매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릴 노래는 정호원 작사 리경득 작곡의 함수초 사랑입니다. 순수한 첫사랑이 설렘과 아름다움이 담긴 이 노래로 젊은 시절의 소중한 기억을 불러일으켜 보시길 바랍니다. 자유로운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김대현 작사, 최동혁 작곡의 내 고향 마산을 준비했습니다. 먼 곳에서 고향을 그리시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선물이 될 겁니다. 리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박경만 작사 작곡의 내 인생의 가을쯤에는 들려드립니다. 인생의 가을에 만난 사랑을 표현한 이 곡을 전해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김우석 작사, 박영훈 작곡의 김영감이 통솟아오릅니다. 여유로운 삶의 한바탕을 느낄 수 있는 노래입니다. 강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박영일 작사, 김창근 작곡의 우리 집 텃밭을 들려드릴게요. 가속의 따뜻함과 텃밭의 즐거움이 담긴 이 노래로 평범한 일상 속의 행복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유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백진숙 작사 유치순 작곡의 인생시계를 들려드립니다. 인생이라는 시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깊은 메시지가 담긴 노래입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방신곡 작사 김봉관 작곡의 황혼창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황혼의 아름다움과 생동감 있는 풍경이 담긴 노래입니다.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요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anyeong'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eong Mis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우리 모두는 평생 길을 걷는 여행자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틀에 갇혀 숨가쁘게 살다 보면 마음 한쪽이 텅 빈 듯한 허전함을 느끼곤 한데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여행을 꿈꿉니다. 여행은 단순히 낯선 곳으로 떠나는 이동이 아니라 지친 마음을 쉬게 해주고 자신을 다시 만나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여행은 우리에게 익숙한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을 기회를 줍니다. 늘 다니던 길, 반복되는 일과 복잡한 걱정거리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풍경을 마주할 때 눈과 마음이 함께 넓어지는 느낌을 받는데요. 낯선 거리의 바람, 처음 맛보는 음식,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의 미소는 평생 기억에 남는 소중한 추억으로 쌓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중국 4대 직할시 중의 하나의 도시이며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한 산악대도시 8대 립체교통의 마술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층도로가 아파트 20층을 통과하고 지하 60m에 지하철이 달리는 세계에서 유일한 3차원 도시입니다. 또한 마라맛의 도시, 이쯤 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중경입니다. 네, 계속해 중경 소개해 드릴게요. 중경 여행의 첫 걸음은 바로 중경의 상징 명소죠. 홍야동입니다. 홍야동은 무려 2300년의 긴 역사를 간직한 중경 최고의 명소인데요. 계단식층으로 층층이 쌓아올린 11층짜리 마법 같은 건축물로 낮과 밤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자랑합니다. 낮에는 송나라 시대의 정취가 가득한 전통 시장으로 조용하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밤이 되면 10만 개의 LED 조명이 온 건축물을 물들여 마치 판타지 월드 같은 환상적인 풍경으로 변신합니다.

홍여동은 각 층마다 독특한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지하 1층은 고대 중경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볼 수 있는 고대 중경 생활 박물관으로 일제시대의 풍속과 생활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4층에는 바위를 직접 뚫어 만든 200m 길이의 긴 음식거리가 자리 잡고 있어 중경과 사천 지역의 각종 향토 음식을 맛볼 수가 있답니다. 가장 매력적인 층은 바로 9층과 11층인데요. 9층에는 넓은 스카이바가 마련되어 있어 탁 트인 시야로 장강의 풍경을 내려다볼 수가 있고 11층 로터리에서 바라보는 홍야동 야경은 중경 야경 중에서도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건축 모습은 2006년 재건이 되었지만 중경 고유의 조각노 전통 건축 양식을 그대로 재현하여 고풍스러운 멋을 간직하고 있답니다.

네, 홍야동을 방문하신다면 꼭 세 가지 체험 부탁드립니다. 첫째, 홍야동 1층의 홍화적취 폭포 앞에서 아름다운 전통 의상을 입고 기념사진을 남기는 것입니다. 둘째는 4층 음식거리에서 진짜 정통 사천 마라 샤브샤브를 맛보는 체험인데요. 셋째, 매일 밤 8시 정각에 펼쳐지는 화려한 3D 라이트쇼를 관람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소개해드릴 홍화적취는 천년의 물소리를 간직한 천연 명소라는 점입니다.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황혼 무렵 탑승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데요. 석양에 물든 강물과 도시의 불빛이 어우러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장관을 만들어냅니다.

케이블카는 예전 중경 사람들에게 생명선과 같은 존재였는데요. 1987년 첫 운행 당시에는 하루 2만 명이 넘는 시민이 이용하며 도시 교통의 핵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당시 시속 6km였던 속도는 현재 8km로 개선되었지만 초기 모델의 우아한 실루엣은 그대로 보존하여 고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탑승의 황금 시간대에 두 개를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황금 시간대인 오후 5시 30분에는 석양이 장강 전체를 금빛으로 물들여 황홀한 풍경을 만들고 밤 8시 정각에는 동수문대교의 4만 개의 LED 조명과 케이블카 조명이 동시에 점등돼 밤의 중경이 더욱 화려하게 빛난다고 합니다.

또한 새 차량에는 역사 설명 버튼이 설치되어 있어 이동하는 동안 32년간의 케이블카 이야기와 존경의 변천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존경 특유의 8D 입체 교통이 발전해온 모든 과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데요. 구조 속에 새겨진 1032개의 계단은 존경신의 계단의 평균 개수를 재현한 것이고, 특히 1940년대 노동자들이 강풍 속에서 두꺼운 케이블을 설치하는 건설 장면은 당시 사람들의 노고를 사실적으로 보여줍니다. 부조의 비문은 618자의 한 시체로 쓰여져 있으며 청나라 고전 서예 필법을 계승한 예술 작품이라고 합니다. 강철재질 특성

현상, 햇빛의 각도에 따라 그림자가 날, 비, 글자를 12가지의 다양한 형태로 연출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네요.

0: 당신의 여행을 디자인해보세요. 여령미의 여행 가이드.
1: 네, 여러분은 지금 여행 가이드 프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팔디 도시 중경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어서 중경에서 가장 의미 깊고 숨겨진 비밀 명소, 자동차 공장 지하 벙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하 80m 깊숙한 곳에 자리한 이곳은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느낌을 주는 특별한 공간인데요. 2020년 리모델링을 마친 4D 타임터널이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동, 바람, 그리고 조명 그런 효과들을 통해서 당시의 공습 상황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또 홀로그램 영상으로 장교들의 작전회의 장면까지 볼 수 있어 몰입감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요. 매일 오후 3시에는 특별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가이드와 함께하는 암호문 해독게임을 통해 재미있게 역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행에서 풍경 감상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현지의 맛인데요. 샤브샤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샤브샤브의 원조인 중경. 마지막으로 중경 최고의 맛집 거리 자기구 골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기구는 중경 마라 샤브샤브의 본 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대표 음식점 화룡신선노는 1989년부터 지금까지 48가지 천연비밀 재료를 사용하여 전통 맛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특별한 고추 배합인데요. 사천 특산 단합초와 운남성 천추초를 7:3의 비율로 섞어 독특한 맛을 만들어냅니다. 첫 입에서는 초피의 오롤한 맛이 퍼지고 3초가 지나면 고추의 깔끔한 매운맛이 느껴지며 마지막에는 두반장의 깊고 구수한 향이 입안 가득 퍼지는 3단계 맛의 변화가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비결은 72시간 정성껏 발효한 성도 특산 두반장과 광서 쫑족 자치구 계피나무로 혼재한 소갈비를 함께 넣고 풍부한 국물 맛을 완성하는 것이죠. 맛있게 즐기는 추천 메뉴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소의 대동맥인 황후는 단 3초만 데쳐야 쫄깃한 최상의 식감을 살릴 수 있고 콩비지 요도화는 30초간 중탕하면 양념을 가득 머금어 부드럽고 맛있다고 합니다. 특제면은 매운 국물에서 3번만 가볍게 저어 드시면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의 강한 매운맛을 편안하게 잡아주는 현지인들의 비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사천 3종차입니다. 땅콩 밀크티는 강한 매운맛을 부드럽게 중화해주고 고기자차는 매운 음식으로 불편한 속을 편안하게 풀어주며 밤꽃차는 자극받은 혀의 감각을 정상으로 회복시켜줍니다. 이 세 가지를 차를 순서대로 마신다면 다음날까지 속이 전혀 부담되지 않습니다.

중경의 매운 음식 맛은 바로 중경 사람들의 정신을 닮았다고 하는데요. 여름 4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중경 사람들의 뜨거운 열정, 그리고 전쟁의 고난 속에서도 삶의 의지를 잃지 않았던 선조들의 강인한 저항정신이 바로 이 뜨거운 국물 맛에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중경여행의 친정한 백미는 바로 계단식 산악도시의 역동성인데요. 안개에 잠긴 조용한 아침, 현대적이고 활기찬 낮 풍경, 화려한 네온 불빛이 물든 밤의 모습까지 24시간 매 순간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도시가 바로 중경입니다.

오늘 여행 가이드에서는 입체적인 풍경과 깊은 역사, 독특한 음식 문화를 갖춘 매력의 도시 중경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2300년의 역사를 간직한 홍야동의 고풍스러운 풍경, 하늘을 나는 듯한 장강 케이블카의 로맨틱한 체험, 전쟁의 역사를 간직한 지하 벙커의 감동, 그리고 어로라고 고소한 중경 마라 맛까지 중경은 보고 느끼고 맛보는 모든 순간이 특별한 추억을 선사합니다. 산과 강이 어우러진 독특한 8개 도시 풍경,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역사의 숨결, 현지 사람들의 열정이 담긴 음식 문화까지 중경은 언제 방문해도 새로운 설렘을 주는 도시인데요. 청취자 여러분, 언젠가 일상의 틀을 벗어나 중경으로 여행을 떠나 이 도시만의 멋과 정취, 맛과 이야기를 마음껏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네, 삶 자체가 끊임없는 여행입니다. 매일의 걸음, 모든 만남과 경험이 우리 삶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줍니다. 길이 힘들 때도 있겠지만 다양한 경험이 우리를 더 단단하고 풍요로운 사람으로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기획과 편집의 최려영,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0: 녹색은 연변의 아름다운 바탕색이고
1: 생태는 연변의 보기한 자원입니다.
0: 봄에는 봄나들이로,
1: 여름에는 피서로,
0: 가을에는 단풍 구경으로,
1: 겨울에는 빙설로,
0: 사시절 매력적인 연변이
1: 연길 녹화 미화 행동으로 한층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0: 연결 녹화 미화 행동으로 주민들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한층 제고합시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도시, 연기를 위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배소윤 작사, 오영련 작곡의 9만곡 김상현 가수가 부른 너와 나의 사랑 연기

입니다. 연길에 마시는 냄새, 연길에 정겨온 골목, 따뜻한 정이 넘치는 사람들. 이 노래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모르게 아, 나도 연길 참 좋아 하실 겁니다. 연길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는 순간이 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에 기대어 지친 하루를 위로받던 그런 시간 말이죠. 차미령 가수가 부른 커피의 온기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뜨거운 커피잔에 담긴 작은 행복과 그 온기가 전해주는 포근한 위로를 노래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잠시라도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이 노래에 몸을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돌아보면 웃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으며 때로는 후회도 때로는 감사함도 있었습니다. 마찬걸 작사 장영남 작곡의 최승화 가수가 부른 나의 인생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우리 각자가 걸어온 그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그 길에 대한 깊은 성찰과 애정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책 속에 오늘 하루는 어떤 이야기가 쓰여지고 계신가요?

사랑에는 저마다의 향기가 있습니다. 봄꽃처럼 상큼한 사랑, 숲속처럼 그윽한 사랑, 또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따뜻한 향기 같은 사랑 말입니다. 김경희 작사, 방동걸 작곡의 지혜랑 가수가 부른 향기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는 그 향기로운 사랑의 순간들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잊지 못할 향기 같은 사랑이 있으신가요?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가끔씩 오랫동안 소식이 뜸했던 사람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은요, 저도 모르게 긴장하곤 합니다. 시간과 마음의 거리를 좁힘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근황과 안부를 묻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할 텐데, 첫 마디를 어떻게 꺼내야 할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분명 대화의 물꼬를 틀어놓은 형식적인 인사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반대로 나도 누군가에게 오랜만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이런 질문을 받으면요, 이상하게 마음이 아득해지지 않나요? 그래서 얼떨결에 맨날 똑같지 뭐, 이런 맥이 풀리는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뭐 그럴 때는 그냥 보고 싶다 한마디가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이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데 뭐 꼭 기승전결이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말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곳.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생활의 발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첫 코너는요, 지혜로운 주부 만들기 프로젝트 주부 9단의 살림법을 전수해드리는 살림의 지혜 코너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노트 챙기시고 살림의 지혜 많이 담아가세요.

오늘의 첫 번째 살림의 지혜는요, 더위로 잃어버린 입맛을 찾게 해주는 음식입니다. 여름철 입맛을 돋구는 음식으로는 삼계탕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가 있으며 요즘은요 그냥 끓이기만 하면 되는 간편식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요리 어려움 없이 언제든 간편하게 삼계탕을 즐길 수가 있거든요. 삼복때 챙겨 먹는 음식인 것만큼 몸의 기운을 한껏 돋구는 많은 좋은 점을 가진 음식이랍니다. 막국수 역시 빼놓을 수가 없는 여름 음식이죠. 냉면보다 면이 조금 더 두껍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수육과 함께 드시면 더더욱 영양을 챙기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방울량배추는요, 칼슘까지 풍부해서 자라나는 이 어린이나 모든 분들의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방울 양배추는요, 기존 양배추보다 길게 자라나요. 높이 60에서 90cm까지 자라납니다. 잎 사이사이에 방울 양배추가 열리는데요. 네, 이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고 보관도 오래 할 수가 있어서 특히 이 겨울철에 많이 소비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해독 주스를 만들 때 꼭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특히 위에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으로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칼륨 성분이 있어서 고혈압 예방에도 좋고 체내 염분을 배출할 수 있는데 한몫을 한다고 하네요.

세 번째 살림의 지혜는요, 고중생의 책상을 꾸미는 팁입니다. 무엇보다도 공부 잘하는 비법은 바로 집중력을 말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뭐 공부하는 공간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책상 앞은 가능하면 깨끗하게 비워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보통 독서실을 가게 되면요, 공부가 잘 된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책상을 좁은 공간에 두고 조명도 책상만 비추게 하면요, 집중력이 생기고 도움이 되며 또 차분한 마음까지 든다고 합니다.

한껏 피로해진 눈을 창밖으로 돌려 하늘을 보면 피로 감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여러 책이나 물품들을 깔끔하게 정리해둬야 집중할 수가 있는 환경이 됩니다. 책상과 책장을 맞추어 인테리어하고요. 정리까지 완벽하게 해둔다면 더욱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공간에 맞는 조명을 고르는 방법입니다. 주방의 조명은요, 세 가지 조건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음식을 맛있게 돋보이게 하는지, 가족들이 더 친밀하게 해주는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조명인지, 셋째 조리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지입니다. 주방 도구를 주로 사용하는 공간은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밝은 조명으로, 식탁에는요, 다양한 디자인의 조명으로 설치하면 음식은 더 맛있게, 분위기는 레스토랑처럼 더 멋진 주방 인테리어를 연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잠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공간별 인테리어 팁입니다. 주방, 거실, 침실 세 부분으로 나누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거실은 가족 구성원이 다 같이 모여 대화를 한다거나 또 휴식을 취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을 해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공간을 꾸미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주말이 되면은 다 같이 모여 여가 생활을 즐길 수가 있는 취미형 거실부터 서재를 거실로 확장한 서재형 거실, 열린 주방이 있는 거실 등 다양한 형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령기의 아이들이 있거나 또 책을 좋아하는 가족이라면요, 서재형 거실로 꾸며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거실처럼 창이 넓고 또 탁 트인 공간에 서재를 마련하면요, 자연광이 들어오면서 독서하기 더욱 좋은 환경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또 북카페 느낌이 나는 거실 인테리어를 원한다면 한쪽 벽면을 붙박이 책장으로 꽉 채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넓은 수납 공간은 물론 아늑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거실에는요, 전체적으로 조도와 분위기를 결정하는 주황의 조명과 함께 부분 조명과 장식 조명을 두세 개 정도 배치하면 디자인은 물론 기능성까지 겸비할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넓은 공간인 것만큼 다양한 조명이 섞인 공간이나 눈이 부시지 않도록 각도를 잘 잡아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밤은요 침실입니다. 요즘은요 힐링을 추구하는 트렌드에 따라서 무조건 큰 방을 침실로 정하기보다 이 침대와 협탁 등 꼭 필요한 가구만 침실에 놓아 오롯이 편안한 꿀잠을 취하는 데 집중이 된 공간으로 꾸미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 가구를 줄이는 것 외에도 또 가구나 소품의 디자인, 컬러 등을 심플한 것들로 꾸미면 더 미니멀한 공간으로 잠이 스르르 또 편안한 느낌의 공간을 연출할 수 있기도 하죠. 색상은요 베이지나 회색 등 무채색 계열의 침구가 추천합니다. 다소 밋밋한 분위기라면 뭐 액자나 화병, 꽃병이죠. 그리고 또 조명 등으로 포인트를 주면은 포근하면서 생기는 침실 인테리어가 완성이 됩니다. 생기가 있는 침실이죠. 특히 뭐 침실은 하루의 피로를 푸는 공간인 것만큼 숙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분한 색상의 가구나 포근한 침구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조명을 활용을 해서 부드럽고 은은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침실에는 주로 색 온도가 낮고 조도 조절이 가능한 조명이 추천해드립니다. 협탁에 조명을 두거나 침대 머리 쪽에 벽부 등을 설치해주고요. 낮은 색 온도를 선택하면 보다 아늑한 침실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주방입니다. 주방은 무조건 깔끔하게 보여야 하니까요. 식기들을 모두 서랍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보다 이 멋스러운 주방을 위해서 식기들을 모두 밖으로 꺼내요. 또 다른 느낌의 인테리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싱크대 위에 선반을 달고 그 위에 식기들을 지내려 보는 방법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식기 색상에 따라서 다양한 분위기가 연출될 수가 있죠. 주방을 더 생기가 있게 바꾸고 싶다면 싱크대나 가스레인지 뒤에 벽에 장식적인 문이나 화려한 색상의 타일을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작은 부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죠. 네, 삶의 지혜와 함께하느라 참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강한 여자, 훌륭한 여자, 세상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진수 항일 근거지 무선전 지대장을 맡았던 여전사 송옥생입니다. 1920년 3월 송옥생은 광원현 하하가의 한 상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지방 특산물 장사를 하던 아버지는 정직하고 신용이 두터워 늘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집안의 형편도 점차 넉넉하여 가게와 집을 여러 채 마련하기도 했죠. 7년 후에는 남동생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송옥생이 11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우울인 과로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면서 생계의 무거운 짐은 고스란히 어머니가 홀로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대에는 리주라고 불렸던 광원은 사천성 최북단의 도시이자 당조시기의 여황제 무축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2차 국내혁명 전쟁 시기에는 사천섬서 혁명 근거지 제2대 지역이자 서부 전선의 중요한 전장이었습니다. 1932년부터 1935년까지 홍군 제4방면군이 광원에 거주하면서 혁명의 불길이 뜨겁게 타올랐는데 이러한 환경은 어린 시절의 송옥생에게 큰 영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문화예술 활동을 좋아했던 송옥생은 소학교 시절 노래와 춤을 즐기었고 특히 만경홍을 즐겨 불렀습니다. 중학교 입학한 후에는 앞장서 긴 머리를 짧게 자르고 여성의 전종을 반대하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1934년 광원에서 찍은 사진 속 그녀는 단발머리에 학생복을 입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어 싱그러운 청춘의 생기와 아름다움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1936년 9월 섬서성 서한 위생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송옥생은 친구들과 함께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간신히 찾아간 위생학교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더 이상 학생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실망한 새 친구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지만 송옥생은 며칠 더 남아서 다른 기회를 찾아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결국 뜻이 꺾인 친구들과 이별을 구한 채 그녀는 서안에 홀로 남게 됐습니다.

먼 거리를 방황하던 송옥생은 항일 구국 운동에 앞장서고 있던 섬서성 출신의 두배라는 여성의 눈에 띄게 됐습니다. 두배의 송옥생에게 항일 구국 사상과 청년의 포부를 심어주며 연안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전국의 열혈 청년들의 연안으로 모여들던 시기였기에 송옥생 역시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배이와 의자매를 맺은 그레는 함께 연안 선북 공학에 지원을 했고 당당히 합격 통지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맑은 물과 혁명 사상 아래 자라난 송옥생은 1938년 말 영광스럽게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1939년 졸업 후에는 통신학교에서 무선 전신 기술을 수료한 뒤에 전선으로 나아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진수 항일 근거지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네는 대단히 적극적이고 용감하게 임무를 수행을 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선전 대장으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이끄는 무선 전대는 밤낮 없이 근무를 하며 팔로군에게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을 했고 일본군의 소탕전을 무력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1942년 5월의 어느 날 송곡생은 대원들을 이끌고 무슨 송수신 장비를 지닌 채 임무를 수행하러 가던 중에 대규모 일본군과 맞닥뜨렸습니다. 순식간 삼봉우리의 고립이 되는 위기 속에서 그녀는 군사 기밀을 보호하고 대원들을 안전하게 퇴각시키기 위해서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기밀 서류를 모두 불태워버리고 돌을 들어 모든 무선 통신 장비를 박살낸 뒤에 홀로 남아 적을 저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본군은 산 위에 남은 네가 여성 팔로군이라는 것을 알고 생포하라 항복하라 외치며 몰려들었습니다. 그네는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도 바위 뒤에 숨어서 침착히 대응을 했습니다. 사격이 멈추자 적들이 안심하고 바위 근처까지 다가왔을 때 그네는 방심한 적들을 향하여 두 발의 총성을 울려 앞장선 두 명을 사살했습니다.

그의 총에는 단 한 발의 총알만 남아있었습니다. 적들이 다시 돌격해 올라올 때 송옥생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총알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바위 정상에 도달한 일본군이 마주하게 된 것은 처참하게 부서진 무선 장비와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던 여장부의 고귀란 유해뿐이었습니다.

성옥생이 장일이 전사한 후에 팔로군 사단 참모부는 그녀의 영웅적인 사적을 대대적으로 알렸으며

언론을 통하여 주민들과 군인들에게 그녀의 위대한 애국 정신을 본받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김일과 동료들의 목숨을 지켜낸 송옥생 열사 이름은 오늘날 역사의 자랑스러운 영웅으로 영원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유용한 생활 속 살림의 지혜와 여전사 송옥생의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원주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장편 소설 분노의 포도는 미국을 대표하는 소설가 존 스타인벡의 대표작입니다. 이 작품은 정직하게 살아가다 하루아침에 비참한 이주 노동자로 몰락한 조도 일가를 통해 당시 미국의 현실을 생생하게 포착했습니다. 3대에 걸친 조도 가족은 가뭄과 모래 한파와 지주들의 횡포에 못 이겨 트럭으로 개조한 중고차를 타고 일자리가 있다는 캘리포니아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힘들게 도착한 목적지는 지배 계급의 노력 착취가

만연한 또 다른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주인공 톰 조드는 살인죄로 4년간 감옥살이를 한 후 가석방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린 시절부터 알던 케이시를 만났습니다. 둘은 함께 톰의 부모가 사는 농가로 향하던 중 모래바람으로 바싹 말라버린 옥수수와 빈 농장들을 목격했습니다. 톰의 집 역시 비어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근처 큰아버지네 집에 모여 떠날 차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가뭄과 모래바람 때문에 농사를 망친 후 은행의 빚독촉에 시달리고 트랙터가 들어와 인력이 필요 없어지자 오랫동안 사람 농장을 등지고 일꾼을 구한다는 캘리포니아로 떠나려던 참이었습니다. 톰은 가석방 상태라 주 경계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었으나 가족을 위해 함께 여정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길을 나서자마자 그들처럼 캘리포니아로 가는 사람들이 고속도로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로 향하는 고된 여정 중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톰의 형은 말없이 사라지며 임신한 여동생의 남편은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가족은 선택의 여지 없이 막연한 기대를 품고 나아갔습니다. 막상 캘리포니아에 도착해보니 일을 하려는 사람은 많고 기업화된 농장들은 임금이 턱없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끼니를 걸은 아이들은 병들어가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결국 노력 착취에 반발해 노동자들은 조합에 합류하기 시작하고 파업을 이끌던 케이시가 삽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톰 역시 이 시간에 연루되고 쫓기는 신세가 되어 가족을 떠나게 됐습니다. 소설의 배경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산업자본주의가 자리를 잡던 시기로 일부 극소수 부유층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빈곤 속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실업자가 천만 명이 넘는 대공황 시기 비참한 현실에 고통받는 주인공들을 통해 저자는 한 가족의 정신적 성장을 현실감 있게 그려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갔던 철부지 톰 조드는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점차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 앞장서 싸울 사람으로 성장해갔습니다. 저는 사방에 있을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이 먹을 걸 달라고 싸움을 벌이는 곳마다 제가 있을 거예요. 경찰이 사람을 때리는 곳마다 제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화가 나서 고함을 질러대도 제가 있을 테고 배고픈 아이들이 저녁 식사를 앞에 두고 웃음을 터뜨릴 때도 제가 있을게요. 로저샨 역시 뱃속의 아기만을 생각하며 장밋빛 미래를 꿈꿨으나 남편이 자신을 버리고 달아난 후 크게 절망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녀는 사산을 하고 결국 누구보다 강한 힘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해 보이면서 소설은 끝이 납니다. 가난에 절망하면서도 끝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고 애쓰는 조드 가족의 이야기는 희망의 가능성이 여전히 인간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고통스러운 여정을 통해 절망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선미, 인간의 생명력과 희망을 그린 작품입니다. 스타인백은 책 제목에서 포터는 억압받는 수천만 명의 노동 대중을 상징하는데 이는 가히 하나의 독창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호소력 있는 감수성과 예리한 사회적 인식이 조화를 이루어 사실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분노의 포도는 스타인백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이는 스웨리의 한림번이 밝힌 노벨 문학상 선정 이유입니다. 이 작품은 출간된 당시 선풍적인 반응을 얻으며 43만 부가 판매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듬해 동명의 영화로도 제작되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영화 말리 귀로는 요효지 감독이 연출하고 장혁, 왕준계, 은도가 주연을 맡은 현실적인 우리나라 공인 구출 소재 영화입니다. 2022년 9월 30일 개봉됐으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영화는 평범한 외교관의 사명과 책임감을 그려내며 전쟁의 잔혹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조국은 모든 국민을 전력으로 지켜준다는 사실을 그려내 애국정신과 인성의 따뜻함을 동시에 담고 있는 긍정에너지 넘치는 명작입니다. 영화 속 이야기는 전면 내전이 발발한 노미아 공화국을 배경으로 합니다. 전쟁이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

거리는 폐허가 되고 총소리가 끊이지 않으며 현지 상황은 완전히 통제 불능에 빠졌습니다. 현지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수만 명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갇혀 언제든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하자 시간과 목숨을 건 구출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외교관 종대위는 여러 차례 해외 위기를 겪어 경험이 풍부하고 침착하게 상황을 처리합니다. 당시 그의 아내는 출산을 앞두고 있었고 그는 가족 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귀국 허가도 받았습니다. 마지막 대피 비행기를 타고 전쟁 지역을 떠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외교 업무에 막 입문한 젊은 신인 성당은 열정과 순수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실전 경험은 부족하지만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은 용기를 갖고 동포들을 지키는 임무를 완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뜻밖의 사고로 대피 계획은 완전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종대위 동료이자 친구 장령이 거리에서 임무 수행 중 전쟁 피해로 불의의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출 작업 중임이 순식간에 종대위와 성당에게 맡겨졌습니다. 이때 여권이 없어 비행기를 탈 수 없는 다수의 동포들이 국경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다가온 귀국길, 기다리는 가족이 있는 한편 절망에 빠져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동포들과 외교관으로서의 사명을 놓고 고민하던 종대위는 망설임 없이 귀국 증명서를 찍고 전쟁 가장 깊숙한 곳으로 역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성당과 함께 위험천만한 구출작업길을 떠났습니다. 구출작업은 한 걸음 한 걸음 목숨을 건 시험이었습니다. 길가에는 포화가 난무하고 반군이 제멋대로 행동했으며 통신은 완전히 도절됐고 사막과 황야는 위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언제든 총격, 폭발, 붙잡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종대위는 4년간의 외교 경험과 뛰어난 담력, 훌륭한 교섭 능력으로 여러 차례 반군과 힘겨루고 교섭하며 동포들에게 생존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관문을 뚫고 국경 지역에 갇힌 동포들을 구했지만 더 많은 동포들이 연락 두절된 사실을 알고 다시 망설임 없이 더 위험한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세브라타에서 그들은 장령의 아내인 백획과 그곳에 갇힌 125명의 동포들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돌아간 소식을 듣고 있었지만 백회는 슬픔을 꾹 참고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곧 마음을 추스르고 종대위를 도와 동포들을 집결시키고 대피 경로를 계획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중국 대사관과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고 예정된 대피 장소에는 아직 구조 지원이 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매일 밤 사막에서 횃불을 켜 중국 위성에 신호를 보내며 귀국의 희망을 지켰습니다. 성당은 종대위의 진실 은폐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속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충동적으로 진실을 모두 알렸고 순식간에 사람들은 공포에 휩쓸렸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희망을 잃고 노동자 류명길을 따라 소규모 집단을 이끌고 팀을 떠나 스스로 길을 찾으려 해 구출 작업은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종대위는 걱정되어 홀로 동포들을 찾아 나섰지만 결국 모두 함께 반군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반군 수장은 종대위에게 중국 외교관 신분으로 반군 정권의 합법성을 인정하라고 협박했으며 거부하면 붙잡힌 모든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총구 앞에서도 종대위는 국가의 존엄과 동포의 안전을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한편 중국 대사관은 결코 수색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밤낮으로 노력해 사막 속 희미한 횃불 신호를 위성으로 포착하고 동포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구조 인력을 보냈습니다. 사막 도보, 반군 추격, 전쟁 위협 등 수많은 고난과 위험을 딛고 종대민은 마침내 모든 생존 동포들을 이끌고 대피 장소에 도착해 조국의 구조대와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국경 관문에서 반군은 다시 무리하게 막아섰습니다. 종대위와 성당은 앞장서 반군의 위협에 맞서 용기와 지혜로 동포들의 귀국길을 끝까지 지켰고 마침내 강대한 조국의 힘으로 봉쇄를 돌파했습니다. 구출된 사람들을 태운 비행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기내에서 여러분 조국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소리가 울렸을 때 목숨을 건 시련을 겪은 모든 동포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리 귀로는 무적인 영웅을 만들지 않고 외교관의 평범하고 진실한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그들도 두려워하고 망설이며 가족을 그리워하지만 외국에 있는 동포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사명을 짊어지고 몸을 던져 역행했습니다. 책임감과

0: 의지로 귀향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영화는 조국은 언제나 모든 중국 국민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임을 깊이 보여주었습니다. 세상 어디에 있든 어떤 위험을 만나든 조국은 결코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며 먼 길이라도 반드시 무사히 집으로 데려다 준다는 의미를 전합니다.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령,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순간의 부주의가 평생을 무너뜨립니다. 전기 히터 옆 휴지, 무심코 던진 담배 꽁초, 작은 불씨가 재앙이 됩니다. 잠깐 확인하셨나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주방가스 밸브 잠금, 수도꼭지 닫기, 소중한 삶을 지키는 건 우리의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 바로 실천하세요.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염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염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염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염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염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3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4월 18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과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여러분은 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위는 가마솥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찬물, 뜨거운 국, 고추장, 된장, 밥, 고기, 과일 이 모든 걸 그냥 던져놓으면 솥은 언젠가 구멍이 나거나 녹슬고 말겠죠. 라디오 문화 산책 오늘의 건강 레시피 코너에서는 위를 괴롭히는 나쁜 버릇과 위를 살리는 착한 습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위에 좋은 음식과 레시피를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위를 괴롭히는 나쁜 버릇, 오늘부터 당장 고쳐야겠죠.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빨리 먹는 습관입니다. 점심시간에 늦게 식사하는 것이 눈치 보여서 밥을 후다닥 털어넣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음식을 입에 넣으면 위로 가기 전에 먼저 이빨이 잘게 부수고 침이 포근하게 감싸줘야 합니다. 그런데 꿀꺽 삼키면 위가 갑자기 당황합니다. 위는 억지로 주물럭거리며 열심히 사기려고 애쓰는데 그만큼 위벽이 필요해지고 상처가 납니다. 둘째는 야식의 유혹입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치킨, 피자, 라면 같은 기름 덩어리를 먹고 잠드는 행동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위는 잠잘 때도 쉬는 게 아니라 새벽 1시까지도 천천히 음식을 밀어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밤 11시에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자는 동안 위는 일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입에서 텁텁한 냄새가 나고 속이 더부룩합니다. 셋째로는 술과 담배입니다. 소주 한 잔이 위 속에 들어가면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합니다. 처음엔 시원하다가 금세 따갑고 빨개집니다. 매일 반복하면 위 점막이 헐고 속쓰림, 위염, 심하면 위궤양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담배 연기 한 모금은 위를 수축시키고 혈관을 좁게 만들어서 영양분 공급까지 막습니다. 술과 담배는 위를 초라하게 만드는 최악의 한상입니다. 넷째는 스트레스와 분노입니다.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뇌에서 위의 일을 멈추라는 신호가 내려갑니다. 화가 나거나 걱정이 많으면 위가 꽁꽁 웅크리고 음식을 밀어내지 못합니다. 위는 감정이 아주 예민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위를 살리는 착한 습관 다섯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천천히 꼭꼭 씹어 먹기입니다. 한 입에 30번 이상 씹으라는 말 꼭 기억하세요. 침이 나오면 나올수록 위의 일은 줄어듭니다. 마치 요리사가 재료를 다듬고 썰어서 내놓으면 위는 불만 켜고 익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점심시간에 혼자 밥 먹을 때 핸드폰 내려놓고 밥알 하나하나 음미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둘째는 규칙적인 식사 시간과 식사량입니다.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위는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밥이 들어오면 위는 그 시간에 맞춰 일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아침을 안 먹거나 점심을 오후 2시에 먹으면 위는 혼란에 빠집니다. 식사량도 매우 중요합니다. 배부를 때까지 먹지 말고 배를 80%만 채운다고 생각하세요. 조금 덜 먹어야 위가 부담이 덜 갑니다. 셋째는 따뜻한 물 자주 마시기입니다. 냉면, 차가운 음료, 여름에 시원해서 좋지만 위 입장에선 매서운 겨울바람과 같습니다. 찬물은 위 근육을 순간적으로 움츠러들게 하고 혈류를 방해합니다. 반대로 미지근한 물은 위를 부드럽게 감싸주고 소화액 분비를 도와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모금으로 따뜻한 물 한 잔, 밥 먹기 3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잔, 이 습관만으로도 위가 5년은 젊어집니다. 넷째는 단전 호흡과 가벼운 걷기입니다. 위는 뱃속 깊숙이 있습니다. 배에 힘을 빼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위가 토닥토닥 받는 마사지를 받는 느낌입니다.

식사 후에 바로 눕지 말고 2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도 위의 일을 도와줍니다. 식후 바로 걷기는 좋지 않다는 말이 있지만 누워서 뒹굴기보다는 걷기가 10배는 낫습니다. 단, 격한 운동은 금물입니다. 위가 흔들려서 메스꺼워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즐거운 밥상입니다. 웃으면서 먹는 밥이 약보다 낫다는 말 들어보셨죠? 가족과 둘러앉아 웃고 떠들면서 먹으면 음식 맛도 배가 되고 뇌에서도 좋은 신호가 위로 전달됩니다. 반대로 혼자서 착잡한 마음으로 라면을 후루룩 먹으면 그 라면이 아무리 맛있어도 위는 슬프다고 느낍니다. 오늘 저녁 밥상 앞에서 한 번 더 크게 웃어보시길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하여 위에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위를 살리는 착한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료는 모두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고 조리법도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 재료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를 잘라보면 흰색 잎이 겹겹이 둘려져 있습니다. 양배추 속에는 위보호 성분인 비타민 U가 풍부해서 헐고 상한 위점막을 도도는 데 아주 뛰어납니다. 양배추 두부 부침개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양배추 내장, 두부 반모, 달걀 1개, 밀가루 반컵, 소금 약간, 식용기름을 준비해 주십시오. 양배추를 가늘게 채썰어 줍니다. 너무 가늘지 않게

동양개비 굵기 정도가 좋습니다. 두부는 보자기에 싸서 물기를 꼭 짜주세요. 물기가 많으면 부침개가 눅눅해집니다. 큰 그릇에 채썬 양배추, 으깬 두부, 달걀, 밀가루, 소금을 넣고 숟가락으로 골고루 섞습니다. 되직한 반죽이 돼야 합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한 국자 떠서 동그랗게 펴줍니다.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지져내면 완성입니다. 이 부침개를 먹으면 양배추의 아삭함과 두부의 부드러움이 위를 살살 달래줍니다. 속이 쓰릴 때 약 대신 이 한 조각을 만들어 드시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 재료는 연근입니다. 연근은 연못 속 연꽃의 뿌리입니다. 동그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서 통하지 않은 곳이 없다는 뜻으로 옛날부터 기운을 북돋는 음식으로 여겨졌습니다. 연근의 흰 점액질이 위 점막에 보호막을 쳐줘서 신맛이나 매운맛의 위를 직접 자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단호박과 함께 먹으면 좋은 연근, 굴조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연근 한 토막, 단호박 반 개, 굴 두 큰술, 간장 한 큰술, 물 한 컵, 통깨 약간을 준비해 주십시오. 연근은 껍질을 벗기고 0.5cm 두께로 둥글게 썹니다. 바로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린 물에 10분간 담가두면 떫은 맛이 사라지고 하얗게 보존됩니다. 단호박은 씨를 빼고 연근과 비슷한 두께로 썰면 됩니다. 냄비에 물, 꿀, 간장을 넣고 끓이다가 연근과 단호박을 넣습니다. 중간불에서 국물이 자작해질 때까지 15분 정도 졸여주세요. 마지막에 통깨를 솔솔 뿌리면 완성입니다. 연근 조림은 반짝반짝 윤기가 나서 보기에도 좋고 씹으면 아삭하면서 달콤합니다. 단호박의 천연 단맛이 꿀과 어우러져서 아이들 간식으로도 딱 좋습니다. 세 번째 재료는 닭고기입니다. 특히 기름기 없는 닭가슴살은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단백질을 듬뿍 공급해줍니다. 위가 약해서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힘들다면 닭고기를 추천드립니다. 닭고기 냉이 미음 만드는 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쌀 반컵, 닭가슴살 한 줌, 냉이 한 줌, 마늘 두 쪽, 소금, 참기름을 준비해 주십시오. 쌀은 미리 30분 이상 물에 불려주세요. 불린 쌀은 믹서기에 물과 함께 갈아서 쌀가루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닭가슴살은 삶아서 곱게 찢어둡니다. 냉이는 깨끗이 씻어서 잘게 다집니다.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을 살짝 볶다가 불린 쌀을 넣고 투명해질 때까지 볶습니다. 물 4컵을 붓고 끓이다가 닭고기 찢은 것과 냉이를 넣습니다. 약한 불에서 저어가며 20분간 끓이면 걸쭉하고 고소한 미음이 됩니다. 소금으로 간을 맞춥니다. 이 미음은 위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 먹겠을 때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따뜻한 위로입니다. 네 번째 재료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위 속 유해균을 잡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늘 풍미를 단 브로콜리 요리를 소개합니다. 브로콜리 한 송이, 마늘 세 쪽, 소금, 참기름, 통깨를 준비해 주십시오. 브로콜리를 작은 송이로 잘라줍니다. 줄기는 껍질을 벗겨 얇게 썹니다. 끓는 물에 소금 한 꼬집 넣고 송이를 1분간 데친 후 바로 찬물에 헹궈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아삭함과 푸른 빛깔이 살아납니다. 데친 브로콜리를 체에 받쳐 물기를 빼고 다진 마늘, 소금, 참기름, 통깨를 넣고 살살 무쳐줍니다. 기름지고 매운 음식을 먹은 다음날 이 브로콜리 요리를 곁들이면 위가 개운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라디오문화산책 매주 수요 코너는 건강한 삶을 위한 알짜상식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프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건강상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선녀,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학송 작사 장천일 작곡의 장백송 보내드립니다. 홍인철 박정금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최현 작사, 방동철 작곡의 인생의 사시절 보내드립니다. 기쁨도 슬픔도 설렘도 모두 간직한 인생의 사시절. 그 중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들이 많죠?

유서 전광하 작사 허하국 작곡의 오늘 내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열어보지 않은 선물이고 내일은 희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노래와 함께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학성 작사, 김경래 작곡의 웃으면 예뻐집니다. 보내드립니다. 이가요와 함께 오늘도 웃음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류림 박볶음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2026년도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지 잠시 쉬어가면서 2026년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두 남자 가수가 부르는 내 인생은 보내드립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 가져보길 바라면서 김동진 작사 박영일 작곡의 정 때문에 보내드립니다. 마영주 한미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80년대에 창작된 김학성 작사 박항림 작곡의 세월은 흘러도 보내드립니다. 세월은 아무리 흘러가도 마음속 깊이 새겨진 추억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며 그때 그 시절의 온기를 느끼게 해주는 가요, 류영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 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네, 친구들 안녕. 바른 말, 이쁜 말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쁜이와 함께 풍부한 성구 속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바른 말, 이쁜 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려볼까요? 저번 시간에 우리는 순서나 과정을 거스르고 과도한 욕심으로 무작정 행동하는 것에 관한 속담과 성구를 배워봤는데요. 그 중에 걷기도 전에 뛰려고 한다라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이 속담은 기본적인 단계를 건너뛰고 실제를 떠나서 한 번에 감당하기 어려운 큰일만을 하려는 모습을 비유해서 이르는 말이랍니다. 같은 뜻으로 기기도 전에 날기부터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네, 그럼 아래에 순서나 과정을 거스르고 과도한 욕심으로 무작정 행동하는 것에 관한 속담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골라보세요. 1번, 이도 아니 나서 콩밥을 씹는다. 2번, 촛고리는 작아도 꽁만 잡는다. 3번, 이箭双雕. 4번, 好高骛远. 네, 정답은 무엇일까요? 동요 한 곡 듣고서 정답 공개 볼게요. 동요 너와 나 마음밭에를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듣고 왔습니다. 정답은 1번과 4번입니다. 네, 1번, 이도 아니 나서 콩밥을 씹는다 라는 속담은 재능과 힘이 부족한 사람이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지나친 일을 억지로 하려 하거나 아직 준비도 되지 않은 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무작정 시도하는 모습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또한 이 속담은 상황에 맞지 않고 자신의 처지나 능력도 살피지 않은 채 목표 없이 무작정 행동하거나 남들의 모습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번 허거우연, 네, 이 성구는 넓고 먼 곳만 바라본다 라는 뜻인데요.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목표를 너무 높게 정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서 오늘 새로운 내용을 시작할게요. 동요 꽃같이 고운 마음 키워갑니다를 들려드립니다.

네, 친구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아침에 부모님께 인사하고 학교에서 친구와 대화하고 선생님께 질문하고 답하는 모든 순간 우리는 언어와 함께 살아갑니다. 많은 친구들이 말을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으로만 여기지만 말은 그 이상의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말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속담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 속에 따뜻한 마음과 존중, 배려를 담아 쓰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럼 함께 시작할까요? 먼저,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라는 속담을 볼게요. 냥은 옛날에 무게의 단위나 돈의 기본 단위로 쓰였는데요. 노쇠로 만든 돈을 엽전이라고 했습니다. 엽전 10푼이 한 돈이 되고 한돈 10개가 모이면 한 냥이 되며 이한 냥이 1,000개나 모인 것이 바로 천냥인데요. 그만큼 천냥은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랍니다. 그래서 이 속담은 말을 잘하면 천냥이나 되는 큰 빚도 갚을 수 있듯이 힘들고 어려운 일도 따뜻하고 현명한 말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진심을 담은 좋은 말 한마디는 돈으로도 살수 없을 만큼 큰 힘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진솔한 사과의 말 한마디, 힘들어 지친 친구에게 건네는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만으로도 서로 쌓였던 오해가 말끔히 풀리고 굳었던 마음도 부드럽게 녹아내려 소중한 인연과 관계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바꾸고 소중한 관계를 지키는 밑거름이 되는 만큼 우리는 항상 진심을 담은 배려 있는 말을 쓰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네, 다음,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을 볼게요. 여기에서 곱다는 상냥하고 예쁘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속담은 다른 사람에게 내설 있게 대하고 부드럽고 예의 바른 말, 배려 있는 고운 말을 건네면 다른 사람도 역시 우리에게 상냥하고

고운 말로 대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 사이의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거칠고 날카로운 말을 하면 상대방도 차갑고 불쾌한 말로 돌아오기 쉽지만 내가 먼저 따뜻한

공손하고 상냥하게 말하면 친구도 흔쾌히 들어주고 기분 좋게 응해주죠. 말은 거울과 같아서 항상 먼저 고운 말을 쓰며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네, 다음 말 한마디에 북도칠성이 굽어본다라는 속담을 볼게요. 북도칠성은 밤하늘에서 가장 밝고 방향을 알려주는 귀하고 고귀한 별입니다. 이 속담은 진실되고 바른 말 한마디가 북도칠성마저 돌아볼 만큼 귀한 값어치가 있다라는 뜻인데요. 진심을 담은 좋은 말은 그 자체로 귀하고 존중받을 만한 가치를 지닌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같은 말 한마디라도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소중한 신뢰를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힘내세요. 멋져요. 사랑합니다. 이와 같은 말 한마디가 때로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의 기분도 좋게 해주고 마음도 따뜻해지게 하며 힘이 나게 하는 마법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을 잘 헤아려서 상냥한 말, 배려의 말, 친절한 말들을 서로 주고받으면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이나 선생님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분이나 친구들한테 이런 따뜻한 말들을 아끼지 않고 늘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인사성이 박대요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 동요 잘 들었나요? 이번에는 한우 속담들을 함께 알아볼게요. 好话三句, 软人心이라는 속담을 볼게요. 좋은 말 세 마디는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라는 뜻으로서 따뜻하고 배려 있는 말은 서로의 마음을 열어주고 굳어진 오해도 풀어주며 마음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一语值千金이라는 속담을 볼게요. 이는 한마디의 좋은 말이 천금과 같은 가치를 지닌다라는 뜻인데요.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아무리 귀한 재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큰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라는 속담도 그렇고 이처럼 말 한마디는 큰 빚도 갚을 수 있을 만큼 값지고 천금과 같은 가치를 지닙니다. 네, 진심을 담은 좋은 말 한마디는 큰 힘과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고 어려운 일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며 무엇보다 사람들 사이의 소중한 관계를 튼튼하게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말 한마디를 신중하게 생각하며 진심을 담아 사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이 가진 소중한 힘과 가치를 담은 속담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항상 배려와 진심을 담은 따뜻한 말 한마디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더욱 아름답고 소중한 관계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선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황성렬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6.1절 꽃명절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랑 춤춘다. 공짜라 공짝 함께 춤추자. 얼씨구 좋고 좋다. 북장고 울려라. 꽃보라 날려라. 온 세상 벗님들 다 같이 춤추자. 들판엔 훨훨 꽃나비 훨훨 내 맘도 훨훨 즐겁다 훨훨 6.1절 꽃명절 우리네 명절 화산 나비도 우리랑 춤춘다. 쿵짜라 쿵짝 함께 춤추자. 절시구 좋고 좋다. 북장고 울려라. 꽃보라 날려라. 온 세상 벗님들 다 같이 춤추자. 북장고 울려라. 꽃보라 날려라. 온 세상 벗님들 다 같이 춤추자.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연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네, 졸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싱그러운 바람 따라 펼쳐지는 그림 같은 내 고향의 여름 풍경을 노래한 가요, 내 고향의 여름 향기를 준비했습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

0: 아닌가 싶습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여러분들에게 알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0: 네, 어떤 소식이죠?
1: 이번 달에 6월 네. 7일, 그러니까 제가 역사를 찾아보니까 일요일이 되겠죠.
0: 네, 예? 맞죠.
1: 길태종이문진부에서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연변의 환자들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 전문가 선생을 말이죠. 특별 요청해 와서 연변의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0: 네.
1: 양남 주임이사인데
0: 처음이시죠?
1: 예, 네. 그렇습니다. 석사 연구생 도사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가급 중의학관리국 중점의 항목에 맞아 학술 인솔인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전국 노중의학 전문가 학술 경험 계승자로 활약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급 성급 중의학 학계 신병 선빙이라 합니다.
0: 네.
1: 전문위원회 상무위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럼 양남 선생이 조약에 어떤 질병을 잘 치료하는가 우리 해라 봅시다.
0: 네.
1: 첫째는 선장의 신장에 관계되는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만성 신장병에 거기에 보게 되면 신공능 쇄골증이라든가 당뇨병으로 일으키는 합병증 당뇨병 선빙에 그리고 고혈압으로 인기되는 선빙에 신병종합증 도낭성 이러한 말죠. 신장에 관계된 질병들을 잘

0: 잘 치료합니다. 또한 이 호흡기계통 질병 치료에서도 특기가 있는데 기관지 천식이라든가 만성폐렴이라든가 인후염이라든가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이런 병증에 폐기종, 폐내결절, 상호흡도 감염 이러한 호흡기계통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1: 네.
0: 또한 소화기계통 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만성위염, 특히는 위축성위염, 위에 발생하는 궤양이나 십이지장에 발생하는 궤양, 지방간, 담낭염, 변비, 설사 이러한 소화계통의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1: 네.
0: 심리혈관 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원인을 일으키는 머리가 어지럽거나 편두통이 생기거나 뇌공혈 부족으로 생기는 일련의 증상에 뇌경색으로 생기는 증상에 관심병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1: 네.
0: 또한 갑상선 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라든가 갑상선에 발생하는 결절 갑상선 종대 이러한 마저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부인과 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월경불조라든가 란소낭종이라든가 통경의 갱년기 종합증 이러한 병증들도 잘 치료합니다. 남성과 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성공능 장애라든가 정사각 정맥 곡장이라든가 이러한 마저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1: 네.
0: 또한 또 골과 계통 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주간판 돌출이라든가 퇴행성 관절염이라든가 풍수성 관절염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달 6월 7일에 일요일날에 와서 연변의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특히는 신장에 관계되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게 되면 이런 말이죠. 국가급 전문가가 오셨을 때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1: 네.
0: 그러면 오늘은 시간을 짜내서 이 양남 선생이가 말이죠. 신장에 관계되는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하고 토론을 해봅시다.
1: 네.
0: 사실 우리나라에서 신장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 보게 되면 1.4억 정도 되는데 우리 화암이라 해보게 되면 여러분들 속에서의 화암을 마저 해본 사람들이 있겠지만 뇌창궐합니다. 소변 화암을 해보게 되면 담백이 나가거나 그 다음에 말이죠. 선생님 내가 화암을 했는데 피 나간답니다. 체내에 양심에 그리고 또 신장 공능의 지표에 지간뇌수단 이러한 수치가 말이죠. 높아지거나 너무 낮아지거나 이러한 폐단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신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형태라든가 이런 것이 다 말이죠. 변화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장 질병을 놓고 본다 할 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원발성 신장 질병의 선장에 여기에 보게 되면 만성신염이라든가 만성신우신염이라든가 신병종합증이라든가 이러한 말죠 병들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발성 신장질병이 또 있습니다. 지화에 얘기해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이라든가 고생하는 분들이 시간이 일정하게 지나게 되면 말이죠 신장질병이 또 인기됩니다. 그리고 또 염증 감염이라든가 간염이라든가 종류성 병변으로 말이죠. 또다시 신장의 공능이 문란이 생기면서 신장질환이 일으키게 되는데 이걸 갖다서 말이죠. 개발성

0: 신장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어보겠죠. 내 아직 진단은 말이죠. 확진을 받지 못했는데 내가 신장에 모병이 있는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면 이럴 수가 있는가, 예, 궁금할 테죠. 하나는 말이죠. 눈 언저리 연포랍니다. 눈 언저리라든가 혹은 손발이 부어납니다. 수종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말이죠. 옛날에는 내가 혈압이 정상이 되는데 최근에는 말이죠. 저도 모르게 말이죠. 혈압을 챙겨보게 되면 고혈압이 나타납니다. 혈압이 높아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소변이가 말이죠. 수량이 아주 적어집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먼저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예, 안녕하세요.
2: 두 분 수고 많습니다.
0: 예, 응남합니다. 예.
2: 네, 오늘 저 원장님 진료를 좀 전문 받으려고 신청하는데 전옥화 여사님이 추천했거든요.
0: 예, 예.
2: 오늘 가능합니까?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2: 평소에 구병 해가지고 다리가 저리고,
0: 예.
2: 약 먹은 일이 잘 낫지 않아가지고, 오늘, 저, 이따가 전옥화 선생님이 추천해가지고, 원장님 진료를 보라고 해가지고, 오늘 또 보려고 합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2: 네,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선생님, 우리는 두량수가 박윤덕 선생님을 보였습니다. 그래, 오늘도요, 가라고 부탁을 기탁합니다.
0: 어떤 상황에서 보입니까?
3: 우리의 집에서는 위축성 위염이고 식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었는데 그 선생님이 약을 쓰고 좀 나섰습니다. 그래서 나서 더 보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는 관이 잘 아여고 경력이 나쁘고 위가 나빠서 가 보였는데 좀 아직까지는 크게 정황이 알리지 않습니다. 그래 가서 더 보이려고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3: 예, 안녕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세요.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네.
4: 이태성님이죠.
0: 예, 맞습니다.
4: 이전에 머리 아프고 귀에서 소리 나고.
0: 예.
4: 그리고 저기 잠이 잘 안 오던 거, 그러니까 많이 허무된 것 같습니다.
0: 어느 분은 보였습니까?
4: 원장 선생님 보였는데 한 여동 더 치료하게 되고요.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4: 네,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세요. 예.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5: 그 박윤덕 선생님이 연락을 그럽니다.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5: 그 단남이 좀 뵈자고.
0: 예,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5: 네, 알았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박윤덕 주임님 모시게요.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6: 예, 저는 잠을 잘 못 자고 그리고 허리도 아프고 배도 시럽고 잠을 못 자니까 또 짜증나고 이랬다.
0: 예.
6: 허리 문진 가려고 하는데 박윤덕 주임 부탁드립니다.
0: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그냥 오전에 오십시오. 예.
6: 오전에, 예.
0: 예, 예.
6: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0: 예,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선생님, 오시면 그술 사진 만나보자 그럽니다.
0: 예.
7: 이제 오시면
0: 술
7: 사진.
0: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계 다 됐습니다. 예, 예.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8: 예, 저는 위가 뜬뜬하고 대변이 시원치 못하고 어떤 때는 자다가 위 아파서 새벽에도 일어납니다.
0: 예,
8: 예. 예, 그리고 미숙하고 머리도 아픕니다. 지금 요즘 방송 들어보니 거기 박성호 주임 선생님이 소아내과를 바라신다니 오늘 가보려고 그럽니다.
0: 예, 이게 됐습니다. 예.

0: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1: 예,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예, 여보세요.
0: 예,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0: 예.
3: 저는 예, 이 좀 지치고 많이 지는 사람인데.
0: 예.
3: 그만큼 인후염도 있고 뭐 항상 그 목이 간질간질하고 이래서 그 뭐 영양폐랑 무슨 하여튼 그런 데 대한 약을 먹어도 어째 그냥 낫지 않고 이래서 그런데 그 내동이 말하는 게 그 영질시 아 영질신 게 그 영질의 그 저 우리 외진다 그런데 저 길타중이병원에 그 용환 이사했다고 거기 가보라고 그래서
0: 예.
3: 지금 전화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0: 예.
3: 그래서
0: 우리 길태중인문진부에
3: 예.
0: 그 박창호 선생이란 분이 있습니다. 예.
3: 아, 내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도 듣고 내서 그 사람 좀 알려준 대로 그 박창호 선생 뭐 좀 이 기관지에 대한
0: 예, 예, 그래서
3: 한다고 그래서
0: 예.
3: 그래서 좀 오늘이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0: 예. 예,
3: 시간이 되겠는지만 예. 뭐라 그래.
0: 그냥 오시면 됩니다.
3: 예, 예.
0: 연결됐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러니까 예, 이 신장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예, 하나는 부원하고 예, 그 다음에 원래 혈압이 정상이던 분들이 맞아요. 예, 저도 모르게 혈압이 높아지고 예, 고쇠야 예, 그리고 소변에 말이죠. 이상한 현상들이 생깁니다. 예, 어떤 분들은 예, 소변이 말이죠. 옛날보다 예, 작아지고 예, 량이 예. 어떤 분들은 더 심할 때는 소변이 없습니다. 예. 우뇨 예.
2: 네.
0: 또 어떤 분들은 또 소변이 너무 자자 문제고 예. 두뇨 예.
2: 네.
0: 예. 그리고 뇨핀 예. 잦단 말입니다. 자주 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환자분이 본인이 합니다. 소변 볼 때 선생님, 내가 어째 소변 볼 때 피 나갑니까?
2: 네.
0: 이렇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예, 우리 화암을 하게 되면, 예, 그, 찡샤뇨라 합니다. 예. 현미경을 보게 되면, 피가 말이죠. 나가는 것이, 예, 증명됩니다.
2: 네.
0: 예, 그리고, 예, 많은 분들이, 저도 사회생활에서, 예, 많은, 예, 친구도 좋고, 환자분들 좋고, 거품이 많다, 소변에.
2: 네.
0: 예. 거품이 많은 것이 또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어떤 분들은, 대부분도 그렇습니다. 화물함이, 예, 무슨, 문제가 이상한 것이 나타나지 않은데, 소변에 거품이 많고요. 어떤 분들은 또 소변을 화물하게 되면, 단백뇨라든가, 예, 체쇠라든가 이런 것이 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2: 네.
0: 그리고 신장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전번에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 요나의 선즈후라고 해 허리라는 거는 말이죠. 신장이 머무는 곳이다. 예, 집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신장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대부분의 허리가 시큼시큼 아파나고 예? 맥이 떨어지고 예? 무릎이 맥이 없고 이러한 증세들을 예, 보입니다. 그러면 신장질병에 대해서 우리 지금 토론하고 있는데 신장질병으로 고생하는 중에서 만성신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2: 네.
0: 신장질병에서 보게 되면 대략 말이죠. 11% 정도로 타지라는데 저희에게는 말이죠. 신장에 있는 신소구가 말이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말이죠. 면역계통이 말이죠. 문제가 발생하면서 감염 상태가 나타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예. 네. 들립니까?
0: 예, 듣고 있습니다.
4: 예,
0: 예. 예,
4: 제가 저기차변에서 박창호 선생님께도 윌레서도 관절레도 보였는데,
0: 예.
4: 몸에 또 어떻게 좀 더 아프니까, 한번더 장출에서 오는 이사가 있다니까, 이번 공일날 좀 가려고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일요일 날에. 예약이 다 됐습니다. 예.
4: 예.

0: 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네, 건강하십시오.
2: 땀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 뭡니까? 박창호 주임님 저, 연대하시라고 합니다.
0: 예, 네, 어떤 정화입니까?
3: 예, 평소에 걸으면 숨이 많이 차고요.
0: 예.
3: 식은 땀에 땀은 많이 흘립니다.
0: 예, 예.
3: 그래서
0: 예.
3: 여러 번 약속 되는데 효과가 영 좋습니다.
0: 예.
3: 그래도 꼭 공고히 하려고 오늘 예약 부탁드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락이 예. 다 됐습니다. 예, 예.
3: 예,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십시오.
3: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네,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박윤도 선생님이 예약을 부탁합니다.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4: 예, 저는 예, 밤잠 자지 못하고 예, 가슴이 답답하고 항상 예, 맨안에 그 가슴이 당황해 나고 예, 이렇습니다.
0: 예, 예.
4: 그리고 선생님이 그 약을 몇 번 쓰고 나 예, 많이 좋아지고 밤잠도 좀 자는 시간도 늘어나고 예, 거푸한 감을 예, 좀 가지는데 오늘 예, 좀 더 써보려고 하는데 예약 되겠습니까?
0: 예, 완전히 됐습니다. 오전에 오. 오시면 됩니다. 예?
4: 아,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2: 네.
0: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응당합니다.
5: 저는 예, 오랜 당뇨병입니다.
0: 예, 예.
5: 그래, 어제 오랜 당뇨병이라고 이제 맥이 있다고 그 예. 두 다리 메시시 안기고도 길 가다도 통닭 물 안기시고 이렇습니다.
0: 예예예. 예, 예.
5: 그리고 또 밥맛도 예, 원래는 그전에는 예, 당뇨병에 배 모자라 못 먹었는데
0: 예.
5: 지금은 예, 밥 먹기 싫습니다. 그리고 맥이 없습니다.
0: 예예.
5: 그래
0: 예.
5: 다른 병원에가 보니까 배 크게 없다고 한 당뇨병이라고 진단하는데 수원장 원장 선생님 보니까 예, 제 가슴이 허혈이 꽉 차서
0: 예.
5: 그래서 밥을 못 먹답니다. 그러면 약을 줘준데 조금 낫습니다.
0: 예, 예,
5: 한 번 더
0: 예.
5: 가자고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 다
5: 예,
0: 됐습니다.
5: 수고하세요.
0: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점,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점,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말씀 주시죠.
0: 예, 이 만성 신염이라 할 때는 그 신소구하고의 관계되는 이런 질병인데 예, 선쇼 절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교대를 드리겠습니다. 예, 신장에 말이죠 아주 중요한 말이죠 조성 부분인데 예, 무슨 작용을 하는가에 인체 내부에서의 예, 혈액이 말이죠. 예, 예, 우리 콩팥질 하는데 신장을 통과할 때, 예, 조약에는 꾸어리에 대과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이 신소구가 말이죠. 예, 혈액 중에, 예, 폐물을 말이죠. 예, 대과해서 예, 쓸데없는 거는 내보낸단 말입니다. 그리고 남아도는 말이죠. 이런 수분이라든가 액체를 말이죠. 예, 체외에다 배출해주는 이런 말이죠. 기능이 있습니다. 아울러서의 또 영양성분이라 우리 몸에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걸 말이죠. 에, 저축하는 말이죠. 이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소구가 여러분들이 리얼하겠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이러한 말이죠. 폐물을 제외다 배출해야 되는데 배출을 못하고 영양분은 또 말이죠. 보류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보류를 못하고 이렇게 되면 1년이 말이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2: 네.
0: 우리 화암이라 해보게 되면

0: 단백뇨가 나가거나 또 쉐뇨라 합니다.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습니다. 심할 때는 말이죠. 환자분이 소변, 뭐, 선생님, 어째 내 소변에서 피가 나갑니까? 네. 이런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런 감각은 없는데, 화음하게 되면 첸쇠라 합니다. 예. 그 말에 증시하뇨, 예. 현미경 하에서 피가 네. 나가는 것이
1: 눈으로는 보이지 않죠.
0: 예, 예. 예. 육안뇨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 눈으로 볼 수 없는데. 그리고 말이죠. 혈압이 원래 정상이던 분들이 고혈압으로 말이죠. 번져지고. 특히 정상으로 본다 할 때, 선생님, 내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눈이 붓기고 다리가 부어납니다. 손으로 꾹꾹 누르게 되면, 그거 말에 들어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간이라든가 뇌수단이, 이 심장 공능 검사인데, 현대의학적으로, 이런 것이 말이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중의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주의하게는 이런 말이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천지번 선장이라 합니다. 하나는 후천지번 비장이 각종 원인으로 인해서 피선량시에 비장이라든가 신장이라든가 이런 공능이 말이죠. 현저히 하강되기 때문에 체내에 말이죠. 이 수의증이라는데 물 숫자에 정약 적자 이런 것이 말이죠. 다 일련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말이죠. 부원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특히 비장의 양기에 후천지보이라는데 허약해지게 되면 수습이 말이죠. 체내에 고이면서 일련이 문제가 생기는데 얼굴색이라 보게 되면 황발서라 합니다. 하늘로에 어떤 분들은 또 누리끄리해지고 항상 어떻습니까? 형체가 추원합니다. 징한에 그리고 맥이 딱 떨어지고 밥 먹기 싫고 이러한 말이죠. 증세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비장이나 신장에 말이죠. 이만의 기능이 다 허해지는 피선량구이라는데 기혈이 또 부족해지고 이러게 되면 말이죠. 늘상 얼굴이 말이죠. 부어나고 맥이 없고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나고 허리라든가 다리가 말이죠. 맥이 떨어지고 또 시큼시큼이 아파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이 부족해서 또 뭔가 되면 이 신장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보게 되면 간선퉁변이라 하는데 중요하게서의 이 간선이가 맞아 의미가 부족해지게 되면 간에 있는 말이죠 양기가 말이죠 위로 뻗쳐집니다. 쌍강 상태에 항진 상태라 합니다. 이러게 되면 또 아까와 정황이 다르게 말이죠 얼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말이죠 늘상 말이죠 발가우리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말이죠. 현운증을 느끼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태양혈이라든가 혹은 뒷골이라든가 말이죠. 이런 부분이 아파나거나 뻗쳐지는 현상이 있고 가슴이 늘상 말이죠. 두근닥거리고 잠들기 바쁘고 말이죠. 이러한 말의 증세들을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아직까지는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데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두 분.
0: 예, 예.
2: 따라 같이 주문하러 갔는데.
0: 예.
2: 저기 지금, 저기 냉장이 아파서 그 치료를 받았는데 중요한 치료가 가능합니까?
0: 완전히 됩니다. 예.
2: 완전히 됩니까?
0: 예, 예. 이렇게 합시다. 오늘 오시겠습니까?
2: 아, 오늘날 내일 갈게요.
0: 아, 그러면 일단은 봅시다.
2: 저기, 예.
0: 박윤덕 주임을 찾으세요.
2: 박윤덕 주임이요?
0: 예, 예.
2: 예, 박윤덕 주임 되고 박창호 선생님 됩니까?
0: 다 됩니다, 예. 예. 예, 예 랑호에, 예. 예.
2: 중간 치료 가능합니까?
0: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 예,
2: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예, 갈때 예. 그, 병원에 갔다 전화드려 예약할게요.
0: 예, 그래요?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오전에,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3: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수 각급 여러 부문에서는 실무적인 조치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일상에 융합되고 대중에게 혜택을 주도록 주동하고 있습니다.
3: 전주 홍수방지 가뭄대처사업 화상회의가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2: 올 시즌 중국 축구 갑금리그 경기장 밖에서 연변의 맛 홈구장 특색 상품 장터가 동시에 펼쳐져 체육 플러스 상업 플러스 문화관광 심층 융합 모식으로 도시 소비 새 활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올 3월 12일 14기 전국인대 4차 회의에서 표결 채택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우리 주 각급 여러 부문에서는 실무적인 조치로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일상에 융합되고 대중에게 혜택을 주도록 추동하고 있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교육계통의 법정 직책을 명확히 하고 어떤 사람을 양성하고 어떻게 양성하며 누구를 위해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법치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학교의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교육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심화하면서 교내와 교외, 온 오프라인, 학교 교수와 사회 실천이 서로 결합된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몰입식, 체험식, 참여식 교육을 통해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이 마음속에 내면화되고 행동으로 외면화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당위 교육사업위원회 종합처처장 리국화입니다. 근일에 주 교육국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학교 운영관리와 인재 양성 전 과정에 융합시키고 정신고취 인재 육성, 문화 침윤, 상호 융합 체계 프로젝트를 깊이 실시했으며 대학교 중소학교 개학 첫 수업, 6가지 1년 평리 등 30여 가지 확고 수립 교육 교수 활동을 혁신적으로 전개해 어떤 사람을 양성하고 어떻게 양성하며 누구를 위해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합격된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신시대 민족사업의 근본 준칙을 제공했고 민족지역 언어문자사업을 잘하는 데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주민족사무위원회에서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법률 중에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에 관한 요구를 우리주가 올해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동어흥변표준어 보급행동에 락착시켜 언어의 상호소통으로 변강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문화침윤으로 사상공감대를 응집하며 규범적인 응용으로 사회발전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주민족사무위원회 민족어문사업처처장 최영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속적으로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재반 요구의 기준을 맞추고 법치 힘으로 연변 언어문자사업 고품질 발전을 수호하며 언어소통으로 마음의 소통과 운명의 연결을 진정으로 실현해 변강지역 번영 안정과 민족단결진보를 위해 튼튼한 사상 문화 토대를 다지릅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반포 실시는 신시대 민족사업 법치 건설의 중요한 리정표로서 변강 민족 지역 고품질 발전에 튼튼한 법치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변경 통상구 도시로서 훈촌시는 시종 중화민족

0: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터전 건설에 초점을 맞춰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질 제고 승격 행동과 여러 민족 왕대 교류 융합 세계 계획을 깊이 실시했으며 훈춘 특색을 지닌 다섯 갈래 민족 사업 모범대를 형성해 여러 민족이 광범위하게 내왕하고 전면 교류하며 심층 융합되는 탄탄한 길을 개척했습니다. 훈춘시 민족 종교 3국 국장 왕년입니다. 우리는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근본 준칙으로 민족 단결 진보 선전월 등 중요한 시간대를 충분히 이용하며 7 플러스 N 진입 건설 활동을 들어주고 분류 시책하고 알심드려 이래 법률 조문이 문건에서 벗어나 대중에게 다가가게 하렵니다. 학습 선전 형식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내용을 풍부히 해 신시대 민족 사업의 질과 실효를 높이렵니다. 도문시에서는 변경통상구 특색을 입각해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강 성류홍 사업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고 기층융합 진지를 튼튼히 구축했으며 법률보급 선전과 융합식 교류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합을 착실히 추진해 법치 정신과 민족 단결 이념이 기층에 뿌리 내리고 인심에 깊이 스며들도록 조성했습니다. 도문시 당위 통전부 부부장이고 도문시 민족 종교 3국 국장인 성선룡입니다. 향후 우리는 엄격히 법률 요구의 기준을 맞춰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방면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들어줄 것입니다. 법률 보급 선전을 심화해 법치 정신이 기층에 들어가고 대중에게 다가가도록 주동해 사상 토대를 튼튼히 다지렵니다. 시범 건설을 다잡고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구 건설에 조력해 사업의 질과 효과를 높이렵니다. 민생융합에 초점을 맞추고 융합식 사회구역 건설을 심화하며 해민실사를 잘 처리하고 법치로 변강 안정과 민족 단결을 수호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한마음으로 함께 건설하고 발전 성과를 함께 누리도록 하렵니다. 향후 전주 상하는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깊이 학습 선전 관찰하면서 사업 책임을 단단히 다지고 장기 효과 기재를 건전해하며 융합 단체를 풍부히 하고 정감적 연결과 문화적 동질감을 증진시켜 법치의 힘으로 민족 사업 고품질 발전을 수호하게 됩니다.
1: 전주 홍수방지 가뭄대처사업 화상회의가 1일에 소집됐습니다. 회의는 홍수방지 가뭄대처 중점 임무를 전면 포치해 전주가 안전하게 증수기를 넘도록 튼튼한 장벽을 구축했습니다. 부조장 두경국이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회의는 당면 홍수방지 가뭄대처 형세를 깊이 연구 판단하고 각 현시와 부문에서 정치 위치를 확실하게 높이고 시시각각 홍수방지 가뭄대처 단계를 단단히 조이며 어려움을 보다 충분하게 예상하고 조치를 보다 조밀하게 준비해 만전의 방책으로 만일의 가능성에 대처해 사업 주동권을 확고히 장악해야 한다고 명확히 요구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홍수 방지 관건은 사람에 있고 실시에 있습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큰 물 정황 발전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응급 예비안을 1층 세분화하며 허점과 부족점을 보완하고 물자 비축과 인원 배치가 제대로 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시정 인민대중 생명안전을 첫자리에 놓고 각 향진, 촌락, 위험구역 인원 밀수를 전면 파악하며 대피로선, 안치장소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응당 이전해야 하면 전부 이전하고 일찍 이전하고 신속히 이전해야 합니다. 주 응급관리 수리 부문에서는 사불 이직 방식으로 각 현시에가 재반 사업을 검사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홍수방지 가뭄대처 사업은 인민대중 생명재산 안전과 관계되고 경제사회 안정발전과 관계됩니다. 전조 상하는 하나의 국면 사상을 확고히 수립하고 통일 지휘 배치를 1층 강화하며 부문 협동 연동을 심화하고 당직 보고 제도를 엄격히 실시하며 엄하게 감독 지도 문책을 들어줘야 합니다. 한편 라디오, 텔레비전, 위챗, 짧은 영상, 향촌 확성기 등 다원 전파 경로에 입탁해 상시적으로 홍수방지 가뭄대처 위험 대피 지식 선전을 펼치고 전방위적으로 대중의 자아경계의식과 응급대피 능력을 높여 전민 홍수방지 가뭄대처에 강대한 합력을 응집해야 합니다. 회의에서 관련 부문은 전조 증수기 날씨 추세 예측 정황을 회부하고 홍수방지 재해구조, 홍수가뭄 재해방어, 지질재해 경계, 도시침수 경계 등 중점 사업을 포치했습니다. 훈촌시 도문시는 장마철

0: 대비 관련 사업 준비 정황을 회부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화상회의 형식으로 소집되고 각 현시에 분회의장을 뒀습니다.
1: 도나시 첫 로후주거단지 승강기 추가 설치 대상이 일전 도나시 민주가도 중심 사회구역에서 착공돼 주민들이 층집을 오르내리기 어려웠던 난제가 실질적인 해결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도나시 민주가도 중심 사회구역의 한 층집은 7층짜리 로후주택으로 3개 단원의 42가구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건설한 지 오래됐고 기초시설이 부족한 전형적인 로후주거단지에 속합니다. 이 건물에는 노인들이 많이 주거하고 있고 계단을 오르내리기 불편해 승강기 추가 설치는 주민들의 가장 절박한 염원이었습니다. 대중들의 요구사항에 대답하고자 도나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에서는 도시갱신과 로후주거단지 개조 사업과 결부해 승강기 추가 설치 관련 정책을 적극 실시했습니다. 가도 사회구역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 부문 사업열군들은 주민들을 방문해 정책 보조, 비용 분담, 시공 절차, 후기 유지 보수 등 대중이 관심하는 문제에 자세히 대답하면서 대상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도나시 첫 로후주거단지 승강기 추가 설치 대상이 순조롭게 착공되도록 보장했습니다. 도나시 민주가도 중심 사회구역 주민 주룡인입니다. 집이 7층이어서 오르내리기 힘듭니다. 승강기를 추가 설치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기뻤습니다. 오래된 소망이 실현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층집을 오르내리기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 도나시 민주가도 중심사회구역 주민 로진산입니다. 이 건물에서 20여년간 생활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지금은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듭니다. 이번에 좋은 정책이 우리들에게 많은 편리를 줘 아주 기쁩니다. 도나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에 따르면 도나시 2026년 로후주거단지 승강기 추가 설치 해민 정책이 이미 정식 실시됐는데 4층 내지 6층짜리 주택에 설치하는 승강기는 한 대당 25만 원 정책 보조를 받을 수 있고 7층짜리 이상은 한 대당 30만 원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택 특별 유지 보수 자금, 주택 공적금으로 개인 분담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 창구기는 기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설치 수요가 있는 주민들은 반드시 6월 20일 전까지 전부 수속을 마쳐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이 보조금 정책을 향수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도나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로후주거단지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차례에 나누어 질서 있게 대상 건설을 추진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실속 있는 혜택을 향수하게 함으로써 민생실사를 대중의 마음에 들게 할 방침입니다.
0: 연변 용정커시안팀은 5월 30일 홈에서 장춘 아태팀과 정체로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주 상무국,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연결시 상무국, 연결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공동 구축한 연변의 맛 홈구장 특색 상품 장터가 동시에 펼쳐져 체육 플러스 상업 플러스 문화관광 심층 융합 모식으로 도시 소비 새 활력을 불러일으켜 열띤 경기 흐름을 산업발전의 증가량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번 연변맛 홈구장 특색상품 장터 활동은 홈경기 인기자원을 이탁해 연변 본토시장 자원을 통합했습니다. 활동에는 35개 시장 주체가 참가했는데 특색 음식, 식품 가공, 문화 창의, 완제품 기름, 자동차 판매 등 분야를 포함했습니다. 활동은 제품 전시, 소통 체험, 특색 쇼핑, 미식 맛보기를 일체화한 몰입식 소비 전경을 구축해 축구팬과 주민들에게 일괄식 다원화된 소비 체험을 가져다 주어 짙은 연변 풍정과 왕성한 도시 소비 활력을 전방위적으로 전시했습니다. 연길시 삼꽃냉면 융성점 점장 조련아입니다. 이번 연변맛 홍구장이란 좋은 플랫폼을 빌어 연길의 전통 조선족 미식을 전시하게 됐습니다. 삼꽃냉면은 연변 조선족 무형문화재 미식입니다. 경기장 격정이 냉면의 시원함과 어우러져 일지 관광객들이 연길의 정체로운 축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조선족 특색 미식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활동의 큰 주목점인 소규모 자동차 전시 활동에는 30가지 인기 차종들이 집중 전시돼 축구 팬들이 경기를 관람하고 난 뒤에 새 차를 구경하고 자동차 구매 혜택을 유예하겠습니다. 열띤 경기 분위기, 풍부한 장터 경영 모식은 축구 팬들이 연변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융합 발전에 새 활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연변축구팬

양극입니다. 저는 연변 현지 축구 팬입니다. 연변 팀 홈 경기가 있을 때면 와서 응원합니다. 자동차 전시, 장터 활동이 펼쳐져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전시됐네요. 특히 이 장터에는 현지

0: 를 주입해 축구팬들이 체육 경기를 관람하는 한편 현지 문화를 깊이 체험하게 했습니다.
1: 초여름 들어 연계시는 1년 중 가장 낭만적인 꽃 시즌에 접어들었습니다. 시내의 해당화와 귀룩나무 꽃이 만개하고 거리 곳곳이 꽃으로 가득 차 이 변경도시에 아름다운 색채를 더했습니다. 연길 거리에서는 어디서나 해당화를 볼 수 있습니다. 분홍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꽃송이가 가지에 빽빽하게 피었는데 바람이 불어오면 꽃잎이 가볍게 춤을 추며 아름다운 경치를 이룹니다. 이와 함께 진달래 북거리 인도변에는 수십 그루 귀룩나무꽃도 만개했습니다. 하얗고 소박한 귀룩나무꽃은 연한 녹색 나뭇잎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태를 뽐냅니다. 미풍이 불면 꽃들이 흔들리고 은은한 향기가 퍼져 전체 인도를 청신하고 우아하게 장식합니다. 이 도로를 걷다 보면 마치 천연 꽃향기 터널에 들어선 듯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개화기를 맞아 연결공원에도 각종 꽃들이 햇살 아래 활짝 피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3355 꽃길을 거닐거나 멈춰서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과 꽃밭에서 뛰어놀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연길 주민 장연매입니다. 오늘 다 같이 모여서 놀러 왔는데 정말 기쁩니다. 연길 공원이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보니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근일내 연길시에서는 도시 로코아미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현지 기후에 적합한 관상나무와 화초를 엄선해 과학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거리마다 경치가 다른 도시 생태 경관을 조성했습니다. 연결시에서는 해당화와 귀룩나무 꽃을 대규모로 재식해 도시 미관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 자연과 가까이 하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해줬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중화전국총공회는 그늘 2025년 전국총공회 종업원 책방 명단에 관한 통보를 인쇄 발표했는데 그중 연변노동자문화궁 종업원 책방이 전국총공회 종업원 책방으로 됐습니다.
0: 올 5월 주적십자회, 주위생건강위원회, 주교육국에서 공동으로 펼친 연변주 교정 긴급구조 양성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된 가운데 사생도 앞 511명이 응급구조 양성에 참가해 전주 10개 대학교, 중소학교에 교정 긴급구조원을 보충했습니다.
1: 훈천시 삼국 해해리 주제상업거리 개조대상 건설이 질서있게 추진되고 있는데 6월 중순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삼국 해해리 주제 상업거리 개조 대상은 훈춘 해산물거리 북쪽에 위치했는데 총 투자가 8,500만 원이고 부지 면적이 0.96 헥타르입니다.
0: 올 3월 1일에 왕청년 장영가도에서는 로호 주거단지 주민들의 계단 오르내리기 난제를 해결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모를 받고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해민 공사를 착실히 추진했습니다. 5월 30일 장영가도 관할구역 농전주거단지 2단원의 승강기 추가 설치 공사가 정식 시작됐습니다.
1: 올 들어 안도현 성문진에서는 중증 곤란 장애인 가정 자택 무장애 개조 공사를 착실히 추진해 40가구 특수 인원 가정에서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도움을 줬습니다. 이번 개조에는 출입문 교체, 벽면 개조, 온수기 설치, 무장애 변기 설치 등이 포함됐으며 태양에너지 가뭄전 등 지능 감지 카메라 등 편민 안전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정천령이었습니다.
2: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 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3: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2: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3: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2: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4: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5: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4: 민생 열산.
5: 민생.

0: 여러분의 관심사와 어려운 문제, 정책과 법률,
1: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가급적인 해결을 촉구하며 봉사성과 여론 감독 기능을 갖춘 민생 열선,
0: 여러분의 지킴이로 나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미연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구름이 많은 날씨에 소나기 혹은 우레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 변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 변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8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2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2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0: 공무원은 일전 상주지 기본 공공서비스 제공을 추진할 때 관한 실시 이견을 인쇄 발부했습니다. 이견은 상주지에서 기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허적 미취득 상주 인구와 허적 인구가 기본 공공서비스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은 인민의 날로 증가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유리하며 도시화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내 수요 잠재력을 방출하며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이의를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견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습니다. 이주 자녀의 교육 보장을 강화하고 의미교육 단계 이주 자녀의 공립학위 취득 비율을 공고히 하며 이주 자녀를 상주지의 학령전 교육, 고중 단계 교육 공공서비스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추동해야 합니다. 더 많은 도시가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거주하는 허적 미취득 상주인구 가정을 공공임대주택 보장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추동하고 유연성 취업인원이 주택공적금 제도에 참가하도록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취업지에서 종업원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허적 제한을 전면적으로 취소하고 여러 류형 노동자들이 취업지에서 종업원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인도하며 농민공, 유연성 취업인원, 신취업인 형태 인원이 사회보험 제도에 참가하는 것을 건전히 해야 합니다. 상주지 기본 의료 보장을 강화하고 거주증을 소지하고 도시농촌주민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락착하며 타지역 진료 직접 결산 관리 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취업 기본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규정에 따라 취업 지원 정책을 시달하며 허적 미취득 자주적 창업인원의 창업 지원을 잘해야 합니다. 또한 허적 미취득 상주 인구를 상주시 아동 관심, 양로 보조, 사회 구조, 장애인 지원 등 기본 공공 서비스 범위에 점차적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

0: 0438-89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1: 건강한 피부, 연주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2: 네, 올해 대학 입시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올해 대학 입학시험 참가 정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시험과 관련해 주의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많은 학부모들과 또 수험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민생열선에서는 올해 대학 입시 정황과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애청을 바랍니다.

0: 요즘 어떤 어려움으로 애간장을 태우십니까? 정책 범벨 문제로 고민을 하십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민생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민생 열선이 항상 여러분과 고락을 함께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방송에서는 주 저생 시험 봉사 중심 김영호 주임과 주 공안국 지안지대 신호 경찰관과 함께 우리 주 대학 입시 정황 및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 나눠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7일부터 이 대학 입시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올해 대학 입시에 관한 핵심 정보들을 빈틈없이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시험 일정부터 제도 변화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대학 입시의 구체적인 시험 내용과 시간표에 대해서 김주임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 네, 올해 대학 입시 시험은 6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치르게 됩니다.
1: 네.
2: 구체적으로 7일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는 어문시험을 치게 되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수학시험을 치게 됩니다. 8일 오전 9시부터 10시 15분까지는 물리와 역사시험을 치게 되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외국어시험을 치게 됩니다. 9일 오전 8시 반부터 9시 45분까지는 화학, 11시부터 12시 15분까지는 지리를 치게 되고 오후 2시 반부터 3시 45분까지는 사상정치, 오후 5시부터 6시 15분까지는 생물학 시험을 치게 됩니다.
1: 네, 일정 잘 들으셨죠? 이제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주에서는 총 몇 명의 학생들이 대학 시험에 도전하게 되는지, 또 지난해와 비교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2: 네, 올해 우리 주에는 총 7,759명 학생들이 대학 입학 시험에 참가하게 되는데
1: 네.
2: 작년보다 약 700명이 감소했습니다.
1: 네.
2: 올해 수험생 중 역사류 수험생은 2,322명이고 물리류 수험생은 5,437명입니다.
1: 네, 그럼 수험생 수를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시험장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수험생들의 편리를 위해 지역별로 시험장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2: 네, 올해 우리 주에는 10개 시험 지점에 총 304개 시험장을 설치했습니다.
1: 네.
2: 각 현시별로 보면 연길시에는 연변 1중, 연변 2중, 연길시 제1고중 등 3개 시험 지점에 총 122개 시험장을 설치했고
1: 네.
2: 훈출시에는 훈출시 제1고급중학교 1개 시험 지점에 32개 시험장, 도문시에는 도문시 제2고급중학교 1개 시험 지점에 10개 시험장, 도나시에는 도나시 실험중학교 1개 시험 지점에 67개 시험장,
1: 네.
2: 령정시에는 영정고중 1개 시험 지점에 13개 시험장, 화룡시에는 화룡시 신동초학교 1개 시험 지점에 16개 시험장, 왕청현에는 왕청현 제4중학교 1개 시험 지점에 23개 시험장, 안도현에는 안도 제3소학교 1개 시험 지점에 21개 시험장을 설치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또 몇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학 입시 제도 개혁에 대해 또 여전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 3 더하기 1 더하기 2 모식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또 학생들에게 어떤 선택지를 주는 건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 네, 2024년부터 우리 길림성을 비롯한 7개 성자치구에서 대학 시험 개혁을 가동하여 올해로 우리 세 번째 해가 됩니다.
1: 네.
2: 개혁의 내용은 총체적으로 문과리과 개념을 타파하고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선택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공정하고 과학적인 인재 양성 목표를 실현하고자 함이 있습니다.
1: 네.
2: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3 더하기 1 더하기 2 모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3은 어문, 수학, 외국어 시험을 가르치고 교육부에서 통일로 출제합니다.
1: 네.
2: 기타 6개 학과 즉 사상정치, 역사, 지리, 물리, 화학, 생물학 등 학과는 지방에서 자체로 출제하는데 6개 학과 중에서 수험생은 본인의 흥취나 지향하는 전업이나 지원하는 대학의 요구에 따라 세 개 학과를 선택하여 시험 칩니다.
1: 네.
2: 그중에서 물리와 역사는 우선 선택 학과로서 반드시 두 개 학과 중에 한 개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1: 네.
2: 다음에 나머지 네 개 학과 중에서 또 두 개 학과를 선택하여 시험 칩니다. 여섯 개 학과에서 세 개 학과를 선택하다 보니 배열 조합으로 총 12가지 조합이 나오게 됩니다.
1: 네.
2: 그중 우리 주에서 선택 인수가 가장 많은 조합은 물리, 화학, 생물학, 즉 전통적인 리과 조합인데
1: 네.
2: 수험생 수가 4,661명이고 총 수험생의 6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전통 문과인 역사, 정치, 지리 조합이 2,303명으로 30%, 그 다음으로 많은 조합이 물리, 화학, 지리 조합인데 418명, 물리, 화학, 정치 조합이 352명 순입니다.
1: 네, 그렇군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춰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도가 실시되면서 시험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도 달라졌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2: 네, 대학 입시 시험의 총점은 750점이고
1: 네.
2: 어문, 수학, 외국어 시험 성적은 한 과목에 150점씩 총 450점입니다. 선택 과목 성적은 각 과목당 100점입니다. 네,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정치, 지리, 화학, 생물학 4개 학과는 등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1: 네.
2: 즉 시험지의 원시 성적을 그대로 총 성적에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등급에 따라 부여된 점수를 총 성적에 합산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1: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3 더하기 1 더하기 2 모식에서는 2에 해당하는 화학, 생물, 정치, 지리 과목은 원 점수가 그대로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혹은 전 성내 등급에 따라 새로 매겨진 점수가 반영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등급에 따른 점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는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2: 네. 정치, 지리, 화학, 생물학 이 네 개 학과는 전 성에서 해당 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의 성적을 다섯 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1: 네.
2: 예, 구체적으로 상위 15%에 드는 학생을 A등급, 15부터 50%까지 B등급, 50에서 85%까지 C등급, 85%에서 98%까지 D등급, 하위 2%는 E등급 이렇게 다섯 개 등급으로 예, 나누게 됩니다.
1: 네.
2: 예를 들면 한 학생이 예, 생물학 성적에서 70점을 맞았는데
1: 네.
2: 이 성적이 전성 생물학 성적 10% 안에 들었다고 가정할 때
1: 네.
2: 예, 이 학생의 점수는 등급 부여 성적으로 환산하여 대략 92점 좌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2: 즉 시험 점수는 70점이지만 대학 시험 총점에 92점으로 합산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등급 부여 점수의 최저 점수선이 있습니다.
1: 네.
2: 30점입니다. 시험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예, 최소 30점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이 등급 점수 방식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물리와 역사 과목은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또 정치, 지리, 화학, 생물 과목은 이런 다소 복잡한 등급 점수 방식을 적용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 네. 새로운 대학 입시 정책에 의하면은 수험생은 반드시 물리 혹은 역사 중에서 한 개 학과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 록취를 할 때 물리류와 역사류를 분류하여 록취하기 때문에
1: 네.
2: 물리 성적과 역사 성적은 서로 연관성이 없습니다.
1: 네.
2: 하지만 기타 네 개 과목은 수험생이 임의로 선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네.
2: 예를 들어서 정치를 80점 맞은 학생과
1: 네.
2: 화학을 80점 맞은 학생

0: 학생을 똑같이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학과에 따라서 시험 난이도가 다르고 채점 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비교하면은 오류가 생길 수 있겠죠.
1: 네.
0: 예를 들어서 정치학과의 80점은 전성에서 상위 20% 좌우인 반면에 화학 성적 80점은 전성에서 상위 10%에 들 수 있습니다.
1: 네.
0: 때문에 등급 부여 점수로 환산하는 것이 더 공정하고 합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상세하게 듣고 보니 확실히 더 공정하고 더 공평한 시험 성적 그 계산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도적인 변화 외에도 올해 대학 입시 현장에 또 다른 변화나 뭐 새로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0: 네, 올해 대학 입시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주의해야 할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시험용 문구를 통일로 제공해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 네. 네,
0: 작년까지는 저희가 시험에 사용되는 문구를 모두 통일로 제공했습니다만은
1: 네. 네,
0: 학생들이 문구 품질에 대한 요구가 높고
1: 네.
0: 개개인이 각기 다른 수요를 저희가 모두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1: 네.
0: 올해부터는 수험생들이 자신이 수요되는 문구를 직접 준비하여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올해부터는 이 시험용 문구를 직접 준비해와야 한다는 이 큰 변화가 있네요. 그럼 이 수험생들이 꼭 챙겨야 할 것은 어떤 것들이고 또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0: 예, 주로 다음과 같은 문구를 준비해야 됩니다.
1: 네.
0: 예, 첫째로 검은색 글씨용 중성펜 또는 사인펜을 두 대 이상 준비해야 되는데
1: 네.
0: 필심이 들여다 보이도록
1: 네.
0: 투명한 필대여야 하겠습니다.
1: 네.
0: 두 번째로 선택문제 체크용 2B 연필 혹은 2B 자동 연필을 준비해야 하고
1: 네.
0: 고무주개를 준비해야 합니다.
1: 네.
0: 새로 산 고무주개에는 그 포장지가 달려있는데
1: 네.
0: 포장지에 불필요한 문자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네. 사전에 포장지를 제거해야 됩니다.
1: 네.
0: 예, 세 번째로는 줄자라든가 삼각자, 컴파스, 분도기 등 도형을 그리는 도구를 준비해야 됩니다.
1: 네.
0: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러한 도구 표면에 필요한 눈금 수치만 있어야 되지 수학 공식이나 기타 지식점이 표기된 도구는 절대로 금지합니다.
1: 네.
0: 다음 이러한 문구를 담을 수 있는 문구 주머니 역시 투명한 이런 주머니여야 하겠습니다. 불투명한 문구 주머니는 입장 안전검사에서 통과될 수 없으므로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시험의 공정성과 또 안전을 위해 교육 부문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텐데요. 올해는 이 시험 전에 구체적인 어떤 조치들을 취했는지 또 특히 안전관리와 부정행위 방지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0: 네. 교육부와 성학생모집위원회의 보통고등학교 학생모집시험 안전사업 영상회의 정신에 따라서 우리 주에서는 대학 입시사업 령도 소조를 성립하고 현시 주요 책임자가 직접 책임지는 제도를 수립하고 주 직속 관련 부문과 현시 당위 정부 협동 련동 기제를 구축하여 다음과 같은 6가지 사업에 중점을 뒀습니다.
1: 네.
0: 첫째로 시험 관련 인원 배치를 엄격히 했습니다.
1: 네.
0: 현시 교육국 국장의 직접 책임하에 전주 각 초급 중학교에서 심사하고 선발하여 846명의 일선 교원들이 감고원, 안전원, 시험사업 임무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1: 네.
0: 시험 관련 인원이 교육관리를 강화하고 시험 안전 승낙서를 체결했으며 시험 관련 인원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강화했습니다.
1: 네.
0: 또 교육행정부문에서는 통일적으로 주임시험관, 부주임시험관, 순시원을 임용했고 현시 사이에서 304명의 감고원을 교환하여 시험감독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1: 네.
0: 둘째로 안전보위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시험지의 운송, 보관, 분배, 회수 등 거리에 대해 안전우환을 조사했습니다. 공안 부문에서는 대학 입시 안보 전문 사업 방안을 내오고 시험 지점에 40명의 경찰 인력을 배치하는 외에 시험 지점 주위에 700여 명의 경찰 인력을 안배하여
1: 네.
0: 술라 예방 통제, 교통 당직 등 안보 사업을 책임지었습니다. 셋째로 성실 신용의 시험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주제반에 대학 입시 수험생 및 학부모들에게 드리는 편지 등 방식을

0: 통해 수험생 주의사항, 시험장 예방통제조치, 네. 학부모 협동 보장 등 사항에 대해 제시했습니다. 전자영업장소 12곳을 조사했고 80여 명의 경영업주와 책임서를 체결하여 컨닝 기재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또 모든 시험장에 핸드폰 신호 차단 설비를 배치하였고 공업 및 정보화 부문에서는 42명의 사업 일꾼을 파견하여 10개 고정 소조와 3개의 이동 소조를 묶어 무선전 안전 보장을 책임지며 무선전 신호 감측 차량을 석대를 배치하여 시험장 주변에 대해 무선전 신호 감측과 순찰을 진행하게 됩니다.
1: 네.
0: 넷째로 시험장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전주 10개 시험장에 총 42대의 지능안전문을 배치했고 수험생 입장 시 신분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동시에 주 및 현시 학생 모집 시험 봉사중심에서는 기술일꾼 외국어 선생님과 함께 시험장 방송 시스템에 대해 검측을 진행했으며 시험장 방급의 선로, 스위치 등에 대해 자세한 검사를 했습니다.
1: 네.
0: 다섯째로 봉사 보장 조치를 보완했습니다. 전주 매 보통 고등학교에서 최소 한 번의 시험 전 집체 심리건강 지도를 했고 여러 차례의 개별 심리건강 지도를 전개했으며 중점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대상 정보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시험 기간에도 매개 시험 지점에 두 명의 심리 자문 교원을 배치하고 공안, 시장 감독 관리 등 부문과 연합하여 타 지역 감고원의 묵는 호텔이나 그리고 시험장 주변 각 음식점에 대해서 검사를 전개하여 시험장 주변 치안, 출행, 숙박, 위생 등 방면의 종합보장사업을 강화했습니다. 또 장애가 있는 수험생들에게 예비수험장을 신청한다든가 지체장애 수험생에게 시험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특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여섯째로 응급처리 예비 방안을 건전히 했습니다. 선전 인터넷 정보화, 교육, 공안, 기상, 응급관리, 위생, 시장 감독, 공업 및 정보화 등 부문에서는 각자의 직책과 결부하여 다양한 응급 상황에 대처하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이렇게 많은 부문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군요. 또 그중에서 해마다 보면 가장 가까이에서 이 수험생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들이 이 경찰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 공안 부문에서는 이번 대학 입시 기간 주로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2: 네, 저희는 주요하게 시험 책임 부문에 협조하여 시험지 운송, 시험장 내부 안전보안 보장 사업, 시험장 및 주변 도로 교통, 치안 질서를 유지하며 시험 규정 위반 행위를 방지하는 등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이 시험의 생명과 같은 이 시험지 운반 과정은 특히 중요할 텐데요. 올해 이 시험지 운송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특별한 조치들을 마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2: 네, 시험 전에 미리 시험지 운송 사업 방안을 제정하고 차량, 인원, 선정 및 관련 비밀 유지 교육 사업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1: 네.
2: 시험지 운송과 관련하여 일부 요구가 있는데 직계가족이 이번 대학 입학 시험에 참가하는 인원은 이번 운송과 안전보장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1: 네.
2: 또한 시험지 운송 안전을 진일보 보장하기 위하여 교통경찰 부문과 연합하여 미리 시험지 운송 선로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당일 운송 차량이 원활한 통행을 보장하여 제때에 시험지를 시험장까지 운송할 수 있도록 보장하게 했습니다.
1: 네, 시험장 내부뿐만 아니라 또 이 주변 안전과 질서도 매우 중요하겠죠. 여기에서 시험장 주변의 교통관리와 치안 유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또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2: 네, 매개 시험장이 실제 수요에 근거하여 과학적이고 합리하게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1: 네.
2: 시험 전에 일련이 전문 행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1: 네.
2: 예를 들면 전자시장, 큰기구 검사, 시험장 안전관 조사 정돈, 시험장 주변 도로 교통과 치안 환경의 정돈이 있습니다.
1: 네.
2: 교통경찰 부문에서는 미리 시험장 주변의 차량들을 정리하고

0: 치안 내부 보안 부문과 파출소에서는 시험장 주변이 호텔, PC방 등 치안이 복잡한 장소에 대해 전면적인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1: 네.
0: 또 시험 기간에는 시험장 대문 앞에 최소로 총을 소지한 경찰을 두 명 안배하여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순찰차를 배치하여 시험장 주변에 대해 순찰하고 조사하여 위법 범죄 혐의 인원 차량을 조사하여 각종 시험 관련 위법 범죄 활동을 제때에 발견하고 타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1: 네.
0: 동시에 공업 및 정보 화국 등 부문과 협력하여 시험 기간에 감청되는 큰닝 이심 신호레원과 이심 장소, 차량, 물품, 인원에 대해 제때 검사하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1: 네. 아주 많은 사전 안전 질서에 관련돼서 많은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이 보통 시험을 치르기 전에 학생들이 미리 시험장을 방문을 하는데 올해는 또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2: 예, 주로 예, 두 가지 면에 이런 연습을 거치게 됩니다.
1: 네.
2: 우선 신분증으로 신분 인증 시스템을 통과해야 합니다.
1: 네.
2: 때문에 모든 수험생들은 반드시 신분증을 가져와야 됩니다.
1: 네.
2: 신분 인증을 한 후에 지능 안전 검사문을 통과하는 연습을 통하여 무음 입장 절차를 다시 한번 공고히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강조할 것은 안전 검사의 신속한 진전을 위하여 꼭 허가된 규정 범위 내의 시험 문구를 가져오기 바랍니다.
1: 네.
2: 모든 안전 검사를 마친 후에 자신의 시험장을 찾아서 지정된 위치에 앉으면 됩니다.
1: 네.
2: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외국어 듣기 능력 시험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1: 네. 예,
2: 방송 음향이 똑똑하게 잘 들리는지 음량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사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올해 시험에 참가하는 이 수험생들과 또 그 학부모님들께서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2: 네. 첫째로 무음 입장의 요구를 꼭 지켜야 됩니다.
1: 네.
2: 올해 우리 주에서는 상급 부문의 요구에 따라서 모든 시험 지점에 지능 안전 검사문을 설치했습니다.
1: 네.
2: 이 지능 안전문은 수험생 몸에 지닌 모든 통신기기와 금속 물질을 감지하고 경보합니다.
1: 네.
2: 우리 수험생들이 여행을 바라 하고 몸에 컨닝 설비를 지니거나 자신도 모르게 주머니에 금속 성분의 어떤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데
1: 네.
2: 이 지능 안전문이 경보가 울릴 것입니다.
1: 네.
2: 그래서 시험 전에 불필요한 마찰이 없도록 꼭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시험 전에 연습했던 대로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복장에 금속 성분이 달려 있는지
1: 네.
2: 호주머니에 이런 또 금속 성분의 물품을 또 소지하지는 않았는지 미리 확인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2: 둘째로 6월 9일 날에
1: 네. 네,
2: 모두 4개 학과의 시험이 있는데
1: 네.
2: 시험 시간을 잘 체크해야 됩니다.
1: 네.
2: 6월 7일, 8일 두 날은 9시에 시험을 시작하는 반면에 9일 날은 첫 시험이 아침 8시 반에 시작한다는 점, 그리고 오후 첫 시험이 2시 반에 시작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시간 배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그렇군요. 또 이렇게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해도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험 기간 중에 수험생들에게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나 또 심리적인 불안 또는 갑작스러운 이런 날씨 변화 등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응급 봉사나 지원이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2: 네,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구체적인 돌발 사건 처리 방법을 제정하고 예상 가능한 돌발 사건에 대비해 일련의 대응 조치를 제정했습니다.
1: 네.
2: 예를 들면 시험 지점에 심리 전문가와 의료 일꾼을 배치하여 시험 과정에 수험생에게 돌발 질병이 발생하거나 초조하고 불안한 정서가 생길 경우에
1: 네.
2: 전문가들이 도움을 주는 동시에 또 기타 수험생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보장하게 됩니다.
1: 네.
2: 지진이나 기타 자연재해에 대비해서도 학생들은 대피 훈련을 진행하였고
1: 네.
2: 현장 감고원들도 교육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1: 네.
2: 요즘 기상예보상에서 시험기간 내내 비가 내릴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는데
1: 네.
2: 우리 수험생들에 모두 일회용 비옷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네.
2: 우산을 가져오시게 되면 그 안전검사를 통과하기도 불편하고 또
1: 네.
2: 보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때문에 예, 일회용 비옷을 여러 벌 준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만약 수험표를 잃어버리거나 또 집에 두고 온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 수험표와 신분증을 모두 가져야 합니다.

0: 합니다만은 네. 만약에 두 가지를 모두 분실했을 경우에
1: 네.
0: 예, 시험 시작 시간이 얼마 남았는가에 따라서 저희가 부동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1: 네.
0: 만약에 시간이 아직 충족히 남았다 하면은
1: 네.
0: 공안 부문에서 시험 지점에 설치한 临시 창구에 가서 신분 증명 서류를 출력하여 가져오면 됩니다.
1: 네.
0: 만약에 시험 시간이 다 되어 간다면 일단 우리 사업 인원이 학생을 시험장에까지 데려간 다음에 예, 시험장에 붙어 있는 학생 정보와 대조해보고 본인 인증이 된다면 시험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다만 시험이 끝난 후에 학생은 신분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네.
0: 예, 제한컨대 학교에서 수험표를 받아 가진 다음 몇 부 복사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0: 혹시 잃어버릴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시험 성적을 확인할 때 그 긴 수험 번호를 입력하는데 만약에 수험표가 없으면 잘 생각이 나지 않거나 그 애를 먹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1: 예? 네.
0: 예, 그리고 대학 시험이 끝난 후에 주 상무국 등 여러 부문에서 고3 수험생들을 위한 많은 이벤트를 기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예, 이때 그 수험표로서 신분 인증을 하게 되니까 꼭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방금 이 김주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시험 기간이면 신분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또 공안 부문에서는 해마다 이 다양한 봉사를 제공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봉사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2: 네, 매년 대학 입학 시험 기간이면 공안국 허정 부문에서는 수험생들이 증명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녹색 통로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1: 네.
2: 인터넷 더하기 공안 종합 봉사 플랫폼과 정무 봉사 대청 창구에서는 수험생들을 위해 예약 봉사, 지연 봉사 등 봉사 조치로 수험생들을 위해 먼저 신분증을 발급해 주어 시험 전에 신분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2: 또 시험 기간에는 시험장 관할 구역 파출소에서는 시험장 문 앞에 临시 방공 장소를 마련하여
1: 네.
2: 현장에서 수험생들이 지명한 실제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며
1: 네.
2: 시험 감독 관리 인원들을 협조하여 신분 정보를 확인해 주어 시험의 순조로운 진행을 담보해 주고 있습니다.
1: 네.
2: 여기에서 광범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1: 네.
2: 시험 전에 꼭 신분증, 수험표를 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1: 네.
2: 저희 공안 부문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현장 응급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 네.
2: 시험 당일에 신분증을 집에 두고 온 경우 만약 시간이 충족하다면 직접 집에 돌아가서 가져오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1: 네.
2: 만약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을 경우에는 시험장 앞에 있는 시험관리 책임자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길 바랍니다.
1: 네.
2: 그러면 책임자가 학생을 데리고 저희 临시 방문 지점에 와서 학생이 신분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临시 신분 증명을 떼줍니다.
1: 네, 그렇군요. 현장에서 물론 또 많은 분들이 이 수험표나 뭐 신분증을 다 소지를 하고 계시겠지만요. 또 현장에서 이러저러한 봉사도 있다고 하니까요. 현장에서 뭐 수험표를 분실하셨거나 아니면 신분증을 집에다 두고 오신 분들은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먼저 현장에 있는 봉사 지점에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시험 당일 수험생들은 몇 시부터 입장할 수 있으며 또 지각할 때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소개해 주시죠.
0: 네, 시험 시작 전 1시간 전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만약에 악천후를 만났다 할 때에는 일정한 정도에서 일찍 도착한 수험생들을 실내로 안내하게 됩니다.
1: 네.
0: 다만 시험 시작 후 15분이 지나게 되면 시험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시험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1: 네. 다시 한번 이 시험장 입장 순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또 수험생들이 신분 확인부터 자리 착석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또 간단하게 되짚어보시죠. 네.
0: 네, 먼저 1시간 전에 입장하게 되고
1: 네.
0: 입장을 하면서 안전검사를 거치게 됩니다.
1: 네.
0: 먼저 대문에서 간단한 소지품 검사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대문을 통과한 다음에 신분증으로 신분 인증 시스템을 통과하게 됩니다.
1: 네.
0: 다음에 안전문 검사를 거치게 되는데 몸에 있는 모든 금속이나 이런 통신기기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 다시 한번 문구 검사를 거치게 됩니다.
1: 네.
0: 모든 검사를 거친 다음에 자신의 시험장에 입장하게 되겠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이 모든 시험이 끝나면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성적 발표와 또 지원 시기일 텐데요. 올해 대학 입시 성적은 언제쯤 발표되고 또 대학 지망 신청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소개해 주시죠.
0: 네. 시험 성적은 대략 6월 25일 좌우에 발표하게 되고
1: 네.
0: 일반적으로 대학 입시 성적이 발표된 후 3일에서 5일 사이에 지망을 신청하게 됩니다.
1: 네.
0: 시험 성적은 省证书局集市办高考服务专区 吉林省教育考试院公众号 吉林省普通高考考生服务平台 吉林省教育考试院官方支付宝小程序 등 여러 도경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이 소수민족 수험생들을 위한 가산점 혜택입니다. 여기에 가산점 혜택 정책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0: 네, 소수민족 집거지에 소수민족에게 5점을 더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1: 네.
0: 즉 조선족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연변과 장백 조선족 자치현 두 곳이 조선족 수험생들에게 5점을 더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우대 점수는 성적표에 미리 포함되어 공개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수험생들이 지원서를 쓸 때 직접 더해서 계산하는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해서 지원 전에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0: 네, 대학 시험 성적이 발표될 때에는 수험생의 원시 성적이 발표됩니다.
1: 네.
0: 때문에 지망을 쓸 때 수험생들은 자체로 자신의 우대 성적을 더하여 지망을 쓰면 되겠습니다.
1: 네.
0: 다만 일부 특수 전업인 경우에 학생 그 모집 공고에 우대 점수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표기가 되어 있으면
1: 네.
0: 원시 성적으로 지망을 써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일부 학교는 학교 록취선에서는 우대 점수를 고려해 주지만 전업 선택에서는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그 학교의 학생 모집 정보를 잘 확인하고 지망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1: 네. 방송 시간이 약 2분가량 남았습니다. 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 같은 교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어떤 절차와 처벌이 뒤따르는지 또 특히 경고를 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네.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는데 필요하지 않는 행위를 하거나 기타 수험생들이 주의력을 파괴시키거나
1: 네.
0: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에 우리는 유관 법률과 법규에 따라서 엄중히 처리하게 되며
1: 네.
0: 3년 동안 국가 기타 시험에 참석할 수 없는 이러한 엄중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1: 네.
0: 반드시 시험 규칙을 준수해 주기 바랍니다.
1: 네. 그러면 부정행위 감시와 단속을 위해 공안 부분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까?
2: 네. 우선은 교육 부문에 협조하여 각종 시험 양성기구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법제 선정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1: 네.
2: 또 관련 부문과 함께 전자과학기술시장, 전자제품, 판매점에 대해 조사 선동하고 경영자들이 주법 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법에 따라 불법 전자 제품을 몰수했습니다.
1: 네.
2: 또 학교 측과 함께 사생 법제 교육을 전개함과 동시에 일상 관리를 강화하여 재학생들이 시험 규정 위반 위법 범죄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미연히 방지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올 한 해에도 또 수많은 꿈이 펼쳐질 대학 입시. 저희 방송은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의 쾌청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초생시험봉사중심 김영호 주임과 주공안국 치안지대 신호경찰관과 함께 우리 주 대학 입시 장가정황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2: 네, 수고하셨습니다.